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0: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아파트와 빌딩이 빼곡한 도심.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한복판에 숨겨진 작은 보석 같은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 정안사입니다.
1: 지인의 49제 날 절에 갔다가 지금 현재 저희 은사스님을 만났어요. 은사스님께서 절을 보더니 밖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본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남은 인생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출가하게 됐습니다.
0: 정안사 주지 도겸 스님은 9년째 홀로 이 비밀의 정원을 가꾸면서 스님만의 방식으로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안사는 수행 도량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힐링 공간입니다.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며 정안사를 가꾸고 있는 도겸 스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도겸 스님이 우리를 맞아준 곳은 전각이 아니라 텃밭이었습니다. 이곳은 스님에게 또 하나의 수행처인 모양입니다.
2: 스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정안사 주지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스님의 텃밭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채소들이 한가득입니다.
1: 농사는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싹이 막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싹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힐링이 돼요.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또 이것으로 또 이제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해서 신도분들이 먹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0: 수행자와 농사꾼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스님을 돕기 위해서 PD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1: 야, 그쪽에 잡고.
3: 네.
1: 오, 두리하니까 훨씬 낫네요.
0: 도겸 스님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적은 작은 사찰이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농사를 또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텃밭 한쪽에서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왜 꽃을 따시는 거예요?
1: 이 매화차가 이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이때 막 몽우리진 거 이렇게 몽우리진 게 맛있어요. 필든 말든 이런 몽우리진 걸로 따야 돼요. 그래야 향이 좋아요.
0: 내일 찾아올 도반 스님들에게 매화꽃차를 대접할 모양입니다. 바구니 가득

0: 갖가지 나물과 매화꽃을 따서 돌아오는 스님. 향긋하고 넉넉한 수확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스님이 이곳 정안사에 주석한 지 9년째인데요. 9년 전, 도겸 스님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정안사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1: 처음 정안사 왔을 때는 법회를 한 10년 동안 안 하셔가지고 완전 폐허였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할 수 있을까? 부처님 저는 어찌합니까? 이랬는데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용기를 주시는 스님이 계셔서 스님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0: 법당에 전기도 안 들어왔던 정안사는 9년 사이 환골탈태했습니다. 길 하나를 건너오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찰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틈만 나면 정안사를 찾는데요. 언제 찾아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신도 수는 많지 않지만 예불을 올리는데 소홀함은 없습니다.
2: 법회 때도 오고 심심하면 오고 시간 날 때마다 와요. 우리는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신도들하고 스님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3: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럴까?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일단은 부처님 뵙고 신중님 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고요해지고 그래서 더 오는 것 같아요.
0: 봄볕 따스한 곳에 스님과 신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침에 캐온 나물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웃음과 감탄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1: 아, 냉이향이 끝내준다. 응? 진짜 좋아요, 냉이향. 피디님 냉이향 맡아볼래요?
4: 자기가 진짜 좋아요.
1: 아니, 그죠?
5: 오, 냉이 너무 향긋해요.
1: 네, 이거잖아요. 이 나물 국물에도 이 향이 그냥 나요. 엄청 맛있어요.
0: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봄나물은 최고의 건강식인데요.
6: 상관없어.
0: 나물을 무치려면 장이 필요합니다. 스님의 보물창고 장독대. 크고 작은 장독 속에는 스님이 직접 담근 간장, 된장, 고추장이 한가득입니다.
1: 제가 정월달에 말날에 저희는 말날에 메주를 담아요. 그래서 이제 한 40일 정도 되면 메주를 건져서 메주는 된장이 되고 그 물은 요 간장이 되는 거예요.
0: 정안사는 스님의 정성과 자연의 기운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공양 시간이 다가오자 재료를 손질하는 스님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스님은 선재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웠는데요. 나물을 무칠 때 조금 특별한 양념을 사용합니다.
1: 간장, 개복숭아청. 저는 개복숭아청을 넣습니다.
0: 사찰에서 즐겨 먹는 고수나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무쳐냅니다.
1: 제가 해준 이 음식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건강한 밥상. 그리고 건강해야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배려도 오고. 그래서 저는 신도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으로 맛있는 보약이 되라 그런 마음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추위를 이겨낸 보약 같은 냉이와 약된장이 만난 냉이 된장국까지. 스님의 손끝에서 뚝딱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갑니다.
1: 잘 먹겠습니다.
7: 잘 먹겠습니다.
8: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7: 네. 네.
0: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편안한 공간. 더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8: 맛이 양념 맛은 배제하고 원재료
4: 남을 그 제주

0: 재료 맛을 살려서 해주시니까 맛이 정말 깨끗한 맛이에요. 건강한 맛. 참 행복합니다.
1: 예, 너무너무 맛있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여기 절에 다니면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와요, 여기를.
2: 정한사는 신도들의 신행생활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책임지는데요.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정한산은 정말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텅 비어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정한사 마당. 오늘은 미술 교실입니다. 그림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신도를 보고 스님은 기꺼이 사찰 마당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3: 일단은 절 공간이니까 고요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4: 뭐랄까 몸이 이게 순화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게 같이 이제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행복감을 느껴요.
2: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세히 관찰하고 몰입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또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5: 우리 저기 스님들은 꼭뭐 연불 수행, 뭐 참선 수행 이런 거를 떠나서 일하는 때도 수행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도 하고 이런 그림 자체도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에 닿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있어요.
2: 그림을 그리면서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도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자세히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면서 스쳐 지날 때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 수업이 끝나자마자 스님은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스님, 또뭐 하시는 거예요?
0: 요 주변에 참나무가 많아서 거의 다 도토리 나무예요. 그래서 가을에 주워갖고 물에다 한 3일 정도 담궈놨다가 빻아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누구 손님 올 때마다 도토리를 묵을 쑤어서 대접을 합니다.
2: 도토리를 줍고 불리고 말리고 빻고 가마솥에서 끓여 묵을 쑤기까지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먹긴 쉽지만 만들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니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려나 봅니다. 도토리 반죽으로 만든 배추전에 향긋한 쑥전까지 스님과 자연의 합작품이 오감을 깨웁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으깨서 볶는데요. 뭘 만들려는 걸까요? 아, 월남쌈이군요. 오늘의 귀빈, 도반 스님들이 도착하셨나 봅니다.
6: 도견사님, 우리 왔어요.
5: 스님,
6: 아이고,
0: 먼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6: 오래간만입니다.
0: 반갑습니다.
5: 잘 지내셨어요?
0: 네. 아우, 오늘 내가 바쁜 줄 어떻게 알고 오셨대?
6: 그러게
0: 네? 이제 봄이라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좀 도와주고 가셔.
5: 말이야. 예,
6: 아이고,
5: 알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나 많이
0: 네,
6: 해주십시오.
0: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놨어요.
2: 허물없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오랜 도반은 언제 찾아와도 반갑습니다.
6: 한 5, 6년? 네, 그 정도 됐는데, 강원에서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성가대학에서 4년 동안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에, 뭐, 같은 뭐, 식구나 다름없고, 형제나 저 다름이 없죠.
2: 오랜만에 도반

0: 스님들이 오셨는데 스님은 차를 내오는 것이 아니라 호미와 목장갑부터 챙깁니다. 부산과 창원에서 찾아온 도반 스님들은 피곤한 내색도 없이 장갑 끼고 빗자루부터 잡습니다. 가족 같은 도반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닦듯이 마당을 쓰는 것. 스님들에게는 일상인데요.
1: 아우, 여럿이 하는 게 금방 하네요. 예?
2: 다 했어요, 그냥.
1: 아, 선도 스님 폼 나네요.
3: 스님, 여기 가마.
1: 해가 뚝 나네, 빗자루질한테.
2: 예. 찰중 사람 효과가 있구만.
1: 그러게요. 아, 우리 강원회 때 그 두량 쓰던 그 모습이 딱 나오네요. 예?
2: 예.
0: 사찰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니 이제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봄부터 시작된 풀과의 전쟁은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될 텐데요. 무슨 일이든 정성스럽게 매일 반복하면 그게 곧 수행일 겁니다.
1: 스님 편중 살 때
0: 울력을 끝내고 오는 스님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으며 정진할 것입니다. 정한사 마당이 이번엔 다이닝룸으로 변신했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1: 예, 차린 건 없지만 스님들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많이 드세요.
3: 예. 스님 너무 많이 차리셨어요.
1: 저기 도토리 배추전이에요.
0: 예. 맛있는 음식을 울력하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입안에서 봄 향기가 폭발합니다.
2: 불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
3: 스님 지금 오신 지는 지금
1: 9년 됐어요.
3: 9년 동안 이거 불사 다 하신 거잖아요. 대단해요. 네. 대단해. 신심이 너무 장하다, 스님.
2: 고생하셨던 박수 한번 치시죠.
1: 부처님 가피로 그래도 불사하는데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그래서
3: 그게 스님 원료가 아니겠어요? 네. 스님 원료도 있으니까.
1: 부처님 덕분이라고 생각해. 나는 부처님.
3: 처음에 여기 그 도겸 스님이 여기 절을 맡을 때 망설였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절이 비어있던 절이다 보니까 10년 정도 비어있으면 거의 폐사 정도 되는 수준의 절인데 들어가기가 솔직히 겁난다. 내가 가서 할 수 있을지 많이 겁난다고 해서 들어가서 3년만 목탁 치면 아마 불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고민 상담을 조금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0: 9년 만에 정한사가 도심 속 비밀의 정원 같은 아늑한 도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와 신도들의 노력, 그리고 도반 스님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식사의 마무리는 어제 따두었던 매화꽃으로 만든 매화차입니다.
2: 아, 향이 좋네.
1: 진짜 좋다.
3: 진짜 매화 향이 좋은데?
0: 도겸 스님이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신도들에게, 도반 스님들에게, 그리고 정한사를 찾아오는 모두에게 이렇게 편안한 시간, 향기로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1: 정한사가 고요할 정자에다 편안한 안자예요.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 그런 산사가 되어서 도움이 되게, 사는 데에 도움,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0: 스님의 일상은 한결같습니다. 매일 예불을 올리고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신도들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데요. 누가 찾아와도, 언제 찾아와도 따뜻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도량을 가꿉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롯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0: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1: 선재 스님.
0: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2: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0: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1: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2: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남다라.
2: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 부드럽고 진실한 말로 남을 대하고 늘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해남 대흥사가 마니보탑에 아쇼카탑에서 나온 부처님 진신사리 7과를 봉안했습니다. 성관스님은 만일 기도를 회향하며 대흥사가 한국 불교를 일으킬 호국 성지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한마음 선언에서 장엄 등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청년과 어린이, 신도들이 함께 만든 열의 공신 불등이 환한 빛을 밝히며 감동과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교 2570년 성남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점등식에서 백제 미륵사지 석탑을 재현한 장엄등이 불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평안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중태하부터 7살 영유아들이 부처님과 첫 인연을 맺는 특별한 수계법회가 열렸습니다. 삼보사찰의 기운을 담은 청정수로 지혜의 씨앗을 심고 꽃빛 속에서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불자 후보 김해시장 정영두 후보를 만났습니다. 민주당 정영두 후보는 고향 김해의 해묵은 과제들을 불교의 상생정신으로 풀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호국도량 해남 대흥사가 기록만으로 전해지던 마니보탑을 다시 세우는 불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도량한 여의주봉에서 사부대중이 정성을 모아 탑 기단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두륜산의 서기가 모인 곳, 호국도량 해남 대흥사. 지금은 깨지고 흩어져 부재로만 남았던 마니보탑 복원불사를 여법히 모시려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호국대전 뒤편 여의주봉으로 이어집니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사부대중은 지난 1일 정성을 다해 마니보탑 상층과 하층 기단에 두 기의 사리함을 봉안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먼저 조실 상원 보선대종사가 부처님 진신사리가 담긴 사리함을 마니보탑에 모셨습니다. 사리함에는 용암사지에서 수습한 사리 7가와 보선대종사가 이윤한 성토가 들었습니다. 함께 모신 납석사리함은 기존 공양가 납사리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아쇼카탑에서 여러 인연을 거치면서 조선말 추사 선생에게 전해진 진신사리가 들었습니다. 앞서 대흥사는 호국대전에서 마니보탑 사리봉안과 성관스님 만일기도 회향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법상스님은 평소 마니보탑 복원불사를 서원했던 보선대종사의 가르침이 실현된 기쁨을 사부대중과 함께 찬탄했습니다.
2: 항상 저희들에게 인연이 되면은 탑을 복원하라고 명을 하셨고 때에 인연이 돼서 이번에 사리탑을 봉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1: 법석에서 마니보탑의 연기를 설한 보선대종사는 불사의 원만 해양을 발언하고 최근 만일기도를 끝낸 성관스님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3: 30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오직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며 기도하고 공부하는 우리 성관스님께서 또

0: 여기서 30년 해양부패를 하고 아침에 내가 물어봤어요. 다음에는 뭐 할래요? 또 한대요.
1: 성관스님은 1997년 영암 도갑사 미륵전에서 성불의 서원을 세우고 정확히 27년 5개월 동안 매일 일종식과 세 차례 기도정진으로 주위의 한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일 기도 성취에 소회를 밝힌 스님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자신과 주변의 이웃에게 정성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2: 우리들이 이제 안 좋은 인연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는데 안 좋은 것은 잘 풀어가지고 좋은 인연을 돌리고 좋은 인연을 더욱더 좋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들이 또 살아가면서 부처님 따위 잘 사는 것이지 않나.
1: 일찍이 서산대사가 부정한 삼재가 들어오지 못하고 말세에 다시 불법이 일어나 모든 중생을 제도할 길지라고 예언한 대영사. 마니보탑 복원과 성관스님의 간절한 만일기도는 대영사가 다시 한번 한국 불교를 일으킬 호국의 성지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3: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한마음 선원에서 장엄 등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이 청년과 어린이, 신도들이 함께 만든 열애 공신 불등이 환한 빛을 밝히며 현장은 감동과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는데요.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4: 사부대 중에 간절한 외침과 함께 어둠에 잠겨있던 한마음 선원 불교문화회관이 순식간에 환한 빛으로 물듭니다. 매년 창의적이고 예술성 높은 장엄 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한마음 선원 장엄 등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올해의 주인공 열애 공신 불등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장엄 등은 한마음의 이치를 전하는 부처님의 환희로운 현대적 회상을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5: 장엄 등 불사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한 4, 5개월 동안 애를 썼는지 상상을 못하실 겁니다. 어린이 학생 청년들한테 이 너무 멋진 우리 이 법우들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 가나 막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6: 오늘 밝혀지는 이 등불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장엄 등 점등에 이어 형형색색 행렬 등도 일제히 불을 밝혔습니다. 불성 에너지가 모든 경계를 녹여가는 이치를 담은 신도회의 한마음 바다등부터 어린이회의 둥근 마음의 꽃향기 등까지 차례로 소개되며 점등식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선법 합창단의 장엄한 음성 공양을 시작으로 어린이회의 상큼한 율동, 학생회의 열정 가득한 무대, 청년회의 역동적인 사자춤과 용팀 공연이 이어지며 불교 문화축제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용등 무대 막바지에는 관객석에서 파도타기가 연출되는 등 축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7: 네, 이 공연이 이 향기롭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봄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봄에 더 따뜻한 향기를 갖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8: 용팀은 진짜 에너지 있게 그냥 진짜 보는 이들이 별로 춤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100% 발산해보자로 좀 마음 모아서 하고 있고 가득 웃는 표정으로 다들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4: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한마음 선원 장엄 등 점등식은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부산불교연합회가 송상현광장 특설무대에서 2570 부산연등회 개막 점등식을 봉행하며 봉축기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일 연합회 회장 정호스님, 수석부회장 용암스님을 비롯해 각 신행단체와 박형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자 및 교육감 후보자 등 사부대 중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부산연등회 개막 점등식을 봉행하며 부산시민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회장 정호스님은 연등 불빛이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본성을 깨우고 어두운 세상을 화합과 상생으로 인도하길 기원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2570 부산 연등회는 오는 17일

0: 20일까지 송상현 광장에서 각 사찰과 신행단체가 운영하는 전통 문화체험 한마당과 무차 만발 공양을 진행하고 16일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봉축연합대법회와 연등행렬을 봉행합니다. 정읍불교 사암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시내 연지아트홀 로터리에 봉축 기원탑을 밝히고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사암연합회장 대원스님, 운천스님, 재안스님, 일묵스님, 종진스님,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 이학수 시장과 정읍시민 불자들이 동참해 자비광명의 등을 밝혔습니다. 경우스님은 스스로 등불이 돼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알리고 이웃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라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연합회장 대원스님도 정읍의 중심인 연지동 로터리에 세운 봉축탑이 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자비의 등불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양양불교 사암연합회가 지난달 30일 낙산사 대형 주차장에서 봉축탑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등 법회에는 양양불교 사암연합회장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과 지역 사암 스님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해 지혜의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길 기원했습니다. 일념 스님은 법문에서 점등식은 단순히 주변을 멋지게 장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지혜의 빛을 세우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온 세상이 화합하길 발언했습니다. 안동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일 안동 웅부공원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안동불교 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과 고은사 총무국장 범종 스님 등 지역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도륜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길 기원하고 모든 불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봉축 법요식은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한마음 합창단의 음성 공양, 제등 행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도심 곳곳이 봉축의 등불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성남 야탑광장에선 백제 미륵사지 석탑을 재현한 장엄등이 불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평안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잔잔한 합창 선율이 광장에 울려 퍼지고 시민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3주 앞두고 열린 성남 연등회 현장. 성남 불교사업 및 불교시설 복지관 총연합회장 도봉스님, 석가사 회주 성행스님을 비롯한 지역 불교계 지도자들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희망의 불을 밝힙니다.
2: 법, 승, 눌러주시겠습니다.
1: 순식간에 뿜어져 나온 찬란한 빛이 도심의 봄밤을 수놓습니다. 불기 2570년 성남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서원 아래 시민들은 마음속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기렸습니다.
3: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은 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모두의 얼굴을 환히 비추는 공존의 빛이며 갈등의 파도를 잠재우고 화합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1: 올해 봉축 장엄등은 6m 높이의 백제 미륵사지 석탑. 전통 목탑 양식에서 석탑으로 변하는 시기에 제작된 미륵사지 석탑을 재현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녹아내리고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길 발언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연등회에 모인 사부대중은 스스로 고요하면 늘 행복하다는 상라가정의 가르침을 새기며 이타심이라는 마음의 연꽃을 피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4: 오늘 우리도 저 화려한 봉축등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참된 이타심과 자비와 불꽃인 연등을 밝혀야 합니다.
5: 우리가 상구벌이 하와 중생, 또 우리가 도를 위로 닦고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또 우리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또 발언을 저도 함께 해봅니다.
1: 어둠이 짙어질수록 장엄등의 불빛이 더욱 선명해진 가운데 사부대중은 연등을 손에 들고 탑돌이에 나섰습니다. 석가모니불 정근소리에 맞춰 탑을 도는 행렬은 밤하늘 아래 하나의 거대한 빛의 띠를 이루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0: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점등식을 봉행하며 봉축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지난달 30일 대구 큰절 앞마당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회주 우학스님, 대구 큰절주지 대륜스님, 이영애 총동문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해 부처님 탄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널리 퍼지길 발원했습니다. 회주 우학스님은 불을 밝힌다는 것은 지혜를 밝힌다는 의미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기 부처님 장엄 등의 점한 의식으로 등불에 생명력을 부여하며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복중 태아부터 7살 영유아들이 부처님과 첫 인연을 맺는 특별한 수계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삼보 사찰의 기운을 담은 청정수로 지혜의 씨앗을 심고 꽃빛 속에서 불자로 거듭난 유아 수계법회 현장을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핑크빛 연등이 수놓은 봉은사 법왕로. 부모님 품에 폭 안긴 갓난아기부터 서툰 솜씨지만 제법 진지하게 고사리 손을 모은 아이들까지 45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봉은사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행해온 유아 수계법회 현장입니다. 수계에 앞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발원문을 올립니다.
3: 인연 지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존중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2: 복중 태아부터 7살 영유아까지 올해는 참여 인원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아이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개사로 나선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살생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 불자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인 5계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4: 친구들과 싸우지 않으며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넷째, 거짓말하지 않으며 바른 말과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5계법은 남에게 배우는 것이 교훈이 아니고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2: 통도사와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에서 길러온 물을 합쳐 만든 청정수를 준비하고 청정수를 손끝에 찍어 아이들의 이마를 어루만지는 관정의식이 시작되자 차가운 감촉에 스님을 빤히 바라보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로 법당은 어느새 환희심에 물듭니다.
5: 시원하고 재미있고 그랬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겠습니다.
2: 수계증가 오색실. 단주를 선물 받은 아이들 머리 위로는 꽃비가 내리는 산화의식이 이어집니다. 형형색색 꽃잎이 내려앉자 아이들은 환한 웃음 속에 불자로 태어난 기쁨을 만끽합니다.
6: 색깔이 너무 예뻐서 행복했어요.
7: 누가 오늘 그 수계를 받은 만큼 평생 부처님 품 안에서 밝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2: 부처님 가르침 속에 지혜의 씨앗을 심는 시간. 봉은사 유아 수계 법회에서 미래 불교를 이끌 새싹들이 또 한 번 탄생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나선 불자 후보들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후보입니다. 부산 경남지사 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가야 불교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경남 김해. 이곳에서 경제 전문가 정영두 후보가 사람 사는 김해, 함께 잘 사는 김해를 기치로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시절 국가 경제의 틀을 고민했던 그는 이제 고향 김해의 해묵은 과제들을 불교의 상생 정신으로 풀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9: 이번 김해시장 선거에 임하면서도 56만 시민 한 분 한 분을 이 자비의 마음으로 보듬고자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김해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8: 정 후보가 이번 선거에 임하며 가장 강조한 건 불자로서의 자비와 상생입니다. 20년 가까이 매주 금강경을 독성하며 마음을 닦아온 정 후보는

0: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자세로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합의 정치를 김해에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의 정체성을 가야 불교 문화에서 찾으면서 지역 사찰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불교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 가야 문화권 복원과 우리 지역 사찰을 연계한 각종 문화 콘텐츠 활성화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글로벌 관광도시, 우리 또 불교 관광도시로 도약을 시키겠습니다.
0: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모디 총리가 제안한 허황옥 영화 공동 제작을 김해 가야 불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새로운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야 문화권의 온전한 복원을 통해 김해를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만성 적자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산 김해 경전철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경제 전문가의 안목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1: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행정통합 과정에서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만년 적자 김해 경전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0: 정 후보는 특히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김해를 동남권 경제 심장으로 도약시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글로벌 첨단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AI, IT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김해에서 당당하게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둥지를 마련하겠습니다.
0: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쟁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정영두 후보. 경제 전문가의 전문성에 불자의 자비심을 더한 그의 도전이 김해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사부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2: 태하연가 천도도량 서울 도봉구 금강사가 태하연가 천도 41주년 특별 천도제와 지장보살 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강사는 지난 3일 태하연가 천도법당 재불보전에서 태하연가 왕생극락 41주년 특별 천도제와 지장보살 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새롭게 조성된 지장보살 탱화의 점안식을 봉행하며 탱화 조성에 정성을 보탠 불자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불사에 동참한 신심과 원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금강사 태하연가 천도법당은 지난 41년간 부모의 마음속에 남겨진 슬픔과 업장을 불법의 원력으로 위로하고 떠난 영가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그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두 달째 됐고 랜덤 재생을 하면 홍기나고 허버벅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3: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4: 너희 둘 다 내 거다.
5: 대패 좀 주세요. 좀 짜는 게.
1: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6: 손비나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4: 아 네. 공부.
1: 공부. 오.
4: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야, 그 방향 진짜.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삼보대 성야종인 영예하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노나 삼천세계 무법설보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칭담인월

해동대 한민국 음정산 선찰리 본산 금정 총림 법무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 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성낙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도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보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환제구설 3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9: 내 어깨도?
6: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5: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 연등내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 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응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위연보살제대 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신 주하

마시라선 무상서왕 다자비신바수밀비실지라그사행 원자지존여정세양 대천안조조제세안 마삼바이안주야시엔 보덕정광주야시엔 회목관찰중생시엔 보구중생묘덕신 적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듯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되어서 모두 통달하오. 그던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백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

0: 왕래에 선빵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1926년 한 권의 시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로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인데요.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이해서 학술대회와 전시 그리고 탐방 프로그램 등 만해 스님의 시 세계와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소장이신 전한성 소장님을 모시고 님의 침묵 100주년

0: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네. BTN 불교 TV 지대방에 이렇게 초대하게 되어서 네. 또 초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소장님 네.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전한성이라고 합니다.
0: 네, 우리 네. 교수님 학교에서는 제가 가끔 뵈었는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우리 또 프로그램에 이렇게 초대하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1: 네, 저도 네. 너무
0: 학교 뭐 네. 학생들 가르치는 일은 여여하시죠?
1: 네, 네. 늘 활기차게 잘 가르치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을 초대하게 된 게 만해 스님을 네. 이 시간에 좀 그 정신이나 또 만해 스님에 관련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개도 하고 네. 예, 우리가 대화를 해볼까 싶은데요.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이 일제 강점기의 스님이시자 시인이고 또 독립 운동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만해 스님에 대한 소개로 좀 시작을 해볼까 네. 싶습니다. 전문가시니까 뭐. 네. 네. 좀 소개를 쭉 해주시죠.
1: 네. 네. 만해 스님은 네. 1879년에 네. 네,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네, 그 선비 집안의 둘째 네. 아들, 한웅준이라는 그 선비 집안에서 둘째 네.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0: 네. 네.
1: 본관은 청주 한씨인데요.
0: 네. 그러셨군요.
1: 만해 스님의 그 어릴 때 이름은 유천이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0: 네.
1: 근데 그 유천이라는 이름이 너무 세서 부모님께서 그 호적에는 네. 정옥이라는 이름으로 올려주셨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예. 네. 그래서 실제 호적상의 이름은 네. 한 정자 옥자 되시는 거죠.
0: 오.
1: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해 스님의 네. 그 호 만해는 네. 만해 스님이 직접 본인이 지으신 겁니다. 아홉입니다. 아홉.
0: 예. 네. 예.
1: 그리고 그 만해 스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용운 일반 대중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용운이라는 네. 그 이름은요.
0: 네.
1: 법호입니다. 법호.
0: 그렇죠.
1: 네. 네. 원래 법명은 봉환이십니다. 봉환.
0: 예. 그러니까 만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님께서 직접 지으신
1: 네, 맞습니다.
0: 네. 예. 호가 되겠고
1: 네, 아호죠.
0: 아호가 되겠고 예, 예. 또 우리가 보통 만해 한용운 이러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용운은 법호고
1: 네.
0: 네.
1: 원래 실제 법명은
0: 실제
1: 봉완 스님입니다.
0: 봉완 스님이시고.
1: 예, 예, 예.
0: 와. 근데 이제 이런 거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아시면은 헷갈리니까
1: 네.
0: 만해 한용운 스님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예.
0: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출가를 하시게 되죠.
1: 네.
0: 네.
1: 만해 스님은 이제 그 사실은 그 대중들에게는 그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님의
0: 그렇죠.
1: 침묵을 쓰신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해 네. 스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0: 네.
1: 네, 스님으로서의 모습.
0: 네.
1: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모습,
0: 모습?
1: 그리고 독립운동가, 혁명가로서의 네. 모습. 이 모습 들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0: 네, 그렇죠.
1: 네. 그래서 만해 스님께서는 스님으로서의 모습은 그 유명한 조선불교 유신론을 네. 쓰셨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
0: 네.
1: 만해 스님이 스님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모습은
0: 네.
1: 예, 대중분들이 잘 알, 시청자분들이 잘 알듯이
0: 네.
1: 예, 님의 침묵이라는 위대한 네.
0: 시집을
1: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그렇죠.
1: 혁명가로서의 모습은
0: 네.
1: 그 저희가 1919년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 해의 가을에 10월에 네. 그 3.1 운동을 하시고 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되시는데
0: 네.
1: 그때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조선 독립에 관한 감상의 네. 대요라는 글을 쓰세요.
0: 네.
1: 예.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진 글로는 그게 이제 원제가 조선 감상의 조선 독립 감상에 관한 대요가

0: 아니고
1: 네.
0: 조선 독립의 서로 더 많이 알려져
1: 아,
0: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이 글을 몰래 이제 그 제자를 통해서
1: 네.
0: 상해 임시정부로 넘겨서
1: 네.
0: 독립신문에 그게 발표돼요. 예,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통해서 보시면
1: 네.
0: 예, 그 만해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독립운동가,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잘알수 있습니다. 예.
1: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스님의 사상과 이 실천의 배경에는 이 조선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 상황이 결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격동의 세월이 없었다면 스님이 독립운동가로 나설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저 그냥 정말 열심히 정진만 하면 되었을 일인데, 또이 시대를 표현하자고 하니 또 시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은 바로 지금 질문해주신 요 시기, 1903년부터 1910년 사이에 사실상 만해 스님의 그 사상적인 어떤 그 기반이 마련됐다고 저
1: 그렇죠.
0: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문가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공감하실 부분인데요. 만해 스님께서 이제 1903년 25살 되던 그 해에 그 이제 막 뒤숭숭 하니까 이제 세상이 그래서 서울에 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귀동냥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이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신 거죠. 아마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해 스님의 회고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서상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원나라 때 작품인데 그 서상기가 이제 그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거든요. 삶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릴 때 만해 스님께서 이걸 되게 감명 깊게 읽으셨다고 해요. 거기서 아마 삶과 덧없음에 대해서 뭔가를 깊이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25살에 서울로 가시다가 예, 송리사. 예, 지금 보훈 송리사. 지금은 법주사입니다.
1: 법주사.
0: 네. 그 법주사로 가셨다가 다시 오대산의 월정사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뭔가 정처하시기 좀 뭔가 더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인제군에 있는 백담사에 가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탁발승을 하시게 되십니다.
1: 그러셨군요.
0: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스님 생활을 백담사에서 하시면서 그때만 해도 스님으로서의 본분만 지키셨지 그이 격동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그러면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은 사실은 크게 안 하셨어요.
1: 그러셨겠죠.
0: 그래서 1908년에 이제 30살이 되시던 해에 그 백담사가 그 당시 굉장히 개혁 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진취적인 스님들이 많이 계셔서 서양에서 넘어오는 그런 어떤 근대 학문들을 많이 접하신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만해 스님도 거기에 영향을 상당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돼요. 사실은 30살에. 그래서
1: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 격동의 시대에 사회적인 문제에 눈을 뜨시게 되겠네요.
0: 그래서 일본에 유학 가셨다가 결국엔 돌아오시고 2년 뒤에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병탄이 되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인이셨던 만해 스님께서 그럼 나는 불교를 통해서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지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1: 그러셨군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하면 참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으셨을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그런데 이제 1926년에 초판으로 발행이 되잖아요. 이 님의 침묵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의지와 또 깨달음의 세계를 함축한 한국 근대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 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떤 감동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저는 님의 침묵을 읽을 때마다 설렙니다.

0: 있습니다. 네.
1: 네.
0: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1: 네.
0: 놀라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런 이유는
1: 네.
0: 우리나라의 근대시가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근대시가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1: 네.
0: 그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는 사사조,
1: 네.
0: 전통적인 율격에 따라서
1: 네.
0: 유교의 세계관을 펼치는 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1: 그랬겠죠.
0: 그렇기
1: 네.
0: 때문에 그 정형화된 어떤 전통시에 근간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사고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근대 시가 이제 이런 전통적인 형식을 부수고,
1: 네.
0: 예, 시 형식을 파괴하고 자유로운 시 형식을 추구하면서
1: 네.
0: 비로소 이 어떤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아를
1: 네.
0: 해방시키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자아를 해방시키는 이런 시 형식, 자유로운 시 형식을 추구하게 된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충 생각해 보면
1: 네.
0: 1930년대 중반 정도 돼야지 비로소 예, 근대시라는 자유시로서 형식을
1: 네.
0: 갖추게 돼요.
1: 예.
0: 그런데 니메츠
1: 스님은?
0: 묵은 1926년에
1: 그러니까
0: 나왔습니다.
1: 말입니다. 네. 그 시어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언어의 마술사 같기도 하고. 그죠?
0: 예,
1: 네.
0: 마네스님은 시인이 아니셨잖아요, 원래는.
1: 그렇죠.
0: 문학을 전통적으로 문학판에 들어가서 배우신 분이 아닌데,
1: 네.
0: 이런 근대시 자유시로서 산문시를 완성형에 가깝게 쓰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아직도 잘안 됩니다.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예.
1: 또그 학문을 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럴 것 같은데, 이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에 이 시집 님의 침묵이 민족에게 주었던 어떤 위로의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그래서 저는 시집을 지금 갖고
1: 아, 갖고
0: 나왔습니다. 예,
1: 오셨군요.
0: 이게 이제
1: 네.
0: 원본을 똑같이 따라해서 만든 건데요. 예, 이 님의 침묵이 이제 예, 원본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네스님께서 이
1: 네.
0: 서문이라고 안 쓰시고 군말이라고 쓰셨어요.
1: 아,
0: 예,
1: 그러셨군요.
0: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1: 네.
0: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디입니다.
1: 그렇죠.
0: 네. 이 기루다는 아마 그 충청도 홍성지방의 사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루다 그러면
1: 네,
0: 그리워하다,
1: 그리워하다.
0: 사랑하다, 보고 싶다, 소중히 여긴다, 애틋하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뜻을 다 담고 있는
1: 그렇죠.
0: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하면서 기른 것은 다 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시집을 낸 이유를 밝혀주세요. 마지막에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1: 그걸 보면은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과
0: 네.
1: 내 저문 석양 이런
0: 네.
1: 표현에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 같은
0: 네.
1: 그런 게
0: 네.
1: 나타나네요. 다시 봐도 저는
0: 네.
1: 군말이라는 님의 침묵 다한 권쯤은 갖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0: 그럼요.
1: 그 군말이라는 표현은 제가 기억에
0: 아,
1: 없었는데 그 말씀 쭉 읽어주시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아, 다시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아,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우리 윤재웅 총장님께서는 한국 사회를 치유할 어떤 사상적인 자산으로 이 만의 정신을 다시 호출해야 된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님의 침묵은 어떤 울림을 지니고 있을까? 우리 국민들에게 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0: 그 답이
1: 어땠을까?
0: 님의 침묵 시에
1: 네.
0: 또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 님의 침묵 시에 하나가 되어 주셔요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1: 네,
0: 해드리면,
1: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하나가 되어 주셔요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거기
1: 네.
0: 그 중에 이 님이 나의 마음을 가져가려거든 마음을 가진 나한지도 사투리인 것 같아요. 홍성
1: 네.
0: 나에게서 가져가세요.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님에게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0: 쭉 이제 마지막 보면은 나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님의 주시는 고통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결국에 이 하나가 되어 주셔요라는 시를 보면 내가 너다. 너가 나다.
1: 네,
0: 즉
1: 불의사상이 다
0: 네,
1: 들어있네요.
0: 불의사상, 화엄사상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이 시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가 될수 있고, 너가 내가 될수 있는 것은 이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희생이에요. 고통마저도 사랑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이 희생과 사랑이 사실은 대자대비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내가 너가 될수 있다라는 것은 이 희생적인 사랑,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타자를 대하면, 예, 얼마든지 우리가 이 갈등의 사회 속에서, 예, 화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1: 그럼요.
0: 않을까, 이런 얘기를 총장님께서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너가 될수 있다. 국민, 그러니까 그 아픔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 너라는
0: 그럼요.
1: 것이 또 우리나라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정말 대자대비 사상이 그로하여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시집 님의 침묵은 우리 소장님께 또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국문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가장 아끼는 시나
0: 있습니다.
1: 구절이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시죠.
0: 저는 아마 그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공통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예, 바로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그 나룻배와 행인의 시 중에 한 구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참 있어요. 그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 한
0: 제가.
1: 구절 소개를 해주시죠.
0: 나룻배와 행인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강물을 건너서 떠날지라도 그 님이 결국 다시 온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강한 신념만 가지면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합니다.
1: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님의 침묵이 발간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0: 올해
1: 그래서 이제 만혜 스님을 다시 만나려는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3월 6일에서 7일까지 이 님의 침묵의 단계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또 만혜 스님의 사상을 살펴보는 국제 학술 대회가 열렸다고요? 어땠습니까? 반응이?
0: 저희 동국대학교 그 학술관 그 문화예술관이죠. 문화예술관의 초어당 세미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술대회를 먼저 이제 3월 6일 날 열었는데요. 그 국제학술대회는 이제 만혜 스님에 관련된 연구는 둘째 날 했고요. 첫째 날에는 한국 불교 문화의 미래에 대해서 세계의 학자들이 바라보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자, 유명하신 교수님, 그다음에 중국에서 한국 불교를 연구하시는 교수님,
1: 중국
0: 중국에서요.
1: 교수님이시죠?
0: 중국에서 산동대학교에서 리하이 타오라는 교수님이 거의 한국 불교의 권위자십니다. 그쪽에서는. 중국에서 한국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이 한두분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한국 불교 문화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일본에 계신 교수님이 일본의 시각으로 일본에는 이제 생활 불교가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생활 불교 차원에서의 한국 불교의 미래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교 문화, 한국 불교 문화의 미래에 대한 상을 그려봤고요. 둘째 날 이제 우리 국내에 저명한

0: 분들을 모시고, 예, 만에 학으로서 이 연구가 어떻게 앞으로, 그동안 어떻게 성과를 이루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마네스님 관련해서.

0: 그죠? 예. 그래서 AI 기반 분석이나 또 번역을 통해서 만회하게 새로운 연구 방법과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1: 네.
0: 네.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1: 네. 이번 국제학술대회 둘째 날의 주제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0: 아, 예. 네.
1: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만해 스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삶과 사상들을 연구할 때는요.
0: 네.
1: 불교인으로서의 모습은 불교학에서만 네. 연구를 하고요. 문학적인 모습은 또 국문학 쪽에서만 연구를 하고
0: 그렇죠.
1: 독립운동은 또 역사학 쪽에서만 연구를 했어요.
0: 네.
1: 근데 사실 만해 스님을 이렇게 분절해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 학문들이 어떻게 통섭을 통해서
0: 네.
1: 만해 스님의 그런 다양한 정말 초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삶과 사상들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까?
0: 네.
1: 결국 대답은 예, AI입니다. AI. 네, 융복합 연구. 그리고
0: 그렇죠.
1: 디지털로 네. 그 문화 유산들을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0: 네.
1: 그걸 예. 통해서 한 개인의 역사 인물이지만
0: 네.
1: 그 역사 인물이 이뤄놓은 그 당시 근현대의 그 다양한 문화들을
0: 네.
1: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0: 네. 예. 그리고 또 만해 연구소에서는 7월 말경으로 네. 잡힌 것 같은데요. 중국 서간도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는
1: 네.
0: 이 만해 로드 대장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 네.
0: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 만해 로드 대장정을 준비하고 계신 연구소 강지훈 연구원님과 이 대목에서 영상 통화를 한번
1: 네.
0: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아,
0: 어느 정도 좋습니다. 진행이 되었나
1: 네.
0: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자, 우리 강지훈 연구원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2: 네,
0: 우리 강지훈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연구원님
2: 네,
0: 자기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2: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0: 네, 지금 만해로드 대장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중인데요. 이 관련한 내용을 진행하는 그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쭉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예, 알겠습니다.
0: 네.
2: 제가 일단 만해로드 대장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0: 네.
2: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에서
0: 네.
2: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진행해온 역사인문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0: 네.
2: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의 현장을
0: 네.
2: 직접 찾아가서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는
0: 네.
2: 대장정 형식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네. 그러면 참가자는 얼마나 뭐 모집이 되셨나요?
2: 지금 현재 저희가
0: 네.
2: 참가자와 일정까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2: 현재는 예, 아직까지는 참가자를 모집 중이었고요.
0: 네.
2: 그래서 지금 현재 3월부터 6월까지
0: 네.
2: 참가자 모집과 선발
0: 네.
2: 그리고 현지 답사 코스와 자료집 준비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제가 앞서서 소개를 드릴 때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2: 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장소는
0: 네.
2: 올해는 중국 요녕성과 길림성 일대로 하는
0: 네.
2: 유적지를 코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우리 강지훈 연구원께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소장님하고 함께 우리 만해 스님 만해로드 대장정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 아카이빙하는 부분도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스님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 고생해 주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영상통화로 알아보니까 좋으네요. 네.
1: 저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해 드렸는데요. 그, 이 님의 침묵의 그 국민 시

0: 편집도 가능을
1: 네.
0: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뭐 뉴스나 뭐 다큐 보다가 채널 돌리다 보면 국민 가수라는 가요
1: 아,
0: 경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1: 네.
0: 님의 침묵 국민 시집은 과연 무엇일까?
1: 아,
0: 국민
1: 네.
0: 시집이 타이틀로 붙었어요.
1: 네.
0: 뭡니까?
1: 그
0: 네.
1: 님의 침묵 국민 시집을 만들자는 것은요,
0: 네.
1: 저희 동국대학교 윤재홍 총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0: 아, 그러셔요?
1: 예.
0: 우리
1: 그래서
0: 총장님 요즘 여러 가지 역할 하시네요. 네.
1: 그 님의 침묵을 읽고요.
0: 네.
1: 그 중에 현재 나의 삶에 가장 그 와닿는
0: 네.
1: 구절을 손으로 써서 그
0: 네.
1: 이유를 같이 밝혀서
0: 오.
1: 공모하는 겁니다.
0: 아,
1: 그래서 예,
0: 그렇군요.
1: 저희가 그걸 이제 공모를 모아가지고
0: 네.
1: 108명의 그 구절을 모아서
0: 네.
1: 예, 그거를 이제 언론사와 협업해서
0: 네.
1: 그거 하나씩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0: 아.
1: 나중에 그 108개의 구절을
0: 네.
1: 예, 묶어서 국민 시집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들 중에 마네 스님의 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 구절을 찾아서 참여하면 되겠네요.
1: 그럼요. 손글씨로 쓰는 겁니다.
0: 네, 손글씨로 써서. 네. 많이 참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많은 참여
0: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만해 스님 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돼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1: 저도
0: 네.
1: 감사드립니다.
0: 자, 이 시간 우리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소장이신 전한성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도 ARS 전화 한 통화 눌러주시면 또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같이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 대목에서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분주한 곳이 바로 연구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으로 계시니까 만해 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1: 저희 만해연구소는
0: 네.
1: 예, 만해 한용운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0: 네.
1: 삶과 사상을
0: 그렇죠.
1: 입체적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예, 불교적인 측면에서, 문학적 측면에서,
0: 네.
1: 그리고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0: 그렇죠.
1: 예, 만해 스님께서 그 초기적인 정말 활동을 하셨거든요.
0: 네.
1: 한 개인의 이렇게까지 방대한 활동과 저작을 남길 수가 있을까?
0: 네.
1: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또 그것들을 단순히 학적으로 연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만해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큰 사상들, 예, 생명 존중 사상, 자유 사상, 평화 사상 이런 사상들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정말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현대 문학 교육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해 연구소와의 과연 어떻게 인연이 되었을까 궁금해요.
1: 제가 동국대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요. 제 스승님이 저는 현대 문학 교육 특히 소설을 전공했지만 제 지도 교수님은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을 전공하셨습니다. 고 제자
0: 그러셨군요.
1: 석자 되시는데요. 예, 그래서 만해 연구소 소장을 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만해 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그리고 어떤 열심히 일한 덕에 제가 또 동국대학교 교수 임용 때 또 지원을 하게 됐고, 거기서 또 마침 정강원 원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진명스님께서 저를 너무 예쁘게 또 봐주시고 해서 제가 결국엔 교수가 됐고, 그리고 그 인연으로 지금 만해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0: 우리 교수님이 이제 워낙 열심히 하시고 하시니까 모든 또 어른 스님들 또 그 이제

0: 계열 대학에서 우리 교수님이 꼭 필요하다. 이래갖고 이제 교수로 임명이 되셨는데,
1: 네, 감사합니다.
0: 교수님은 이제 또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네, 앞으로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연구하시면서 또 만해 스님께서 보여주신 핵심적인 가치나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침묵에.
0: 네,
1: 이 님,
0: 맞습니다.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문에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때 이 만해 스님께서 얘기한 이 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누구나 소중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 님인데 그 님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0: 그렇죠.
1: 그러면 그 님을 가지고 있는 타자는 결국 저도 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님을 가지고 있는 타자도 존중되어야 되고,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보면 결국엔 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이 끊임없이 이 타자를 못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0: 그렇지.
1: 존중하지 않고.
0: 존중하지 않고.
1: 그런데 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결국엔 타자와 내가 구별할 존재는 아니구나. 구별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0: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님의 침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MZ 세대나 또 알파 세대와 공감하고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교수님은 생각하고 계신데, 만해 연구소의 내일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널리 알릴까? 결국엔 청소년들이 가장 이해를 잘하는 방식의 소통 방식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엔 디지털. 디지털로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떤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과 원활한 소통 방식으로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알려줄 생각입니다.
0: 우리 이제 교수님은 연구소 소장이시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로서의 어떤 목적도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 거고, 연구소 소장으로서 또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끝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1: 일단 저는 국어교육과의 교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서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누구든지 약자든 뭐 강자든 구별하지 않고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예쁜 말을 쓸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의사소통에 정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교사들을 제가 길러내야 되겠죠. 그것이 제가 이제 국어교육과의 교수로서의
0: 그렇죠.
1: 본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는 그 만해 연구소를 잘 이제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그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도전 정신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도 가질 수 있고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그 청소년들이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그런 어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속해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0: 그러시군요. 우선 이제 올해는 또그 준비하고 있는 100주년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이죠. 100주년 행사 또 원만히 잘 치루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게 자부심
1: 그럼요.
0: 아니겠습니까? 또 K컬처가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언어가 정말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어느

0: 언어를 너무 쉽게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언어도 신생소멸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바른 언어를 쓸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잘 길러주시면 좋겠다.
1: 네.
0: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교수님 잘 부탁드리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끝으로
1: 네.
0: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들에게 우리 교수님께서 덕담 내지는 전하고 싶으신 말씀 네,
1: 네.
0: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저도 이 사실 진명 스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진명 스님 제가 교수 되기 전부터 지대방에 소정의 후원을 아주 작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0: 정말요? 교수님 그러셨군요.
1: 네, 얼마
0: 아유,
1: 안 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후원도 해주시고 또 그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유익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주변에 좀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함께 방송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0: 아유,
1: 싶습니다.
0: 고맙습니다, 교수님.
1: 네.
0: 아, 이렇게 또 덕담 한 말씀 해주시라고 했더니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BTN을 위해서 이렇게 또 끝말씀을 해주시네요.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0: 또 제가 학교 나들이 할 계기가 있으면 또,
1: 감사드립니다. 네.
0: 연락 드리도록
1: 꼭 연락
0: 하겠습니다.
1: 주십시오.
0: 우리 학생들 잘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1: 네.
0: 네, 건강하셔서 또 프로젝트 네,
1: 네.
0: 원만하게 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시인은 떠났지만 신은 100년의 세월을 건너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100년의 향기를 간직한 님의 침묵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부처님께서 환하게 피어나시길 소원해 봅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을 저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재현 불자님, 신교래 불자님, 하의정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매월 붓다회를 통해서 후원해주고 계신 우리 붓다회 후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 특히 우리 스님들 많이 봐주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비로운 부처님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C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 2. 목요일 트롯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 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0: 오후 7시 연등불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계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1: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2: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0: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제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강화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 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 특례시 문화 연등 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엽업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원암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원암 061-755-5330번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유난히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모습의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동안, 방부제 미모, 세월이 비껴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왜 누구에게만 노화가 천천히 찾아오는 걸까요? 그 비결과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강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다락방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푸드닥터 박찬우 박사님 모시고 이 외모뿐 아니라 삶 전반에 있어서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라이프 스타일, 저속 노화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주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푸드닥터 박찬우 박사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식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주셨고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는 저속 노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유발을 했는데 이 저속 노화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핫한 키워드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누구나 자기 나이보다 더 젊게 생활하기를 바라죠. 무조건 뭐 오래 사는 걸 다들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 관리를 잘하면 생체 나이가 원래 나이보다 더 젊어질까? 그래서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만인의 어떤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속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고속노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네.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요.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모두 다 늙지 않고 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저속노화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 맞을까요?
1: 맞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왕이나 진시황 같은 분이 불로장생을 꿈꾸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자기 생활 속에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훨씬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0: 그런데 박사님, 푸드닥터이시잖아요. 네. 그럼 병원에 가거나 무슨 시술을 받는 게 아니더라도 네. 정말 이 음식만으로도 우리가 천천히 늙어갈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병원에 가서 잘 못 고치는 병이 생활 습관병입니다. 예, 그런 병들은 사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나겠죠.
0: 네.
1: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잘 습관을 통해서 한다면 병원에 가는 것과 함께 아마 오랫동안 안 아프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음식만으로 조금 더 천천히 늙을 수 있다. 이 동안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성노화 건강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보니까 이 뱃살을 줄이면 바로 저성노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 외모도 좋아지고 또 건강까지 챙기는 그런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한 연구팀이 자그마치 90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인원도 되게 많은데요. 2,000명이나 됩니다. 이 실험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했을 경우에 행복한 노년이 되느냐라고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은 적절한 체중이었다. 네, 여러분, 자유로운 분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운동을 하긴 하지만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맞을까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체중과 운동에 대한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는 질환은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봤더니 바로 먹는 거, 그 다음에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자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생활 습관이 결국은 내장 지방을 찌게 하는데요. 우리 신체의 지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입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이렇게 팔에 있는 이런 피하 지방이 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덜렁덜렁거리고 이거 빼고 싶다 이런 욕구도 있을 건데요. 만약에 살을 열심히 빼면 바로 뭐가 먼저 없어지냐면 내장 지방입니다. 잘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먼저 없어지거든요. 참 잘 된 게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염증이 만들어가는 각종 질환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치매,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뱃살 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 30대에 살 뺄 때는 오히려 쉬웠습니다. 조금만 적게 먹고 좀 운동하고 하면 1kg, 2kg 빠지는 거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지나시고 노년이 되시고 이 나이대는 잘 안 빠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속에 성호르몬이 줄어들었습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었고요. 여성 또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근육은 적어지고 내장 지방은 찌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 좋아하시죠? 예, 뭐 짜장면 이런 것들, 예, 빵 다들 좋아하실 건데요. 이걸 먹으면 혈당이 쫙쫙쫙 오릅니다. 근데 이 혈당 오르는 게 예전 같으면 빨리 소비가 됐는데 이제는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내장 지방에 쌓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전에는 근육도 많고 해서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쓰이는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을 먹으면 한 7, 80% 쓰이니까요. 크게 쌓이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기초대사량 자체가 적어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이게 쌓입니다. 자, 그러면 몸이 벌써 바뀐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로만 하지 마시고 이 생활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활 방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바로 네 가지의 습관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마음가짐, 운동.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를 쓸 때 이 컴퓨터가 어떨 때는 멈출 때가 있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알아보면 리셋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정상화되죠. 우리 몸도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바로 생활 습관 바꾸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속노화 식단, 먼저 먹는 것부터 말씀드리는데요. 네. 크게 네 가지를 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진정식단이라고 하는데요.
혈당을 진정시키자는 의미도 되고요. 이 네 가지의 앞글자를 따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진짜 음식 먹어야 됩니다. 네, 저 시중에 있는 뭐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음식들은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 탄수화물 중에서 정제된 거, 밀가루, 쌀가루, 그다음에 아주 단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줄여야 되고요. 세 번째, 식. 식이섬유. 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 특히 채소, 해조류 이런 것들 드시면요, 혈당이 완충이 됩니다. 장까지 좋아지고요. 네 번째, 단. 단백질 많이 먹으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도 유지시키고 포만감도 유지시키니까 일석이조가 됩니다. 자, 그럼 진짜 음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진짜 음식이 뭐냐면 바로 내가 뭘 가지고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식재료가 보이는 음식입니다. 먹어보면 아, 이게 당근이구나, 이게 양배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소금이 좀 들어갔구나, 간장이 들어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첨가물까지 넣고 색깔, 향 좋게 다 한 거, 그것들은요, 진짜 음식이 아니에요. 정말 에너지보다는 독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음식 만들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예, 최소의 시간으로, 가공으로, 이 조리도 단순화하세요. 그냥 찌는 거,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건강한 자연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명한 셰프가 프랑스 음식 만들듯이 뭐 졸이고 뭐 또 소스를 만들고 해서 하는 음식도 참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없죠. 그리고 엄청난 요리를 만드는 것도 힘들어서 하다가 맙니다. 그러니 식재료 중심의 그런 음식을 만들어 보면 봄에? 지금 봄이구나. 봄에는 이런 거를 나물을 좀 넣어볼까? 봄나물을 한번 넣어볼까? 좋구나. 이거는 혈당이 오를까 내릴까? 칼로리가 높을까 낮을까? 이거 조금만 찾아보면요, 학습도 되고 또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기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음식입니다. 자, 그럼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 혈당을 지금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이 혈당을 올린지 안 올린지는 일일이 검색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마루타가 됐습니다. 바로 혈당 측정기가 계속

24시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 팔에다가 붙이고 휴대폰의 앱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점심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잠시 후에 혈당에 올라가는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그런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뒤에 무엇을 하면 이게 떨어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바로 이렇게 꾸벅꾸벅 좋으면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완만하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뇨 환자가 이용하는 기계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나의 식단과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우미로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연속 혈당 측정기인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샐러드 먹으니까 7밖에 안 올랐어요. 식후에 야채하고 고구마 먹었더니 46을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고구마 때문에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 야채구이에 북엇국을 함께 먹었더니 25. 그 다음에 채소가 중심인 삶고 갈은 그런 과채 주스를 먹었더니 2가 올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상당히 건강한 음식들이고요. 그 외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런 디저트 음식들, 평소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팬케이크, 와플, 라면, 잼 바른 토스트, 떡볶이 이런 것들은 얼마인지 보십시오. 제일 작은 게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60이고요. 두바이 쫀득 쿠키 한때 유행했죠. 이거는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췌장도 힘들고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몸속에 바로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게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하기가 좋은 데가 어딥니까?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이 창고가 크죠. 그래서 배가 뿔룩뿔룩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혈당을 높지 않게 하는 음식들을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저는 샐러드가 너무너무 건강한 음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샐러드 가게에 갔다가 거기서 주는 드레싱 소스를 그냥 넣었더니 아니더라고요. 칼로리도 200 이상이었고요. 밥 한 공기가 보통 300칼로리거든요. 200 이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안에 이름 모를 그런 성분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올리브오일이나 발사믹 식초 또는 저당 그런 드레싱 소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혈당 관리를 할 때 있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어떤 것부터 먹나요? 밥부터 드시죠? 그 다음 반찬을 드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반대로 해보십시오.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채소나 나물을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세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 계란, 두부. 그렇게 꼭꼭 씹어 먹다가 마지막에 밥을 먹습니다. 네, 물론 이거 다 먹고 밥을 마지막에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먹고 또 순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채소, 나물 먹고 단백질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몸에 흡수되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식이섬유하고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흡수 속도를 낮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가 있어서 최대 혈당이 40%까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일이 뭐 고기는 몇 그램 드세요 이러면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손대중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예, 뭐 500g? 예,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손으로 합니다. 손대중 충분히.
약

충분히 드십시오. 이거 많이 먹는다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밥. 탄수화물은 한 끼에 한 주먹. 예. 네, 제가 막 실험 점수면 손이 크겠죠. 그러면 좀 많이 먹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체격에 맞게끔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는요. 고기도 많이 드시고 싶죠? 하지만 손바닥만큼 드십시오. 손바닥이 여러분만큼, 여기서 이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 손바닥만큼 드십시오. 네. 이것도 체격이 큰 분들은 좀 두껍고 커서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일반인 분들은 요만큼만 한 끼에 드시면 딱 정량입니다. 저는 아침을 어떻게 먹는지 많은 분들을 강연도 하고 상담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같았어요. 응답하라 이런 드라마를 보면 집집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토마토, 어떤 사람은 계란, 어떤 사람은 빵,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제가 추천하는 아침 식사는 물론 건강한 한식도 좋습니다. 근데 한식도 구성을 잘못하면은 아주 짠 그런 젓갈 중심, 밥을 많이 먹는 거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냉장고 다 있고 그렇게 고염의 그런 음식들을 먹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채찜을 좀 추천드립니다. 야채찜은 만들기도 쉽습니다. 예, 이 야채찜에다가 단백질이 좀 필요합니다. 뭐 닭가슴살만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계란도 하셔도 되고요. 예, 몇 가지 뭐 닭다리살도 좋고요. 돼지고기 중에서 수육 같은 것도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 걸 섞어서 드시면 의외로 포만감이 생겨서 점심 식사까지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대부분 배변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배변 후에 깨끗한 장에 소화기에 채워주는 것은 기왕이면 자연적이고 건강한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고 우리가 숙제도 막 미뤘다가 학교 다닐 때 미뤘다가 미루고 해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혼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막 긴장도 되고 해서 아프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면 혹시 점심이나 저녁을 어쩔 수 없이 좀 건강하지 않게 먹더라도 몸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다이어트 하시는 게 제일 힘든 이유가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바로 포만감인데요. 이 포만감을 가장 만들어주는 게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 다음에 기름입니다. 식이섬유 중에서는 물 많은 채소를 드십시오. 토마토, 과지 같은 게 좋고요. 단백질은 계란, 두부 추천드리고요. 기름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좋습니다. 들기름도 좋은데요.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또 중요합니다. 하루에 1.5L 정도는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포만감을 갖게 하고요. 몸의 독소를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식욕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을 올려주기도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드셔야 돼요. 저속 노화 원하신다면 저속 식사하셔야 되는데요. 식사 시간은 못해도 15분 정도는 되셔야 되니까 꼭꼭꼭 씹어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왜? 난 먹은 것도 없고 물만 먹는데 몸은 계속 살찌고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몸이 어느 정도 망가진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서 특별한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게 진단을 안 받았더라도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사시면서 독소가 몸에 쌓였어요. 네, 그래서 장해독, 간해독, 림프해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해독이라는 것은 무슨 뭘 먹고 뭐 변을 많이 놓아서 몸을 비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해독은 우리 청소년기에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는 몸이 알아서 잘해요.

그 원래 하던 흐름을 끊지 말고 잘 그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해독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장해독, 간해독, 온열해독, 림프해독인데요. 장해독이 중요한 이유, 장해독은 몸속에서 장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술도 좋아하시고, 그죠? 스트레스도 받으시고요. 또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서 지방에 간이 끼는 간 해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간도 해독시켜줘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또 땀이나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는 온열 해독이나 또 림프 해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해독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우리 전통식품 중에 청국장 있죠?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콤부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 콤부균이란 게 예전에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는데요. 지금은 일본과 헐리우드 배우들이 먹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그 콤부균도 기왕이면 생콤부차가 좋습니다. 액상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먹으면 쎄한 맛이 나는 그런 미세 탄산이 느껴지는 생콤부차를 드시면 배변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전통 한식도 너무 좋은데요. 거기서 좀 짠맛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야채, 생야채도 좀 늘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해독이 되면 우리가 유익균도 많아지고요. 예, 그럼 면역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간해독입니다. 예, 간에는 간해독이 3단계가 있는데요. 예, 이 해독 단계에 있어서 일을 하면 또 활성산소가 생겨요. 우리 차도 그냥 공회전만 시켜도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도 무슨 일을 하려면 이 매연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매연을 또 없애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게 바로 항산화 성분들이에요. 항산화 성분들은 영양제로 사드셔도 되지만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사과, 바나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삶고 갈아서 드시면 좋은데, 직접 만들어 드셔도 좋고 시중에 있는 것을 구매하셔도 좋은데, 바로 이름은 해독주스라고 불립니다. 자, 그리고 저 어제 방송 촬영하기 전에 어제 조금 몸이, 요즘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제 반신욕을 했습니다. 반신욕을 할 때 왜 좋은가 하면 체온이 오르죠. 체온이 오르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기초대사량도 증가하고요. 면역력까지 올라갑니다. 맞죠? 면역도 자그마치 5배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족욕도 좋고요. 원적외선 사우나도 좋고요. 어디 찜질방 가셔도 좋습니다. 예. 어쨌든 좀 땀을 내는 그런 온열 해독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운동을 하면 더 좋죠. 하지만 운동을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사우나 같은 거 반신욕도 좋고요. 그 다음에 림프 해독.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림프를 따라서 이게 순환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운동을 몸을 움직이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림프가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 아픕니다. 그게 림프절인데요. 예. 복식호흡도 좀 하시고요. 걷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종아리 근육에서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바로 수도와 하수관을 흐르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살 빼는 데 있어서 잠을 잘 자면 됩니다. 예. 뭐 10시간씩 주무시라는 게 아니라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시면은 몸에서 식욕 증가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잠을 안 잤을 때는 코티졸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겨서 자꾸 지방이 합성되고요. 자꾸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예, 좀 스마트폰을 일찍 멀리 두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잠들기 전에 호흡을 통해서 이완도 시키고 저녁 식사도 좀 일찍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좀 좋은데요. 여러분 뭐 엄청 힘든 거 달리라는 게 아니라 약간 숨찰 정도로 옆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달리는 게 그 존2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체지방도 감소되고 근 손실도 예방되고 또 마음도 젊어지고요. 또 뇌활동도 좋아집니다. 네, 오늘 강연 핵심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벌써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으로 우리 몸을 바꿔보자.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입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진정,

0: 식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래도 몸이 안 좋을 때는 해독을 한번 해보자. 해독이란 것은 엄청난 게 아니다. 원래 몸이 하던 거를 잘 살리면 된다. 그중에서 장해독, 간해독, 온열, 림프해독을 말씀드렸고 잠도 잘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많이 배웠지만 당장 지금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해독 주스 만들어 드시고 야채찜 만들어 드시면서 또 살살 걷고 뛰는 그런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속노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박찬호 박사님과 함께 저속노화 식단 가이드는 물론 뱃살부터 만성질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저속노화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하루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노화 시계를 조금씩 뒤로 천천히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박찬호 박사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3: ㅎ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부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앞에서만 펼쳐지는 풍광의 일품입니다. 천년을 품어온 장대한 산줄기. 부처님의 세상인 듯 겹겹이 흐르는 태백의 장대한 산줄기가 문밖을 가득 채웁니다. 모량수전의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화엄 사상을 건축으로 완성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부석사입니다.

0: 태백의 줄기가 소백으로 이어지는 양백지간에 위치한 경상북도 영주. 부속산은 태백산맥 봉황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경사진 비탈을 거스르지 않고 석축과 계단을 이용해 소백산을 향해 날아갈 듯 지어졌습니다.
1: 한국의 초창기 불교가 도입되던 시기에는 마을 내나 마을 근처에 사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종이 도입이 되면서 선종은 일단 수행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맞는 입지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들어와서 산 안에 또는 그와 맞는 걸맞는 곳에 입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스님들의 생활 공간이면서 수행 공간이면서 교리를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반 신도들이 와서 함께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석축을 쌓고 이를 계단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극락세계로 가는 아홉 단계를 상징합니다. 절을 지켜주는 천왕문을 지나면 구품 연화세계로 향하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은 회전문입니다. 회전문은 가파른 경사면에 높은 석축을 쌓고 지었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보면 층층이 쌓아올린 계단 끝으로 범종로가 보입니다. 어서 다음 세상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2: 부석사는 경사진 곳에 위치한 가람이기 때문에 전각을 배치할 때 축대를 쌓아야 됐고 그 축대수가 극락세계 구품연화대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 아홉 단의 그 조성된 그 터에 많은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진리는 극락세계로 많이 상징이 되는데 부석사가 위치한 곳이 진리의 전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아홉 단의 석단을 구축하고 그 위에 전각과 가람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0: 이 아홉 단은 아홉 가지 수행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전문을 지나면 하품 세계입니다. 동서로 마주 보고 있는 쌍탑이 맞아줍니다. 신라 후기의 석탑 양식을 보여주는 단아 모습의 3층 석탑입니다. 다음 세상으로 향합니다. 범종각의 팔짝 지붕이 두 팔 벌려 맞아줍니다. 범종각은 다른 정각들과 달리 특이한 지붕을 가졌습니다. 정면은 팔짝 지붕인데 뒤쪽은 맞배 지붕입니다. 부처님께 갈 때는 화려한 팔짝지붕으로 내려올 때는 풍광과 어울리는

가나안 맛배 지붕으로 산사의 지혜를 표현했습니다. 범종각은 부속사 두 개의 누각 중 첫 번째 누각입니다. 기둥과 천장의 부지가 만나는 포와 포 사이에 화반을 두었는데 이곳의 화반은 다양한 모습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범종각으로 시작되는 중품 세상을 지나면 부처님이 계시는 상품 세상의 입구인 안양로를 만나게 됩니다.

0: 안양눈은 사찰 문루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양이라는 이름은 극락을 뜻합니다. 중품 세상에서 바라보는 안양눈은 특별합니다. 멀리 공포 사이로 흡사, 불상의 형상이 보입니다. 빈 공간이 만들어낸 부처님이라고 공포불이라 부릅니다. 화엄종찰인 부석사에는 화엄경판이 남아있습니다. 635개의 목판으로 이루어진 고려시대 경판으로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거란본 계열의 경판입니다. 한 줄에 34글자인데 16글자인 해인사 장경판과 비교하면 더 세밀합니다.
1: 화엄사상은 교학 중에서 가장 진전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기본 이치가 우리들의 상호관계, 너와 나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봉에 있는 것이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부석사의 화엄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안양루를 통과하면 상품 세계입니다. 9개의 단 중 가장 높은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죠. 무량수전 앞에 석등은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으로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보살상이 일품입니다. 무량수전 앞마당에 서면 발 아래 화엄 연화장 세상이 펼쳐집니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배가 살짝 부른 배흘림 기둥은 전각의 안전과 조화를 위한 지혜죠.
2: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가옥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건축입니다. 그 이유는 이 건축의 입면의 모습이 황금비의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황금비라 하면 1:1.618에 사람이 느끼는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비례라고 하죠. 다섯 칸에 아주 큰 구멍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에서는 그 큰 건물을 아주 안정되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법인데 그 기법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에 곁들여 있습니다.
0: 무량수전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아미타 열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미타 열에는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자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닌 부처님입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 동쪽을 향한 것이죠. 누구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아미타 열애가 계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정토 사상입니다. 극락세계. 화엄과 정토 사상이 담긴 부석사는 이 바위 때문에 부석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두 개의 바위가 떨어져 있어서 뜬돌이라는 뜻의 부석이 되었다고 전해지죠.

후속사 무량수전으로 오르는 길은 깨달음을 위해 마음을 닦는 여정입니다. 다시 속세로 내려오는 길은 그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는 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후속사였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추건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능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아, 우리 불교에 대해 알아갈수록 정말 이렇게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나만 알아선 안 되겠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우고 실천해서 모두 다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또 좋은 인연을 좀 맺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도 이렇게 드는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오죽하실까요?
0: 우리 오계윤 아나운서가 네. 이제 보리심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스님.
0: 스님들은 이제 발심 출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1: 네네.
0: 발심, 마음을 일으켰다는 뜻인데 그 마음이 이제 발보리심이고 발보리심이란 내가 해탈 열반을 얻은 뒤에 일체 중생을 해탈 열반으로 이끌겠다라는 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1: 네. 자, 오늘도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난 23일 군포교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계룡대 홍제사에서 낙성 법회와 봄불식을 봉행했는데요. 오늘은 홍제사 불사의 숨은 주역을 한 분 귀하게 모셨습니다. 금강화 이미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금강왕 이니스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네.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저는 그 대전에 불자님들을 모시고 33 간음성지 전국 33 간음성지 순례를 하고 다니는 인솔자 금강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미숙 불자님이 홍제사 네. 화주 보살님으로 그 역할이 굉장히 크셨다고 합니다. 스님, 화주라는 말이 정말 귀하고 예 좋은 말이잖아요.
1: 그렇죠. 예. 이제 그 보살들 대승 보살이 할 역할을 네. 화주라 합니다. 이 화주라는 말은 이끌어서 변화시켜 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0: 아.
1: 무슨 말이냐면 비불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서 불자로 만들다. 또 두 번째는 업장이 많고 공덕이 없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불자들을 공덕을 지을 기회로 안내해서 공덕을 짓게 하다.
0: 예예.
1: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중생들이 생사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의 길로 이끌고 안내하다. 이런 모습이 화주 네. 역할입니다.
0: 그러니까 될 화자를 쓰나 보네요, 네, 스님.
1: 네,
0: 그렇죠.
1: 될 화자.
0: 아, 그런 의미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부사님?
2: 몰랐어요.
0: 훌륭하십니다. 자, 홍제사 불사의 100명을 동참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시고 100일 기도하셨다고 들었어요.
2: 네.
0: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2: 아, 그

0: 홍제사 절을 지을 때, 장군 보살님 한 분이 제가 신혼사에 총무회장소임을 볼 때, 그 주지 스님, 중화 스님하고 한번 이 절에 오셨으면 좋겠다는데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제사에 현지 답사를 갔어요. 근데 이 절을
1: 대단하시네요. 예.
0: 가서 이제 어린이 법당을 먼저 제가
1: 둘러보시고, 예.
0: 둘러보고 법당을 들어갔는데 법당에 하얀 석고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여기는 군부대라 아마 맑고 청정한 하얀 석고부처님을 모셨나
1: 오, 의미가
0: 보다.
1: 있나? 이제
0: 예,
1: 생각하셨어요.
0: 통정함 가는 옷에 하면은 그 백이 관세음 보살님을 모셨는데 여기는 하얀 석고부처님을 모신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 차에 주지 스님이 법당을 뭐 일이 있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1: 만나셨군요. 예.
0: 네, 홍제사 주지 원경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탁 다가서시면서
1: 네.
0: 보살님이 우리 홍제사에 화주보살을 해주면 참 잘하시겠다고. 보살님, 우리가
1: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0: 내일부터 우리가 홍제사에서 금강경 백일기도를 들어가는데
1: 네.
0: 보살님 저하고 같이 백일기도 하면서 우리 절에 화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웃고 인사만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제가 이제 그 계룡산의 신혼사라는 절에서 화주를 어려운 절인데 제가 그 절에서 화주를 잘 해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주는 여기에서 마지막이다 했는데 또이 스님이 나를 화주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내가 우리 아들 둘이 군대를 가가지고 정신 교육을 잘 받고 나와서 가정을 저렇게 이끌어가고 살고 있으니 내가 군부대에 화주를 하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1: 아유, 박수 한번 쳐드리고
0: 네.
1: 싶어요.
0: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오면서 쿠팡에서 한계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날 8월 17일 날 홍제사 새벽 예불하는데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스님이 깜짝 놀라시고 엊그제 4일 전에 와서 화주를 해달라고 했던 보살님이
2: 말
0: 들어왔으니
1: 떠나고 바로
0: 갔는데
1: 오셨네요.
0: 스님이 바로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그 권선문을 제 앞에 놓고 관음성지 순례 다니는 책을 놓고 금강경 책을 놓고
1: 놓고
0: 세 권을 놓고 제가 108배를 하면서 원을 세웠어요. 부처님, 제가 이 홍제사 부처님 불사하는 과정에 장애가 없도록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저를 굽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108배를 하고 금강경 스님 따라서 읽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고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딱 들고 이마에 들고 부처님한테 108배 절을 이제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금강경 회향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스님하고 이어져서 홍제사 절에 기도를 하러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지 스님한테 스님, 저는 여기 홍제사 신도들한테 제가 화주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회향할 때까지 부처님 본존불 회향할 때까지 제가 이 홍제사에서 머문 바 없이 응모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대목과 같이 저 살고 싶습니다.
1: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00일
0: 100일
1: 동안?
0: 딱 했어요.
1: 딱 100일
0: 딱
1: 동안?
0: 100일 동안에서 100명
1: 와.
0: 화주를 제가 했습니다. 100일 딱 되는 날 끝나더라고요.
1: 대단하시다.
2: 그 국무법당이라서 부처님도 되게 이제 크실 건데.
0: 아,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0: 대불이에요, 대불.
1: 네, 이렇게 홍제사 스님들과 여기 계신 금강화 이미숙 불자님, 그 밖에도 불사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궁포교의 새로운 거점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스님.
2: 그럼요. 예. 예, 궁포교가 갈수록 그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포교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나 학생 젊은이들에게 네. 포교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1: 맞아요.
2: 워낙 바쁘거든요. 학교 아이들도 바쁘고 또 젊은이들도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해서 그런데 이제 군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 예.
2: 그래서 종단에서도 그렇고 스님들도 군포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1: 그렇죠.
2: 우리 불교 불자님들이 이제 평균 연령 때 계속 너무 좀 높아져서 걱정이 많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군포교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홍제사도 군포교의 아주 그 중요한 거점이 됐죠.
1: 그야말로 거점이 됐습니다.
2: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상구사령부가 다 있다 보니까 군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다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이 한 분이 불교로 해서 전법이 되면 또 많은 그 장병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특히 홍제사가 아주 중요하죠.
1: 네.
2: 그 공덕을 우리 금강화보살님이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평소 좀 자주 기도하러 다니시는 편이세요? 두 분이 같이?
0: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화주 불사하고 이럴 때는 많이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홍제사에 이렇게 한 것은 작년 초파일 때 제가 그 초파일 날 연무대 훈련소에서 한 350명 정도 묵공양을 군인 가족들한테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스님한테 그랬어요. 그날 3,500명이 왔더라고 애들이요. 법당에. 그래서 초파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3,500명에서 10명만 불교로 우리가 몰입을 해도
1: 인연을 맺어도
0: 인연 맺어도 우리가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포교는 이 군인 가족들한테 해야지만 잘 우리가 전법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홍제사에서 내가 이렇게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왔지만 이 군인 애들한테 포교를 잘해서 우리 불교가 앞으로 번창하고 커다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연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홍제사에서 네. 이렇게 화주 아닌 그릇도 안 되는데 하죠 하고 있습니다.
1: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 젊은층 청년 불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라시는 그 모습이 머지않아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홍제사 불사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공덕을 지으셨거든요.
2: 네.
1: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신원사, 공주 신원사에서 무려 12년간
0: 네.
1: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셨다면서요.
0: 네.
1: 12년이 걸렸으며 스님, 가히 짐작은 됩니다만
2: 그렇죠.
1: 예,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0: 아, 그 신원사에서는 일주문 앞에 해태상이라고 있어요.
1: 네.
2: 예, 예.
0: 그것도 저 혼자 화주를 다 받아가지고 해태상도
1: 와,
0: 세웠고 또 그 안에 포대화상을 모셔놓은 부처님 사리봉안을 조금 해놓으셨어요. 그 포대화상의 석등도 제가 화주를 했고요.
1: 와.
0: 또 천수 관세음보살님도 화주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내에 그 중화스님하고 저하고 손길 안 닿는 곳 없이 불자들이 요즘에 편안하게 신원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대종사 중화스님하고 저하고 그 큰 스님이 많이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1: 야.
0: 제가 뒤를 따라서 스님의 말씀 듣고 화주도 했고
1: 예, 예.
0: 또 제일 행복한 것은 등운함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2: 네.
0: 그 전기를 놓았는데 그때도 놓기가 어려웠는데요. 중화스님이 시키는 대로만 제가 해가지고 등운함에 전기도 나서 요즘에 신도들이 편안하게 올라다니면서 전기 있는 곳에 기도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신원사에도 마지막에 제가 회향하고 나오면서 버스 그 버스를 코로나 때 차가 없었어요.
1: 맞아요.
0: 시청에 차가 끊겨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스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버스 대용 버스를 싸게 구입하도록 해서 요즘에 노보살님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기가 들어와서

0: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는 홍제사에서 제가 이군 장병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군인 가족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이 군인 병사들한테 잘 해가지고 포교를 잘해서 전법을 대대적으로 홍제사에 오셔서 해주면 우리 불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신행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1: 아유,
2: 그
1: 참 대단하신
2: 신원사에서 한
1: 분입니다.
2: 불사공동으로 불보살님들이 홍제사 불사할 사람은 금강화 보살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글로 안내해 주신 것 같고
0: 맞습니다.
2: 아마 홍제사에서 불사하는 것이 어쩌면 더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금강화 보살님은 이제 불보살님들에게도 유명해졌고 또 우리 군승법사님들에게도 아마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이 정도 원력이면 스님, 우리 불교와의 그 불법의 인연이 정말 깊으신 분이
2: 아주
1: 아닐까.
2: 깊으신 분이죠.
1: 절엔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0: 제가 21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 21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2: 그러게요.
1: 가족이 다 함께
0: 졸업하고
1: 다닌 거나.
0: 직장을 나와가지고 등산을 갔다가 그 대둔산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다가 도천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2: 큰 스님아.
0: 한 30년 정도 스님 그냥 옆으로 다니면서 하다가 스님이 108살에 열반하시고 제가 이제 스님이 열반하신 뒤로 화엄사에서 답의식하고 그때 이제 중화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신원사에 와서 12년 동안 이렇게
1: 아니,
0: 화주도 하고
1: 아드님 업고 다니셨다면서요?
0: 애기 지금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 아가씨 때부터 다니기는 했는데 남편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령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보령에 2년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애기 얻고 한
1: 세상에.
0: 3살 3개월 정도 된 애기 얻고 제가 그 절을 다녔어요.
2: 불사는 특히 이제 그 태고사 얘기하셨잖아요. 도촌 큰스님께서. 태고사 불사를 도촌 큰스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0: 그랬는데 그쪽에는 불사를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스님만 옆으로
2: 그것도
0: 다니면서.
2: 인연이죠.
1: 그럼요.
2: 아이고. 그 도촌 스님 시작으로 이제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이 큰 스님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0: 원행 스님도 계시고요. 지금 오대산 월정사에 계시는 원행 스님하고도 제가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제복을 입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대전에 오시면 항상 저희 남편 사무실에 이렇게 오시면 스님이 왔다 가시면 그날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스님한테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스님 열반하셔서 답의식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1: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삼십상 관음에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0: 이제 신원사에 계시던 그 대종사 스님께서 중화 스님께서 아직은 내가 힘이 있는데 주지 소임을 내려놓는 게좀 그러니까 그렇다 말씀을 하셔서 삼십상 관음성지 순례도 다니고 또 선빵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도 가면 좋겠다. 금강화보살님이 그거를 놓지 말고 신원사에서 선빵을 다녔으니까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2012년도서부터 우리 중화 스님 상자 스님이 12년도에 그 마곡사라는 절에 처음 대만 계시다가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선빵에 계셔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선빵을 그냥 다니면서
2: 공양 다니셨는데.
1: 대중공양
0: 그냥
1: 올리신
0: 그때는
1: 거예요.
0: 뭐 대중공양 과일 양말 스님들 옷 스님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 해드렸어요. 그래서 삼십상 관음성지 순례를 만행화 보살님하고 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9월 달이 이제 3년.
2: 회향이에요.
0: 그래서 원래는 만당 스님이 불교사업단에 계실 때 그쪽에서 회향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복이 없으니까 스님이 그렇게 우리를 놓고 가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0: 홍제사 부처님 복장식 끝나면 우리 군포교도 생각을 하고
1: 네.
0: 해서 여법하게 그 우리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신도들을 데리고 홍제사 군법당에서 33
1: 해야겠다.
0: 가능성지 회향을 군법사님들과 또 우리 그 모시고 다니는 법사님들 두분 모시고 여법하게 하려고 제가 구상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1: 아유, 원합니다.
2: 아이고.
1: 불사면 불사. 그쵸. 스님들 뒷바라지 지극정성으로 하셨습니다. 거기다 기도와 순례까지 신신나게 다녔으니까 그동안 뭐 기도 갚이 뭐셀수 없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0: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저희는 아들이 둘인데 다 애들이 남매 나가지고 요즘은 아이들이 아기를 안 날라고 하는데 저희는 딸
1: 맞아요.
0: 하나,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1: 와.
0: 나가지고 행복한 그 가족이에요. 아직 아이들한테 포교는 제가 못했어요. 하나 애들한테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요. 엄마는 너희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는 부처님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니까 나는 부처님의 내 몸을 귀히 했노라.
1: 와.
0: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들 열심히 살고 나는 부처님한테 귀하고 살다가 갈란다. 예.
1: 어머님의 그 뜻을 충분히, 예, 알고 계시고 아마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2: 그래요.
1: 생각하세요?
2: 이제 그 훈습이라 하거든요.
0: 네.
2: 이제
1: 훈습.
2: 부모님이 이렇게 절에 다니면 젊은 이제 자녀들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듣게 되잖아요.
0: 예.
2: 그러다 본인들이 이제 나이를 더 먹어서 아이들이 본인 아이들이 뭐 20대가 된다든지 본인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때 관음기도 하시고 절에 가시더라. 그때 보니까 이런 경전을 읽더라. 이래가지고 본인들도 귀하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아주 진실한 불자가 되죠. 예.
1: 금강한 불자님께서 이제 붓다회를 통해서 또 방송 포교불사에도 좀 동참해 주시라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마음 움직이고 또 인연을 맺지 않을까 싶거든요. 귀한 화주보살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사돈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항상 여기 경기도에 있는 아들이 경기도에 살거든요. 그래서 초파일 되면 며느리한테 일부러 처음에는 제가 등값을 내줬는데 그 사돈이 이제 같이 따르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리드를 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홍제사 그 본존불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우리 사돈한테도 얘기해서 사돈 우리가 인연이 됐으니까 우리 사위로 맞이한 우리 아들, 며느리로 맞이한 우리 딸, 그렇게 우리가 인연이 됐으니까 좋은 복장 불사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부처님한테 복장 불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사돈이 쾌히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불사가 불사면 불사, 공양이면 공양, 보시면 보시. 이런 게 인연이 됐을 때 그거를 하면은 반드시 그 가족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2: 아,
0: 생각해요.
2: 그럼요.
0: 그래서 우리 항상 BTN 방송국에서 BTN 방송은 우리는 꼭 학교를 가야지만 학원비를 내야지만 수강료를 내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 BTN은 돈 하나도 안 내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2: 그렇죠.
0: 또 좋은 이야기도 들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도반도 좋은 도반도 만나고 또 우리 목종 스님 같이 이렇게 큰 스님 만나면 법문도 듣고
1: 맞습니다.
2: 아이고,
0: 그래서
2: 고맙죠.
0: 이 BTN에 보시아라는 저런 이렇게 그것이 뜨면은 항상 인연 달때 어디가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불우요독께 성금을 받는다. 또 어떤 절이 불이 났으니 불우요독께 성금을 한다. 그럴 때는 아낌없이 요즘 우리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먹어도 5천 원, 만 원이에요. 그런 돈 아끼지 말고

0: 방송국에서 나오거든. 이돈 주머니에서 꺼내서 5천 원 BTN에 보시하시면 500만 원이 들어온다라는 그거를 저는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연이 닿으면 BTN 방송국에 이렇게 수강료 내고 공짜로 법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
1: 맞습니다.
0: 저리
1: 맞습니다.
0: 가서

0: 우리가 5월 달에 지금 삼십산 간음성지 순례를 가는데요.
1: 예.
0: 우리 오래된 의성의 고운사가 불이
2: 예,
0: 나서
2: 맞아요.
0: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불자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의성 고운사 절에 또 BTN 방송국에 군 포교에 많은 도움이 돼주는 불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막 부살님 발언이 막 그동안에 지은 공덕, 기도, 또 불보 살님의 가피
1: 네.
2: 다 원만하게 다 성취하실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스님.
1: 아, 무엇보다 내가 법복을 입고 이 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긍심, 자부심.
2: 맞아요.
1: 예. 저도 언젠가 한번 꼭 느껴보고 올수 있도록 예, 더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사님, 앞으로도 이제 하실 일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삼십산 가늠에 쭉 이어가셔야 되고, 또 9월에 또 회향식도 있으시고요. 앞으로도 바쁘시겠지만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나오셔서 그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예, 고생하셨는데 건강하십시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님,
2: 예.
1: 아, 정말 이런 분도 계시구나.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보살님께서 우리가 또 실천해 하고 또 공덕 쌓을 일들 많이 짚어주고
2: 예,
1: 가셨습니다. 예,
2: 맞습니다.
1: 어떠셨어요?
2: 저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불교가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저런 분들의 원력이 한국 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럼요.
2: 너무 항상
1: 예.
2: 감사드리고, 뭐 저런 불자님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들도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앞서 이제 커피 한 잔도 이제 5천 원, 만 원이다. 그걸 생각하면, 예, 법보시 할수 있는 그 공덕 여러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부탁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방송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 185에 0108번 바로 공덕을 짓는 번호입니다.
1: 예.
2: 또 나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번호이고요. 좋은 건 널리 널리 알려야겠죠.
1: 네.
2: 가족들, 도반들, 이웃들. 요즘은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부따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 예.
2: 직접 가입도 해주시고 아울러 권선의 공덕도 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아, 스님, 이제
2: 예.
1: 불심이 깊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참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아,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이 생에 올때 부귀 영화의 조건을 갖춘 금수저.
1: 네.
2: 예, 중요하죠.
1: 네.
2: 그렇지만 그것은 이번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있지, 다음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1: 맞습니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그 집안에 환생한다는 것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또 다음 생, 언젠가는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갈수 있는 토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귀중한 복입니다.
1: 해탈 열반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이
2: 그럼요. 예,
1: 될 수도 있을 것
2: 맞습니다.
1: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초대 손님이 바로 온 가족이 정말 불심이 대단하신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분이십니다. 중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유학을 하셨고요. 돌아와서 우리 불교계 안팎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유영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유영수 불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0: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 신도입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아니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정말 신실한 불자 집안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동생분이 실은 먼저 우리 비태인과 인연을 맺으셨더라고요.

0: 프로에서 진행하는 절로 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동생분이 참여하셨고 네. 언니도 한번 방송 출연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이제 훌륭한 도반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죠.
2: 네, 맞아요.
0: 예,
2: 네.
0: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 시간 동생의 추천으로 이렇게 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흔쾌히 좀 나가겠다 마음이 내어지던가요? 어떠셨어요?
1: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 집에서조차도 제 동생이 절로 갈까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0: 비닐로 나오셨어요?
1: 네, 혼자 조용히 중요한 일정이 1박 2일 동안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0: 원래는 보통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자녀분을 추천해서 보통 다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는데 본인이 동생분은 직접 신청을 하셨고
1: 제 동생이 셀프로 본인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0: 이야, 적극적이다.
2: 네.
0: 좋다.
1: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항상 제 동생이 굉장히 눈여겨봤었습니다. 그래서
0: 그만큼 이제 불심이 있는 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1: 네, 그러면. 맞아요. 맞습니다.
0: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신중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고 동생분이 어쨌든
1: 맞습니다.
0: 그 인연을 잘 이어서 모쪼록 스님 마지막 결과까지 좋을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좀 비밀로 해드리면 어떨까? 예, 응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네.
0: 자, 이제 우리 언니분 유영수 불자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가르치시고 또 통역도 하시고 활동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재능은 썩히면 안 되죠. 예,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도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일단 저는 사실 이제 금강대학교 1기 중어 통역학과 졸업을 이제 하였고 그리고 바로 이제 2007년도 7월 달에 제가 중국 베이징으로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제가 베이징 어원대학교 이제 대외한어과 석사 과정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이제 수학을 하였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그 바운더리가 좀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넓은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때 너무 이제 감사한 인연들이 이제 어원대학교에서 만났던 이제 한국인 이제 박사 과정 중에 계시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노지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빨리 대학원 자체로 옮기는 게 어떻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베이징 대학교 이제 고등교육학과로 제가 석사 과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교육학과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없는 전공이고요.
0: 그러니까
1: 일반 교육학과는 좀 다릅니다.
0: 어떻게 다르는가요?
1: 네, 예를 들어서 좀 가장 넓게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제 개발도상국의 교육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을 선진국 국의 모형을 얼만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 과목에 가장 좀 필드에 꽂혔었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제 돌아가는 교육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구축 모형이나 패러다임이나 사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북유럽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장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인사국과 관련, 내지는 이제 모든 나라에 이제 다 이제 분포되어 있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교육. 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0: 굉장히 크게 다루네요.
2: 그렇죠.
0: 네.
2: 폭넓게.
0: 그게 만족이 잘 되시던가요, 공부가?
1: 저는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석사가 너무 재밌었어서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어갔는데 박사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쪽으로 레이더망이 열려서 제가 박사 과정은 수료까지만 했습니다.
0: 수료까지만 하고 졸업은 아직
1: 졸업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0: 그렇죠.
1: 네,
0: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또 공부하시고 나서 돌아오신 다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1: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0: 정말요?
2: 그런데 어떻게?
0: 어떤 인연으로 다시?
1: 두 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2: 예.
1: 엄청

0: 청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 네. 예.
0: 그때 사실 정말 그 화생방 마스크라고 하나요? 거의 그걸 써야 하나라는 정도로 마스크로도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
1: 현재는 더 심했군요.
0: 네. 그래서 아예 이 치수가 뜨지 않을 정도로 수치가 그 정도였어요.
1: 아,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0: 네, 더 이상 살 수 없다. 네,
1: 그래. 잘 오셨습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그럴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1: 아이들 가르치는 건 어떠세요? 또 다른 분야인데.
0: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아이들의 사고방식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 열망에서 조금 더 쉽게 중국어나 조금 더 쉽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끊임없이 주말도 반납하고 좀 달렸었거든요.
1: 와.
0: 근데 그러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영어학원은 조금 제가 좀 고사하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선생님으로.
1: 아, 그럼 영어도 가르치시고 중국어도 가르치시고 하신 거예요?
2: 네, 다재다능하시네요. 그 구인사에서 네. 일을 도움 주셨다고.
0: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템플스테이를 만약에 구인사에서 진행을 하면
2: 네.
0: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1: 네.
0: 조금 통번역 지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영어나 제가 이제 중국어 통번역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그건 이제 단기성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길었습니다. 사실 작년 원래는 연초부터 사실은 제가 구인사에서 가장 일찍 19, 20살 때부터 알고 지내시던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이제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이제 박물관 담당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원래 부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랑 알고 지낸 지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삼보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자꾸 너의 이름이 떠오른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대 남대충 대조사 이제 네, 100주년 또 기념 프로젝트가 또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도울 수 있니? 라고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던 거는 이제 그분, 그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실 당시에 저는 사실 한국을 좀 떠날까?
1: 아, 이제 좀 떠나볼까? 다시 떠나보자.
0: 다시 또. 그래서 싱가폴 SNU 이제 박사과정 이미 교수님 프로필을 사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전공도 막 찾고 있었고 근데 그런 차에 전화가 갑자기 오셔서 첫 마디가 여보세요가 아니라 너 혹시 해외 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얘기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시죠? 저 비행기 태워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작년 봄이었었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인사를 올 수 있으면 뭐 가보자가 돼서 본격적으로는 네, 여름 때부터.
1: 여름부터?
0: 네.
1: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0: 올해 1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1: 여름부터 한 6개월 이상을 구인사에서 스님께서 붙잡아 두셨어요.
0: 저도 원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대 저희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이제 사실은 말씀을 드린데 이대 부처님 이제 관련된 자료 일단은 다 하나하나씩 같이 이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네. 그 다음에 또 그곳에 계시는 이제 박물관 화계사님들 그 다음 이제 실장님들 네, 같이 이제 일을 배우면서 전시회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전시회가 굉장히 너무 잘 이제 끝났습니다.
1: 야,
0: 아직도 이제 전시 중에서
2: 우리가 좀, 교육 네. 받잖아요.
0: 네.
2: 교육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습득을 해서
0: 네네.
2: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0: 네네, 맞습니다.
2: 그런데 그 행복을 찾는 과정이 이제 현대인들은 직장인 취업한다든지
0: 네.
2: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0: 네.
2: 돈을 열심히 벌어서
0: 네.
2: 그냥 내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는 거거든요.
0: 네.
2: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들이 사실은 불완전하고 유한하죠.
0: 네.
2: 우리의 삶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면 어떤 것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0: 네.
2: 어떤 조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0: 할수 없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가장 완성된 그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움은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공부를 했고 다양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성취한다 해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고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해결이 안 되죠.
1: 네.
0: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당장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조건에 비하면 열악하거나 부족해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행복으로 가는 데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라든지 불교에 귀화하신 분들 보면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경험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더 나은 지혜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그 경험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 공부들을. 그때는 그 길을 하다가 이거는 아니야라고 버렸는데 실제 들어와서 사용하게 돼요.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보살님도, 유영수 보살님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1: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2: 저는 사실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에, 왜냐면 받은 가피가 저희가 좀 많이 커서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이었는데, 왜냐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가사를 이제 천태종 구인사 비구스님께서 이제 박물관 이제 가장 정문으로 정말 날짜, 시간 다 정해서 정말 그대로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받아서 오시는 모습. 또 이제 그 비구스님께서 또 직접 스승님이 또 이제 이대 부처님이셨고 그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흰 장갑 끼고 이제 마치 이제 부처님을 맞이한 어떤
1: 정말.
2: 예우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사가 이제 앞뒤 다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에 중앙에 전시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이제라도 약간 자부심도 크게 느꼈던 소중한
0: 아, 좋은 경험하셨네.
2: 경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3: 자, 온 가족이 이제 신심 깊은 천태 불자, 천태종 신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됐나요?
2: 너무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도 이건 저희 아버지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안에서 늘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일화를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께서 스스로 어떻게 구인사를 오셨는지를 이야기하시던 게 녹음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일단은 그건 지금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어떤, 뭐,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없으셔서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할머니께서 일단 굉장히 불심이 깊으시고, 조계종 불심이 특히 깊으셨고요. 굉장히 깊으셔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늘 평생, 절에 늘 의지하셨었고, 친할아버지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한 60년대 때, 저희 아버지. 근데 그럴수록 더, 굉장히 불심이 크셨고, 제가 사실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셔서. 그런데 제 기억 속에도 그렇고, 저희 집의 앨범에도 늘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천수경 맞나요, 스님? 전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아무런 반주 없이 정말 그 어떤 비구스님의 목소리가 저는 2살 때부터 들었던 그게 기억이 있어요.
3: 진짜.
2: 세 살, 네살때 내내. 그러면서 약간 중간에 새소리 잠깐 나는 거. 맞아요? 이건 정말 그때 그 소리 들어본 사람 아니면 모를 텐데. 그게 저희 할머니께서 유일하게 즐겨 하시는 음악이셨어요.
0: 사실
2: 평생.
0: BTN 불교 TV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노사님들이 그 테이프 하나 구해서
3: 카세트 테이프.
0: 아침부터 시작해서
2: 맞아요,
0: 계속 저녁까지 들으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BTN TV가 나오니까 불교 TV를 시작부터 들어서 네. 저녁 마칠 때까지 네.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의 일상이
2: 네.
0: 됐어요.
2: 네, 야. 그 색깔도 기억이 납니다. 네. 천수경의

0: 약간 연노라색
1: 네.
0: 만나요. 다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장난감이었던 것 같아요. 늘 다섯,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 이제는 좀 궁금해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2: 할머니께서.
1: 이제 천수경 내용들 이렇게 들어보면,
0: 네.
1: 특히 이제 우리 노보살인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천수경.
2: 네.
1: 그 다음에 뭐 이제 금강경.
2: 네. 금강경.
1: 가끔은 지장경.
0: 네, 맞아요.
1: 이런 것들 많이 들으세요.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러한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움을
2: 네. 네,
1: 해소하죠.
2: 그렇죠.
1: 노래를 듣는 것처럼.
0: 네.
1: 노래를 듣는 거는 잠시 해소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0: 네.
1: 그런데 경을 계속 들으면
0: 네.
1: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은 저 이상한 소리를 왜 듣지? 그런 생각하는데 네. 그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그 듣는 만큼 마음이 정화가 되거든요. 스스로 나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 혹은 나는 이걸 이겨낼 거야. 나는 내 삶이 왜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걸 억지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듣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정화가 돼요.
0: 네.
1: 힐링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우리 불자님들이 새벽부터 계속 듣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자신도 모르게 이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독소 백편 의자인이라고
0: 네.
1: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처럼
0: 네.
1: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고 그 의미를 네. 막 가슴으로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듣습니다.
0: 사실 정말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교육열이 워낙 높으셔서
2: 네.
0: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쭉 시켜주셨었거든요.
2: 그 당시에.
0: 네. 와. 그런데 이제 재단이 다 교회 재단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움이 일단 꼭 필요하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제 교회 재단의 학교를 나오셨어요.
2: 네네.
0: 중대부고 나오셨거든요.
1: 특이하네요.
0: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최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늘 교회가 불편했다라고.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성경이나 이런 어떤 찬송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도 기억을 하시지만은
1: 네.
0: 그냥 그건 글자일 뿐이고
2: 마음으로
0: 네.
2: 와닿고 스며들진 않더라 네. 이런 말씀이신
0: 네.
2: 거죠.
0: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다니시는 그 어떤 불교의 인연이 아버지에게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저한테 이제 고모 할머니. 네. 고모 할머니께서 이제 서울 천태종 명락사의 가장 첫 번째 네.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명락사가 이제 봉천역에 있지만, 그때는 이제 남부지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물 하나 빌려서 이제 서울대 입구에 있었고, 이제 60만 원 정도를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 직접 저를 일단은 세우는데 동참하셨다고, 네, 그래서 명락사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 큰 시주자시네요.
0: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물론 할머니의 영향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경해서 고모 할머님을 이제 찾아뵙고 실제 고모 할머니께서 당시에 이제 구인사를 다니시는 걸 보시면서 이제 다니시게 되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세요. 네.
1: 온 집안이 다 불심이 아주 기쁘시네요.
0: 예.
2: 감사합니다.
1: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0: 그런 것 같아요. 네.
2: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구인사 다니신 거예요?
0: 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이미 구인사 신도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일화가 조금 더 특이하긴 합니다.
1: 네. 네,
0: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일본 천리교를 원래 믿는
1: 천리교였어요.
0: 집안이셨어요. 네. 알고 계실까요,
1: 네.
0: 스님? 네, 저는 잘 몰랐는데
1: 네.
0: 근데 이제 외할머니께서 천리교를 다니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시면서 서울에도 이제 신길동에 천리교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보살님이랑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제 계속 다니시다가
2: 네네.
0: 좀 신기한 거는 저희 아버지랑 28일 만에 결혼하셨거든요.
2: 어떻게 28일 만에 결혼을 해요?
1: 그야말로 딱 보자마자 이렇게.
2: 초고속.
0: 네. 네. 와. 근데 정말 그 신기한 건 두 분이 처음 보셨을 때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나신 날도 28일이었고요. 28일 만에 결혼하셨고 참고로 제가 생일이 28일입니다.
2: 어머나.
0: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이 되던 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아닌데도 무한한 사랑을 많이 주셨거든요. 혼도 안 내시고. 근데 두 분이 만나셨을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 나는 천리교를 다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대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괜찮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네. 아버지께서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2: 아, 그런 네. 대답을 네. 그냥 빨리 네. 결혼하고 싶으신 거지.
0: 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네. 아버지께서 그 결혼하시던 해에 네. 짝이 아무도 없으실 때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결혼할 거야 라고
2: 스스로
0: 달력에 정해놓으시고
2: 어머나
1: 아버님께서
0: 하셨어요 사실은
1: 비범하셨네요.
0: 아 그런가요?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있으면 네. 첫눈에 반한다 하잖아요.
0: 네.
1: 첫눈에 딱 보기만 해도
0: 네.
1: 아, 저 사람이 나의 평생의 나의 반려자구나 느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선을 네. 보고 여러 번 생각해서 하기도 하지만
0: 네.
1: 곧 만남을 오래 지속해서 선택하긴 하지만
0: 네.
1: 그럼 그만큼 인연이 이렇게 아주 야. 깊은 인연은 덜한 거죠. 아주 깊은 인연은
0: 네.
1: 보면 바로 알죠. 느낌이 아버님이 이제 그런 걸 느끼시고
2: 느낌이 딱 오신 거죠.
1: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0: 아,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해 연초부터 아무도 짝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네 그때 아버지께서 나이가 이미 서른이 넘으셨어요.
1: 아,
0: 사실.
1: 아 그럼 늦게 결혼하신 거예요.
2: 당신은 네, 만혼이셨네요.
0: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방송을 앞두고 이제 작가님께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저도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진짜 그 열일하시던 그때 이제 총각 시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를 한 번도 안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70년대 때 그 사진을 보는데 아 진짜 몸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좀 울컥하긴 했습니다.
2: 그 천태종 연등행렬 정말 유명하잖아요.
0: 네, 네, 네, 네. 오, 막 사다리
2: 보셨구나.
0: 막 타고 올라가시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이미 결혼해서 아이 아빠가 돼 있는데 아버지는 네 근데 그 해에는 나는 몇 월 며칠을 결혼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이제 선택불자가 되신 거죠?
0: 네 어머니께서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바로 허니문 베이비로 이제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 이제 천리교도 어쨌든 종교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제 천리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보살님께서 자꾸 저희 어머니께 이제 찾으러 오시기도 하시고
1: 거기도 되게 우리 대순진리회라는 거 있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에
0: 네.
1: 좀 비슷해요. 우리 내용도 그렇고
0: 그래요. 네.
1: 저 포교 방법도 그렇고 네. 상당히 좀 유사한 편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 적극적이죠.
1: 네, 엄청 적극적이에요.
0: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맹장 수술하셔야 되고 근데 동시에 어머니께서 배도 아프셨고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이제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집안의 종교가 두 개여서 결국 그렇게 됐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권하지 않으세요. 군사 가자 뭐 불교 믿자 이렇게 한 번도 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 주말에 따라 나셨다
2: 네. 스스로만
1: 설명하셨네요.
0: 네. 네. 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삼배 올리면은 나아진다. 이제 노보살님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입덧이랑 이제 복통이 사라지셨다고. 네, 그때 이제 그 즈음에 꿈을 꾸셨는데.
2: 그러면 그때 보살님을 혹시 어머니께서 임신하고 계셨죠?
0: 네, 맞아요. 저요.
2: 아, 복통이네요.
1: 복통이네요.
0: 아, 예,
2: 복통이시네요.
1: 태아때부터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0: 그랬나 봐요, 제 어머니. 그래서 그때 저를 임신하시는 와중에 만삭이셨을 때 꿈에 어머니께서 졸업하신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천리교는 검은색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알고 계시나요, 스님? 저도 봤어요. 네. 너무 무섭던데 막 뛰어다니시는데 뒤에서 잡으려고 하고 근데 위에서 이제 결국엔 저희 어머니가 잡혀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천리교 교주가 얘기를 하니 위에서 놔줘라. 놔줘야 한다. 이제는 놔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위에 올려다 보셨더니

0: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셨죠.
1: 어머,
0: 네.
1: 그 영험한 네, 불신 깊은 가족의
2: 역시 다르네요.
1: 이야기 역시
0: 아, 그런가요?
1: 다릅니다. 그 자주 가시는 구인사
0: 네.
1: 예, 자료 보면서 말씀 더 나눠보도록
0: 네.
1: 할게요. 오, 10월 1일, 몇 년도 10월 1일인가요?
0: 저게 아마 좀 됐어요. 한 2020년 코로나 한
1: 오,
0: 지나서
1: 막 지나서.
0: 였을 거예요. 보정을 하나도 안 했고 실제 구인사에서 이제 가을이 워낙 날씨가 좋은데
1: 네네.
0: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올라가는 길목,
1: 아침
0: 조사장.
1: 풍경인가요?
0: 네, 맞아요.
1: 이른 아침
0: 그리고 지금
1: 같아요.
0: 광명당, 광명전 같이 있는 곳. 네, 우연찮게도 사람이 없어서 이른 아침에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1: 거의 무슨 홍보 영상 같아요.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2: 이
0: 거고.
2: 모습은 무슨
0: 아,
2: 모습이에요?
0: 이거는 사실 제가 스스로 저를 좀 위로하려고 만든 영상인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오래되셨죠? 근데
1: 돌아가셨네. 예.
0: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구인사에서 이제 생전 예수제 이제 수리 영산대제 할때 이제 저희 할머니 이제 올려드리면서 제가 좀, 좋은 곳 가시라고 발언을 드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1: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니까 이것 또한 굉장한 큰 추억이
0: 네,
1: 되네요.
0: 맞아요. 굉장히 저한테는 좀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소개도 해주시고
2: 그러게요.
1: 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유영수 물자님께서 또 틈틈이 무슨 글을 쓰신다고요.
0: 아, 끄적거리는 정도인 것
1: 재능이
2: 같습니다. 도대체 못하는 게
1: 많으십니다.
2: 뭐야?
0: 그냥 끄적거립니다. 제가 이제 대조사전에서 이제 가부좌를 좀 틀고 앉으면 신기하게도 무릎이 안 아프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 나무 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올 때마다 늘 약간 속으로 좀 욕심이지만 바래보자면 좀나 혼자 좀 조용히 대조사전 안에 좀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2: 작품
0: 끄적거리는.
2: 하나 들려주시죠.
1: 그렇죠. 예, 오늘
0: 작품이요?
1: 나오셨으니까.
0: 대조사전 그 품속에 앉아 시원한 피톤치드 향 머금은 순수나무 나를 둘러싸고 늘 그리운 황금빛의 품속에서 내 때묵은 육신과 영혼이 서로 부비며 터져 나오는 그 나지막함. 실로 꿈만 같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으면 현생 속의 모든 나는 이미 버리고 없느니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무인 것을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광명전 오르는 길목에서 진한 향내음이 스치듯 문득 떠올라 올려보면 정갈하게 올린 검은 머리 아래 드리운 하얘한 얼굴 속 옹골매친 두 눈빛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불안한 중생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거리며 흔들리는 칼에 베일 듯 날카로운 얇은 그 회색 바람은 차라리 눈물겹다.
2: 와.
1: 오늘 그럼 전문 작가가 썼다고 해도
0: 아니에요.
2: 근데 출가를 안 하는 게 신기하네.
0: 그 말씀 많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왜 출가를 안 하는지 또 많이 아직도 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 아닌가라는
1: 깨달음의 깊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스님도 느끼신 거죠.
2: 근데 이제 출가를 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 더큰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세속에서의 자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의 우리의 삶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1: 부모님께서 이제 BTN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평소
0: 너무너무
1: 어떤
0: 애청자세요.
1: 프로그램들 그렇게
0: 일단
1: 좋아하시던가요?
0: 드라마 붓다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특히 주말에는 늘 BTN을
1: 채널
0: 틀어
1: 고정.
0: 놓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훨씬 더 처음에 열린 마음이셨어요. 꼭 천태종 절 아니어도 조계종 절이면은 어디 가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0: 뭐 설악산부터 해서 이제 근처 뭐 강원도 그러니까 되게 특색 있는 건물 이런 쪽 이제 절 암자 오래된 곳늘 데리고 다니셨고 네 기억은 다 못, 뭐 속리산 법주사부터 해서 뭐 예.
1: 셀 수 없죠.
0: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 조계종도 이제 되게 뭔가 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네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요.
1: 아, 우리 유영수 불자님께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스님께서 직접 드려주시죠.
2: 그럴까요? 어떨 때 불자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딱두 가지인 것
1: 두
0: 같습니다.
1: 가지.
0: 첫 번째는 어느 중생에게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다 조상은 있을 것이고 그 조상의 귀함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애정은. 그런데 그 조상의 어떤 귀히 여김과 그 애정을 정말 가감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가족처럼 계속 평생을 보듬어 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몸소 많이 느꼈고 늘 가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내가 수행을 또 같이 할수 있다라는. 그래서 올바른 길로 조금 더 혼이 레벨업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 저는 그렇게 두
1: 레벨업.
0: 가지를 생각합니다.
2: 그 불교의 모습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행해 나가는 그런 근본 의미들을 그런 방편들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 또 어떤 꿈, 발언 갖고 계세요?
0: 제 계획은 사실 아마 내년 3월까지도 만약에 짝이 없다면 저는 한국에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1: 계속 또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 거고요.
0: 공부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외국이 있어서 아마 그 나라로 제가 이민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또 이민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0: 지금 주변에 이제 천태종 가까운 스님들은 말리고 계시고요.
1: 아니, 동생부가 같이 또 청년회 활동을
0: 아,
1: 하신다면서요.
0: 관문사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힘을 많이 보태려고는 합니다.
1: 아, 그럼 과연 비행기를 타느냐, 관문사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이두 가지의 기로에서, 과연 이 다음 또 만나뵐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저희가 정말 기대해 보고요.
0: 저도
1: 어떤
0: 궁금합니다.
1: 선택을 하든 항상, 바른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스님?
2: 제가 이제 권해드리면,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삶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내게도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잖아요. 도움이라는 게내 삶의 도움이고, 내 삶의 도움이라는 게더 나은 행복을 얻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삶에서는 경제적 조건이나 혹은 다른 어떤 기타 내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선택하는 게더 지혜롭다 생각하거든요. 바른 선택이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잖아요. 윤회 과정 중에서의 가장 올바른 선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 한 생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다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 기회를 얻기
0: 맞습니다.
2: 위해서 오래도록 과거생에 노력했던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머지않아 그리 오래 있지 않아 다시 컴백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성향이 그런 세속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택을 할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1순위로 넣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들을 2순위, 3순위를 충족해가는 방향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1: 조언이 많이 되실 것 같죠?
0: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나와주셨으니까요. 네.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인사 나눌게요.
0: 제가 제 동생의 추천으로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기회를 받아서 처음으로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0: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번더 나의 혼을 올려주기 위한 부처님의 사랑,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조금 쉬어가시되 멈추지는 마시고, 네, 신심 있는 생활 모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0: 감사합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네,
1: 앞으로 행복
0: 감사합니다.
1: 응원 드릴게요.
0: 아, 네,
1: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ㅎ 네, 오늘은 권선의 공덕을 오랫동안 쌓아오셨고 또 계룡대 홍제사 부처님 조성에 큰 역할을 하신 금강화 이미숙 불자님, 또온 가족이 깊은 신심으로 대동단결했습니다. 화목하고 또 아름다운 신행생활을 해오고 계신 우리 불교계 인재 유영수 불자님, 이렇게 두분 만나봤습니다. 아, 내 자신의 그 레벨업, 예, 혼의 레벨업을 위해 꼭 불교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라, 이런 말씀 주신 게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스님.
3: 그러게요.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뵈면 앞에 금강화보살님이나 유영수 불자님 이런 두 분들을 뵈면 신심과 원력, 그리고 또 실천하는데
1: 아,
3: 또
1: 맞아요.
3: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불교를 이끌어가고 지탱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이 사회를, 우리의 사회를 좀더 향기롭게 만들고 정화시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고요. 직접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도반분들,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담아서 저희가 방송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이 번호가 바로 또 법보시를 하는, 예, 빠른
3: 네,
1: 길 아니겠습니까?
3: 맞습니다. 부따에도 가입하셔서 방송 포기의 주역이 되어주시면 저희도 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1: 네, 1850108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심이 충만해지는 기분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저더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3: 우리 오늘 출연하신 분들과 그런 분들과 우리의 이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피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님들 더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함께 우리 부처님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봄 햇살처럼 포근하게, 또 꽃향기처럼 향기롭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신에 가고
3: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3: 우리는
1: 불자
3: 불자
1: 가족입니다.
3: 가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3: 네.
1: 세상에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3: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3: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4: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5: 네!
6: 대머리도?
4: 관절 복음!
6: 걸을 때도?
4: 관절 복음!
7: 일할 때도?
4: 관절 복음! 내 어깨도?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8: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9: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5: 전화 걸기도 편하고

0: 친절하고
1: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2: 아빠 최고.
3: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4: 선택하길 잘했어요.
0: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5: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여러 가지

0: 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2달차인데 랜덤 재생을 하면 홍기나도 허버벅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4: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5: 너희 둘 다 내 거다.
4: 대패 좀 주세요. 좀 짜는 게.
2: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6: 손비나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녀 이후에 폭소.
5: 아 네. 공부.
6: 오.
5: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아, 그 방향 진짜.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0: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1: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2: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4: 선제 스님.
3: 네, 선자 스님 제자이고요.
5: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6: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7: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4: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5: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 깊이가 남다르고
6: 네. 정말 남다라요.
5: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설을 쉬는 것 같더니 벌써 정월이 다 가고 이 2월 초하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우리들이 할 일은 많이 가로놓여 있으니 급한 생각과 바쁜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2월 초하루 날 여러분에게 설교가 될 문제들은 첫째, 2월 초하루 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고 부처님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몇 해 전에 관음전을 저렇게 잘 지어놨는데 그간에 이 관음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신행단체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이 관음회 신앙단체가 조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톱성 부주지 스님이 와서 관음회를 정식으로 회의를 조직하고 발족을 해서 관음신앙을 앞으로 돈독하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음신앙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초하루마다 여러 가지 법문을 해왔지만 역시 우리들은 생활이 우리들이 사는 이 과정이 생활이 첫째 부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 불제자들은 우리 신앙 다르고 우리 생활 다르고 그렇게 돼서는 신앙을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제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는 사람들이 모습이 전부 다르고 복력이 전부 다르고 사는 것도 수명이 전부 다 다르고 나서 오래 사는 사람, 중간에 죽는 사람, 단명한 사람, 창수하는 사람, 또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 또 살기가 아주 어렵게 고생하다 가는 사람, 뭐 가지각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같은 국토에 태어났지만은 사는 그 질이나 양이나 모두가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한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아 모두 중생들아 그 살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주 괴로운 바다와 같이 참으로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고해다 괴로울 것자 바다 했자 고해다 이 고해라는 말을 돈이 많은 사람은 괴롭지 않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겪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 재벌의 대표적인 계기는 정주영 씨가 미국의 그 갑부들도 미국에 출마한 갑부들도 그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괴로움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로움이 있고 모두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관리하는데도 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뺏기려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더 몇 배나 더 커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돈만 가지고는 먹고 사는데 뭐 끝이는 거지 별 수가 없으니까 명예를 대통령이나 혼자 뭐 이런 큰 지위를 얻어가지고 큰 그 명예를 남기는 그러한 그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돈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더 큰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돈 없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고 고통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돈이 있어도 여러분보다 그 요새 아마 정주영 씨 국민당 탈퇴하고 탈당하고 저렇게 그렇게 아주 참 역대 국가 원수들도
다 가서 손을 벌릴

정도로 그런 사람도 요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몇 가지 고통은 다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의 힘으로서, 돈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단명한 사람은 그 10살이나 20살 그때 죽어버리니까 아무리 돈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걸 더 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이물이 못난 사람을 요새는 정형수석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뭐 올통볼통한 곰보는 좀 비키우는데 그거 효과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그 보기 싫은 사람들이 정말 그 멋진 양지비 거친 미인으로 그렇게 새로 개조되는 그러한 정형수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 사람은 노력과 힘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타고난 업이 탁하거든. 업이 탁하다 이게. 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늘 들어서 알지만은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 사는 생활이라. 생활. 쉽게 말하면 우리 사는 생활이 업입니다. 업이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하지 말고, 농업을 하는 사람은 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업을 하는 사람은 공업이라고 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업이라고 하고, 모두 제각기 다 업이 있다 이게. 업이. 이 가운데도 장사하는 사람은 상업이 될 끼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업을 하고 있고, 공장을 돌리는 사람은 공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 제각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다 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잘 노력하고 살으라고 했지만 살생하는 업은 하지 말라 그랬거든. 살생하는 업은. 너무 생명을 죽이는 업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 만일 살생하는 업을 만일 모르고 가지고 있다면 그 업을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 화엄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살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명을 단축하게 된다. 금생에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는 사람들, 또 팔짝팔짝 뛰어댕기다가 애들이 그냥 뭐 병이 들어 죽든지, 요새 말하자면 저런 교통사고로 죽든지 이제 죽는 사람들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가 보다 이렇게 됐어요. 요새 그런 사람 많죠. 요새는 그 명절 때 설에도 보니까 뭐 일곱 식구석 여덟 식구석 한 차에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로서 그 삽시간에 온 가족이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없어지는 그런 여러 건을 봤어요. 우리 신문에도. 그러면 이게 모두 까닭이 없는 게 아니라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다. 살생. 살생을 해놓으면은 그거는 살생은 다른 걸로 갚을 수가 없고 꼭 목숨으로 그 행동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0: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관등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응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7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백암백 스님들의 법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제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심정 즉 선신이 필요하고 즉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반드시 보호한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가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가피를 이루는 그 본질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항상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호흡 신장이 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 여기서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반드시 옹호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이런 부분은 적은 거예요. 호법신장의 옹호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사고 안 나고 사는 부분은 없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는 다 폐차가 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은 멀쩡했다. 기적이 바로 그런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면 호법신장이 옹호를 하게 돼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는 도반 중에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내 도반 중에 하나가 벌써 출가한 지 40년이 됐죠. 출가해서 처음에도 그래 지금도 내가 보면 그 스님은 눈을 잘 못 감아. 아주 궁금해 죽겠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몇 번 부르면 몰입을 해서 탁 들어가거든요. 그 몰입을 해서 들어가면 힘이 덜 들어요. 관세음보살을 신명나게 부르기 시작하면 내가 부르는 게 아닌 어떤 에너지가 돕는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런 그게 생겨요. 그걸 소위 말하는 신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한 달씩 세워도 뭐 그 부분이 크게 뭐 그 신체에 무리가 가거나 이런 부분이 덜한 거예요.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수십 년 동안을 한 달 한 거를 빼놓지 않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집에 오는 게 싫어. 그게 너무 재미있어. 그게 다 어떤 그런 에너지가 서로 그 주고받는 교감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스님이 처음에는 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남들은 다 눈 감고 부르는데 본인은 눈을 못 감으니까 참 측은해. 얼마나 힘들까.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눈을 뜨고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눈 감고 부르는 사람이 시간 잘 갈까요? 눈 뜨고 부르는 사람이 시간 잘 갈까요? 감고 부르는 게 시간이 잘 가요. 가끔 졸기도 하니까. 근데 이 스님은 생다지로 그냥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몸을 비비꼬고 나중에 눈 감고 있다 보면 내 눈앞에 뭐가 어리어리해. 눈 뜨보면 그 사람이 손가락 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안 궁금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궁금하냐. 자기는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근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어느 때에 승용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출장을 갔다가 낯선 길이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날에 그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에서 오는데 본인 차선으로 온 거예요. 그냥 가면 오토바이를 다쳐서 상대방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그 꺾던 동시에 거기에 뭐가 쌓였냐면 보드블럭이 쌓여있어요. 보드블럭이. 네? 보드블럭이 쌓여가지고 그 보드블럭 더미를 가서 받아가지고 차가 다 찌그러져서 폐차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스님은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24시간 후에 깨어났어요. 근데 그 스님이 깨어나갖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신기한 걸 맛봤다 이거예요. 뭘 맛봤냐면 그 보드블록에 차가 들여받는 순간에 금강신장이라고 하는 신장이 나타나는데 금강신장이라고 나타나서 탁 막아주더래요. 그래서 그 금강신장이 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구인장 5층 밥당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이렇게 갑옷 입고 서 있는 신장이 있거든요. 똑같이 생겼대요. 근데 큰 금강신장에서 탁 막아주고 그 옆에는 수만 금강신장이 적은 신장이 쫙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금강신장이 본인을 살려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안 자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기한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반드시 옹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고 항상 착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옹호하게 돼 있는 이치가 있다. 그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는 부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건 염념불망 부처님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게 염불입니다. 아시겠죠?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피로 보호하고 연색 즉 제천이 색을 그리워한 즉 모든 하늘이 불용하나니 즉 용납하지 않나니 신필호적 순환처이 문안이요 신이 반드시 보호한 즉 비록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어렵지 않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이 내 마음에 삿된 생각을 하면 하늘에 있는 신, 즉 모든 후보신장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마음을 항상 청정히 갖고 계율을 생각하고 항상 삿된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하늘도 용납하지 않나니 신필호적 순환처 임은 아니오. 신이 반드시 보호한 적 비록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어렵지 않음이니라. 내가 마음을 잘 쓰면 호법신장들이 나를 보호하는데 그 호법신장이 나를 보호하면 내가 비록 어려운 곳에 처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닌 것이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가피를 얻고 없지 않는 것은 누구에 달려있다? 네?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게 여러분 착할래요 안 착할래요? 착해야 돼요.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여기 나와있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항상 스님한테 상담하러 오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에서 나오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착해라 또 기도해라.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알아서 계산다 해요. 나 스님 좀 만나러 갈래. 그럼 뭐라 그래요? 가나 마나야. 그것도 본인이 또 뭐라 그래요? 가봐야 뻔해. 뭐라 해요? 기도하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스님한테 와서 스님이 상담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하고 그 기운이 같아요 달라요? 이거 왜 이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뭐 그 기운이 달라서 다른 걸까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주지 스님하고 상담하고 난 이후에 마음가짐과 큰 스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음가짐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구인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알아서 하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대상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받아들이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하는 행위 자체를 적게 생각하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상대를 한번 맺은 인연을 귀하게 생각해서 천금같이 받아들이다 보면 그는 반드시 가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여러분 뭐 아무리 귀한 분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긍정적 마음이 없다면 여기 부처님께서 뚝 떨어져 갖고 내가 부처라고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지인 월두 스님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니까 빠짐없이 항상 결석단하고 오셔서 지금 이 분위기 함께 하시지만 제가 저 동대구역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부처님 말씀은 계율입니다. 계율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닌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지나가다 뭐라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별 미치게 다 있네. 그러니까 나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는데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난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돼. 장소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전을 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그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요한 물에 물이 비치면 하늘에 있는 달과 물에 비친 달이 다르지 않지만 구름이 끈 부분에 달이 떴다면 그 달은 이미 달이 아니요. 출렁거리는 물에 흐르는 물에 달이 떴다면 그 달은 이미 달의 모습으로 없어지는 것 같이 부처님이 즐기는 하늘에 떠 있는 달처럼 밝고 고요하지만 중생인 내 마음에
그 다리를 받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하고 은은한 마음을 갖지 않는 한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 마음이 지금 산란해져 있는데 어떤 마음이 그 받아들이겠어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한들 그 진리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그 분당 대광사에 있을 때 한 보살님이 찾아왔어요. 서울 관문사에 제가 총무리 있을 때부터 봉사를 잘 하셨던 분이야. 그런데 그 잘 하셨던 분이 어느 날 분당까지 찾아왔어요. 뭐 내가 분당에 갔다가 날 온 게 아니고 이제 그 관문사에서 친했으니까 반드시 스님을 찾아올 땐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올까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올까요? 네? 아주 용하셔. 그래,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찾아오셨는데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딸을 길렀는데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됐어. 디자이너가 돼서 돈도 잘 벌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주 그 신랑도 잘 얻어가지고 대기업에 박사 연구원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아주 결혼을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됐고 본인들도 만족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그 젊은 부부가 시댁의 부모님들 모시고 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문어 숙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문어를 시켜서 삶는 동안에 그 문어 삶는 거를 왜 가서 젊은 보살이 봤는지 그걸 보다가 해가 닥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착했겠어요. 그죠? 문어가 삶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것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산란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본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정신이 옳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반품해달라는 거야. 이혼해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친정집에서 너무너무 몸이 타니까 날, 분당에 있는 날까지 찾아왔어요. 그 찾아와서 묻는 게 뭘 묻냐면, 스님, 우리 딸이 이렇게 됐는데 이 방법이 뭐냐? 그럼 제가 가르쳐 준 게 딱 한 가지야. 열심히 기도하세요.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문어가 삼겨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얘기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일어섰다가 앉으면서 그거 말고 또 없냐고 묻고 또 한참 설명하고 나면 또 일어나다 말고 그거 말고 딴 거 없냐고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거 말고 쉽게 되는 법이 없냐 이거예요. 쉽게 되는 법은 없다. 기도해서 힘을 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래. 그래 그럼 스님이 거기다 대고 앉아가지고 그거 말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천도제 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떤 스님이에요? 어? 이제는 또 무슨 그 얘기를 갖다 붙이면 또 뭐냐면 아 월도 스님은 가면 가기만 하면 천도제 지내라고 한다 소리한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천도제고 뭐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잘못된 길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답을 가지고 와요. 스님한테 가면 뭐 이렇게 돈 들여서 뭘 하면 좋겠다. 나는 억지로 하지 말아 소리는 안 하는데 나는 돈 들이는 얘기는 잘 안 해. 그건 알아서들이 할 일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보면 얘기가 호법신장이 옹호할 만큼 기도하고 사시고 호법신장이 옹호할 만큼 청정하게 살려고 애쓰고 겉과 속이 같은 부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불용죽 내한 방입을 하니라 하늘이 용납하지 않은 즉 이에 편안한 처소가 있더라도 편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내 마음이 지금 산란해 못된 짓 많이 했어 번뇌가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하루 저녁에 100만 원 주고 잠을 자는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이 와야 안 와야 이게 그 얘기예요. 하늘이 용납하지 않은 즉 아무리 편안한 처소에 있더라도 편안하지 않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 편한 게 극락이야. 이해되십니까?
마음 편한 게 극락이에요. 좋은 침대가 극락이에요.

아니고 내 마음 편한 데가 극락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구인사 4박 5일 길도 가면 넓은 공간도 아니고 좁은 공간에서 내 몸 하나 누일 정도로 가지고 씨름을 해도 밤새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좁히고 눕는 순간에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해본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세상에 아무리 비단금 짐이 좋아도 그보다 좋을 순 없어. 응? 그런데 처음부터 비단금증 깔고 좋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근심 속에 누워있으면 밤새도록 잠이 와, 안 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응? 내가 하루를 성실하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기도하고 노력했으면요. 눕는 순간이 극락이야. 아, 내가 이렇게 두 다리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딱 얘기가 나오는 게 내가 평상시에 편안한 마음을 단둘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것은 편안하지 않아. 즉 하늘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 하늘과 나는 다르지 않아. 내 마음이 하늘이 감흥할 만큼 살면 내가 하늘이요. 내가 하늘이 나를 거부할 만큼 살았으면 나는 이미 거부되어진 부분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럼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하대요. 중생이 부처의 언어를 이야기한다면 그 순간 이미 부처고 부처의 생각을 머금으면 이미 부처의 마음이 되는 거고 부처의 행동을 실행한다면 그 순간은 이미 부처일 수 있다. 심즉 시불이라. 마음이 즉 부처라. 여러분들이 항상 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라. 송하여 가로되 이욕 염왕 인욕쇠요 이기적 욕심은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이끌어 가두며. 무슨 얘기냐면 욕심, 나라고 하는 부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취하다 보면 염라대왕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가둠이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라오라 손짓하여 부르는 극락에는 도달하는 사람이 적고 오지마라 오지마라 손사래 치는 지옥에는 문정성실을 이루는구나. 참 가슴에 와 닿는 얘기 아니에요? 저 지장보살이 지옥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것은 절대 올 곳이 못 된다고 손사래를 쳐. 그런데도 거기에 문전성시를 이뤄. 극락에서 아미타불이 극락에서 손짓을 해. 이곳에 와라 이곳에 와라. 그래서 이곳에 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 극락에 머무르는 자는 거의 없더라. 공덕을 짓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요. 진리에 순응하고 살기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다. 그걸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갈 건지를 잘 선택하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 대주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인들이 삶은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를 다하고 있다. 아니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무지몽매합니까? 현대인들이 무지몽매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옛날 분들은 문맹자가 많았어요. 지식인들이라고 그래요. 몇 명 안 됐어요. 한자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야말로 대학 중용을 공부해서 그 석학소리를 들었던 사람 몇 명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문맹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대리사님께서는 현대인들이 무주몽매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요즘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글로벌 시대에 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뭐 세상이 똑똑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주몽매라 그랬어요. 왜? 인과를 모르는 삶을 사니까. 현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서로 약속으로 실행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몰라도 인과를 생략하고 삽니다. 내 이익에 우선하고 물질에 탐착하며 경우를 저버리고 이익 우선주의로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형제지간에 어떤 형제가 배고파서 삶을 보산다고 그러면 보증을 서서라도 형제를 서로 살려고 애썼던 게 과거의 우리 모습들이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옆에서 고라자 죽어도 조금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만졌다 준다고 해도 안 주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부모가 벌어놓은 돈, 자식들에게 미리 상속을 하면 요양병으로 내쳐지는 것이 상식으로 통용되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너무 분분하게,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았어도 부모님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걸 우선적으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썼던 것이 과거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 그렇게 살면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지몽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인과의 근거한 부분이 도리로 봤을 때는 현대인들은 야같지만 무지몽매요. 그 인과의 이치를 믿고 살았던 과거의 우리 선조들은 못 배웠지만 그들은 지혜로웠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부분이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끝없는 투자를 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을 다하고 있지만 돌고 도는 인과 이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너무 모르는 부분으로 치달아가는 건 아닌가. 뭔 얘기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선인 선과의 악인 악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선인 선과의 악인 악과를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스님에게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러 와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스님은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입니다. 악악작같이 살아야 잘 사는 세상이지 스님처럼 말하는 건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부분의 계산을 통해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인과의 법칙으로 놓고 보면 참 무지몽매한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사이클은 아주 큰 사이클이에요. 불생불멸의 사이클. 윤회의 사이클 중에서 나를 정말 진리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현상으로 나를 이끌어가면 그게 성공인 거지. 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분이 욕심만 내다 죽는 인생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풍요로우면 현실을 살아가는 부분에 단소 편리함은 있겠으나 그것이 내가 죽어 다시 태이는 윤회계까지 윤택하게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억을 남겨놓고 죽어도 한 푼도 남겨놓지 못하고 죽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수천억을 남겨놓고 죽는 사람이나 한 푼도 남겨놓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나 죽는 그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써보지도 못하고 소유해야 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집착을 하고 있기에 무지몽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맞는 얘기가 아닐까. 약은 고양이, 밤은 어두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 이후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인과를 배우는 것이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간단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좋아야 되고 내일도 좋아야 되고 그 이후도 좋아야 되는 부분이 가르침. 바로 그것은 부처님의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정행탑을 접연대니라. 깨끗한 행은 아미타불이 연하대로 맞아주시느니라. 내가 내 삶을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하대로 영접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는 부분 자체가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그 이야기였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법회를 했어요. 서울 관문사에 있을 때는, 관문사에 있을 때는 제가 3년 동안을 매일 법문을 했어요. 밤 12시에 항상 하루도 빠지 않고 거의 법문을 해서 1년이면 3, 4일 정도 빠지고는 거의 제가 빠지지 않고 법문을 했어요. 3년을 하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모이는 인원은 많았어요. 하루 저녁에 기도하러 모이는 인원이 1,000명 이상씩 모였으니까 방송에 모자랄 정도 돌아갔고 법회에 오는 인원이 3,000명 이상 모일 정도로 상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관문사가 좀 이렇게 그 포교가 되고 난 이후에 또 나를 보낸 데가 어디냐면 분당이에요. 절만 지어놓고 신도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또 가라 그래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는 관문사 있을 때만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토요 법회를 하자.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만 항상 법회를 했어요. 저녁 9시에 꼭 법회를 했는데 어느 날 법회 5분 전에 전화가 안 통 왔어요. 전화 안 통한 게 뭐냐면 스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호흡기 꼽아놓고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근데 너무 무서워하신다. 너무 두려워하시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신다. 그리고 스님을 찾는다. 나는 스님을 찾는다 그래서 날 찾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날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스님이면 되는 거였더라고. 근데 그때도 거기 스님이 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5분 후면은 신도들이 그 법문을 해야 되는 법회인데 그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서 내가 5분 후면 법회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 가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스님 법회는 잠깐 미루시고 잠깐만 다녀가셔도 좋지 않겠냐. 우리 아버지가 스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나는 그때만 해도 날 찾는 줄 알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서울대 병원이 우리 그 대공에서 5분 거리, 5분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진짜 신호등도 없고 그냥 가면 돼요. 차만 타면 5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만약에 안 가면 전화하신 그 가족들은 나를 보는 순간마다가 이가 갈릴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임종시에 스님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안 왔다. 그럼 내가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는 좋은 스님입니까? 나쁜 스님입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평생 나쁜 스님 되지 말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바꿔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그 아버님이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운명 직전에 있어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 죽지 말라고 난리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절 밖에서 하는 소리지만 나는 내가 들어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죽고 싶어 죽어? 본인은 지금 완전히 그 사생을 지금 아주 패하고 너무너무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관세음보살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환자에게도 기대되고 그냥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 그랬더니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다 말고 뭐라고 나한테 그러냐면, 스님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남이아미타불 아닌가요? 그러더라고. 아, 근데 내가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남이아미타불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그게 아니다. 관세음보살 불러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이아비탑을 불러도 되고 내가 배운 거는 관세음보살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고통에 떨고 있을 땐 관세음보살이 최고라고 나는 관음경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 관세음보살 그때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그분도 입으로 관세음보살 못 부르니까 마음으로라도 부르라고 이제 그래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주변에서도 관세음보살 부르고 환자도 입으로 달막달막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분이 편안해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 뭐 특별히 어떤 걸 해서가 아니고 내가 들은 대로 큰 스님에게 들은 대로만 얘기해 줬는데도 편안함을 얻는 걸 보면서 참 부처님 가피는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법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드려라. 그리고 거기서 거룩하게 한마디 더 했어. 혹시 날 또 찾거든 불러라 내가 올 테니까. 그러고는 올라왔는데 법회 끝나고 그 이튿날 저녁 될 때까지 조용해요. 근데 그 이튿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스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 근데 나는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나는 제 아버지 죽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 근데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스님 어저께 스님 오시기 전까지만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떨었던 아버지가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 정말 어저께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잡아간다고 너무 공포를 줘가지고 두려웠었는데 관세음보살 부르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편안해졌다. 그리고 꿈속에 저 밑에 서울대학교 병원 입구에 꽃차가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꽃차 타고 좋은 데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에 안도를 시켜주더라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하루를 더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가족들은 그 아버지가 좋은 데 가셨다고 믿어요? 안 좋은 데 가셨다고 믿어요? 좋은 데 가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버지 죽고 좋아하는 거 처음 봤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49제도 이렇게 지내시고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한 번, 우리가 먹는 착한 마음 한 번 한 번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나는 이런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행탑을 접연대리라. 즉 깨끗한 행은 아미타불이 연화대를 통해서 맞아들이는 부분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항상 내가 깨끗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미래가 그만큼 아미타불이 이끄는 연화자대에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가라. 이거 누굴 믿는 겁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믿는 거요. 내 자신의 행동을 믿는 거요. 내 자신의 처세를 믿는 것이다. 내가 한 행동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는 그거는 기억해 줄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어차피 감겨질 나의 업이라면 좋은 업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나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야 안 좋아야? 왜 대답을 안 하셔? 참 묘한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보다 미래가 좋아지기가 어려운 게 그 마음이에요. 그 심보, 그 심술. 그 부분이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 중에 참 나쁜 심보, 그 나쁜 심보는 반드시 빼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부처님한테 빼달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빼내야 돼. 자꾸 바꿔야 돼. 그래서 남 잘 되는 일, 남 안 되는 일, 잘 되는 일에 기뻐하고 남 안 되는 일에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보살심이라. 자꾸 연구해야 돼. 그리고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질투야 질투.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부분 그거 빼야 돼. 그래서 보자기 중에 제일 나쁜 보자기가 그 심술보가 제일 나쁜 부분이니까 그거 빼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은 미래에 나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가셔라. 근묵 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을 가까이 하면 목물이 베게 되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 부처님 진리를 가까이 하면 영겁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청정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신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강화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1: 비티엔 부타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 특례시 문화 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엽업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원암 061-755-5330번입니다.

0: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1: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 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 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 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 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

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제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 2. 목요일 트론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 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0: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0: 그러지만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인을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2: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2: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주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2: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이게
0: 네.
2: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2: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2: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2: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0: 네.
2: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2: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0: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살을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요.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0: 네. 아,
1: 물도
0: 네.
1: 빼고.
0: 네.
2: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1: 네, 한 달.
2: 예. 네.
0: 한 달은
1: 효과도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1: 네.
0: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예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1: 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네.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주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주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0: 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0: 그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수를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수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0: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1: 오,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3: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3: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2: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 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 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1: 네.
3: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3: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3: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3: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3: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3: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3: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3: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3: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3: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3: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3: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3: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3: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아, 수술 없어요.
3: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3: 네, 예.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부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 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 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경찰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거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원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해남 대흥사가 마니보탑에 아쇼카탑에서 나온 부처님 진신사리 7과를 봉안했습니다. 성관스님은 만일 기도를 회향하며 대흥사가 한국 불교를 일으킬 호국 성지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한마음 선언에서 장엄 등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청년과 어린이, 신도들이 함께 만든 열애 공신 불등이 환한 빛을 밝히며 감동과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교 2570년 성남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점등식에서 백제 미륵사지 석탑을 재현한 장엄등이 불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평안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중태아부터 7살 영유아들이 부처님과 첫 인연을 맺는 특별한 수계법회가 열렸습니다. 삼보사찰의 기운을 담은 청정수로 지혜의 씨앗을 심고 꽃빛 속에서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0: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나선 불자 후보 김해시장 정영도 후보를 만났습니다. 민주당 정영도 후보는 고향 김해의 해묵은 과제들을 불교의 상생정신으로 풀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호국도량 해남 대흥사가 기록만으로 전해지던 만이보탑을 다시 세우는 불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도량한 여의주봉에서 사부대중이 정성을 모아 탑 기단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두륜산에 서기가 모인 곳, 호국도량 해남 대흥사. 지금은 깨지고 흩어져 부재로만 남았던 만이보탑 복원불사를 여법히 모시려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호국대전 뒤편 여의주봉으로 이어집니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사부대중은 지난 1일 정성을 다해 만이보탑 상층과 하층 기단에 두 기의 사리함을 봉안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먼저 조실 상원 보선대종사가 부처님 진신사리가 담긴 사리함을 만이보탑에 모셨습니다. 사리함에는 용암사지에서 수습한 사리 7가와 보선대종사가 이혼한 성토가 들었습니다. 함께 모신 납석 사리함은 기존 공양가 납사리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아쇼카탑에서 여러 인연을 거치면서 조선말 추사 선생에게 전해진 진신사리가 들었습니다. 앞서 대흥사는 호국대전에서 만이보탑 사리봉안과 성관스님 만일기도 회향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법상스님은 평소 만이보탑 복원불사를 서원했던 보선대종사의 가르침이 실현된 기쁨을 사부대중과 함께 찬탄했습니다.
2: 항상 저희들에게 인연이 되면은 탑을 복원하라고 명을 하셨고 때에 인연이 돼서 이번에 사리탑을 봉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1: 법석에서 만이보탑에 연기를 설한 보선대종사는 불사의 원만 해양을 발언하고 최근 만일기도를 끝낸 성관스님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3: 30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오직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며 기도하고 공부하는 우리 성관스님께서 또 여기서 30년 해양법회를 하고 아침에 내가 물어봤어요. 다음에는 뭐 할래요? 또 한대요.
1: 성관스님은 1997년 영암 도갑사 미륵전에서 성불의 서원을 세우고 정확히 27년 5개월 동안 매일 일종씩과 세 차례 기도 정진으로 주위의 한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일기도 성취의 소회를 밝힌 스님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자신과 주변의 이웃에게 정성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4: 우리들이 이제 안 좋은 인연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는데 안 좋은 것은 잘 풀어가지고 좋은 인연도 돌리고 좋은 인연은 더욱더 좋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들이 또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당이 잘 사는 것이지 않나.
1: 일찍이 서산대사가 부정한 삼재가 들어오지 못하고 말세에 다시 불법이 일어나 모든 중생을 제도할 길지라고 예언한 대흥사. 만이보탑 복원과 성관스님의 간절한 만일기도는 대흥사가 다시 한번 한국 불교를 일으킬 호국의 승지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한마음 선언에서 장엄 등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이 청년과 어린이, 신도들이 함께 만든 열애공심 불등이 환한 빛을 밝히며 현장은 감동과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는데요.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5: 승!
6: 사부대중의 간절한 외침과 함께 어둠에 잠겨있던 한마음 선언 불교문화회관이 순식간에 환한 빛으로 물듭니다. 매년 창의적이고 예술성 높은 장엄 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한마음 선언 장엄 등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올해의 주인공 열애 공심 불등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장엄 등은 한마음의 이치를 전하는 부처님의 환희로운 현대적 회상을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7: 장엄 등 불사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한 4, 5개월 동안 애를 썼는지 상상을 못하실 겁니다. 어린이 학생 청년들한테 이 너무 멋진 우리 이 법우들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 가나 막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8: 오늘 밝혀지는 이 등불이

0: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장엄 등 점등에 이어 형형색색 행렬 등도 일제히 불을 밝혔습니다. 불성 에너지가 모든 경계를 녹여가는 이치를 담은 신도회의 한마음 바다 등부터 어린이회의 둥근 마음의 꽃향기 등까지 차례로 소개되며 점등식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선법 합창단의 장엄한 음성 공양을 시작으로 어린이회의 상큼한 율동, 학생회의 열정 가득한 무대, 청년회의 역동적인 사자춤과 용팀 공연이 이어지며 불교 문화축제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용등 무대 막바지에는 관객석에서 파도타기가 연출되는 등 축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2: 네, 이 공연이 이 향기롭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봄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봄에 더 따뜻한 향기를 갖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3: 용팀은 진짜 에너지 있게 그냥 진짜 보는 이들이 별로 춤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100% 발산해보자로 좀 마음 모아서 하고 있고 가득 웃는 표정으로 다들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1: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한마음 선언 장엄 등 점등식은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부산불교연합회가 송상현광장 특설무대에서 2570 부산연등회 개막 점등식을 봉행하며 봉축기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일 연합회 회장 정호스님, 수석부회장 용암스님을 비롯해 각 신행단체와 박형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자 및 교육감 후보자 등 4부대 중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부산연등회 개막 점등식을 봉행하며 부산시민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회장 정호스님은 연등 불빛이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본성을 깨우고 어두운 세상을 화합과 상생으로 인도하길 기원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2570 부산연등회는 오는 17일까지 송상현 광장에서 각 사찰과 신행단체가 운영하는 전통 문화체험 한마당과 무차 만발 공양을 진행하고 16일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봉축연합대법회와 연등행렬을 봉행합니다. 정읍불교 사암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시내 연지아트홀 로터리에 봉축기원탑을 밝히고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경우스님, 사암연합회장 대원스님, 운천스님, 재안스님, 일묵스님, 종진스님,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 이학수 시장과 정읍시민 불자들이 동참해 자비광명의 등을 밝혔습니다. 경우스님은 스스로 등불이 돼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알리고 이웃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라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연합회장 대원스님도 정읍의 중심인 연지동 로터리에 세운 봉축탑이 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자비의 등불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양양불교 사암연합회가 지난달 30일 낙산사 대형 주차장에서 봉축탑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등 법회에는 양양불교 사암연합회장 낙산사주지 일념스님과 지역 사암스님 등 4부대 중 600여 명이 동참해 지혜의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길 기원했습니다. 일념스님은 법문에서 점등식은 단순히 주변을 멋지게 장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지혜의 빛을 세우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4부대 중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온 세상이 화합하길 발언했습니다. 안동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일 안동 웅부공원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안동불교 사암연합회장 도륜스님과 고운사 총무국장 범종스님 등 지역 4부대 중이 동참했습니다. 도륜스님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길 기원하고 모든 불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봉축 법요식은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한마음 합창단의 음성 공양, 제등 행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0: 도심 곳곳이 봉축의 등불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성남 야탑광장에선 백제 미륵사지 석탑을 재현한 장엄등이 불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평안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잔잔한 합창 선율이 광장에 울려 퍼지고 시민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3주 앞두고 열린 성남 연등회 현장. 성남 불교사업 및 불교시설 복지관 총연합회장 도봉스님, 석가사회주 성행스님을 비롯한 지역 불교계 지도자들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희망의 불을 밝힙니다.
2: 법, 승, 눌러주시기
1: 순식간에 뿜어져 나온 찬란한 빛이 도심의 봄밤을 수놓습니다. 불기 2570년 성남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서원 아래 시민들은 마음속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기렸습니다.
3: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은 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모두의 얼굴을 환히 비추는 공존의 빛이며 갈등의 파도를 잠재우고 화합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1: 올해 봉축 장엄등은 6m 높이의 백제 미륵사지 석탑. 전통 목탑 양식에서 석탑으로 변하는 시기에 제작된 미륵사지 석탑을 재현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녹아내리고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길 발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연등회에 모인 사부대중은 스스로 고요하면 늘 행복하다는 상라가정의 가르침을 새기며 이타심이라는 마음의 연꽃을 피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4: 오늘 우리도 저 화려한 봉축등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참된 이타심과 자비와 불꽃인 연등을 밝혀야 합니다.
5: 우리가 상구벌이 하와 중생, 또 우리가 도를 위로 닦고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또 우리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또 발언을 저도 함께 해봅니다.
1: 어둠이 짙어질수록 장엄등의 불빛이 더욱 선명해진 가운데 사부대중은 연등을 손에 들고 탑돌이에 나섰습니다. 석가모니 불 정근 소리에 맞춰 탑을 도는 행렬은 밤하늘 아래 하나의 거대한 빛의 띠를 이루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점등식을 봉행하며 봉축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지난달 30일 대구 큰절 앞마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회주 우학스님, 대구 큰절 주지 대륜스님, 이영애 총동문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해 부처님 탄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널리 퍼지길 발원했습니다. 회주 우학스님은 불을 밝힌다는 것은 지혜를 밝힌다는 의미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기 부처님 장엄등의 점한 의식으로 등불에 생명력을 부여하며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복중 태아부터 7살 영유아들이 부처님과 첫 인연을 맺는 특별한 수계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삼보사찰의 기운을 담은 청정수로 지혜의 씨앗을 심고 꽃빛 속에서 불자로 거듭난 유아 수계법회 현장을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핑크빛 연등이 수놓은 봉은사 법왕로. 부모님 품에 폭 안긴 갓난아기부터 서툰 솜씨지만 제법 진지하게 고사리 손을 모은 아이들까지 45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봉은사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행해온 유아 수계법회 현장입니다. 수계에 앞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발언문을 올립니다.
7: 인연 지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존중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 모니불.
6: 복중 태아부터 7살 영유아까지 올해는 참여 인원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아이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개사로 나선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살생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 불자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인 5계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8: 친구들과 싸우지 않으며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넷째, 거짓말하지 않으며

0: 바른 말과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도옥의 법은 남에게 배우는 것이 교훈이 아니고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1: 통도사와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에서 길러온 물을 합쳐 만든 청정수를 준비하고 청정수를 손끝에 찍어 아이들의 이마를 어루만지는 관정의식이 시작되자 차가운 감촉에 스님을 빤히 바라보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로 법당은 어느새 환희심에 물듭니다.
2: 시원하고 재미있고 그랬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겠습니다.
1: 수계증과 오색실, 단주를 선물받은 아이들 머리 위로는 꽃비가 내리는 산화의식이 이어집니다. 형형색색 꽃잎이 내려앉자 아이들은 환한 웃음 속에 불자로 태어난 기쁨을 만끽합니다.
2: 색깔이 너무 예뻐서 행복했어요.
3: 유누가 오늘 그 수계를 받은 만큼 평생 부처님 품 안에서 밝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1: 부처님 가르침 속에 지혜의 씨앗을 심는 시간. 봉은사 유아수계법회에서 미래 불교를 이끌 새싹들이 또 한 번 탄생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나선 불자 후보들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영도 후보입니다. 부산 경남지사 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가야 불교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경남 김해. 이곳에서 경제 전문가 정영도 후보가 사람 사는 김해, 함께 잘 사는 김해를 기치로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시절 국가 경제의 틀을 고민했던 그는 이제 고향 김해의 해묵은 과제들을 불교의 상생 정신으로 풀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6: 이번 김해시장 선거에 임하면서도 56만 시민 한 분 한 분을 이 자비의 마음으로 보듬고자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김해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5: 정 후보가 이번 선거에 임하며 가장 강조한 건 불자로서의 자비와 상생입니다. 20년 가까이 매주 금강경을 독성하며 마음을 닦아온 정 후보는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자세로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합의 정치를 김해에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의 정체성을 가야 불교 문화에서 찾으면서 지역 사찰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불교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6: 가야 문화권 복원과 우리 지역 사찰을 연계한 각종 문화 콘텐츠 활성화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글로벌 관광도시, 우리 또 불교 관광도시로 도약을 시키겠습니다.
5: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모디 총리가 제안한 허황옥 영화 공동 제작을 김해 가야 불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새로운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야 문화권의 온전한 복원을 통해 김해를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만성 적자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산 김해 경전철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경제 전문가의 안목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6: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행정통합 과정에서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만년 적자 김해 경전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5: 정 후보는 특히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김해를 동남권 경제 심장으로 도약시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글로벌 첨단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AI, IT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김해에서 당당하게 이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둥지를 마련하겠습니다.
5: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쟁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정영도 후보. 경제 전문가의 전문성에 불자의 자비심을 더한 그의 도전이 김해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사부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4: 태하연가 천도도량 서울 도봉구 금강사가 태하연가 천도 41주년 특별 천도제와 지장보살 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강산은 지난 3일 태아연가 천도법당 재불보전에서 태아연가 왕생극락 41주년 특별 천도제와 지장보살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새롭게 조성된 지장보살탱화의 점안식을 봉행하며 탱화 조성에 정성을 보탠 불자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불사에 동참한 신심과 원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금강사 태아연가 천도법당은 지난 41년간 부모의 마음속에 남겨진 슬픔과 업장을 불법의 원력으로 위로하고 떠난 영가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세계에 왕생하길 염원하는 특별 도량으로 그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제가불교교단 신유엔 이토 신소 원주가 한일 양국 밀교 교류와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각종립 위덕대학교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위덕대는 지난달 17일 일본 신유엔 총본부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 위덕대 총장 보성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토신소 원주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보성정사는 이토신소 원주가 수행과 교학을 겸비한 지도자로 진여원의 현대적 도약을 이끌고 한일 불교 간 신뢰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온 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토신소 원주는 이번 학위 수여가 양국 종교 교류를 넘어 조화로운 세계를 넓혀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진각종과의 인연을 더욱 깊게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밀교 교학과 수행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동아시아 밀교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천진불의 맑은 눈망울 속엔 이미 부처님의 성품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어린이날인 오늘 우리 아이들 마음속 불심의 씨앗이 더 튼튼히 자라나도록 소중한 그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웃음처럼 싱그러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5월 5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주세요.

보내드리는 예.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친근하고 쉽게 전달하는 불화 작가 개소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야.

0: 기분이 연습세. 우리 개소영 작가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유튜브에서 비군 연습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불화 작가 개소영입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에서 석박통학과정 수료 후 박사 논문을 쓰고 있고요. 지금 조교로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0: 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비군의 연습생 개소영 작가님. 지금 나눌 대화가 많아요. 저 또 궁금한 게 몇 개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또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네. 직접 또 준비하셨다고 해서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소영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비군이 연습생. 사실 제가 저게 제일 궁금해요. 비군이 네. 연습생 무슨 뜻이에요?
1: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0: 큰 의미가 없다고요?
1: 큰 의미 없습니다.
0: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1: 제가 대학생 때부터 썼었던 닉네임인데 불교미술학과의 학생들은 진짜로 자기가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매 학기마다 과제 전시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한 학기 동안 밤을 새고 막 밥을 굶어가면서 열심히 그렸던 불화들이 과제 전이 끝나면은 오갈 데가 없어져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좀 패배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0: 오.
1: 왜냐면 이게 일반 회화였으면 포트폴리오로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불교 미술이라는 분야에 있으니까 하나의 연습작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 좀 무력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진짜로 신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내 그림이 이렇게 매 학기 버려지는데 내 그림이 더 좋은 가치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작가에게 수행자의 자아를 부여를 하자. 그래서 자조적으로 지은 닉네임이 비군이 연습생이에요.
0: 오.
1: 출가를 할 순 없으니까.
0: 오. 저는 비군이 연습생에서 네. 앞으로 비군이 되실 건가 보다.

0: 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것 같아요.
1: 그럼 아직 비구니 스님이 될 마음은 없지만
0: 네.
1: 비구니 스님이 어떤 연습하는 마음으로 네. 어떤 수행자의 마음으로 그쵸. 살아가겠다는 뜻이네요.
0: 예.
1: 야, 그러면 우리 비구니 연습생 더 정확한 뜻은 수행자로 살아가는 불화작가 개소영님?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예.
1: 아유, 멋있습니다. 예, 머리 기른 수행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0: 네.
1: 예. 그럼 우리 불화작가 개소영님, 비구니 연습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불자분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네.
1: 어떻게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비구니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0: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학부 때부터 계속 썼던 닉네임이니까 그냥 익숙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불교미술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불교미술 관련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은 순간부터 정말 그 자연스럽게 그래 내 채널은 비구니 연습생이다 결정이 된 거였어요.
1: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 자체가 그냥?
0: 뭐 사실 그것도 진짜 그냥이에요.
1: 그냥?
0: 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을 들어온 후 첫 해가 지난 후에 만들어진 채널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논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과제를 하는데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여유 시간이 남더라고요. 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2023년, 2024년은 그 시점을 기억하시겠지만은 많은 작가나 기술자들이 AI로 대체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야, 나 지금도 이렇게 할 거 없는데 시간 지나면은 어떡하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할 줄 아는 게 불교미술 말고 없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작은 이런 물살을 일으켜서 불교미술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을 늘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자연스럽게 불교미술을 지키려면은 기본적으로 사찰을 방문하고 전시를 가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전 내용을 알아야지 비로소 불교미술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경전 읽기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제 유튜브입니다.
1: 네. 그냥 했는데 네. 그래도 아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주목받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냥 한 것 치고는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튜브 제작하고 있나요?
0: 일단 제가 대본을 만들고 그거를 MJ 스튜디오라는 청년 불교 크리에이터들에게 스튜디오 대여해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지하철에서도 편집을 하고 집에서도 편집을 하고 카페에서도 편집을 하고 틈틈이 편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0: 그렇죠. 어려움이 사실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뭐가 어려웠나? 네. 왜냐하면 그때 할 일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딱히 지금 돌아보면은 뭐가 어려웠지?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그냥 하는 거죠.
1: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0: 네.
1: 야. 그러면 좀 굉장히 젊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뭔가 더 독특하고 재미난 그런 유튜버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개발하고 진행할 법도 한데 놀랍게도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사람들 눈높이에 쏙쏙 맞춰서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할 줄 아는 게 불교미술밖에 없다 보니까 뭐
1: 할 줄 아는 게 네. 불교밖에 없다.
0: 네, 그렇죠. 뭔가 기분 전환을 한다거나 뭐 취미생활 같은 거를 올린 유튜브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상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취미도 불교미술이고 일상도 절에 가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불교미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0: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제 일상이 그냥 다 불경유술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자꾸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할 줄 아는 게 불교미술밖에 없고 그러니까 말씀 마디마디마다 항상 불교 얘기를 하세요.
0: 네.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교하고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0: 그러게요. 저도 예. 잘 모르겠어요.
1: 아니 혹시 집안이 뭐 다 불자 집안인가요?
0: 네, 저희 할머님들이 다 불자세요.
1: 할머니께서?
0: 네.
1: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불교하고 익숙하고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불화 작가가 되게 된 건가요?
0: 이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1: 인연법?
0: 네, 인연인 것 같아요. 사실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에 오는 많은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문화재 수리를 하는 걸 그걸 하러 오거나 단청 수리를 한다던가 아니 불화 수리를 한다던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하고서 대학에 오기는 왔었어요. 여기서 뭔가 배워서 기술자가 돼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대학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불화 그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문화재를 다루고 수리를 하는 일도 재밌지만 정말 이건 순수 예술의 영역이잖아요. 이 순수 예술의 영역이 이렇게나 재밌고 되게 원래 순수 예술이라 하면 되게 처음에 잡힐 것 같지도 않는 건데 이 불교 미술은 내가 뭔가 수행자의 마음을 가지고 좀만 손을 뻗으면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1: 오.
0: 그게 굉장한 매력이었어요.
1: 오.
0: 그래서 빠지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불교 자체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셨네요.
0: 네.
1: 제가 우스개라는 얘기인데 어쩌면 전생에 정말 비구니 스님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인정을 하시네요. 그래서 전생에 비구니 스님으로 네. 수행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번 생에는 머리 깎고 비구니로 살아봤으니까 다음 생에는 머리 기르고 세상 속에서 한번 제가신자로 한번 또 불교 활동을 해보겠다. 이렇게 또 원력을 세우고 전생에 비구니였던 스님이 이번 생에 지금 이렇게 유튜버, 불화 작가가 된 게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을 이제 지금 콘텐츠를 이제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0: 저는 난이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1: 어렵지 않게 하는 거?
0: 네. 근데 이걸 저조차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1: 오.
0: 낮은 난이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지식의 저주라는 게 있잖아요. 스님도 공부를 오랫동안 하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아는 거를 남들도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는 저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만드는 것이 되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뭐 다른 말로 엘리트주의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 빠지기도 쉬운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단지 유튜버로서 난이도를 채널의 방향성을 위해서 좀 유지를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대중과 항상 소통을 해야 하는 학자이자 작가로서도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좀 난이도를 좀 낮춰서 그렇게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1: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추는 네. 걸 중요하게 여긴다.
0: 네.
1: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0: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1: 어렵죠. 네. 저도 항상 어렵게 느껴지고 네. 제가 지금 이 가피라는 프로그램 토크쇼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제 인지도를 높여준 게 요 네. 블루TV BTN의 소나무라는
0: 맞습니다.
1: 방송인데 소나무가 한 10년이 네. 넘었어요.
0: 네.
1: 감사합니다. 10년이 넘었는데
0: 네.
1: 근데 처음에 저도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불교는 너무 어렵다. 아,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컨셉을 뭘 잡았냐면 왕초보를 위한 불교. 그냥 쉽고 재밌게 다가가 보자. 그럼 불교를 쉽고 재밌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스토리텔링이더라고요. 재미난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설아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불교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게 빵 하고 인기가 터진 거예요. 그때 느꼈죠. 아,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구나. 부처님 가르침이 좋은 거는 알지만 어렵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의 재미를 느끼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0: 눈높이를 맞추고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는구나. 바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개소영 작가님 아닙니까? 그래서 개소영 작가님의 유튜브 비군의 연습생의 방향은, 핵심은 난이도, 더 쉽게 말하면 불교를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바로 눈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0: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좀 더 대중문화와 호흡하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물론 제가 지금은 불교계에 있는 행사들이랑 불교계에서 뭔가 이끌어가는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주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불교가 워낙 대중 안에 스며들고 있잖아요. 약간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루면서 대중성의 콘텐츠도 다루면서 대중과 불교를 섞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0: 이야, 너무 좋다. 딱딱한 불교가 아니라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1: 네, 그냥 삶에 좀 침습하고 싶어요. 은밀하게.
0: 그것도 재미있겠다. 네. 불교 인간극장 해가지고 막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불교가 또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우리 개소영 작가님의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팔상도. 팔상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떠나실 때까지 8폭의 그림으로 표현한 게 팔상도잖아요. 왜 팔상도가 두 번째 키워드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팔상도가 개인적으로 불화 작가로서 꿈의 불화기는 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죽기 전에 팔상도는 한번 그려보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른이 되어서의 이야기고 처음으로 제가 인생에서 봤었던 불화, 이게 불화구나라고 인식을 했던 불화는 팔상도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굉장한 불자셨는데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간다던가 어딘가에 놀러 갈 때 불교 박물관을 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천에 있는 한 불교 박물관을 갔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찰을 갔었는데 그 사찰 벽에 팔상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주사 팔상도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건 실외에 있었거든요.
0: 실외.
1: 네. 뭐 자세히는
0: 무슨 산지는 기억 안 나.
1: 네, 너무 옛날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부처는 누군가 옆구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저런 데에서 수도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거 열반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처님은 뭔가 나랑 다른 존재구나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거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0: 거기서 재미를 느꼈어요?
1: 네, 왜냐면 그림 보려면 여기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게 뭔가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예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0: 도는 게 좋았다 그러시니까 순간 전생이 햄스터였나?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놀랍네요. 그 어린 나이에 거기 팔상도를 보고 팔상도의 그 그림을 보면서 돌면서 재미를 느낀 거예요?
1: 좀 재밌었어요.
0: 그때 불교에 대한 어떤 믿음이랄까? 인연이 더 깊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 당시에 가졌던 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뭔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0: 씨앗이 심어졌네요.
1: 네, 돌면서.
0: 비구니 연습생의 씨앗이 팔상도를 통해서 출연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불화 작가 개소영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불화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 어떤 구체적인 결정적인 이유가 또 궁금해요.
1: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0: 생각을 안 해봤어요?
1: 어쩌다 보니까

0: 근데 만약에 저는 제가 서양학과에 들어갔다거나 동양학과에 들어갔었어도 불교 미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동양화 전공하신 분들이나 서양화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들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에 대학원에 신입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1: 그래요?
0: 네.
1: 와, 의외네요.
0: 그쵸. 원래는 1년에 한두명 정도? 한 학기에 한 명? 그런 식으로 들어왔었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여기저기에서 오시는데 그거 보면서 나는 서양화나 뭐 다른 걸 했어도 결국 이걸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불심 투철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1: 시대의
0: 네.
1: 흐름이, 야.
0: 창작을 위해서는 불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1: 그래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그러면 불화작가로서 이것이 불화의 매력입니다. 딱 짚어주신다면요?
0: 불화의 매력은 확실하게 있죠. 네.
1: 궁금합니다.
0: 한도 끝도 없는 게 불화의 매력입니다.
1: 한도 끝도 없어요?
0: 네.
1: 아,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도 끝도 없으면. 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불화는 제대로 그리고자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1: 아, 무궁무진하다.
0: 네.
1: 이야.
0: 재료부터 시작해서 묘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무리할 때 선을 뜨는 그것까지도 완성이라고 마음 먹기까지의 기간이 엄청나게
1: 이야,
0: 길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돼요.
1: 불화는
0: 네.
1: 수행이네요.
0: 정말 수행이에요. 네,
1: 수행이구나.
0: 끝이 없습니다.
1: 그 예전에 큰 스님들께서 불화를 직접 그리셨잖아요. 금어라고 불렀죠.
0: 네.
1: 이야, 수행이네요, 불화가. 이야, 불화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불화 작가 개소영님께 여쭤보니까 무궁무진.
0: 네.
1: 쉽게 말하면 한도 끝도
0: 네.
1: 없다. 이야. 근데 이게 우리 사홍서원이라고 있잖아요. 불교의 핵심 사홍서원도 중생이 끝이었지만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가 끝없지만 반드시 끊겠습니다. 법문이 끝이었지만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가 위가 없지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잖아요. 사홍서원도 한도 끝도 없거든요. 불화의 매력은 한도 끝도 없다.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어떤 허공과 같은 경지를 또 보여주는 게 불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불화 작가 개소영님이 직접 그린 불화를 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이야! 아,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0: 엄청나죠?
1: 이야, 이거 진짜 엄청난데? 아니, 제가 이거 지금 초대
0: 네.
1: 손님 모시고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0: 아,
1: 아니라,
0: 진짜요?
1: 이야, 진짜
0: 예.
1: 대단하다. 이거 본인이 직접 그린 겁니까?
0: 네, 제.
1: 이야, 설명 좀
0: 네,
1: 해주세요.
0: 저 좌측에 있는 지장보살 시황도는.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 중에 한 분이 다 좋아하지만 지장보살님.
0: 어머, 저도요.
1: 지옥에 있는
0: 네.
1: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0: 네.
1: 야, 그래서 저는 도장 찍을 때에도 지장 찍어요. 웃자고 한 말입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0: 아,
1: 그렸다.
0: 제가 대학생 때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의 졸업작품으로 그린 불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작품을 할 때는 너 1년 동안 뭐 그릴 거야? 뭐 그릴 건지 모범 갖고 와라고 해서 교수님께 들고 가거든요. 저도 그때 다른 친구들처럼 굉장히 화려한 불화들을 많이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저희 교수님께서 제 성격을 아시니까 소영아 너 이거 하면 절대 완성 못한다. 좀 다른 것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0: 네.
1: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가 보네, 불화 중에서도.
0: 아니 요 이전에 들어오셨던 작업들이 좀 많이 화려한 그림들이었어요.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들을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4학년이 되면은 고민이 진짜 많아져요. 불화 작가를 내가 계속 할 것이냐, 취직을 할
1: 취직할
0: 것이냐, 아니면
1: 것이냐.
0: 뭐 다른 아예 다른 곳을 갈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 인생 마지막 불화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뭐원 없이 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건 기록에 남는 거니까. 그래서 갖고 갔는데 다 속된 말로 빠꾸를

0: 먹었죠, 교수님께.
1: 오. 안 돼! 이렇게.
0: 네, 너 이거 완성 못 해.
1: 완성 못
0: 미안하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사학교 다니면서 이렇게나 고생했는데, 지옥 가면은 너무
1: 오.
0: 억울할 것 같은
1: 아,
0: 거예요.
1: 억울하죠.
0: 그래서 약간 접근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 네, 지장보 사회님을 그려야겠다 해서 지장보 사회님 도상을 찾다가 이 쌍계하 지장보의 시황을 딱본 거예요.
1: 오.
0: 보면서 저 그림 포인트가 나무 결 문양이랑 저 파란색 색감이 중심에서 은은하게 계속 군데군데 보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아, 저거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저런 색감적인 것이나 묘사적인 거. 그래서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고 갔는데 교수님도 오케이 해주셔서 1년 동안 열심히 그린 불화입니다.
1: 1년 동안.
0: 네.
1: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우리 계소영 작가님이 약간 우스갯소리예요. 물론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지옥에 떨어져도 영순위로 지장보쌤이 구제해 주실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야, 이거 약간 사심이 깃든 안정빵 불한
0: 네.
1: 것 같은데요. 내가 지장보살 시황도 그렸는데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겠지. 지옥에 떨어져도 나 구제는 해주시겠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0: 네.
1: 싶습니다. 네, 진심으로 수의 찬탄드립니다. 너무 잘 그리셨네요.
0: 네.
1: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불화 작가로서 계소영님은 불화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까?
0: 전 전통 불화를 그리고 현대 불화도 그리거든요. 전통 불화를 그릴 때는 좀 집착적으로 재료나 도상에 집중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전통 불화라는 것의 존재 가치와 의의가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학원에 와서는 현대 불화 작업도 하고 있는데 현대 불화 작업을 할 때는 최대한 재료도 내가 안 써봤던 걸 써보고 도상도 뭐 파괴를 한다고 하는 건좀 그렇지만 좀 최대한 다르게 뭔가 흘러서 해보자 좀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해보자라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1: 첫 번째 키워드에서는 제가 유튜버 비구니 연습생 계소영님 응원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두 번째 키워드에서 또 진심으로, 뭐 항상 진심이었지만 진심으로 불화 작가 계소영님 앞으로도 멋진 작품 응원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우리 직접 그린 저 지장보살 시황들을 보면서 눈이 시원해진 느낌이
0: 아유,
1: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다들 감탄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볼까요? 아, 또 제가 제일 거시기 하는 초성 퀴즈가 나왔네요. 나를 비읍, 티읍, 기읍, 한, 불교. 저걸 제가 맞춰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거의 틀려요.
0: 아, 그러세요?
1: 거의 틀리는데,
0: 아니, 쉬워
1: 저 이거,
0: 보이는데?
1: 나 이거 알것 같아요. 딱 답이 나왔어요. 우리 작가님을 보니까 막 열정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열정을 활활 태우는 나를 불타게 한 불교. 맞습니까?
0: 이렇게 창의적으로 답변하셨을 줄
1: 또 틀렸어. 아, 이 활활 불타오르는 열정. 나를 불타게 한 불교 아닙니까? 하얗게
0: 아닙니다.
1: 불타게 하는 불교 아닙니까?
0: 되게 소극적인
1: 아,
0: 답변이었는데요.
1: 그래요?
0: 예.
1: 자, 그러면 오늘도 틀린 걸로
0: 예.
1: 하고요. 자, 그러면 계소영 작가님,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0: 예. 나를 버티게 한 불교.
1: 버티게 한 불교?
0: 예.
1: 굉장히 세 보이는데.
0: 아, 그런가요?
1: 예. 굉장히 힘 있고,
0: 네.
1: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왜? 나를 버티게 한 불교.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0: 일단 기본적으로 번뇌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1: 번뇌가 많아요?
0: 네,
1: 아까 아무 생각 없다고 해가지고
0: 네.
1: 번뇌가 적을 줄
0: 그러니까
1: 알았는데.
0: 생각을 많이 좀 죽인 거죠.
1: 아, 번뇌가 많았다.
0: 네, 그거를 좀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 아닐 수도 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뭐 보살을 만나면 보살을 죽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뭔가 내 안에서 반짝인다고 생각했던 것들, 뭔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죽이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1: 오,
0: 좀 내려놓는 과정?
1: 그렇죠. 놓아버림.
0: 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불교였고, 또 아까 졸업작품도 저도 사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게까지야.

0: 예.
1: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오. 근데 저
0: 근데 말 끊어서 미안한데 네. 지옥에 떨어질까 무서워하는 거 보면 진짜 수행자다.
1: 아 그래요? 네.
0: 아 하여튼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1: 네, 어쨌든 제 지장보살 시황도를 그리고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장보살 시황도도 저렇게 열심히 그러는데 설마 지옥을 보내시겠어? 특별 대우를 받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있으면은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서 뭔가 그냥 좀 지워버리고 좀 흘려보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불교였던 것 같고 불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오,
0: 그러면 나를 버티게 한 불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을 상대로 수많은 청년들에게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불교가 청년들에게 호감도가 높은 불교 1위 종교 1위가 불교가 되었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간중간마다 아 지금 불교가 대세입니다 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불교가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일까 한번 젊은 청년 입장에서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1: 사실 많은 리포트나 그 저널에서 보면은 뭐 자율성이다, 뭐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 거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불교가 가지는 이미지적인 요소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흘러들어와서 일단 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청년들의 관심도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생각보다 좋은 얘기를 잘 못 들어요.
0: 좋은 얘기를 잘 못 들어요? 네,
1: 왜냐면 뭔가 청년들 입장에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아 뭔가 MZ세대라서 그런가 뭐 악착같이 하지는 못하네. 약간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도 뭔가 불합격 되게 좋은 얘기를
0: 너무 좀 세상이 빡빡하죠?
1: 좀 빡빡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요즘에 살기 편하다고는 하지만 막상 정서적으로 들었다 보면은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못 듣고 살거든요, 애들이. 근데
0: 한국인들이 칭찬에 또 인색하대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너무 승부욕이 강하고. 네. 예.
1: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좀 사람들은 뭔가 되게 곱게 자라는 그런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조교로 지내면서 보는 제 시각이에요. 애들이 생각보다 칭찬을 들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0: 칭찬 들을 기회가 없구나.
1: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절에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말을 또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또 불교에서 해주는 메시지 자체가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잖아요.
0: 그렇죠. 네가 부처다.
1: 네. 넌 부처고 넌 뭐든 할 수 있고 잘 안 돼도 뭐 수행정진하면 돼. 이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전달하는 스피커들의 그런 모습과 그런 얼굴 표정과 그런 것들이 너무 편안해 보여서 그런 걸 보고서 젊은 애들도 아 나도 좀 저렇게 편안해지고 싶다 좀 그런 욕망이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결국엔 스피커들의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힐링하러 오는 거군요.
1: 애들, 요즘 애들은 불교를 문화로 접근을 하잖아요.
0: 이야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불교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편안한 모습 그거 자체가 젊은 청년들에게 포교가 될 수 있겠네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우리 작가님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1: 사실 뭔가 실제로 이거를 내가 믿어야 되는 종교로 인식하진 않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0: 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1: 네.
0: 그 하나의 문화로서 다가간다고.
1: 네. 예. 그 문화이자 뭔가 내가 힘들 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0: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젊은 청년들이 불교를 꼭 종교로 믿지 않아도 좋다. 재미로 와도 좋고 문화로 다가와도 좋다. 그냥 절에 한 번이라도 와서 부처님하고 인연 맺은 것만으로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 그렇게 하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0: 편하게 해줘야죠. 네. 몸에 비빔밥이라도 한 번. 와준 것만도 고맙다 청년들아. 그리고 이 청년들이 불교를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젊은 포교를 하고 있는 바로 선봉 주자 중에 한 분이 우리 개소영 작가님이잖아요. 예,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0: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이 불교라는 이국에서 이역 만리에서 왔었던 그 부처님의 법을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막 병에 걸려가면서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고 있게 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과 마음이 너무 갑자기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어떤 정신성의 계승이라는 것이 가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 힘든 시절에 그런 걸 보면서
0: 이 소중한 가르침이 26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앞에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은혜가 있었을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자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얼굴이 포동포동해 보인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너무 가슴이 벅차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얼굴을 부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시죠 그 느낌?
1: 너무 잘 알아요.
0: 진짜 우리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으로 찐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1: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교를 이어오고 불화를 그려내는 사람들, 불화를 의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찰에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0: 사람에 대해서?
1: 네. 그래서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선사들의 삶과
0: 큰 스님들의 삶?
1: 네. 그들의 사고.
0: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의 정신은 무엇이었나?
1: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가?
0: 왜 저렇게까지 해요?
1: 왜 저렇게 당나라가서 막 병에 이렇게 걸려와가지고 그러면서도 부처님 법을 전달하러 돌아오잖아요, 신라로. 대단하다.
0: 큰 스님들의 그 구도의 모습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핵심이 뭔지 알아요? 감동이에요. 맞죠?
1: 네.
0: 감동을 느끼신 거예요.
1: 네.
0: 그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젊은 청년불자가 활활 타오르는 불심의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에 오늘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감동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또 시간이 이만큼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소영 작가님, 가피란 무엇인가요?
1: 네, 저에게 가피란 액체입니다.
0: 액체?
1: 네.
0: 너무 독특하다. 액체?
1: 네. 네.
0: 아니, 액취 이거요? 너무 무리수였습니다. 액체. 이게 액체입니까?
1: 저는 가피라는 단어를 공부를 할 때 되게 많이 보거든요. 수륙제를 할 때 사용하는 불화인 감로도가 있잖아요. 초기에 그려진 감로도를 보면은 그 수륙제 현장에서 물과 못에 있는 무주고원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를 이렇게 착 감로로서
0: 감로수?
1: 네.
0: 물방울로?
1: 네. 중생에게 바로에서 전달하는 그 스님이 계세요. 저렇게 보면은 그
0: 물을 튕기는, 물을 뿌려주는?
1: 네. 그 감로를 이렇게 착 튕겨주는 저 보면 그래서 손가락에 보면은 뭐 쌀알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저거를 보면서 저렇게 스님들이 의식을 할 때 그냥 경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중생 맞춤형으로 다가가서 가피를 이렇게 착 감로를 이렇게 착
0: 감로수를
1: 네
0: 그거 맞으면 샤랄랄라
1: 이제 뭐 가는 거죠.
0: 급락 가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에게 가피란 액체다.
0: 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감로수.
1: 네.
0: 그래서 액체라고 하셨군요.
1: 네.
0: 개소영 작가님 말한 그 액체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비심입니다.
1: 맞습니다.
0: 물을 뿌렸지만 물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생을 향한 자비심. 개소영 작가님에게 질문한 가피란 무엇입니까? 액체입니다. 그 액체는 바로 자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1: 네.
0: 자비심이

0: 가득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다들 우리 개소영 작가님의 오늘 이야기를 듣고 아주 흐뭇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모습 응원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오늘 많이 많이 재밌으셨죠?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토크쇼 카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예.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불교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간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또한 시방의 일체 세계에 계시는 일체 재불의 소가설법이라 부처님의 가피로 법을 말하는 보살의 몸에 비추었다. 보살의 몸에 비추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 법문을 설하는 보살이잖아요, 그죠? 설하는 사람과 법문을 듣는 사람과 설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모두 누구의 가피를?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비로소 설할 수가 있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비로소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몸으로 이렇게 가피를 받는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구름이 지금 저렇게 끼가 있는데, 저녁 놓을 때 이렇게 지나 보면은 먹구름이 막 이렇게 해저물 때 끼가 있을 때 해가 넘어가면은 항원이 먹구름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갛스름하게 돼가 찬란하잖아요. 그게 구름 색깔이요, 햇빛 색깔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죠. 시커먼 중생도 부처님의 이런 환경을 읽으면 좀 찬란해지겠구나. 오색 찬란. 목청거사 보세요. 시커먼 돼가지고 환경이 얼마나 좋아져 버리는. 의아리 꽃을 갖다가 아래에 쟀는데 꽃도 피기 전에 꽃몽울이도 없는 걸 갖다 놨는데 지금 한 2주나 이렇게 됐잖아요. 3주나 됐는데 꽃이 피가지고 의아리. 의아리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의아리가 그래도 통꽃이 돼요. 통꽃 비스무리한 의아리가 작은 줄기에서 피는 이렇게 꽃이 이맡한데 지금 한 그거 피고 나면 이제 자갈 피고 이렇게 되겠대. 모람 피고, 그죠? 모람보다는 조금 세력이 약한데 그래도 그 가는 줄기에서 의아리 꽃이 너무 이쁘게 피가 있어요. 자, 작사이에 이런 일을 마치고는 의상허공 중에 저 높은 허공 위에서 성대광명망 대이주라. 큰 거물, 광명 거물로 된 거물이라면은 거물 코가 거물이라면은 한 개를 가지고 코 하나를 가지고 거물이라 하지 않는다죠. 그 종경력 보면 일어났죠. 비록 새가 그물 한 코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물 한코 가지고는 새를 원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을 끓일 때 물만 가지고 국을 끓인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내 인생 하나 살아가는데 오늘도 아마 모르긴 해도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 발짝 움직이고 이렇게 마이크로 말도 하고 이 스펀지 만드는 사람도 있고 요 케이블 만든 사람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걸 완전 조합이라. 조합을 다른 말에는 생멸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 거기에도 인연 공덕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끼면은 아주 아만스러운 사람이라. 자, 큰 대강명운, 그래, 우리가 강명운대 주변 법계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다? 아, 함경 가지고 우리 예불문을 만들었구나. 광명운대라고 그거 있죠? 성대 빼고 광명, 운망 빼고 광명운대?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광명 거물로 된 대가 되어 머물렀다. 자, 그때의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신령이시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그렇게 모두 또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고 억만년이 가도 이 불법에

0: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부처님만 했으면 괜찮겠는데 시방일체 재불이 똑같이 어디에 종미간에서 출청정강명하시니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들립니까?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 한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봐. 예? 그럼 뭐가 잘났단 말이에요? 아, 잘난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일반화 오류를 범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다 똑같은 귀한 사람이구나. 그 강명이 명호 건속 작업, 그 강명이 그 이름과 건속이 하는 일이 또 이름도 똑같고 건속도 똑같고 실동 어차라 모두 이와 같았고 이런 대목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요? 입만 띄면 거짓말 안 돼. 저는 울컥하네 그런 대목에서. 이런데 우리는 불만이 많아가 내 인생은 왜 이래 쪼그라드노 어떠노 그렇잖아요. 아니다. 네 똑같아.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위로가 되잖아요. 네가 뭐가 못났어. 그대로 훌륭해. 저 선생님 원래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 그 지 떴는 거는 스님의 몫이고 잘난 거는 자기 몫이고. 예? 막 위로받는 거잖아요. 또 우역조차사바세계 부처님과 이 사바세계 부처님과 하장세계품에 제13층에 계시는 부처님이 누구죠?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부처님 누구예요?
1: 석가모니
0: 부처님입니다. 사바세계 부처님과 대중과 또 금강장 보살의 몸과 사자자에 다 비춰주고 이 사바세계를 어떻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우리가 가피를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어상허공 중에 그 위에 허공에서 성대강명운대하거나 큰 강명의 건물에 대가 되어서 여일신이라 좀 태양처럼 태양이 저거 저기 정전대포 뭐 하겠노? 태양이 정전될 확률은 조금 있는데 우리 마음이 정전될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면 거의 아니고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지내니까 참 안타깝기는 하죠. 그 생각은 깜빡깜빡이래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절대 없는 것이라서 꺼지고 싶어도 꺼질 수가 없는 것이라. 있는 것이라 꺼지지 없는 것이 꺼지지는 않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또한 이 강명 운대 운망대 중에서 그 운망 법문이라고 해서 저기 또 입법개풍 하면 나오죠. 운망 법문이라고. 강대 중에 강명대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강명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 거지.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불무등등여 허공하시며 부처님께서는 무등등한 허공과 같다. 이 세상에 허공하고 견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부처님이 어떤 번뇌장이라든지 소지장, 번뇌라고 하는 거는 육염심이라 그래요. 뭐 육염심 뭡니까? 집상응념, 부단상응념, 집상응념, 부단상응념, 그다음 뭐죠? 분별지상응념, 현색불상응념, 그다음에 능견심불상응념, 근본업불상응념. 큰일하는 건 아니지. 그리 소지장이라 하는 거는 무명업장이 업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 번뇌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섯 가지 육염심 오염된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를 허공이 어떤 번뇌나 캄캄한 게 없이 툭 터져가지고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를 무등등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무등등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등등할 게 없다. 동등하고 평등할 게 없다. 1등보다 더 앞에 1등이 뭐예요? 무등, 무등. 무등이요. 1등, 2등, 3등보다 더 좋은 게 무등이라. 심령무량 성공덕이다. 힘이 수성하다. 힘이 수성한 사람은 예, 삿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야가 빠진 사람들의 원수나 내가 이렇게 눈길이 삿대고 귀가 삿대고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싸우면 눈싸움이라 하거든. 말로 싸우면은 말싸움이라 하거든. 그 치고받고 싸우면은 몸싸움이라 하잖아요. 그 스님들은 이제 번뇌하고 싸운 데서 시념, 실험 한다 하잖아요. 실험. 시념. 때때로 시간을 내가지고 생각하고 싸우거든. 생각하고 싸우거든. 그걸 실험, 실험한다지. 실험, 실험. 실험. 우리 삿바잡고 하는 실험 있잖아요. 그 시, 한문으로 시념이라고 그래요. 때시자 생각, 염자. 뭐, 겨룰시자도 쓰기도 하지만 때시자 생각.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이제 싸움을 하거든. 그러니까 눈싸움 하는 것도 말싸움 하는 것도 몸싸움 하는 것도 그거 다 이제 하수들이 싸우는 것이고 진짜 싸움은 이제 생각을 잡아버려야 되거든. 생각을 잡는다는 것은 아집을 잡으러 가는 거야. 아집. 분별지 상응념을 잡아야 되거든. 그걸 장물 압이거든. 도둑놈 잡는 일은 그래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수행은 어디에 어려움이 있느냐. 이 도둑놈 여섯 마리 도둑놈 안이비설신 이 말초신경이 있다. 이 말초신경 두드려 잡는 건 별거 아니다. 일단 말초신경도 잡아야 돼. 행동대장도 잡아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눈, 코, 입, 귀가 어디에 다 훔친 거 저장하고 못된 걸 다 지시를 받고 하느냐. 장물압이 몸통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그 수거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거책 잡는 일도 중요하긴 하나 몸통이 있다. 예? 몸통을 우리는 뭐라 하냐 하면 아상이라 하고 아만이라 하고 아집이라 하고 악연이라 하는데 이건 잡기가 힘들어요. 심력과 한량 없는 훌륭한 공덕이라. 그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나 깨나 함경 죽으나 사나 함경 오나 가나 함경 안전하서나 그래 참 존경합니다. 존경해. 심력이 무량 성공덕이다. 힘이 있어야 뭐 어디 제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중생제도의 길을 출가할 때부터 나서질 않았습니다. 중생제압이라고나 할까. 예. 인간 최성 세중상이라. 인간 세상에서 최고로 최성업 변지시라. 가장 수성하시다. 세중상이라. 세상의 어뜸이라. 석사자법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앞전에는 그쪽에 뭐 비루자나 나왔지만 석사자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석사자법이 가급필요다. 부처님의 불법으로서 저에게 그에게 가피를 한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과 동등하고 힘이 아주 수성하고 그리고 인간 가운데 가장 최성 사 공덕도 수성하고 인간 가운데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성도 수성하다. 아까 교리 행가로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면 교라고 하는 것은 선취, 악취가 아니고 선도.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뭘 한다? 일단 법문을 교 가르침을 듣는다. 그걸 갖다가 이제 병아리처럼 익히려고 하는 사람, 습종인, 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습종, 습관적인 불처님의 종자를 생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잘 뜻을 밥 먹듯이 야무지게 꼭꼭 심는다. 깊이 사유를 한다. 그걸 실천하고 싶은 사람은 성종인이라 그래요. 실천한다는 것은 대추 씨앗이 됐든 뭐 나락이 됐든 옥수수가 됐든 야무지게 살구 안에 또 살구 씨앗이 핵심이 익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요런 걸 성종인이라 그래요.

0: 근본 종자가 익었다. 쭉쟁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지금 환경하면서도 무조건 아까 우리 했던 거 보현행운품 있잖아요. 아 보현행운품 노래 좋잖아요. 보현행운품으로 가는 게 완전히 계속 그 습종인에서 성종으로 습종에서 종자를 병아리처럼 키워가는 거에서 나중에 어미닭이 돼가지고 알을 다시 놓을 수 있을 만큼 성종 뿌리 성자 성품 성자 성종인이 돼가는 거지. 성종인은 실천을 하게 돼가 있어요. 그러다면 해행이라 잘 이해하고 응용하는 사람은 교리 행가 중에 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덕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일로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취. 착할 선자 나아갈 친자 선취.
1: 섭종.
0: 성종. 해행. 해행 발심이 되면은 나중에 증발심이 되거든. 신성취가 되고 해행이 되고 증이 되고 이렇게 신해행 증. 아 경전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엄지손가락이 있으면 새끼손가락의 역할이 다 달라요. 예. 아이고 큰 혈관이 있어서 모세혈관이 다 다르듯이 다 제 자리에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속눈썹이 맨날 머리카락만큼 길어보면 어떻게 되겠노. 예? 속눈썹이 자기 포지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금니가 할 일이 있고 송금니가 할 일이고 앞니가 할 역할이 다 따로 돼가 있어요. 불자야 마땅히 당성제 불력이라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이 법을 문차 법왕 이 법왕의 가장 좋은 법장 최성장을 열고 수승한 장을 열고 이 십지 법문이다 이 말이죠. 제지에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이미지 난성지 현연지 원행지 부동지 선행지 법은지 이 열 가지 지혜의 넓은 지혜의 성묘행 열 가지 여러 지혜의 넓은 지혜의 미묘한 행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자세히 말하라. 여기서 이제 뜻의 창구가 성취가 되고 글자의 창구가 성취가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 문수선은 이렇게 앉아있는 거라고 이걸 화장이라 하거든. 화장 연화장 화장 있잖아요. 그 일찍 옛날 분들은 아셨던가 봐. 그 하암사에 지리산 하암사에 가면은 하암사 그 보재료에다가 글을 갖다가 펴내고 화장 이렇게 딱 두 자 써놨거든. 꽃의 창고 뜻의 창고는 어장 건강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되게 등계 많은 사람은 인장이라 봐야 돼. 인장 불장이라 불장 열애장이라 하잖아요. 그죠? 인장 배비장은 하초장 아이가 욕하고 싶으면 신발장 그 다음에 만약에 선서역소 가면은 부처님의 선서가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가피하시면은 당덕 마땅히 기필코 필덕 정덕을 할 것이다. 법보 법보가 그 마음에 다 들어간다. 부처님 84,000 경쟁이 부처님이 가피하시면 유마의 방처럼 아무리 비좁아 터진 소갈딱지라도 그게 부처님의 함경이 들어가네. 참 신기하네. 제지 무구 차제만하야 제지의 무구 때꾸정 모습은 차례차례 원만함을 이룬다.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연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까지 예? 역구 열의 십종력이라 열의 열 가지 힘을 구족하게 된다. 처음에 달걀인 줄 알았더니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중딱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수주 해수 급파 중이라도 비록 해수 급파 중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감, 법, 수, 차법하면 이 법을 들을 수 감, 감, 수, 차법 필등문이어니와 그 어떤 고해 헤매고 풍파 속에 파란만장한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펄펄 끓는 인생살이 속에

죽을 고생하라고 허덕거리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법을 얻어들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감수, 차법, 필덕문이라 법문이 반드시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탱자탱자 놀더라도 법문이 들릴 리가 없다. 기후 생의 불신자는 요번에 그거 보낸 거 있죠? 그거 줄 거야지. 생의 불신. 의심내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부덕문이라. 요즘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제가 그거 한 구절씩 보내지요. 생의 불신이 여기서 나온 말이라. 그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보내드릴 때 그거 나중에 쭉 종합해보면 십지 법문이 쭉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 아무 구절이나 뽑아도 되는 게 아니고 야무지게. 요딱요 가시 박혔을 때딱 가시 딱저이 전자 가지고 딱 뽑아내야지. 가시는 이어 박혔는데 이 손가락 뽑으면 왜 놓?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나뭇다리 끌고 막 그러면 안 된대. 안 들리는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의심이 많아졌대. 의심이 많은 건 쪽잽이라. 여우 쪽잽이 의심이 많잖아. 여우가 의심이 많아가 나중에 꼬랑지가 그 물에 얼어붙어 본다 이랬는데. 여우는 물 건너려 하다 밑에 물소리 들리면 안 건넌다대. 뒤돌아보고 또 한번 가보고 물소리 안 들려야 이제 건넌다래. 쪼맨 개울을 건너갈 때 여우 있잖아요. 그게 꼬랑지가 길어가지고 그러다가 그 나중에 물소리 듣는다고 가만 기울이겠다가 꼬랑지가 얼어가지고 얼어 얼 때까지 기다렸다 지 꼬랑지 얼어버렸다. 여우 꼬랑지. 여도 여우 꼬랑지 얼은 사람 많다 이거. 의심내고 믿지 않는 그런 무리는 영원히 이런 이치를 듣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익이 있고, 유신지익이요 무신지손이라. 믿음이 없으면은 손해밖에 없다. 그 손해 본 줄도 모른다. 여우가 지 꼬랑지가 얼어붙는 줄도 모른다. 물 어는 것만 생각하지. 자, 말하라. 여러 가지 지혜의 길을 강설, 제지, 성지도와 이 십지 법문의 그런 수수한 지혜의 길과 바람일행가. 십지 법문은 십바람일입니다. 입주 전전에 차 수섭이라. 듣고 나서 제대로 거주하면서 머무르면서 차례대로 수섭한다. 닦는다. 종행 경계의 법지생이라. 행의 경계로부터, 종행 경계로부터, 실천하는 수행의 경계로부터 뭐가 생기는가? 법지가, 법에 대한 지혜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익한다. 누구를?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드디어 이제 금강장보살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이 시에 금강장보살이 관찰 시방하고 시방을 관찰하고 용영 대중으로 하여금 정정신고로 청정한 믿음을 더욱 정장시키고자 하는 까닭으로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열애의 대선도 큰 부처님의 도, 신선의 도, 미묘 난가지로다. 아주 미묘하고 알수 없다. 비념 이재념이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염 이재념이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생각 여여가지고 모든 염을 이재념이라. 생각이 아니라 또 말로 할 수도 없죠, 그죠? 말로도 할수 없고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는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죠. 구견의 난가득이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는 걸 구해도 불가득이다. 볼 수가 없다. 무생여 무멸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우리가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 불생불멸이 바로 부처님이거든. 이 십지 법문이라 이 진여법은 생각을 얻기 때문에 생멸법이 아니라 불생 불멸이라. 아니 안 생겼는데 없어질 게 어디 있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무궁무진한 거죠.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지도 않는다. 성품이 어떠냐? 우리 심성은 심은 정 너무너무 허공처럼 맑고 깨끗해서 항적연이라. 진공이다. 정멸이다. 항적연이다. 성품이 항상 깨끗하고 고요해. 근데 왜 자꾸 말로 떠드냐 이 말이야.
이구 떼꾸정물 다 떠나가지고 세속에 그냥 오욕 탐진

위치가 싹 바꿔져 가지고 총혜인이라 총명한 사람이라야 지혜롭고 아주 이 총자는 기발걸 총자예요. 명자는 총명하다 할 때 명자는 눈박을 명자, 기발걸 총자. 그 눈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그냥 영리한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라. 예? 대표적으로 눈기가 밝다 이러지만은 그 눈싸움이나 하고 귀싸움이나 하고 남인데 들을 줄 모르면 귀싸움 하는 거지. 귀, 몸싸움이나 하고 말싸움이나 하고 지지부분하게. 자성봉공적이라 심본적 망봉공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제 성품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공적하다. 본래 없다. 그러놓고 낱낱이 설명하는 거예요. 무의영무진이로다. 법성원융 무의상이라.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무진이라 다 하지도 않으니. 무진이란 말은 무멸이란 말 뒤에 나와야 맞는 말이에요. 무생, 무멸. 안 없어지니까 어때요? 무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없으니까 무궁, 무진, 무량, 무변한 것이라. 해탈어 제치로다. 여러 가지 육도 윤회에서 천당 같다 지옥 같다 하는 그런 꼬라지를 갖다가 해탈해서 다 벗어나고 열반 평등 주로다. 열반과 평등하게 머물러 있다. 생멸에 살면서도 열반처럼 산다. 생사 열반 상공하로다. 비초 비중후라. 처음이나 중간도 끝도 아니고 본래 없는데 중간이 어디 있고 뭐가 있어야 처음 있고 중간도 있고 끝도 있지. 비언사 소설이라. 아까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비념 일어났잖아요. 예? 말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사소설이라. 설하는 말을 갖다가 다 사양해서 떠나가 있다. 언사로서는 비언사라. 비언사 소설이라. 말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나니 출가의 참새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없는 것이 시간이 어디 있고 없는 것이 공간이 어디 있겠느냐. 그 모양이 여허공이로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환경 얘기하면 어때요? 신불망치 가급법이요. 역불탐착 미래사요. 불어현재 유소주요. 요달삼세 실공적이라. 정멸이 불소행이라. 고요하고 고요하고 억수로 고요하고 대빠이 고요한 것이 부처님의 행이다. 입 다더라 눈 다더라 귀 다더라 고요하고 고요하고 생각마저 다더라. 푹 꺼져버려라. 푹 꺼져버려라. 허공마저 더 꺼져버려라. 허공보다 더 깊이 들어가 버려라. 예? 팍시라 팍시요. 정멸이 불소행이다. 뭐 우리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 또 기분은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제발 무안입이 설신이요. 무색성향 미척법이요. 무안계 내지 이무 소득권이라.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다. 시명 소득 소득 시명 소득이요 비소득이요 시명 소득이라. 언설이 망능급이라다. 언자는 부지라.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또 떠들어야 된다 이거. 언설로서는 망능급이라. 그러니까 통도사 가면 그 보광전이라고 옛날 선빵인데 거기 글을 이렇게 씁니다. 능견 난사문이라. 능이 본다. 뭘 봐? 난사문이라. 불과 사이한 걸 본다. 그 견성성불을 얘기하는 거지. 견성성불은 뭐냐? 말로도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는 것을 본다. 그걸 일러서 우리는 마음이라 한다. 그 일체 유심조는 무슨 유심조이? 들떠진 소리. 이만큼 힌트 좀. 일체 무심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체 일체가 무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왜 웃어? 내가 어제 아래 일기 써놨는데 일체가 무심조라다. 이해하고 오죠? 무생무멸이면 일체 유심조보다 좀 높은 게 무심조야. 무심조 본래 무일물이라. 예? 참 비싼 거 오늘 그냥 완전 번지점프 박연세일 아세요? 완전히 그냥 한 푼도 안 남기고 번지점프 박연세일이라고 싹 다 밑지고 준다. 밑지고. 지행이 영여시라. 십지 바라밀 행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진여행이야. 진여행.
진행. 난설 난가수로다. 말로 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일이다. 너무너무 고요한데 뭐 넓힐 수 있는 게 아니지. 지기 불경계는 지혜를 일으키는 불경계. 그런데 묘유, 아까는 정멸은 뭡니까? 진공이잖아요. 예. 진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사기칠 때 그랬거든. 나는 안개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사람이야. 예? 여러분들도 문수선은 오실 때 안개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야. 나르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 통도사 이렇게 저 꼭대기 올라가면은 영축산 해놨잖아요. 백운암 뒤에 가면 그게 쓰레기 다 가져가란 말이 그런 났거든. 나르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아, 예. 그거 십지품에 나오는 얘기죠. 이거 좀 이따 나오는 얘기야. 여공중 조적이라고. 지혜를 일으키는 부처님의 경계. 지혜를 일으키는 건 이 아까 그 꽃에 뭐 짧게 꽃을 얘기했지만 지수화풍의 이치에 대해서 이사에 대해서 설명 이사명념 무분별이 돼야 이제 대인의 경계가 나타나요. 이사명념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계. 좀 전에들은 이사 경계가 아니 이 이치도 모르고 사실도 모르고 앵계부터 많이 눈티 반티대로 전쟁만 일으키는 거라. 그래서 뭐 먹고 사는 거지. 비념 이심도며 생각과 다 가부를 다 떠나버려. 생각의 가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마음의 심도도 다 떠나버리고 일체 무심종. 비옹계 처문이니 오원이나 18경계나 12처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비설신이 이런 문도 아니니 진지어 불겁이로다. 지혜로로 알 수 지혜로로 지로 지하는 것이지 어 불겁이로다. 뜻은 잔머리 의식적으로 해가지고는 미칠 수가 없는 것이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쭉 봅시다. 그 다음에 여 공중 조적이라. 공중 조적을 난설 난가시려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나 보내놔 드려야 돼. 허공에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은 말할 수도 난설이요 난가시려다. 보여줄 수도 제시할 수도 현시할 수도 없다. 이것이 십지의 뜻을 심의 불능료로다. 마음과 뜻으로는 알 수가 심의식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럼 왜 됩니까? 무심으로 가야 된다. 마음 없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 십지법문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조건 없이 남에게 빈 것이 웃어주고 잘해줘야 된다. 예? 네. 조건 없이요. 네. 네 이래 해주면 저래 해주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자비급 원력으로 자비와 원력으로서 자비하는 마음과 원력의 힘으로서 자 출생 입재 입지행이라 여러 지혜에 들어가는 행을 출생해서 내어서 차제 원만이며 차례차례 원만한 그러한 마음 지행 비여경이라 지혜로는 미칠까 비여경이라 지혜로 부처님의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중생의 잔머리로 생각으로 염려 그죠? 그걸로 갈 수 있는 경계는 아니다. 바람일 행이라고 하는 게 딱 그렇다 이 말. 이 경계는 이 시 경계는 난경이라 보기 아마도 보기가 어려워서 가지 불가설이다. 안다고는 할런지 모르지만 말할 수는 가지 아는 건 아지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뜨겁노 이럴 때 용광로 한 사발 갖다 이거 얼만큼 뜨겁노 먹어봐라 이러면 뜨거운 줄은 알겠는데 먹을 수는 없다. 청산가리 이거 한 먹으면 어떻게 되겠노 죽겠지요. 알기는 하지만 먹을 수는 이해 확 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을 받들어 설명 불력고로 개연이라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연설하고 해주는 여등은 응경수라 그대들은 공경하기에 쉽지 법문을 잘 들으시오. 아이고 울령도 허방에서 하나 갔다라고 앵가히 자랑한다 이거. 여시 지입행이라 이와 같이 지혜로나 들어가는 행 억급의 설 부진이라 억급도록 설에도 다 말할 수 없고 사실은 십지품은 한 구절만 가지고도 끝도 없어요. 아금의 단 약설이는 내 지금 간략하게 연설해서 그 말이 말씀 많이 놓고 뭐 간략하게 진실의 무연이라 진실한 뜻 남은

이 어케 아리니 뭐 헷갈려 죽겠구만 그죠? 어릴 때왜 어머니 앞에서 우리가 그거 실타래 감을 때 얼마나 지겨웠어요? 실패 기억납니까? 이렇게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아 잡아놓고 왜 그런지 몇년 전에 기억이요 그게 아 까마득하다 그죠? 그대로 저 바깥에 아들 노는 소리 막 들린다 이게 실감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놀러 못 가는 날은 그날은 완전히 실패한 날이야. 일심 공경되라 일심으로 공경하여 기다리시오 아성불설 성불력설이라 부처님의 힘 받들어 말하오리다 성법미묘음이라 수성한법 무상심심 미묘음 훌륭한 십지법문을 미묘한 소리로 비유자상응이라 비유와 좋은 글자가 글 써놓고 글 속에 부처님의 불심이 콱 밖에 뜻이 있다 그죠? 꽃 속에는 뭐가 있다? 꿀이 있다. 그래서 열매가 달리잖아요. 무량 불실력이라 한량없는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함내 입하시니라 모두 다 어디에? 내 몸에 들어왔다. 몸에 들어오려면 삼매를 들어야 된다 그죠? 삼매. 자체는 난 선시나 이런 것은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설명하는 게 아니지. 부잣집이 자기 금고 속에 뭐돈 얼마 있다고 남들 앞에 우리 집에 얼마 있다고 외우고 펴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잖아요. 도인들도 내 마음속에 도가 얼마 있다고 이렇게 외우고 펴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미만 잘 보여주는 거라. 아금에 하다 못해가지고 맛집에 가지고 양념도 비결이라고 안 가르쳐 주잖아. 근데 왜 양념의 비법이라고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불법은 더하지. 이 소중한 것을. 아금에 설 소분이라 내 이제 조그만치만 말해 보리라. 그래서 이 정종분 앞에까지 서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처음 설법을 마친 뒤에는 잠시 묵묵히 머무른다. 이어서 두 번째 청하는 부분에서 세 부류가 각각 다르게 청하게 되므로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법문을 청했어요. 그두 번째는 대중들이 청했어요. 떼거리로. 세 번째는 여래께서 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부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대중이 어뜸이 대중의 어뜸이 누구냐면 금강장 보살이잖아요, 그죠? 대중의 어뜸이 법을 드러내어 밝히고 법을 들을 사람은 또 간절히 바라고 대중들이 또 교주 사바 교주인 부처님께서 다시 근해야 비로소 일이 온전히 이루어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금강장 보살도 필요하고 부처님도 필요하고 대중도 다 소중하다. 또한 부처님께서 이게 청하신 것은 곧그 갑이라고도 한다. 대중이 이미 청했더라도 교주이신 부처님께서 위실력이 있어야 비로소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교 가르침이라고도 하는데 여래께서 설하도록 여래가 금강장아 좀 설해라고 권하는 것은 금강장 보살의 설법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금강장 말씀이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다. 또 앞에 부류의 청은 이 지혜법이 사람의 수행으로 이루어짐을 드러내고 뒤에 한 부류의 청은 이 지혜법이 부처님이 정득한 것임을 드러낸다. 수행자가 갈 길이고 부처님이 도달하신 길이다. 이렇게 세 번의 청과 세 번의 멈춤이 이어지며 그 흐름을 따라 여섯 단락으로 나눈다. 여러분들 또 해석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짧게 짧게 네 개씩, 넉 자씩, 넉 자씩 막 이렇게 띄워놨어요. 아이고. 다만 간단히 다섯 단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은 침묵을 금강경 보살이 말씀 안 했잖아요, 그죠? 의심이 생겨 다시 청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을 깊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멈추는 것이고, 셋째는 대중들이 들을 만하다고 찬탄하며 다시 청하는 것이고, 우리 다 들을 만합니다. 해주세요. 땡감 지르잖아요, 거기서. 넷째는 듣지 못할 경우
이게 잘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손해가 된다 이 말이죠.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멈추는 것이다. 아, 이래도 이 중에서 좀 모질이들이 있을 텐데 이러면서 또 비록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사람과 법을 함께 찬탄하며 다시 청하는 것이다. 듣기 어려운 것은 법이 깊기 때문이지만 또한 부처님의 보호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당신이 설하시오. 우리는 부처님 빼기 있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마땅히 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자 금강장보살은 이 이치에 대해 더 이상 청을 거절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설을 합니다. 쭉 이제 설하고 오늘 그 미간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설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대목에 연두생 말이요. 여기서 따로 말하는 조율한, 아주 조절되고 부드럽다는 말은 우리가 요거 때문에 이제 한강 자꾸 읽어야 돼요. 잘 따듬어지고 부드럽게, 바람이 행이 그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따듬어지고 부드럽게 길러져서 익숙해진 상태를 말한다. 억세게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식당가 주문할 때도, 예, 그렇게 어릴 때왜 서울에서 경상도 애가 서울에 저기 갔다가 유학 갔다가 그 앞에 서울 아주머니가 가방, 학생이 가방 줘요, 내가 들어줄게요. 이렇게 그 경상도 남학생이 뭐라 했어요? 서울만 아니에요, 핵가봐요. 가가 그 저기 수학여행 가가도 사고 쳤잖아요, 그죠? 아주머니 냉수 한 그릇 주세요. 냉수 좀 주세요. 뭐 하시게요? 묶으래요. 자, 저한줄더 합시다. 공양하고 교화하는 등의 수행으로, 공양하고 공양을 올리고 교화하는 등의 수행으로 마음을 잘 단련해 나가는데, 믿음 등열 가지를 조율하고 부른다. 이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비유를 보면 그 뜻이 매우 분명해진다. 금 가지고 매일 계속 그 환경에 나와요. 금이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에 들어가야 그릇이 되죠. 불에 들어가야 그릇이 돼요. 그렇게 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바세계 탐욕 속에서 이겨내야 거기서부터 그릇이 된다고요. 여기에도 세 가지 들어갑니다. 첫째는 공덕에 들어가고, 그 부처님께 공양하는 수행으로 열번 복의 때를 없애는 것이다. 둘째는 1차 그렇게 아시 빨래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성근으로 위 없는 결과에 들어가는 것이다. 곧 위로 향하여 낡고 얕은 집착의 때를 없애는 것이다. 셋째는 불자의 보살 이하부터는, 나중에 보세요. 정정부은 여기에서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자비심에 들어가는 것이다.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수행으로 게으름의 때를 없애는 것이다. 마지막에 왜그 자비심이, 그 요번에 저기 그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읽었어요. 그 저기 안내문 왔을 때 마지막에 뭐라 해놨습니까? 심종성근 하면은, 성근을 깊이 심으면은 뭐가 나타난다? 자비 현전이라고, 그 다음 정정 있잖아요. 예, 그래 놓고 마치겠습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염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강화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 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 특례시 문화 연등 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0: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원암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원암 061-755-5330번입니다.
1: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But,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호 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0: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항상 당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며 봉사하시는 것도 모두 자식을 위함이었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시던 부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일. 불국토 상조가 함께합니다. 작은 효의 시작에 큰 가족 신행을 이룹니다.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0: 아파트와 빌딩이 빼곡한 도심.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한복판에 숨겨진 작은 보석 같은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 정안사입니다.
1: 지인의 49제 날 절에 갔다가 지금 현재 저희 은사스님을 만났어요. 은사스님께서 절을 보더니 밖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본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살면 어떻게 했느냐고 제안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남은 인생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출가하게 됐습니다.
0: 정안사 주지 도겸 스님은 9년째 홀로 이 비밀의 정원을 가꾸면서 스님만의 방식으로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안사는 수행 도량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힐링 공간입니다.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며 정안사를 가꾸고 있는 도겸 스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도겸 스님이 우리를 맞아준 곳은 전각이 아니라 텃밭이었습니다. 이곳은 스님에게 또 하나의 수행처인 모양입니다.
2: 스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정안사 주지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스님의 텃밭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채소들이 한가득입니다.
1: 농사는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싹이 막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싹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힐링이 돼요.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또 이것으로 또 이제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해서 신도분들이 먹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0: 수행자와 농사꾼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스님을 돕기 위해서 PD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1: 야, 그쪽에 잡고.
2: 네.

0: 두리하니까 훨씬 낫네요.
1: 도겸 스님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적은 작은 사찰이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농사를 또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텃밭 한쪽에서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왜 꽃을 따시는 거예요?
0: 이 매화차가 이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이때 막 몽우리진 거 이렇게 몽우리진 게 맛있어요. 필든 말든 이런 몽우리진 걸로 따야 돼요. 그래야 향이 좋아요.
1: 내일 찾아올 도반 스님들에게 매화꽃차를 대접할 모양입니다. 바구니 가득 갖가지 나물과 매화꽃을 따서 돌아오는 스님. 향긋하고 넉넉한 수확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스님이 이곳 정안사에 주석한 지 9년째인데요. 9년 전, 도겸 스님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정안사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0: 처음 정안사 왔을 때는 법회를 한 10년 동안 안 하셔가지고 완전 폐허였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할 수 있을까? 부처님 저는 어찌합니까? 이랬는데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용기를 주시는 스님이 계셔서 스님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법당에 전기도 안 들어왔던 정안사는 9년 사이 환골탈태했습니다. 길 하나를 건너오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찰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틈만 나면 정안사를 찾는데요. 언제 찾아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신도 수는 많지 않지만 예불을 올리는데 소홀함은 없습니다.
2: 법회 때도 오고 심심하면 오고 시간 날 때마다 와요. 우리는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신도들하고 스님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3: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럴까?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일단은 부처님 뵙고 신중님 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고요해지고 그래서 더우는 것 같아요.
1: 봄볕 따스한 곳에 스님과 신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침에 캐온 나물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웃음과 감탄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0: 아, 냉이 향이 끝내준다. 응? 진짜 좋아요, 냉이 향. 피디님 냉이 향 맡아볼래요?
4: 자기가 진짜 좋아요.
0: 아니 그죠?
5: 오, 냉이 너무 향긋해요.
0: 네, 이거 있잖아요. 이 나물 국물에도 이 향이 그냥 나요. 엄청 맛있어요.
1: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봄나물은 최고의 건강식인데요.
6: 상관없어.
1: 나물을 무치려면 장이 필요합니다. 스님의 보물창고 장독대. 크고 작은 장독 속에는 스님이 직접 담근 간장, 된장, 고추장이 한가득입니다.
0: 제가 정월달에 말날에 저희는 말날에 메주를 담아요. 그래서 이제 한 40일 정도 되면 메주를 건져서 메주는 된장이 되고 그 물은 요 간장이 되는 거예요.
1: 정안사는 스님의 정성과 자연의 기운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공양 시간이 다가오자 재료를 손질하는 스님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스님은 선재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웠는데요. 나물을 무칠 때 조금 특별한 양념을 사용합니다.
0: 간장, 개복숭아청. 저는 개복숭아청을 넣습니다.
1: 사찰에서 즐겨 먹는 고수나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무쳐냅니다.
0: 제가 해준 이 음식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건강한 밥상. 그리고 건강해야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배려도 오고. 그래서 저는 신도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으로 맛있는 보약이 되라 그런 마음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추위를 이겨낸 보약 같은 냉이와 약된장이 만난 냉이 된장국까지. 스님의 손끝에서 뚝딱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갑니다.
0: 잘 먹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7: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4: 네. 네.
1: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편안한 공간. 더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7: 맛이 양념 맛은 배제하고 원재료, 나물 그 주재료 맛을 살려서 해주시니까 맛이 정말 깨끗한 맛이에요. 건강한 맛. 참 행복합니다.
8: 예, 너무너무 맛있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여기 절에 다니면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와요, 여기를.
1: 정한사는 신도들의 신행생활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책임지는데요.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정한사는 정말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텅 비어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정한사 마당. 오늘은 미술교실입니다. 그림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신도를 보고 스님은 기꺼이 사찰 마당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9: 일단은 저희 공간이니까 고요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10: 뭐랄까 몸이 이게 순화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게 같이 이제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행복감을 느껴요.
1: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세히 관찰하고 몰입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또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0: 우리 저기 스님들은 꼭 뭐 염불 수행, 뭐 참선 수행 이런 거를 떠나서 일하는 때도 수행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도 하고 이런 그림 자체도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에 닿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있어요.
1: 그림을 그리면서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도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자세히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면서 스쳐 지날 때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 수업이 끝나자마자 스님은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스님, 또 뭐 하시는 거예요?
0: 요 주변에 참나무가 많아서 거의 다 도토리 나무예요. 그래서 가을에 주워갖고 물에다 한 3일 정도 담궈놨다가 빻아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누구 손님 올 때마다 도토리를 목을 쑤어서 대접을 합니다.
1: 도토리를 줍고 불리고 말리고 빻고 가마솥에서 끓여 묵을 쑤기까지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먹긴 쉽지만 만들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니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려나 봅니다. 도토리 반죽으로 만든 배추전에 향긋한 쑥전까지 스님과 자연의 합작품이 오감을 깨웁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으깨서 볶는데요. 뭘 만들려는 걸까요? 아, 월남쌈이군요. 오늘의 귀빈, 도반 스님들이 도착하셨나 봅니다.
11: 도견 스님, 우리 왔어요.
12: 스님,
0: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11: 오래간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2: 네. 잘 지내셨어요?
0: 네. 아우, 오늘 내가 바쁜 줄 어떻게 알고 오셨대?
11: 그러게 네? 말이야.
0: 이제 봄이라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좀 도와주고 가셔.
12: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11: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나 많이 해 주십시오.
0: 네. 예.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놨어요.
1: 허물없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오랜 도반은 언제 찾아와도 반갑습니다.
13: 한 25, 26년? 네, 그 정도 됐는데 강원에서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성가대학에서 4년 동안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에 뭐 같은 뭐 식구나 다름없고 형제나 저 다름이 없죠.
1: 오랜만에 도반 스님들이 오셨는데 스님은 차를 내오는 것이 아니라 호미와 목장갑부터 챙깁니다. 부산과 창원에서 찾아온 도반 스님들은 피곤한 내색도 없이 장갑 끼고 빗자루부터 잡습니다. 가족 같은 도반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닦듯이 마당을 쓰는 것. 스님들에게는 일상인데요.
0: 아우, 여럿이 하는 게 금방 하네요. 예?
13: 다 했어요, 그냥. 응. 예.
0: 아, 선도 스님 폼 나네요.
12: 스님 여기 감마. 예?
0: 해가 딱 나네, 빗자루질한테. 예.
13: 예. 찰중 사람 효과가 있구만.
0: 그러게요. 아, 우리 강원회 때 그 도량 쓰던 그 모습이 딱 나오네요. 예?
13: 예.
1: 사찰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니 이제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봄부터 시작된 풀과의 전쟁은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될 텐데요. 무슨 일이든 정성스럽게 매일 반복하면 그게 곧 수행일 겁니다.
0: 스님 천중 살 때.
1: 울력을 끝내고 오는 스님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으며 정진할 것입니다. 정한사 마당이 이번엔 다이닝룸으로 변신했습니다.
13: 잘 먹겠습니다.
0: 네. 네, 차린 건 없지만 스님들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많이 드세요.
12: 네. 스님 너무 많이 차리셨어요.
0: 저기 도토리 배추전이에요.
13: 네.
1: 맛있는 음식을 울력하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입안에서 봄 향기가 폭발합니다.
13: 불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
12: 스님 지금 오신 지는 지금
13: 9년 됐어요.
12: 9년 동안 이거 불사 다 하신 거잖아요. 대단해요. 네. 대단해. 신심이 너무 장하다, 스님.
13: 고생하셨죠. 박수 한번 치십시오.
0: 부처님 가피로 그래도 불사하는데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그래서
12: 그게 스님 원력 아니겠어요? 네. 스님 원력이 부처님 있으니까.
0: 부처님 덕분이라고 생각해. 난 부처님.
12: 처음에 여기 그 도겸 스님이 여기 절을 맡을 때 망설였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절이 비어있던 절이다 보니까 10년 정도 비어있으면 거의 폐사 정도 되는 수준의 절인데 들어가기가 솔직히 겁난다. 내가 가서 할 수 있을지 많이 겁난다고 해서 들어가서 3년만 목탁 치면 아마 불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고민 상담을 조금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1: 9년 만에 정한사가 도심 속 비밀의 정원 같은 아늑한 도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와 신도들의 노력, 그리고 도반 스님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식사의 마무리는 어제 따두었던 매화꽃으로 만든 매화차입니다.
13: 아, 향이 좋네.
0: 진짜 좋다.
12: 아, 진짜 매화 향이 좋은데?
1: 도겸 스님이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신도들에게, 도반 스님들에게, 그리고 정한사를 찾아오는 모두에게 이렇게 편안한 시간, 향기로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0: 정한사가 고요할 정자에다 편안한 안자예요.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 그런 산사가 되어서 도움이 되게 사는 데 도움,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0: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1: 스님의 일상은 한결같습니다. 매일 예불을 올리고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신도들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데요. 누가 찾아와도 언제 찾아와도 따뜻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도량을 가꿉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안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불사 원만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0: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댁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부따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심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해남 대흥사가 마니보탑에 아쇼카탑에서 나온 부처님 진신사리 7과를 봉안했습니다. 성관스님은 만일 기도를 회향하며 대흥사가 한국 불교를 일으킬 호국 성지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한마음 선언에서 장엄 등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청년과 어린이, 신도들이 함께 만든 열애 공신 불등이 환한 빛을 밝히며 감동과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교 2570년 성남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점등식에서 백제 미륵사지 석탑을 재현한 장엄등이 불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평안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중태아부터 7살 영유아들이 부처님과 첫 인연을 맺는 특별한 수계법회가 열렸습니다. 삼보사찰의 기운을 담은 청정수로 지혜의 씨앗을 심고 꽃빛 속에서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나선 불자 후보 김해시장 정영두 후보를 만났습니다. 민주당 정영두 후보는 고향 김해의 해묵은 과제들을 불교의 상생정신으로 풀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호국도량 해남 대흥사가 기록만으로 전해지던 마니보탑을 다시 세우는 불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도량한 여의주봉에서 사부대중이 정성을 모아 탑 기단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두륜산의 서기가 모인 곳, 호국도량 해남 대흥사. 지금은 깨지고 흩어져 부재로만 남았던 마니보탑 복원불사를 여법히 모시려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호국대전 뒤편 여의주봉으로 이어집니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사부대중은 지난 1일 정성을 다해 마니보탑 상층과 하층 기단에 두 기의 사리함을 봉안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먼저 조실 상원 보선대종사가 부처님 진신사리가 담긴 사리함을 마니보탑에 모셨습니다. 사리함에는 용암사지에서 수습한 사리 7가와 보선대종사가 이윤한 성토가 들었습니다. 함께 모신 납석사리함은 기존 공양가 납사리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아쇼카탑에서 여러 인연을 거치면서 조선말 추사선생에게 전해진 진신사리가 들었습니다. 앞서 대흥사는 호국대전에서 마니보탑 사리봉안과 성관스님 만일기도 회향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법상스님은 평소 마니보탑 복원불사를 서원했던 보선대종사의 가르침이 실현된 기쁨을 사부대중과 함께 찬탄했습니다.
2: 항상 저희들에게 인연이 되면은 탑을 복원하라고 명을 하셨고 때에 인연이 돼서 이번에 사리탑을 봉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1: 법석에서 마니보탑의 연기를 설한 보선대종사는 불사의 원만 해양을 발언하고 최근 만일기도를 끝낸 성관스님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3: 30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오직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며 기도하고 공부하는 우리 성관스님께서 또 여기서 30년 해양법회를 하고 아침에 내가 물어봤어요. 다음에는 뭐 할래요? 또 한대요.
1: 성관스님은 1997년 영암 도갑사 미력전에서 성불의 서원을 세우고 정확히 27년 5개월 동안 매일 일종식과 세 차례 기도 정진으로 주위의 한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일 기도 성취의 소회를 밝힌 스님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자신과 주변의 이웃에게 정성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4: 우리들이 이제 안 좋은 인연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는데 안 좋은 것은 잘 풀어가지고 좋은 인연으로 돌리고 좋은 인연은 더욱더 좋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들이 또 살아가면서 부처님보다 잘 사는 것이지 않나.
1: 일찍이 서산대사가 부정한 삼재가 들어오지 못하고 말세에 다시 불법이 일어나 모든 중생을 제도할 길지라고 예언한 대흥사. 마니보탑 복원과 성관스님의 간절한 만일기도는 대흥사가 다시 한번 한국 불교를 일으킬 호국의 성지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한마음 선언에서 장엄 등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이 청년과 어린이, 신도들이 함께 만든 열애 공신 불등이 환한 빛을 밝히며 현장은 감동과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는데요.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5: 생!
6: 4부대 중에 간절한 외침과 함께 어둠에 잠겨있던 한마음선언 불교문화회관이 순식간에 환한 빛으로 물듭니다. 매년 창의적이고 예술성 높은 장엄 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한마음선언 장엄 등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올해의 주인공 열의 공신불 등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장엄 등은 한마음의 이치를 전하는 부처님의 환희로운 현대적 회상을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7: 장엄등 불사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한 4, 5개월 동안 애를 썼는지 상상을 못하실 겁니다. 어린이 학생 청년들한테 이 너무 멋진 우리 이 법우들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 가나 막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8: 오늘 밝혀지는 이 등불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6: 장엄 등 점등에 이어 형형색색 행렬 등도 일제히 불을 밝혔습니다. 불성 에너지가 모든 경계를 녹여가는 이치를 담은 신도회의 한마음 바다 등부터 어린이회의 둥근 마음의 꽃향기 등까지 차례로 소개되며 점등식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선법 합창단의 장엄한 음성 공양을 시작으로 어린이회의 상큼한 율동, 학생회의 열정 가득한 무대, 청년회의 역동적인 사자춤과 용팀 공연이 이어지며 불교문화축제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용등 무대 막바지에는 관객석에서 파도타기가 연출되는 등 축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9: 네, 이 공연이 이 향기롭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봄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봄에 더 따뜻한 향기를 갖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10: 용팀은 진짜 에너지 있게 그냥 진짜 보는 이들이 별로 춤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100% 발산해보자로 좀 마음 모아서 하고 있고 가득 웃는 표정으로 다들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6: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한마음 선언 장엄 등 점등식은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부산불교연합회가 송상현 광장 특설 무대에서 2570 부산연등회 개막 점등식을 봉행하며 봉축 기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일 연합회 회장 정호 스님,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을 비롯해 각 신행단체와 박형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자 및 교육감 후보자 등 4부대 중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부산연등회 개막 점등식을 봉행하며 부산시민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회장 정호 스님은 연등 불빛이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본성을 깨우고 어두운 세상을 화합과 상생으로 인도하길 기원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2570 부산연등회는 오는 17일까지 송상현 광장에서 각 사찰과 신행단체가 운영하는 전통 문화체험 한마당과 무차 만발 공양을 진행하고 16일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봉축연합대법회와 연등행렬을 봉행합니다. 정읍불교 사암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시내 연지아트홀 로터리에 봉축 기원탑을 밝히고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사암연합회장 대원스님, 운천스님, 재안스님, 일묵스님, 종진스님,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 이학수 시장과 정읍시민 불자들이 동참해 자비광명의 등을 밝혔습니다. 경우스님은 스스로 등불이 돼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알리고 이웃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라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연합회장 대원스님도 정읍의 중심인 연지동 로터리에 세운 봉축탑이 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자비의 등불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양양불교 사암연합회가 지난달 30일 낙산사 대형 주차장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등법회에는 양양불교 사암연합회장 낙산사 주지 일념스님과 지역 사암스님 등 4부대 중 600여 명이 동참해 지혜의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길 기원했습니다. 일념 스님은 법문에서 점등식은 단순히 주변을 멋지게 장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지혜의 빛을 세우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온 세상이 화합하길 발언했습니다. 안동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일 안동 웅부공원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안동불교 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과 고은사 총무국장 범종 스님 등 지역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도륜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길 기원하고 모든 불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봉축 법요식은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한마음 합창단의 음성 공양, 제등 행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도심 곳곳이 봉축의 등불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성남 야탑광장에선 백제 미륵사지 석탑을 재현한 장엄등이 불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평안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잔잔한 합창 선율이 광장에 울려 퍼지고 시민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3주 앞두고 열린 성남 연등회 현장. 성남 불교사업 및 불교시설 복지관 총연합회장 도봉스님, 석가사회주 성행스님을 비롯한 지역 불교계 지도자들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희망의 불을 밝힙니다.
12: 법, 승, 눌러주시겠습니다.
11: 순식간에 뿜어져 나온 찬란한 빛이 도심의 봄밤을 수놓습니다. 불기 2570년 성남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서원 아래 시민들은 마음속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기렸습니다.
13: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은 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모두의 얼굴을 환히 비추는 공존의 빛이며 갈등의 파도를 잠재우고 화합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11: 올해 봉축 장엄등은 6m 높이의 백제 미륵사지 석탑. 전통 목탑 양식에서 석탑으로 변하는 시기에 제작된 미륵사지 석탑을 재현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녹아내리고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길 발언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연등회에 모인 사부대중.

0: 스스로 고요하면 늘 행복하다는 상라가정의 가르침을 새기며 이타심이라는 마음의 연꽃을 피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1: 오늘 우리도 저 화려한 봉축등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참된 이타심과 자비와 불꽃인 연등을 밝혀야 합니다.
2: 우리가 상구벌이 하와중생, 또 우리가 도를 위로 닦고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또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또 발언을 저도 함께 해봅니다.
0: 어둠이 짙어질수록 장엄등의 불빛이 더욱 선명해진 가운데 사부대중은 연등을 손에 들고 탑돌이에 나섰습니다. 석가모 잎을 정근 소리에 맞춰 탑을 도는 행렬은 밤하늘 아래 하나의 거대한 빛의 띠를 이루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점등식을 봉행하며 봉축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지난달 30일 대구 큰절 앞마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회주 우학 스님, 대구 큰절 주지 대륜 스님, 이영애 총동문 신도 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해 부처님 탄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널리 퍼지길 발언했습니다. 회주 우학 스님은 불을 밝힌다는 것은 지혜를 밝힌다는 의미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기 부처님 장엄 등의 점한 의식으로 등불에 생명력을 부여하며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복중 태아부터 7살 영유아들이 부처님과 첫 인연을 맺는 특별한 수계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삼보사찰의 기운을 담은 청정수로 지혜의 씨앗을 심고 꽃빛 속에서 불자로 거듭난 유아 수계 법회 현장을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핑크빛 연등이 수놓은 봉은사 법왕루. 부모님 품에 폭 안긴 갓난아기부터 서툰 솜씨지만 제법 진지하게 고사리 손을 모은 아이들까지 45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봉은사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행해온 유아 수계법회 현장입니다. 수계에 앞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발언문을 올립니다.
5: 인연 지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존중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4: 복중 태아부터 7살 영유아까지 올해는 참여 인원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아이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개사로 나선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살생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 불자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인 5계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6: 친구들과 싸우지 않으며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넷째, 거짓말하지 않으며 바른 말과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5계법은 남에게 배우는 것이 교훈이 아니고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4: 통도사와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에서 길러온 물을 합쳐 만든 청정수를 준비하고 청정수를 손끝에 찍어 아이들의 이마를 어루만지는 관정의식이 시작되자 차가운 감촉에 스님을 빤히 바라보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로 법당은 어느새 환희심에 물듭니다.
7: 시원하고 재미있고 그랬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겠습니다.
4: 수계증과 오색실, 단주를 선물받은 아이들 머리 위로는 꽃비가 내리는 산화의식이 이어집니다. 형형색색 꽃잎이 내려앉자 아이들은 환한 웃음 속에 불자로 태어난 기쁨을 만끽합니다.
8: 색깔이 너무 예뻐서 행복했어요.
9: 누가 오늘 그 수계를 받은 만큼 평생 부처님 품 안에서 밝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4: 부처님 가르침 속에 지혜의 씨앗을 심는 시간. 봉은사 유아 수계 법회에서 미래 불교를 이끌 새싹들이 또 한 번 탄생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나선 불자 후보들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영도 후보입니다. 부산 경남지사 이석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가야 불교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경남 김해.

0: 곳에서 경제 전문가 정영두 후보가 사람 사는 김해, 함께 잘 사는 김해를 기치로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시절 국가 경제의 틀을 고민했던 그는 이제 고향 김해의 해묵은 과제들을 불교의 상생 정신으로 풀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1: 이번 김해시장 선거에 임하면서도 56만 시민 한 분 한 분을 이 자비의 마음으로 보듬고자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김해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0: 정 후보가 이번 선거에 임하며 가장 강조한 건 불자로서의 자비와 상생입니다. 20년 가까이 매주 금강경을 독성하며 마음을 닦아온 정 후보는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자세로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합의 정치를 김해에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의 정체성을 가야 불교 문화에서 찾으면서 지역 사찰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불교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 가야 문화권 복원과 우리 지역 사찰을 연계한 각종 문화 콘텐츠 활성화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글로벌 관광도시, 우리 또 불교 관광도시로 도약을 시키겠습니다.
0: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모디 총리가 제안한 허황옥 영화 공동 제작을 김해 가야 불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새로운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야 문화권의 온전한 복원을 통해 김해를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만성 적자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산 김해 경전철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경제 전문가의 안목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1: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행정통합 과정에서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만년 적자 김해 경전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0: 정 후보는 특히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김해를 동남권 경제 심장으로 도약시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글로벌 첨단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AI, IT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김해에서 당당하게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둥지를 마련하겠습니다.
0: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쟁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정영두 후보. 경제 전문가의 전문성에 불자의 자비심을 더한 그의 도전이 김해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사부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2: 태하연가 천도도량 서울 도봉구 금강사가 태하연가 천도 41주년 특별 천도제와 지장보살 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강사는 지난 3일 태하연가 천도법당 재불보전에서 태하연가 왕생극락 41주년 특별 천도제와 지장보살 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새롭게 조성된 지장보살 탱화의 점안식을 봉행하며 탱화 조성에 정성을 보탠 불자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불사에 동참한 신심과 원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금강사 태하연가 천도법당은 지난 41년간 부모의 마음속에 남겨진 슬픔과 업장을 불법의 원력으로 위로하고 떠난 영가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세계에 왕생하길 염원하는 특별 도량으로 그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제가불교교단 신유엔 이토 신소 원주가 한일 양국 밀교 교류와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각종리 위덕대학교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위덕대는 지난달 17일 일본 신유엔 총본부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 위덕대 총장 보성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토신소 원주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보성정사는 이토신소 원주가 수행과 교학을 겸비한 지도자로 진여원의 현대적 도약을 이끌고 한일 불교 간 신뢰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온 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토신소 원주는 이번 학위 수여가 양국 종교 교류를 넘어 조화로운 세계를 넓혀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진각종과의 인연을 더욱 깊게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밀교 교학과 수행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동아시아 밀교 전

통해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천진불의 맑은 눈망울 속엔 이미 부처님의 성품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어린이날인 오늘 우리 아이들 마음속 불심의 씨앗이 더 튼튼히 자라나도록 소중한 그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웃음처럼 싱그러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5월 5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부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 수행하지 않은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고통의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겪는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에 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는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1926년 한권의 시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로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인데요.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이해서 학술대회와 전시 그리고 탐방 프로그램 등 만해 스님의 시 세계와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소장이신 전한성 소장님을 모시고 님의 침묵 100주년의 의미와 만해 스님의 삶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네. BTN 불교TV 지대방에 이렇게 초대하게 되어서 네. 또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소장님 네.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전한성이라고 합니다.
0: 네, 우리 네. 교수님 학교에서는 제가 가끔 뵈었는데,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우리 또 프로그램에 이렇게 초대하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1: 네, 저도 네. 너무
0: 학교 반갑습니다. 뭐 네. 학생들 가르치는 일은 여여하시죠?
1: 네, 네, 늘 활기차게 잘 가르치고 네. 있습니다.
0: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을 초대하게 된 게 만해 스님을 네. 이 시간에 좀 그 정신이나 또 만해 스님에 관련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개도 하고 네. 예, 우리가 대화를 해볼까 싶은데요.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이 일제 강점기의 스님이시자 시인이고 또 독립운동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만해 스님에 대한 소개로 좀 시작을 해볼까 네. 싶습니다. 전문가시니까 뭐. 네. 네. 좀 소개를 쭉 해주시죠.
1: 네. 네. 만해 스님은 네. 1879년에 네. 네,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그 선비 집안의 둘째 네. 아들, 한웅준이라는 그 선비 집안에서 둘째 네.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0: 네. 네.
1: 본관은 청주 한씨인데요.
0: 네. 그러셨군요.
1: 만해 스님의 그 어릴 때 이름은 유천이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0: 네.
1: 근데 그 유천이라는 이름이 너무 세서 부모님께서 그 호적에는 네. 정옥이라는 이름으로 올려주셨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예. 네. 그래서 실제 호적상의 이름은 네. 한정자 옥자 되시는 거죠.
0: 오.
1: 예.

0: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해 스님의 그호 만해는 만해 스님이 직접 본인이 지으신 겁니다.
1: 아,
0: 아호입니다.
1: 그러셨군요.
0: 아호. 예. 그리고 그 만해 스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용운, 일반 대중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용운이라는 그 이름은요. 법호입니다. 법호.
1: 그렇죠.
0: 네. 원래 법명은 봉환이십니다. 봉환. 예.
1: 그러니까 만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님께서 직접 지으신
0: 네, 맞습니다. 예.
1: 호가 되겠고
0: 네, 아호죠.
1: 아호가 되겠고 또 우리가 보통 만해 한용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운은 법호고
0: 원래 실제 법명은
1: 실제 본명이
0: 봉완 스님입니다.
1: 봉완 스님이시고 와 근데 이제 이런 거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아시면은 헷갈리니까 만해 한용운 스님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또 출가를 하시게 되죠.
0: 만해 스님은 이제 그 사실은 그 대중들에게는 그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님의
1: 그렇죠.
0: 침묵을 쓰신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해 스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스님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모습
1: 모습.
0: 그리고 독립운동가, 혁명가로서의 모습 이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만해 스님께서는 스님으로서의 모습은 그 유명한 조선불교 유신론을 쓰셨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 만해 스님이 스님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모습은 대중분들이 잘 알, 시청자분들이 잘 알듯이 님의 침묵이라는 위대한 시집을
1: 시집을
0: 통해서 알수
1: 통해서
0: 있습니다. 그리고
1: 그렇죠.
0: 혁명가로서의 모습은 그 저희가 1919년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해의 가을에 10월에 그 3.1 운동을 하시고 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되시는데 그때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조선 독립에 관한 감상의 대요라는 글을 쓰세요.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진 글로는 그게 이제 원제가 조선 독립 감상에 관한 대요가 아니고 조선 독립의 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 글을 몰래 이제 그 제자를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로 넘겨서 독립신문에 그게 발표돼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통해서 보시면 예, 그 만해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독립운동가,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잘알수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우리 스님의 사상과 이 실천의 배경에는 이 조선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 상황이 결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격동의 세월이 없었다면 스님이 독립운동가로 나설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저 그냥 정말 열심히 정진만 하면 되었을 일인데 또이 시대를 표현하자고 하니 또 시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만해 스님은,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은 바로 지금 질문해주신 요 시기, 1903년부터 1910년 사이에 사실상 만해 스님의 그 사상적인 어떤 그 기반이 마련됐다고 저
1: 그렇지.
0: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문가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공감하실 부분인데요. 만해 스님께서 이제 1903년 25살 되던 그 해에 그 이제 막 뒤숭숭하니까 이제 세상이 그래서 서울에 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귀동냥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이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신 거죠. 아마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해 스님의 회고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서상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원나라 때 작품인데 그 서상기가 이제 그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거든요. 삶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릴 때 만해 스님께서 이걸 되게 감명 깊게 읽으셨다고 해요. 거기서 아마 삶과 덧없음에 대해서 뭔가를 깊이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25살에 서울로 가시다가 예, 그 그 저기 송리사. 네. 예. 지금 보훈 송리사. 지금은 법주사입니다.
1: 법주사. 네. 네.
0: 그 법주사로 가셨다가 네. 다시 오대산의 월정사로 가세요.
1: 네.
0: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뭔가 정처하시기 좀 뭔가 네. 더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엔 인제군에 있는 백담사에 가셔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탁발승을 하시게 되십니다.
1: 네, 그러셨군요. 네.
0: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스님 생활을 백담사에서 하시면서
1: 네.
0: 그때만 해도 스님으로서의 본분만 지키셨지
1: 네.
0: 그 이 격동의 시대에 네. 그 내가 어떻게 그러면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까
1: 네.
0: 이런 생각은 사실은 크게 안 하셨어요.
1: 그러셨겠지.
0: 네.
1: 네.
0: 그래서 1908년에 네. 이제 서른 살이 되시던 해에
1: 네.
0: 그 백담사가 그 당시 굉장히 개혁 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네.
0: 진취적인 스님들이 많이 계셔서
1: 네.
0: 예, 서양에서 넘어오는 그런 어떤 근대 학문들을 많이 접하신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1: 네.
0: 만해 스님도 거기에 영향을 상당히 받으신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돼요.
1: 네.
0: 사실은 서른 살에.
1: 네. 네.
0: 그래서
1: 이제 세상에 이 격동의 시대에 사회적인 네. 문제에 눈을 뜨시게 되겠네요.
0: 네. 네. 네. 그래서 일본에 유학 가셨다가 예, 결국엔 돌아오시고
1: 네.
0: 2년 뒤에 1910년에 예,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병탄이 되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네.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 네.
0: 불교인이셨던 만해 스님께서 그럼 나는 불교를 통해서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지라는 네. 생각을 하셨어요.
1: 네.
0: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1: 그러셨군요.
0: 예.
1: 네, 그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하면 참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으셨을
0: 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1926년에 초파 네. 으로 발행이 되잖아요.
0: 네.
1: 이 님의 침묵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 의지와 또 깨달음의 세계를 네. 함축한
0: 네.
1: 한국 근대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라고
0: 네.
1: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네.
1: 이 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0: 네.
1: 어떤 감동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저는 님의 침묵을 읽을 때마다 설렙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1: 네.
0: 놀라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런 이유는
1: 네.
0: 그 우리나라의 근대시가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근대시가 넘어오게 됩니다.
1: 이제 네.
0: 그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는 사사조 전통적인
1: 네.
0: 율격에 따라서
1: 네.
0: 유교의 세계관을 펼치는 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 그랬겠죠.
0: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형화된 어떤 전통시에 근간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사고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근대 시가 이제 이런 전통적인 형식을 부수고
1: 네.
0: 예, 시 형식을 파괴하고 자유로운 시 형식을 추구하면서
1: 네.
0: 비로소 이 어떤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아를
1: 네.
0: 해방시키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자아를 해방시키는 이런 시 형식, 자유로운 시 형식을 추구하게 된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충 생각해 보면
1: 네.
0: 1930년대 중반 정도 돼야지 비로소
1: 예, 네.
0: 근대시라는 자유시로서 형식을 네. 갖추게 돼요.
1: 예.
0: 그런데 님의 침묵은 1926년에
1: 그러니까
0: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말입니다.
0: 예.
1: 네. 그 시어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0: 네.
1: 언어의 마술사 같기도
0: 예.
1: 하고. 그죠?
0: 예. 네. 만해 스님은 시인이 아니셨잖아요. 원래는.
1: 그렇죠.
0: 문학을
1: 네.
0: 전통적으로 문학판에 들어가서 배우신 분이 아닌데
1: 네.
0: 이런 근대시 자유시로서 산문시를 완성형에 가깝게 쓰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됩니다.
1: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0: 예.
1: 또 학문을 하시는 우리
0: 네.
1: 교수님께서는 그럴 것 같은데 이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에 이 시집 님의 침묵이
0: 네.
1: 민족에게 주었던 어떤 위로의 희망이
0: 네.
1: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1: 네.
0: 그래서 저는 시집을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1: 갖고 오셨군요.
0: 예, 이게 이제
1: 네.
0: 원본을 똑같이 따라해서 만든 건데요. 예, 이 님의 침묵이 이제
1: 네.
0: 예, 원본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여기에
1: 네.
0: 보면 만해 스님께서
1: 네.
0: 이 서문을
1: 네.
0: 서문이라고 안 쓰시고 군말이라고 쓰셨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예, 그러면서
1: 네.
0: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

0: 님만 님이 아니라
1: 네.
0: 기른 것은 다디입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0: 이 기르다는 아마 그 충청도 홍성 지방의 사투리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마 기르다 그러면
1: 네,
0: 그리워하다,
1: 그리워하다. 네.
0: 사랑하다, 보고 싶다, 소중히 여긴다, 애틋하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뜻을 다 담고 있는
1: 그렇죠.
0: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1: 네.
0: 하면서 기른 것은 다 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시집을 낸 이유를 밝혀주세요. 마지막에
1: 네.
0: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1: 그걸 보면은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과
0: 네.
1: 내 저문 석양 이런
0: 네.
1: 표현에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 같은
0: 네.
1: 그런 게
0: 네.
1: 나타나네요. 다시 봐도 저는
0: 네.
1: 군말이라는 님의 침묵 다한 권쯤은 갖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0: 그럼요.
1: 그 군말이라는 표현은 제가 기억에
0: 아,
1: 없었는데 그 말씀 쭉 읽어주시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아, 다시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0: 아유,
1: 네. 아,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우리 윤재웅 총장님께서는 한국 사회를 치유할 어떤 사상적인 자산으로 이 만의 정신을 다시 호출해야 된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님의 침묵은 어떤 울림을 지니고 있을까? 우리 국민들에게 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0: 그 답이
1: 어땠을까?
0: 님의 침묵 시에
1: 네.
0: 또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네.
0: 그 님의 침묵 시에 하나가 되어 주셔요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1: 네,
0: 해드리면,
1: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하나가 되어 주셔요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거기
1: 네.
0: 그 중에, 이 님이 나의 마음을 가져가려거든 마음을 가진 나한지, 나한지도 사투리인 것 같아요. 홍성.
1: 네.
0: 나에게서 가져가세요.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님에게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이제 마지막 보면은 나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님의 주시는 고통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 네.
0: 결국에 이 하나가 되어 주셔요라는 시를 보면
1: 네.
0: 내가 너다. 너가 나다.
1: 네,
0: 즉,
1: 불의 사상이 다 들어있네요.
0: 불의 사상, 화엄사상이 나옵니다. 예,
1: 네.
0: 그런데 거기에 이 시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가 될수 있고, 너가 내가 될수 있는 것은 이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하나는 사랑입니다.
1: 네.
0: 그리고 하나는 희생이에요. 고통마저도 사랑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이 희생과 사랑이 사실은 대자대비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래서, 내가 너가 될수 있다라는 것은 이
1: 네.
0: 희생적인 사랑,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타자를 대하면, 예, 얼마든지 우리가 이 갈등의 사회 속에서,
1: 네.
0: 예, 화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1: 그럼요.
0: 않을까, 이런 얘기를 총장님께서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너가 될수 있다. 국민, 그러니까 그 아픔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 너라는
0: 그럼요.
1: 것이 또 우리나라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정말 대자대비 사상이 그로하여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시집 님의 침묵은 우리 소장님께 또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국문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가장 아끼는 시나
0: 있습니다.
1: 구절이 있을까요?
0: 네.
1: 소개 좀 해주시죠.
0: 저는 아마 그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공통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예, 바로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입니다.
1: 아,
0: 네,
1: 네.
0: 아주 유명한 시죠.
1: 그렇죠.
0: 네, 그 나룻배와 행인의 시 중에 한 구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참 있어요. 그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 한
0: 제가.
1: 구절 소개를 해
0: 예,
1: 주시죠.
0: 나룻배와 행인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이 구절을 너무 좋아요.
1: 아.
0: 네. 그 님이 내가 정말 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강물을 네. 건너서 떠날지라도
1: 네. 네.
0: 그 님이 결국 다시 온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는 거거든요.
1: 네, 그렇죠.
0: 예, 이것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1: 네.
0: 예,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1: 네.
0: 예, 어떤 강한 신념만 가지면
1: 그렇죠. 네.
0: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합니다.
1: 네, 예.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님의 침묵이 발간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0: 네.
1: 해요.
0: 올해.
1: 그래서 이제 만혜 스님을 다시 만나려는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네. 준비하고 또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3월 6일에서 7일까지 이 님의 침묵의 단계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또 만혜 스님의 사상을 살펴보는 국제 학술 대회가 열렸다고요?
0: 네.
1: 네. 네. 어땠습니까? 반응이?
0: 네. 그 저희 동국대학교 그 네. 학술관 그 문화예술관이죠.
1: 네네.
0: 문화예술관의 예. 초어당 세미나실에서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국제 학술 대회를 먼저 이제 3월 6일 날 열었는데요.
1: 네.
0: 그 국제 학술 대회는 이제 만혜 스님에 관련된 연구는 둘째 날 했고요.
1: 네.
0: 첫째 날에는 예, 한국 불교 문화의 미래에 대해서
1: 네.
0: 예, 세계의 학자들이 바라보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미국의 학자 유명하신 교수님,
1: 네.
0: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 불교를 연구하시는 교수님,
1: 중국
0: 네,
1: 교수님이시죠?
0: 중국에서 네. 산동대학교에서 리하이 타오라는 교수님이
1: 네.
0: 예 거의 한국 불교의 권위자십니다.
1: 네.
0: 그쪽에서는
1: 네.
0: 중국에서 한국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신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한국 불교 문화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예 일본에 계신 교수님이 일본의 시각으로 일본에는 이제 생활 불교가 일상화돼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생활 불교 차원에서의
1: 네.
0: 한국 불교의 미래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교 문화 한국 불교 문화의 미래에 대한 상을 그려봤고요.
1: 네.
0: 둘째 날 이제 우리 국내의 저명한 학자분들을 모시고
1: 네.
0: 예, 만의 학으로서 이 연구가 어떻게 앞으로
1: 네.
0: 그동안 어떻게 성과를 이루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만혜 스님 관련해서
0: 네.
1: 이 원전과 연구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0: 아, 네.
1: 또 집대성하시고 AI 요즘 AI를 워낙 많이 쓰잖아요,
0: 네,
1: 그죠?
0: 예.
1: 그래서 AI 기반 분석이나 또 번역을 통해서 만회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과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0: 네.
1: 들었어요.
0: 네. 네.
1: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0: 네. 이번 국제학술 대회 둘째 날의 주제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1: 아,
0: 예.
1: 네.
0: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만혜 스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삶과 사상들을 연구할 때는요.
1: 네.
0: 불교인으로서의 모습은 불교학에서만
1: 네.
0: 연구를 하고요. 문학적인 모습은 또 국문학 쪽에서만 연구를 하고.
1: 그렇죠.
0: 독립운동은 또 역사학 쪽에서만 연구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사실 만혜 스님을 이렇게 분절해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 학문들이 어떻게 통섭을 통해서
1: 네.
0: 만혜 스님의 그런 다양한 정말 초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삶과 사상들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까?
1: 네.
0: 결국 대답은 예, AI입니다. AI. 네, 융복합 연구. 그리고
1: 그렇죠.
0: 디지털로 네. 그 문화 유산들을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그걸
1: 예.
0: 통해서 한 개인의 역사인물이지만
1: 네.
0: 그 역사인물이 이뤄놓은 그 당시 근현대의 그 다양한 문화들을
1: 네.
0: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1: 네. 예. 그리고 또 만혜연구소에서는 7월 말경으로 네. 잡힌 것 같은데요. 중국 서간도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는
0: 네.
1: 이 만혜로드 대장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0: 네.
1: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만혜로드 대장정을 준비하고 계신 연구소 강지훈 연구원님과 이 대목에서 영상 통화를 한번
0: 네.
1: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
1: 어느 정도
0: 좋습니다.
1: 진행이 되었나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1: 자, 우리 강지훈 연구원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2: 네,
1: 우리 강지훈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우리 연구원님 네, 자기소개를

0: 직접 좀 해주시죠.
1: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0: 네, 지금 만해로드 대장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중인데요. 이 관련한 내용을 진행하는 그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쭉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1: 제가 일단 만해로드 대장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0: 네.
1: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에서
0: 네.
1: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진행해온 역사인문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0: 네.
1: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의 현장을
0: 네.
1: 직접 찾아가서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는
0: 네.
1: 대장정 형식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네. 그러면 참가자는 얼마나 뭐 모집이 되셨나요?
1: 지금 현재 저희가
0: 네.
1: 참가자와 일정까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현재는 예, 아직까지는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현재 3월부터 6월까지 네. 참가자 모집과 선발
0: 네.
1: 그리고 현지 답사 코스와 자료집 준비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제가 앞서서 소개를 드릴 때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1: 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장소는
0: 네.
1: 올해는 중국 요녕성과 길림성 일대로 하는
0: 네.
1: 유적지를 코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우리 강지훈 연구원께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소장님하고 함께 우리 만해스님 만해로드 대장정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 아카이빙 하는 부분도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스님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 고생해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네. 영상통화로 알아보니까 네. 좋으네요.
2: 네.
0: 네. 네. 네,
2: 저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빨리 마무리해 드렸는데요.
2: 네.
0: 그 이 님의 침묵의 그 국민 시집도 간행을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뭐 뉴스나 뭐 다큐 보다가 채널 돌리다 보면 국민 가수라는 가요 경연 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2: 네.
0: 님의 침묵 국민 시집은 과연 무엇일까?
2: 아,
0: 국민
2: 네.
0: 시집이 타이틀로 붙었어요.
2: 네.
0: 뭡니까?
2: 그 네. 님의 침묵 국민 시집을 만들자는 것은요.
0: 네.
2: 저희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0: 아, 그러셔요? 네.
2: 그래서
0: 우리 총장님 요즘 네. 여러 가지 역할 하시네요.
2: 네.
0: 네.
2: 그 님의 침묵을 읽고요.
0: 네.
2: 그 중에 현재 나의 삶에 가장 그 와닿는 구절을
0: 네.
2: 손으로 써서
0: 네.
2: 그 이유를 같이 밝혀서
0: 오.
2: 공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0: 아, 그렇군요.
2: 예, 저희가 그걸 이제 공모를 모아가지고
0: 네.
2: 108명의 그 구절을 모아서
0: 네.
2: 예, 그거를 이제 언론사와 협업해서
0: 네.
2: 그거 하나씩 소개하는 겁니다.
0: 아.
2: 그리고 나중에 그 108개의 구절을
0: 네.
2: 예, 묶어서 국민 시집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들 네. 중에
2: 네.
0: 예, 만해스님의 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2: 네.
0: 자기가 좋아하는 시 구절을 찾아서
2: 네.
0: 참여하면 되겠네요.
2: 그럼요.
0: 아.
2: 네. 손글씨로 쓰는 겁니다.
0: 네, 손글씨로
2: 예.
0: 써서
2: 예. 예.
0: 네. 많이 참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해 스님 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네. 드는데요. 네. 네, 교수님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돼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2: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0: 자, 이 시간 우리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소장이신 전한성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다는

0: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도 ARS 전화 한 통화 눌러주시면 또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같이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 대목에서 네.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분주한 곳이 바로 연구소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으로 계시니까 예, 만해 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1: 네. 저희 만해 연구소는
0: 네.
1: 예, 만해 한용운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0: 네.
1: 삶과 사상을
0: 그렇죠.
1: 예, 입체적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예,
0: 네.
1: 불교적인 측면에서
0: 네.
1: 문학적 측면에서
0: 네.
1: 그리고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0: 그렇죠.
1: 예, 만해 스님께서 그 초기적인 정말 활동을 하셨거든요.
0: 네.
1: 한 개인의 이렇게까지 방대한 활동과 저작을 남길 수가 있을까?
0: 네.
1: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0: 네.
1: 또 그것들을 단순히 학적으로 연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만해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큰 사상들, 예, 생명 존중 사상, 자유 사상, 평화 사상 이런 사상들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그러시군요. 정말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현대 문학 교육을
1: 예.
0: 전공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해 연구소와 예, 과연 어떻게 인연이 되었을까 궁금해요.
1: 네. 제가 동국대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요. 제 스승님이 저는 현대 문학 교육 특히 소설을 전공했지만 제 지도 교수님은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을 전공하셨습니다. 네,
0: 아,
1: 고 제자
0: 그러셨군요.
1: 석자 되시는데요. 예,
0: 네.
1: 그래서 만해연구소 소장을 하셨었어요. 그때
0: 아,
1: 제가 만해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0: 그러셨군요.
1: 그리고 어떤 열심히 일한 덕에 제가 또 동국대학교 교수 임용 때 또 지원을 하게 됐고 거기서 또 마침 정강원 원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진명스님께서 저를 너무 예쁘게 또 봐주시고 해서 제가 예, 결국엔 교수가 됐고 예, 그리고 그 인연으로 지금 만해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네.
0: 우리 교수님이 이제 워낙 열심히 하시고
1: 예.
0: 하시니까 모든 또 어른 스님들 또그 이제 계열 대학에서 우리 교수님이 꼭 필요하다 이래 갖고 이제 교수로 임명이 되셨는데
1: 예, 감사합니다.
0: 교수님은 이제 또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네, 앞으로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연구하시면서 또 만해 스님께서 보여주신 핵심적인 가치나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침묵에. 이 님,
0: 맞습니다.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문에서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때 이 만해 스님께서 얘기한 이 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 누구나 소중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 님인데 그 님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0: 그렇죠.
1: 그러면 그 님을 가지고 있는 타자는 결국 저도 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타자 님을 가지고 있는 타자도 존중되어야 되고 예,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보면 예, 결국엔 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이 끊임없이 이 타자를 못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0: 그렇지.
1: 존중하지 않고.
0: 존중하지 않고.
1: 예. 그런데 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 결국엔 타자와 내가 구별할 존재는 아니구나. 구별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0: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님의 침묵.

0: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네.
1: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0: 그렇죠.
1: 네.
0: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MZ 세대나 또 알파 세대와 공감하고 호흡하는 것이
1: 네.
0: 중요하다라고 우리 교수님은 생각하고 계신데, 만의 연구소의 내일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실까
1: 네.
0: 궁금합니다. 네.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0: 네.
1: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널리 알릴까? 결국엔 청소년들이 가장 이해를 잘하는 방식의 소통 방식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0: 네.
1: 네, 그것이 결국엔 디지털. 디지털로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떤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죠.
0: 네.
1: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과 원활한 소통 방식으로 만해
0: 네.
1: 스님의 삶과 사상을 알려줄 생각입니다.
0: 네. 우리 이제 교수님은 연구소 소장이시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로서의 어떤 목적도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 거고, 연구소 소장으로서 또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끝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1: 일단 저는 국어교육과의 교수니까요.
0: 네.
1: 우리 아이들이
0: 네.
1: 정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서
0: 네.
1: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0: 네.
1: 누구든지 약자든 뭐 강자든 구별하지 않고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예쁜 말을 쓸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의사소통에 정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교사들을 제가 길러내야 되겠죠.
0: 네.
1: 그것이 제가 이제 국어교육과의 교수로서의
0: 그렇죠.
1: 본분이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는 그 만해 연구소를 잘 이제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0: 네.
1: 직접 그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전함으로써
0: 네.
1: 우리 청소년들이 도전 정신도 가질 수 있고,
0: 네.
1: 그 다음에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도 가질 수 있고,
0: 네.
1: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그 청소년들이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그런 어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속해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우선 이제 올해는 또그 준비하고 있는 100주년,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이죠. 네, 100주년 행사 또 엄마니 잘 치러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게 자부심
1: 그럼요.
0: 아니겠습니까? 또 K컬처가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언어가 정말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언어를 너무 쉽게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언어도 신생소멸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바른 언어를 쓸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잘 길러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교수님 잘 부탁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끝으로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들에게 우리 교수님께서 덕담 내지는 전하고 싶으신 말씀, 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저도 이 사실 진명 스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진명 스님 제가 교수 되기 전부터 지대방의 소정의 후원을 아주 작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0: 정말요? 교수님 그러셨군요.
1: 얼마 안 됩니다.
0: 고맙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후원도 해주시고 또 그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유익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주변에 좀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함께 방송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또 덕담 한 말씀 해주시라고 했더니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BTN을 위해서 이렇게 또 끝말씀을 해주시네요.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학교 나들이 할 계기가 있으면 또 연락 드리도록
1: 꼭 연락
0: 하겠습니다.
1: 주십시오.
0: 우리 학생들 잘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건강하셔서 또 프로젝트 원만하게 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시인은 떠났지만 신은 100년의 세월을 건너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100년의 향기를 간직한 님의 침묵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부처님께서

편하게 피어나시길 소원해 봅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을 저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재현 불자님, 신교래 불자님, 하의정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매월 붓다회를 통해서 후원해주고 계신 우리 붓다회 후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 특히 우리 스님들 많이 봐주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비로운 부처님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2: 선재 스님.
1: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3: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1: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해가면서.
2: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3: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깊이가 남다르고.
1: 네. 정말 남다라요.
3: 먹는 즐거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론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유난히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모습의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동안 방부제 미모, 세월이 비껴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왜 누구에게만 노화가 천천히 찾아오는 걸까요? 그 비결과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강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다락방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푸드 닥터 박찬우 박사님 모시고 이 외모뿐 아니라 삶 전반에 있어서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라이프 스타일, 저속 노화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주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푸드닥터 박찬우 박사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식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주셨고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는 저속 노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유발을 했는데 이 저속 노화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핫한 키워드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누구나 자기 나이보다 더 젊게 생활하기를 바라죠. 무조건 뭐 오래 사는 걸 다들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 관리를 잘하면 생체 나이가 원래 나이보다 더 젊어질까? 그래서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만인의 어떤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속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고속노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네.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요.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모두 다 늙지 않고 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저속노화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 맞을까요?
1: 맞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왕이나 진시황 같은 분이 불로장생을 꿈꾸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자기 생활 속에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훨씬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0: 그런데 박사님, 푸드닥터이시잖아요. 네. 그럼 병원에 가거나 무슨 시술을 받는 게 아니더라도 네. 정말 이 음식만으로도 우리가 천천히 늙어갈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병원에 가서 잘 못 고치는 병이 생활 습관병입니다. 예, 그런 병들은 사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나겠죠.
0: 네.
1: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잘 습관을 통해서 한다면 병원에 가는 것과 함께 아마 오랫동안 안 아프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음식만으로 조금 더 천천히 늙을 수 있다. 이 동안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성노화 건강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보니까 이 뱃살을 줄이면 바로 저성노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 외모도 좋아지고 또 건강까지 챙기는 그런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한 연구팀이 자그마치 90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인원도 되게 많은데요. 2,000명이나 됩니다. 이 실험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했을 경우에 행복한 노년이 되느냐라고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은 적절한 체중이었다. 네, 여러분, 자유로운 분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운동을 하긴 하지만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맞을까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체중과 운동에 대한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는 질환은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봤더니 바로 먹는 거, 그 다음에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자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생활 습관이 결국은 내장 지방을 찌게 하는데요. 우리 신체의 지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입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이렇게 팔에 있는 이런 피하 지방이 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덜렁덜렁거리고 이거 빼고 싶다 이런 욕구도 있을 건데요. 만약에 살을 열심히 빼면 바로 뭐가 먼저 없어지냐면 내장 지방입니다. 잘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먼저 없어지거든요. 참 잘 된 게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염증이 만들어가는 각종 질환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치매,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뱃살 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 30대에 살 뺄 때는 오히려 쉬웠습니다. 조금만 적게 먹고 좀 운동하고 하면 1kg, 2kg 빠지는 거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지나시고 노년이 되시고 이 나이대는 잘 안 빠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속에 성호르몬이 줄어들었습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었고요. 여성 또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근육은 적어지고 내장 지방은 찌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 좋아하시죠? 예, 뭐 짜장면 이런 것들, 예, 빵 다들 좋아하실 건데요. 이걸 먹으면 혈당이 쫙쫙쫙 오릅니다. 근데 이 혈당 오르는 게 예전 같으면 빨리 소비가 됐는데 이제는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내장 지방에 쌓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전에는 근육도 많고 해서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쓰이는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을 먹으면 한 7, 80%는 쓰이니까요.

크게 쌓이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기초대사량 자체가 적어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이게 쌓입니다. 자, 그러면 몸이 벌써 바뀐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로만 하지 마시고 이 생활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활 방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바로 네 가지의 습관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마음가짐, 운동.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를 쓸때이 컴퓨터가 어떨 때는 멈출 때가 있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알아보면 리셋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정상화되죠. 우리 몸도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바로 생활 습관 바꾸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속노화 식단 먼저 먹는 것부터 말씀드리는데요. 네. 크게 네 가지를 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진정식단이라고 하는데요. 혈당을 진정시키자는 의미도 되고요. 이네 가지의 앞글자를 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음식 먹어야 됩니다. 네, 저 시중에 있는 뭐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음식들은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 탄수화물 중에서 정제된 거. 밀가루, 쌀가루, 그다음에 아주 단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줄여야 되고요. 세 번째, 식이섬유. 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 특히 채소, 해조류 이런 것들 드시면요. 혈당이 완충이 됩니다. 장까지 좋아지고요. 네 번째, 단. 단백질 많이 먹으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도 유지시키고 포만감도 유지시키니까 일석이조가 됩니다. 자, 그럼 진짜 음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진짜 음식이 뭐냐면 바로 내가 뭘 가지고 만들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식재료가 보이는 음식입니다. 먹어보면 이게 당근이구나, 이게 양배추구나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이 안에 소금이 좀 들어갔구나, 간장이 들어갔구나 이 정도는 알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첨가물까지 넣고 색깔, 향 좋게 다한 거, 그것들은요, 진짜 음식이 아니에요. 정말 에너지보다는 독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음식 만들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네, 최소의 시간으로 가공으로 이 조리도 단순화하세요. 그냥 찌는 거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건강한 자연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명한 셰프가 프랑스 음식 만들듯이 뭐 졸이고 뭐또 소스를 만들고 해서 하는 음식도 참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없죠. 그리고 엄청난 요리를 만드는 것도 힘들어서 하다가 맙니다. 그러니 식재료 중심의 그런 음식을 만들어 보면 봄에 지금 봄이구나. 봄에는 이런 거를 나물을 좀 넣어볼까? 봄나물을 한번 넣어볼까? 좋구나. 이거는 혈당이 오를까 내릴까? 칼로리가 높을까 낮을까? 이거 조금만 찾아보면요. 학습도 되고 또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기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음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 혈당을 지금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이 혈당을 올린지 안 올린지는 일일이 검색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마루타가 됐습니다. 바로 혈당 측정기가 계속 24시간 알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 팔에다가 붙이고 휴대폰의 앱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점심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잠시 후에 혈당에 올라가는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그런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뒤에 무엇을 하면 이게 떨어지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먹고 바로 이렇게 꾸벅꾸벅 조.

보면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완만하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뇨 환자가 이용하는 기계가 아니라

테스트를 해봤는데 샐러드 먹으니까 아, 7밖에 안 올랐어요. 식후에 야채하고 고구마 먹었더니 46을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고구마 때문에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 야채구이에 북엇국을 함께 먹었더니 25. 그 다음에 채소가 중심인 삶고 갈은 그런 과채 주스를 먹었더니 2가 올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상당히 건강한 음식들이고요. 그 외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런 디저트 음식들, 평소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팬케이크, 와플, 라면, 잼 바른 토스트, 떡볶이 이런 것들은 얼마인지 보십시오. 제일 작은 게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60이고요. 두바이 쫀득쿠키 한때 유행했죠. 이거는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췌장도 힘들고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몸속에 바로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게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하기가 좋은 데가 어딥니까?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이 창고가 크죠. 그래서 배가 뿔룩뿔룩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혈당을 높지 않게 하는 음식들을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저는 샐러드가 너무너무 건강한 음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샐러드 가게에 갔다가 거기서 주는 드레싱 소스를 그냥 넣었더니 아니더라고요. 칼로리도 200 이상이었고요. 네, 밥 한 공기가 보통 300칼로리거든요. 200 이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안에 이름 모를 그런 성분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올리브오일이나 발사믹 식초 또는 저당 그런 드레싱 소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혈당 관리를 할 때 있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어떤 것부터 먹나요? 밥부터 드시죠? 그 다음 반찬을 드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반대로 해보십시오.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채소나 나물을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세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 계란, 두부. 그렇게 꼭꼭 씹어 먹다가 마지막에 밥을 먹습니다. 네, 물론 이거 다 먹고 밥을 마지막에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먹고 또 순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채소, 나물 먹고 단백질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몸에 흡수되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식이섬유하고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흡수 속도를 낮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가 있어서 최대 혈당이 40%까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일이 뭐 고기는 몇 그램 드세요 이러면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손대중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예. 뭐 500g? 예,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손으로 합니다. 손대중 충분히. 예. 그냥 충분히 드십시오. 이거 많이 먹는다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밥. 탄수화물은 한 끼에 한 주먹. 예. 제가 막 실험서 쓰면 손이 크겠죠. 그러면 좀 많이 먹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체격에 맞게끔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는요. 고기도 많이 드시고 싶죠? 하지만 손바닥만큼 드십시오. 손바닥이 여러분 여기서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 손바닥만큼 드십시오. 네. 이것도 체격이 큰 분들은 좀 두껍고 커서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일반인 분들은 요만큼만 한 끼에 드시면 딱 정량입니다. 저는 아침을 어떻게 먹는지 많은 분들을 강연도 하고 상담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같았어요. 응답하라 이런 드라마를 보면 집집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맛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토마토, 어떤 사람은 계란, 어떤 사람은 빵,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제가 추천하는 아침 식사는 물론 건강한 한식도 좋습니다. 근데 한식도 구성을 잘못하면은 아주 짠 그런 젓갈 중심, 밥을 많이 먹는 거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냉장고 다 있고 그렇게 고염의 그런 음식들을 먹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채찜을 좀 추천드립니다. 야채찜은 만들기도 쉽습니다. 네, 이 야채찜에다가 단백질이 좀 필요합니다. 뭐 닭가슴살만 꼭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계란도 하셔도 되고요. 예, 몇 가지 뭐 닭다리살도 좋고요. 돼지고기 중에서 수육 같은 것도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 걸 섞어서 드시면 의외로 포만감이 생겨서 점심 식사까지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대부분 배변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배변 후에 깨끗한 장에, 소화기에 채워주는 것은 기왕이면 자연적이고 건강한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고. 우리가 숙제도 막 미뤘다가 학교 다닐 때 미뤘다가 미루고 해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혼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막 긴장도 되고 해서 아프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면 혹시 점심이나 저녁을 어쩔 수 없이 좀 건강하지 않게 먹더라도 몸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다이어트 하시는 게 제일 힘든 이유가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바로 포만감인데요. 이 포만감을 가장 만들어주는 게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 다음에 기름입니다. 식이섬유 중에서는 물 많은 채소를 드십시오. 토마토, 가지 같은 게 좋고요. 단백질은 계란, 두부 추천드리고요. 기름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좋습니다. 들기름도 좋은데요.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또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포만감을 갖게 하고요. 몸의 독소를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식욕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을 올려주기도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드셔야 돼요. 저속 노화 원하신다면 저속 식사하셔야 되는데요. 식사 시간은 못해도 15분 정도는 되셔야 되니까 꼭꼭꼭 씹어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왜? 난 먹은 것도 없고 물만 먹는데 몸은 계속 살찌고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몸이 어느 정도 망가진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서 특별한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게 진단을 안 받았더라도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사시면서 독소가 몸에 쌓였어요. 네, 그래서 장해독, 간해독, 림프해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해독이라는 것은 무슨 뭘 먹고 뭐 변을 많이 놓아서 몸을 비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해독은 우리 청소년기에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는 몸이 알아서 잘해요. 그 원래 하던 흐름을 끊지 말고 잘 그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해독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장해독, 간해독, 온열해독, 림프해독인데요. 장해독이 중요한 이유, 장해독은 몸속에서 장이 자그마치 소장, 대장을 합하면 7.5m나 됩니다. 네, 엄청나죠? 네, 배가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꼬깃꼬깃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술도 좋아하시고 그죠? 스트레스도 받으시고요. 또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서 지방에 간이 끼는 간해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간도 해독시켜줘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또 땀이나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는 온열해독이나 또 림프해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해독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우리 전통식품 중에 청국장 있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콤부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 콤부균이란 게 예전에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는데요. 지금은 일본과 헐리우드 배우들이 먹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그 콤부균도 기왕이면 생 콤부차가 좋습니다. 액상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먹으면 쎄한 맛이 나는 그런 미세 탄산이 느껴지는 생 콤부차를 드시면 배변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전통 한식도 너무 좋은데요. 거기서 좀 짠맛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야채, 생야채도 좀 늘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해독이 되면 우리가 유익균도 많아지고요. 예, 그럼 면역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간해독입니다. 예, 간해독이 3단계가 있는데요. 예, 이 해독 단계에 있어서 일을 하면 또 활성산소가 생겨요. 우리 차도 그냥 공회전만 시켜도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도 무슨 일을 하려면 이 매연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매연을 또 없애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게 바로 항산화 성분들이에요. 항산화 성분들은 영양제로 사 드셔도 되지만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사과, 바나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삶고 갈아서 드시면 좋은데, 직접 만들어 드셔도 좋고, 시중에 있는 것을 구매하셔도 좋은데, 바로 이름은 해독 주스라고 불립니다. 자, 그리고 저 어제 방송 촬영하기 전에, 어제 조금 몸이, 요즘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목이 좀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제 반신욕을 했습니다. 반신욕을 할때왜 좋은가 하면, 체온이 오르죠. 체온이 오르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기초대사량도 증가하고요. 면역력까지 올라갑니다. 맞죠? 면역도 자그마치 5배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족욕도 좋고요. 원적외선 사우나도 좋고요. 어디 찜질방 가셔도 좋습니다. 예. 어쨌든 좀 땀을 내는 그런 온열 해독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운동을 하면 더 좋죠. 하지만 운동을 할 여유, 뭐 자주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사우나 같은 거 반신욕도 좋고요. 그다음에 림프해독.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림프를 따라서 이게 순환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이 몸을 움직이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림프가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 아픕니다. 그게 림프절인데요. 예. 복식호흡도 좀 하시고요. 걷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종아리 근육에서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바로 수도와 하수관을 흐르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살 빼는 데 있어서 잠을 잘 자면 됩니다. 예. 뭐 10시간씩 주무시라는 게 아니라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시면은 몸에서 식욕 증가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잠을 안 잤을 때는 코티졸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겨서 자꾸 지방이 합성되고요. 자꾸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예, 좀 스마트폰을 일찍 멀리 두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잠들기 전에 호흡을 통해서 이완도 시키고 저녁 식사도 좀 일찍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좀 좋은데요. 여러분 뭐 엄청 힘든 거 달리라는 게 아니라 약간 숨찰 정도로 옆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달리는 게그 존투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체지방도 감소되고 근 손실도 예방되고 또 마음도 젊어지고요. 또뇌 활동도 좋아집니다. 네, 오늘 강연 핵심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벌써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으로 우리 몸을 바꿔보자.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입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진정 식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래도 몸이 안 좋을 때는 해독을 한번 해보자. 해독이라는 것은 엄청난 게 아니다. 원래 몸이 하던 거를 잘 살리면 된다. 그 중에서 장해독, 간해독, 온열, 림프해독을 말씀드렸고, 잠도 잘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많이 배웠지만 당장 지금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해독 주스 만들어 드시고 야채찜 만들어 드시면서 또 살살 걷고 뛰는 그런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하면 좋겠습니다. 저속노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박찬우 박사님과 함께 저속노화 식단 가이드는 물론 뱃살부터 만성질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저속노화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하루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노화 시계를 조금씩 뒤로 천천히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박찬우 박사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남의 일하지 않음을 체크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사자울야 세존소골의 무주상구시 목덕역구역시 불가사장수구리 보살라능유소교주수구리의 이웃나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지경 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성내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
1: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돼요. 이럴 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스승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스승님이 바른 길을 일러줘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수행자는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이 최고다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이 최고다. 아, 내 주변에 좋은 스승이 없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좋은 스승이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라는 생각 자체가 엄청나게 어리석고 못난 생각입니다.

왜냐? 우리 불자들의 최고로 좋은 스승은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 불자들의 가장 좋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근데 가만히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부처님 경전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막 스승이 없다느니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처님 경전을 볼 필요도 없다느니 이런 이 말법 시대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스승이 없다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대들에게 설법한 가르침이 바로 그대들의 스승이 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믿고 의지하면서 닦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엇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하루에 한 끼, 마을에 가서 탁발하고 걸식하느라 수행할 시간조차 다 날려버리고 있는 이 다섯 명의 출가 수행자들을 그들의 모습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아, 저 다섯 명의 수행자들은 과거 전생에 지은 공덕으로 이번 생에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만한 그릇을 타고 태어났는데, 다만 아직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헛되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저들을 제도해 주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제도하러 부처님이 찾아가실 때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랍니다. 지혜와 신통의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깊은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깊은 중생을 꿰뚫어 보고 찾아가서 그 중생을 제도하신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인 나조차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좋은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지어라. 착한 인연,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섯 명의 수행자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 수행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일부러 한바탕 신통으로 연극을 펼치십니다. 부처님께서 신통역으로 어느 남자의 모습을 신통역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어느 남자의 모습을 다 남자를 하나 만든 뒤에 그 신통역으로 만든 그 남자를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섯 명의 수행자들에게 딱 보내십니다. 부처님께서 신통역으로 만든 그 남자가 다섯 명, 숲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섯 명의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시길래 이 깊은 숲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통역으로 만든 남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이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아, 우리는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러면 이산 속에서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깨달음은 얻으셨습니까? 저희가 아직 깨달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도 얻지를 못했습니까?

아이,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밥 먹으려고 이 깊은 산 속에서 마을까지 걸식, 탁발하려고 마을까지 왔다 갔다 하면 몸이 너무 지치고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고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는데도 밥 먹느라 밥을 얻어먹느라 시간이 없어서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어이구구구, 이걸 어쩝니까? 그러면 내일 하루만이라도 제가 대신 공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공양을 준비해 올 테니까 우리 다섯 분의 수행자분들께서는 마을까지 탁발을 가지 말고 내일 하루 동안은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십시오. 내일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부처님께서 심통력으로 만든 그 남자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산 속에 있었던 이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야, 참 별일이 다 있다. 야, 참 별일이 다 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딱 지나가지고 오전에 약속대로 부처님이 심통력으로 만든 그 남자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산속에 와서 그 다섯 명의 수행자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립니다. 여법하게 그 남자가 올린 공양을 먹고 이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그 남자를 크게 칭찬을 합니다. 착하십니다. 착하십니다. 덕분에 오늘은 저희가 힘들리지 않고 공양을 먹고 오늘 하루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잘 먹은 뒤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그 다섯 명의 수행자들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남자가 법문을 합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하고 법문을 하는데 산속에서 공부하고 있던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와, 우리가 어디서도 이런 법문을 듣지 못했는데, 우리는 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해도 저런 가르침을 알지를 못하는데, 저 남자는 새 속에 살면서도 저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아는구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하고,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다 함께 찬탄을 하는데 그 순간 때가 왔도다 하면서 번쩍하면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남자는 공양을 가져다 주고 설법을 해주던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짠 하고 부처님께서 환하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환한 광명을 뿜어내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이여,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마땅히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만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숲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내가 그대들을 찾아온 것이요 하면서 부처님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자상하게 법문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만대장경 경전에 자주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또 부처님 불교설화,

부처님 당시에 수행하던 비구 스님들의 그런 수많은 불교설화 수행 이야기에도 여러 번 나오는 내용인데요. 부처님께서 늘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부지런히 전진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되, 경전에도 숱한 불교설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비구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잠을 안 자고 너무 잠을 자지 않고 수행에 집중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체력이 탈진하니까 오히려 수행에 더 안 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잔 뒤에 음식을, 공양을 잘 먹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한 컨디션을 얻은 뒤에 다시 수행을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 불교설화에 자주 나옵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면서 수행해야 되겠다, 그 뜻은 아니고요. 다만 몸을 괴롭히기 위해서 잠을 줄이거나 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괴롭히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수행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면 오히려 깨달음이 더 멀어지게 된다. 차라리 잘 먹어서 몸에 기운을 가득 채우고 잠을 푹 자서 몸과 마음에 좋은 컨디션으로 수행에 딱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깨달음을 더 빨리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가면서 수행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진정한 뜻은 아니겠지만, 다만 부처님 경전이 담겨져 있는, 부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팔만 대장경에서도 분명히 부처님께서 너무 피곤할 때는 좀 잠을 자야 되고 너무 몸에 힘이 없고 허기가 질 때에는 좀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편안할 때 그때 더 수행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수행자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지혜롭게, 몸과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부지런히 수행하고 부지런히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 어느 변두리 땅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변두리 쪽에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의 왕의 이름이 화묵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과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삿된 가르침을 믿고 좀 잘못된 종교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미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이비 종교를 믿고, 또 사이비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런 어리석은 미신 같은 거에 예민하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과 대신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

생명을 죽여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나쁜 죄업을 짓는 업보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렸는데 오히려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수 없는 생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아주 나쁜 업보를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간 신앙에도 소나 돼지나 양이나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막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교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나쁜 죄업과 업보를 저지르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간간이 이렇게 절에 있다가 어쩌다 듣는 이야기가 예전에 우리 절에 다니시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미신에 혹해가지고 몸뚱아리와 입으로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산에서 제사 지내고 구타는 그런 불자들이 간혹 있었다는 얘기를 스쳐 들을 때가 있습니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불자들이 어리석어서 부처님 경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 입으로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나쁜 죄업을 저지르는 것이지. 여러분, 지장경이라는 경 하나만 제대로 봐도 아, 절대 살아있는 생명 죽여서 제사 지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 지장경이라는 경전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불자가 어떤 죄업을 저지르면 안 되는지 그 매뉴얼이 지장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이렇게 스님들 법문 듣는 것도 좋지만 경전을 많이 봐야 됩니다.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경전을 좀 많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스님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부처님 경전을 처음부터 보고 이해가 되면 우리 벌써 다 도인 됐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자꾸 읽고 쓰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부처님 법이구나,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구나 잔잔하게 스며들 때가 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미신, 어리석은 업보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왕의 어머니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는데 좋다는 약을 다 써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에게 몇 년 동안 기도를 시켜도 아무리 하늘과 땅과 귀신들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머니의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라에 있는 수백 명의 외도는 불교 말고 다른 가르침을 외도라고 불러요. 외도, 불교가 아닌 다른 가르침. 수백 명의 외도의 무리들에게 왕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리에 오신 종교인 분들이여, 그대들은 이 나라에서 유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소문나신 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백 명의 외도들이 하는 얘기가 방법이 있습니다. 백 마리의 짐승과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 하나를 포함해서 산에 높고 평평한 곳에서 목숨을 끊어가지고 피를 뿌려서 산과 강과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기도를 올리면 어머니의 몸이

빨리 낳게 될 것입니다. 미쳤어, 미쳤어. 이게 미친 거죠. 아니, 사람 병을 낳게 하는데 왜 100마리의 짐승을 죽이고 사람의 목숨을 끊고 어린아이 하나의 목숨을 끊어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나야 어머니의 병이 났습니다. 이게 끔찍한 사이비 종교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설사 그런 방법을 써서 뭐 그런 방법 쓴다고 절대 병이 나을 리는 없지만 그런 방법을 써서 병이 나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나 하나 편하자고 그 수많은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리석습니다. 중생의 번뇌망상은 이와 같이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의 바른법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어리석은 왕이 그 외도들의 말을 듣고 나라에 있는 100마리가 넘는 짐승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밧줄로 질질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끊어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울부짖으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들아, 아버지, 어머니, 내 새끼 하면서 막 짐승들도 죽기 싫어서 어흥 어흥 울고 있고 나라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거예요. 나라 온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때마침 그곳을 가까이 지나가시던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마땅히 저들의 어리석음을 구제해 주리라.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드시고 왕이 수많은 신하들과 외도들과 제사에 바칠 수많은 중생들이 지나가는 그 성문 앞에 길목에 부처님이 다 바리떼를 들고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때마침 왕이 그 앞을 지나가는 순간에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길목에 서 계시는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막 기쁨과 환희와 막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이 확 일어나면서 마차에서 내려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대는 누구시길래 그 모습이 이렇게 거룩해 보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누군지는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것이고 왕이시여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있고 왜 왕 뒤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 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저렇게 다들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아프셔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를 저 종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100마리의 짐승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어린아이의 그 생명을 끊어가지고 산에서 제사를 지내면 어머니의 병이 반드시 나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제사 지내러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부처님께서 외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참으로 어리석은 자여! 쌀을 얻고 싶으면, 곡식을 얻고 싶으면 밭에다 씨를 뿌려야 되고

오래 살고 싶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심을 펼쳐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널리 좋은 곳에 보시해야 되고, 지혜롭고 싶으면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듯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면 올바른 원인을 심어야지. 어머니 병이 났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어리석은 자여.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러면 낫는다고 하길래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그 왕 자체가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알아들인 것 자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떡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00년 동안 평생토록 살면서 귀신을 정성껏 섬기고 수많은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들 차라리 딱 한 번 자비를 실천한 것보다 못하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자비심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 몸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순간 왕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왕이 깨달음을 얻고, 왕의 어머니가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몸의 병이 사라지며,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주고자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던 외도들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그때 울부짖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짐승들이 다들 편안함을 얻게 되었노라. 그 자리에서 왕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묶여있던 수많은 중생들을 다 풀어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부처님,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부처님의 진실한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립시다 라고 주장했던 수백 명의 외도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눈물 흘리며 반성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왕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는 악한 풍습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며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그런 불자들이 가득 찬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자 여러분,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라면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사가 본질이 아닙니다. 무슨 부적 같은 게 본질이 아닙니다. 마음 밖에서 찾는 희한한 무슨 비방 같은 게 본질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100년을 살면서 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희한한 무슨 비법이나 비방을 찾아다녀도 차라리 진실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딱 한번 실천한 것보다도 못하다. 무엇이 근본이냐? 자비심이 근본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

0: 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갓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머리의 꾸밈새나 가문이나 계급 때문에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참 스승이며 진정 축복받은 스승이다.

성내고 해치려는 생각을 없애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라. 연민하는 마음으로서 중생을 돌아보고 자비로운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의 선운산. 선운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곳에 참당암이 있다. 518년 의운 스님이 창건한 참당암은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초까지 잘못을 참회하는 점찰법회가 열렸을 정도로 이름처럼 많은 이들이 참회로 원력을 세웠다. 대웅전 내부는 중앙부가 높고 퇴간 쪽으로 한 단 낮은 우물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랜 시간 칡넝쿨로 덮어지고 찾는 이의 발길이 줄어들어도 중생들의 참회,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던 그 마음은 변함없으리. 참당함이 진정한 지장도량임을 나타내는 지장전. 보주를 쥔 오른손, 온화한 표정, 머리에 두건을 쓴 모습은 고려 말기에 유행하던 지장보살상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금동과 목조와 달리 온전하게 전해지는 석조보살상으로 거의 유일해 그 가치가 더욱 높다. 마당에 티끌을 쓸어내며 마음속 번뇌를 씻어내듯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참회의 힘이다. 참회를 통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곳. 참당함은 진정한 참회의 의미를 조용히 설법하고 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8: 선재 스님.
7: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9: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7: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8: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9: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8: 깊이가 남다르고
7: 네. 정말 남다라요.
9: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 왜 이 변화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0: 소통과 관련된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소통은요 언제나 이 뒤에 무슨 단어를 갖고 오냐면 이 단어를 가지고 와요. 소통이 안 돼. 그러면 특히 가족분들 중에 아우 야 니네 아빠하고 뭔 얘기를 하겠냐. 왜 웃으세요? 근데 이거는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남이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두 분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어떻게 100%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시간이 없겠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 어른께서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를 저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쳐다봤던 것 같아요. 너무 고치고 싶었어요. 이런 제가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불만족이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거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의 모자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떻게 대화하셨는가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보면은 해답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금방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대화는 의사소통이죠. 근데 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딸하고 대화를 했는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의사 전달이 됐대요.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나는 대화를 하자 그래서 앉았는데 의사 전달 또는 뭐가 되냐면요. 이게 돼요. 요거 아니면 요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 사람은 입을 다물고 듣던가 아니면 그 사람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왜 전달을 하거나 싸움이 될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제일 심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그렇죠. 가정이에요.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 잘 안다고 생각.
0: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잘 안다고. 근데 잘 몰라요. 왜냐면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가정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 자르지 마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말을 자르고 자기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경에서 부처님이 말을 자르고 말씀하셨다는 걸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부처님은 아주 아주 아주 젠틀하십니다. 제가 일화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부처님에게 이제 많은 외도들이 찾아와요. 외도들이. 그래서 이 외도가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배우려고 오는 거겠어요? 싸우려고 오는 거겠어요? 싸우려고. 싸우려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는 어떡하죠? 나하고 싸우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저는? 피하죠, 그죠? 맞아요. 아주 좋은 상책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부처님은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정말 멋지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너가 배운 바가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나에게

0: 들려줘라고 하신 거예요. 얘기해. 너 왜 왔어요 여기? 너 뭘 배웠어? 너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어? 그래, 얘기해. 이거는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얘기해. 그런데 아,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잘 들으세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말이 맞으면은 싸우러 왔는데 그 사람 얘기가 맞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1: 인정하지 않죠.
0: 그래서 맞긴 하지만 할 말이 없긴 하지만 다른 트집을 잡을 게 없을까? 너는 표정이 근데 그런 얘기하러 왔는데 표정이 왜 그래? 너는 왔는데 왜 쓰레빠를 신고 왔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느낄 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아 그러네요. 당신 말씀이 맞네요. 라고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이 맞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1: 함께
0: 기뻐하겠다. 너의 말이 맞다면 내 자존심이 상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의 말이 맞다면 함께 기뻐할 것이고 너의 말이 틀리다면 이렇게 나와요.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 싸우고자 해서 왔을 때 너의 말이 틀리다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의기양양이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거 봐. 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이거 봐. 부처님은 안 그러셨어요. 너의 말이 틀리다면 알지도 못하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 너의 말이 맞다면 함께 기뻐하고 너의 말이 틀렸다면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 도대체 어딜 보고 계신 걸까요, 이분은? 저는 이 말을 보고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옳고 그름, 맞고 틀림에 저는 상당히 많이 빠져요. 그래서 아, 저거를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누굴 위해서? 누구 좋으라고? 그게 아니고요. 아, 저분은 이거를 정말 잘 설명했구나.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나하고 정말 이 생각에, 사유의 방향이, 수행의 방향이 같은 분이 계시는구나. 그럼 기쁨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통하는 요만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당신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잘 통해. 이 부분은 우리 맞는 것 같아. 이거 빼고 다 틀리지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분이세요? 그랬더니 네. 남편 뭐 하세요? 그랬더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로또보다 안 맞는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맞는 게 뭐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맞았을 때는 함께 기뻐해라. 이거를 잘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적어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많지 않아요. 적어요. 이 작은 거를 이만큼 뻥튀기 해주셔야 돼요. 이야, 너하고 얘기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야,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드님한테. 야, 아버지 요즘에 엄청 힘들었는데 너하고 잠깐 얘기하니까 속이 후련해. 야, 밖에 있는 애들이 너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어떨까요? 좋아하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서 어떤 말도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말을.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90초 만에 대화에 성공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유치하지만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야, 너 정말 너하고 대화하니까 최고야. 너하고 대화하니까 속이 다 후련해. 이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우리 항상 어디에 집중하냐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와 다른 부분이 보인다면 설명해줘야 돼요. 누굴 위해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 친구의 변화의 가능성을 위해서 부모님이 설명을 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짜증내고 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맨날 생각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 마음이 여기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청송교도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0: 정돼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내용물을 담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맞죠? 강의 들으시는 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가족들의 기억에 어떤 기억을 넣어주느냐가 그분의 그릇의 이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틀리다면 너를 위해 설명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대화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말을 끝까지 끊으면 안 된다. 너 얘기를 먼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대화할 때는 진심으로 하세요. 이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자제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애들한테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리액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리액션 되게 쉬운 거 있어요. 저번에 제가 부부끼리 대화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남성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했죠 제가? 아 그렇구나. 역시 잘 들으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1: 그랬죠.
0: 좋아하셨어요 아내분께서? 뭐 잘못 먹었냐고 안 물어봐요? 그랬구나. 맞죠? 똑같아요 애들도. 아 그래? 제가 상담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같이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 철부지 한심하다. 이럴 게 아니고요. 아 그래? 맞단 얘기예요? 틀리단 얘기예요?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끊으면 안 돼요. 얘기를.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맞네. 그래 너는 그렇게 느꼈겠다. 너는 그렇게 느꼈겠다. 하지만 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아 그래? 제가 잘 써먹는 방법인데요. 아까 부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아까 저기서? 들려줘. 똑같이 하세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냐면 어떻게 써먹냐면 아 그래? 근데 야 스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잘 몰라. 이 얘기 엄청 좋습니다. 제 노하우 알려드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나보다 물론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전 잘 모르지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넌 모르는 놈이 거기 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가정에서 자제분들에게는 요 말을 잘 써주셔야 돼요. 내가 잘 몰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려줘. 이거는 그 사람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아랫사람이지만 너에게 난 이거를 묻고 배울 거야 라는 이 마음을 보여준다는 건 여러분을 정말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배우는 자에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자세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발전이 있게 돼요. 근데 애들한테 실제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저는 빈말로 한 거거든요, 이거. 빈말이었어요. 별로 안 궁금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제가 놀랐어. 아, 맞네. 얘네는 그렇겠다. 제가 청년분들에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왜 그렇게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 일자리 많잖아요. 근데 왜 내 눈을 낮추지 않으려고 해요? 참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게 제 부족함. 제가 걸려 넘어진 자리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요. 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작은 회사나 뭐 어려운데 뭐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는 왜 안 하려고 그래? 몸이 불편해서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라 스님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큰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회사를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좋은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갈 수는 있는데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세상을 모르고 이 친구들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나 잘 아빠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휴대폰 갖고 가서 알고 있는 것도 물어봐요, 괜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알려줘. 엄마가 잘 몰라. 또, 야, 여기 옆집 여자, 그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하고 만나면 좀 마음이 불편한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생각은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그 친구들은 마음을 열어요. 근데 예를 들어, 아, 몰라! 요건 늦은 거예요. 이건 좀 늦었어요.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아무리 어린 친구한테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절에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막 뭐 색종이 적고 막 그림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누가 그림 그리잖아요. 여러분 자제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잊지 마세요. 누가 그림을 그리면 우와 잘 그렸네? 야, 안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겠어요? 이거 뭐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줘. 내가 이거 야 이거 엄마 잘 모르겠네 이거 뭔지? 이게 뭐야? 그러면 애들은 신이 나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하늘에 계신 부처님이고요. 이건 뭐야 옆에 있는 거는? 아 이거는 날개고요. 이건 지팡이고요. 이러고 다 얘기해요. 그때 칭찬해줘야 돼. 이야 진짜 멋지다. 맞죠? 근데 우리는 그림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통한다 안 통한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너무나 빨리 그 사람의 무게를 재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저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빨리 안경을 끼죠. 무슨 안경? 새가 안경. 그렇죠. 재빨리 꺼내서 다 껴요. 그러지 말자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야 돼요. 알아도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척.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대화의 창문은 닫힙니다. 우리 거사님들 꼭 써보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회사에서도 써먹어보세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뒤에서 그 있잖아 그 과장 걔는 이것도 모르더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요. 그분이 모른다는 걸 숨겨줄걸요?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살게.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그분을 누가 미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스킬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킬 노하우를 알려주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방송에서 못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이성을 대하는 법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젊은 분들일수록.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제로 잡았어요. 재밌겠죠? 네,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근데 이것도 절집안에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다음 주 강의 주제인데요. 기대해 주세요. 요즘에 그 막 서로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 막 남혐, 여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심하더만요, 그게. 근데 절집안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자제분과 대화하는 법, 어떻게 하면 그 친구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저는 이 방송 끝나고 카메라가 꺼지면 뒤돌아서서 아쉬운 것 투성이에요. 제 스스로에게. 하지만 그걸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마음에 담아주시고 또 항상 웃음과 기쁨으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어떤 거든 좋으니까 질문 부탁드립니다.
1: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마침 강의 주제가 소통이어서 요즘 제 또래도 그렇고 저희보다 어린 이제 MZ 친구들은 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과의 예. 소통보다 네. 오히려 AI와 소통하는 걸 더 즐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점점 AI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통이 점점 단절된다는 그런 위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저는 약간 인간성의 상실 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됐을 때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이제 저도 이제 조금 기성세대로 이제 나아가는 나이다 보니까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저는 스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AI와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이런 MZ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MZ친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멋진 질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존엄성.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AI가 발전을 하고 또 뭐 디지털 세계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이게 이미 많은 부분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자기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간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만나면 그만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생들은 배움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배움은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더하기 1은 2야가 아니라 때로는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1이 더 행복할 때가 있어. 라는 거는 1 더하기 1은 2야 하고는 다른 대화죠. 그죠? 이런 가르침은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AI를 통해서는 어렵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저는 항상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마음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질문하신 이 종훈 거사님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분명히 따로 있죠. 그죠? 근데 대화를 함으로 해서 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아세요? 물들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은 만나서 대화할 때 서로에게 물들어갑니다. 이거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훈습이라고 했잖아요. 훈습. 훈습. 연기 냄새가 몸에 배듯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물들어요. 상대방이 극도로 우울해서 매일매일 우울증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서로에게 물들어간다는 건 원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같은 이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진다? 이거는 분명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스님들은 무조건 대중생활이 원칙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거사님이 스님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스님들은 대중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6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담으로 제가 그랬지만 때가 어느 때인데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스님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를 왜 우리가 활용하냐면 편리

0: 편리하기 위해서.
1: 그렇죠.
0: 그러면 요거랑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편리한 것은 무엇이 아닐까요? 편리하다고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편리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럼 편리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걸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인생과 교환해야 돼요. 이건 교환해야 됩니다. 교환해도 잘 안 되지만 교환을 해서 돈을 갖고요. 돈을 가지고 편리한 삶을 살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이 공식에 우리 되게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불편함 속에서도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잠자리가 편해요. 이동순환이 편해요. 먹을 게 편해요. 없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편해. 다 불편해요. 근데 왜 가죠?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가면서 고추장 싸가는 분이 이해가 안 가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불편함 속에서도 행복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함을 느꼈을 때, 상대보다 내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불편함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작은 불편함 대신 나는 혼자를 택하겠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언제 물들어갈 수 있는, 훈습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까요? 없죠. 저는 AI와 아까 얘기한 인간의 존엄성이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AI가 없어도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식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AI라는 게 들어오면서 더 빠르게 가속되고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불편함, 아 괜찮아. 불편하든 편리하든 그 속에 담겨있는 행복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마치 배는 물건을 많이 실을수록 무슨 힘이 커지죠? 부력, 떠오르는 힘이, 반대의 힘이 커집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매몰되고 있는 것 같은 사회의 분위기를 느꼈을 때 그 반대의 장소를 찾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종훈 거사님처럼. 이런 분이 계시다고요. 혼자 있겠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맞아요.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명확한 근거와 법칙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스승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스승님들은 많이 계십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스승을 스승으로 알아보는 제자가 없다면 스승은 없는 세상이겠죠. 여러분처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는 걱정 안 해요. AI도 언젠가는 법률이 생길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뭐 윤리적인 뭐든 법률이 생길 거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우리는 우리 거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4살 차이 나네요. 저보다 조금 많으시네요. 우리는 태어날 때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은 나자마자 얼마 전에 저 유모차를 누가 끌고 가는데 애기가 이렇게 딱 대자로 누워갖고 유모차 앞에 스마트폰을 딱 켜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거. 한 2살? 그 친구들은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인생은 불행해지고 그 친구들의 인간관계는 엉망진창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거 하나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분명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믿어요. 이거를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수보리 존자가 여쭈어요. 부처님, 이 말씀을 듣고 생실신부, 정말로 실다운 믿음을 낼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걸 여쭤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다른 경우에는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작신념, 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소에는 해라 말아라 안 하시거든요, 경전에서. 근데 거기서 막작신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 열의 멸후 후 500세, 열애가 이 땅을 떠나고 500세가 지난 말세 중생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큰 믿음을 내는 선근이 심겨진 수행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대가 바람에 누울 때 그 안에 있던 나무가 보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흐름 속에 휩쓸려서 나를 잃어버리고 올바름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반대로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부디 편리한 것이 행복이 아니고 불편한 것도 불행은 아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면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행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인간다운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는 꼭 저는 다시 생겨날 거라고 믿어요. 이게 많이 무너졌던 것은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스승을 찾는 문화, 이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또 저런 디지털 매체에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진 삶이 그렇게 돼버린 친구들일수록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정말 뜬금없어서 좋아요. 미리 질문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이 저는 살아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하지 말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1: 그 색성향 미촉법을 안이비설신의로 나를 알 수 있다, 나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안이비설신의가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나라는 거를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네.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0: 아, 네. 네.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1: 김소연입니다. 김소연.
0: 좋은 질문이에요. 뭐였냐면 우리 불교에서 우리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죠. 네. 어느 종교에서도 그걸 정리한 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만 부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그걸 육진, 여섯 가지 티끌 또는 육경 이렇게 얘기해요. 여섯 가지 경계, 이렇게 대상 이런 의미로. 육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였죠? 색깔,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이름이에요. 이거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거와 반대에 있는, 이거를 느끼고 있는 감각기관 당연히 몇 개가요? 당연하죠. 대상이 여섯 개면 감각도 여섯 개죠. 그래서 이거를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여섯 개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여섯 개 합치면 몇 개죠? 12개. 그거를 불교 용어로 12처라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왜 이거를 설명을 하는지를 이제 공부하면 그것도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엄청난 이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질문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들어주세요. 질문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육진, 색깔이 있어야 눈이 있다. 맞죠? 그리고 눈이 있어야 색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색깔이 없어지면 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번 생에 나의 육신이 사라지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하고 같은 질문 같아요. 맞아요? 제대로 한 거예요? 네. 그래요. 이거는 색깔이 없어지면 내 눈이 없어진다. 이거는 다 여섯 개가 쌍이죠. 이렇게 짝이에요. 색깔이 없어지면 이 눈은 당연히 사라질 거예요. 이름도 없어지고 기능도 없어질 거예요.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지면 귀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여기서 우리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내 눈을

0: 만들어주는 거는 색깔이에요. 내 귀를 만들어주는 거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있냐면, 하, 저 색깔은 왜 저러냐. 아, 저 잔소리, 하, 듣기 싫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생은 색깔에 들어가 있고, 소리에 들어가 있고, 냄새에 들어가 있다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우린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없으면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잊어버려요. 또 반대로 저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내 눈이 존재한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이거를 이렇게 마주하는 거를 불교 용어로 상즉법이라고 합니다. 네, 상즉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 없이 눈이 있겠어요? 없죠? 다시 여쭤볼게요. 세상 없이 내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했죠? 벌써 무아를 여러분 대답하신 거예요. 무아예요. 우리는 세상 때문에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교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수행자는 잘난 나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난 나 역시도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보인다는 건 그걸 보는 내가 있고, 내가 있다는 건 세상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면 당연히 모두 사라진다고요? 나머지도 사라지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몸이 사라지고 마음만 남는 일은 없다. 몸은 끊임없이 생겨나게 돼 있고, 생겨나는 몸에 따른 마음도 역시 끊임없이 생겨난다. 영원하다. 이건 역시도 영원한 것이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입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나요?
1: 감사합니다.
0: 대답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남성 불교 심리학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분들의 외로움을 다 대변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가해서 스님들과 살면서 저 역시도 남성의 한 명으로서 절집안에서 어떻게 이 사내들을 교육시키고 또 외로움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만드는지를 전 여러 번 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큰 발자국으로 남겨져 있는 저희 큰 스님과 어른 스님들의 그런 가르침을 저 혼자 갖고 있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게 남성분들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가정과 사회에 좀 상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참 도움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항상 이렇게 즐겁고 변화하려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멋진 수행자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계셔서 제가 진심으로 힘이 나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고 또 여러분 담아가신 그 부처님의 지혜, 실생활에서 꼭 한번 용기 내서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지혜롭고 더 멋져지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근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사내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황금이 비처럼 쏟아져도 다 채워지는 가래는 없다. 욕망은 채워질 때 잠시의 쾌락뿐. 긴 고통이 따르나니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 하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슬퍼한다. 어리석은 자와의 친교는 적과 함께 사는 것처럼 항상 괴롭다. 지혜로운 자와의 친교는 친척들의 모임처럼 행복하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론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따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면 그만큼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데요. 체력을 키우면 인내심이 강해지고 타인을 배려할 여유도 생깁니다.
1: 네, 맞습니다. 체력은 우리의 몸 건강뿐 아니라 감정과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더 다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몸의 근육도 마음의 근육도 열심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0: 러닝붐이 일고 있다고 하죠. 달리기는 우리 신체 기능을 빠르게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인데요. 기분 좋은 바람결을 느끼면서 체력도 키우고 다정함도 함께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1: 오늘은 쾌남열전 청취자들을 위한 스윗가이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달콤함에 한번 빠져보시죠.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네, 우리가 오프닝에서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공감하시나요?
1: 아, 뭐 제가 그런가요?
0: 네. 근데 이 말 자체가 우리 남궁진 씨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몸이 점점 바늘 들어가요?
1: 아, 아닙니다.
0: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 나상도 씨는요? 어떠십니까?
0: 저도 당연히.
1: 체력은 진짜 나상도 씨가 최고 아닙니까?
0: 아, 이제 체력은 다 빠졌고 이제 근성이에요. 이제 근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1: 네네. 예. 뭐 요즘 엄청난 스케줄을 또 소화하고 계신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소 천사의 그 미소 유지하고 계신 비결이 궁금합니다.
0: 네.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또 네. 그만큼 체력이 좋으니까 네. 이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우리 남궁진 씨만의 방법이 있다면?
1: 글쎄요, 저는 명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눈을 가만히 감고 좀 마음을 비우면 네, 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0: 거짓말하지 마세요. 명상도 헬스장에서 할 거예요. 이게 다 하면서 오늘 하루
1: 잘 먹는다.
0: 좋다. 잘 먹는다. 이렇게 명상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같이 헬스를 해봤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도인 같았습니다. 예. 자,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서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오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0: 자,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손민아 씨였습니다. 네, 연모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팬분 여러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손민아입니다. 네.
2: 아, 반갑습니다.
0: 아니, 무슨 CD를 틀어놓으면 어떡해요. 아, 네.
2: 아, 근데, 네. 아, 이거 저희 프로그램 취지랑 좀 안 맞았어요. 네.
1: 어, 왜요?
2: 라이브로 불러야 되는데, 이거 CD 아니에요?
0: 맞아요.
1: 라이브입니다.
0: 라이브라고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2: 확실히 맞습니까? 네. 너무 와. AR인데요?
0: 아이, 어, 너무 좋았습니다.
1: 아니, 그때. 네. 아니, 뒤에서 네. 계속 이제 리액션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 노래 하기 전에 막 계속 약간 막 우참한다고.
2: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네.
0: 오늘.
2: 어, 네. 노래가 너무. 아, 점점 뭐.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2: 진짜. 그때 오디션에서 불렀을 때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이겠죠? 미쳤다. 아~ 진짜 그 정도로 찢어놨는데.
0: 네, 찢었다.
2: 어우, 아~ 지금 너무 잘해요. 더 잘해요.
0: 진짜로.
2: 네. 어, 근데 이 연모라는 곡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사실 감정선을 쭉 이어가야 되니까.
1: 그쵸.
2: 이런 사랑 노래를 부를 때 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부르시는지. 어,
1: 저는 보통 이제 저희 할머니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할머니께서 저희 때 어릴 때부터 저희를 이제 어머니 대신에 또 키워주셔가지고 네네. 항상 할머니 생각하고 노래를 하면 좀 더 이 노래에 집중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2: 저는 또 이게 또 비나 씨의 스토리를 아니까 네. 그리고 함께 해온 또 세월이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일은 다른 방송 출연할 때보다 지금 더 엄청 편한 것 같아요.
2: 원래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편해요. 만만하게 행동해 주세요. 그럼 막말해도 돼요. 대신에 네. 라이브로 다 나간다는 거.
1: 아, 알겠어요. 조심하시고.
2: 말아주시고.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다정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네. 비나 씨는 뭐 체력이 당연히 좋으시죠?
1: 어, 네. 요즘 들어서 조금 체력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
2: 아, 또 활동이 바빠가지고
1: 아, 요즘 다이어트를 좀 시작을 해가지고
2: 아이고야 네, 근데 우리 비나 씨는 그 체력과 다정함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어, 체력과 다정함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비나 씨랑 같이 이제 뭐 지내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비나 씨가 뭐 짜증을 낸다거나 이렇게 막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0: 약간 그 예민해지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까?
1: 정답! 네. 배고플 때.
0: 아, 어? 맞아요.
1: 두 분이 그런 운동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이런. 네. 지금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0: 아, 진짜 몸이 엄청 탄탄해요. 진짜로.
1: 골렘이에요, 골렘. 네. 와, 그 정도로 체력 관리, 그리고 체격 네. 관리를 잘 하는데, 네. 와,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먹는 거, 네. 또 관리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또 심지어

0: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산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 저기 멘탈적으로 좀 이제 많이 좀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금방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도 다시 이제 그 다시 에너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1: 산도 요즘 다니시나요?
0: 산은 네. 요즘 이제 스케줄이 이제 좀 더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네. 산은 이제 자주는 못 하고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북한산은 갑니다.
1: 북한산 저희 예. 네, 저희 그 작년이었죠.
0: 작년 새해
1: 네, 맞아요. 딱 맞아요.
0: 새해 딱 해뜰 때 그때 네. 가서 같이
1: 첫날 새해 첫날 네,
0: 그때 형 옷 얇게 입고 가지고 거기서 네. 막
2: 둘이서 거기서도 몸 자랑했어요.
0: 야.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막 형 괜찮다고 그러는데 막
2: 떨면서 네.
1: 며칠 알아 누웠어.
2: 또 올라가서 옷 좀 깔라고.
1: 아, 며칠 알아 누웠어.
2: 그거 아니에요.
1: 원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2: 야, 네. 아, 근데 우리 북한산도 생각보다 네. 높아요.
0: 네, 맞아요.
2: 힘들어요.
1: 아, 정말 진짜 산행으로 다져진 엄청난 체력. 진짜
2: 그렇죠.
1: 최고, 최고입니다.
2: 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체력 상황으로는 엄원길 선생님보다 더 잘 탈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예.
2: 자, 키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손미라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손미라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1: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손미라 씨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입니다. 손미라 씨의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
1: 똥강아지? 똥강아지?
2: 아, 이거는 예전에 할머니들이 네. 우리 똥강아지, 똥강아지 이렇게 네. 많이 부르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비나 씨가 실제로 애완견을 네. 키우고 계시고 해서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습니까?
0: 맞습니다.
2: 진짜요?
0: 둘 중에 하나 맞습니다. 네.
2: 뭐지?
1: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네. 걸까요?
0: 어릴 때 이제 네. 할머니가
2: 생
0: 키우다 그렇죠. 보니까
2: 역시 하동남에 거의 거기서
0: 항상 이제 보면 막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똥강아지 하면서 맨날 이렇게 불러주시던 그런 그게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손주라고 하면 항상 저희 첫째 형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첫째 형을 많이 손주라 그러고 항상 저를 부를 때마다 거의 대부분 똥강아지라고 많이 부르셔가지고
1: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보여주시죠. 못할 것이 없다.
2: 야, 이거야말로 그쵸? 진짜 손비나 마인드. 예, 손비나 좌우명.
1: 이꼴 이거죠.
2: 그렇죠. 네.
1: 아니,
2: 자, 이 키워드에 대해서 덧붙이신다면,
0: 네. 네.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결정하게 된 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등산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창 그 코로나 시기 때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그때 그냥 집에만 있으면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와, 나 이제 진짜 밥벌이도 못 하고 나 이렇게 그냥 쫄쫄 굶는 건가? 막 이 그 걱정을 엄청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시작을 했던 게 등산이었는데 백두대간을 진짜 시작을 해가지고 백두대간 완주도 다 하고 그리고 백대명산까지 싹 다 타면서 제가 그 산 타면서 느꼈던 게 아니 내가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걸 시작을 해요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을 이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 이거 하나
1: 못할 게 뭐 있어?
0: 못할 게 뭐 있어? 약간 그런 이 마인드가 심어지더라고요.
2: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든 뭘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2: 사실 그 네. 등산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1: 힘들지 않고.
2: 비나 씨가 코로나 때 그 힘든 시기에 산을 타면서 극복을 했을 때 저는 먼 산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1: 먼 산? 예.
2: 그 정도로 의지가 네. 대단한 친구예요. 정말 대단한 친구고.
1: 백두대간을 다 완주를 하셨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또 내가 정복해보고 싶은 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또 있을까요?
0: 산은 이제 네. 대한민국인들 웬만한 산들은 다 탔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산에 너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약간 도전하고 아직 지금 시작하고 끝을 네. 못한 게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있는 또 유명한 네. 또 섬에 있는 산들이 있거든요.
1: 섬에
0: 제가 그걸 타다가 이 경희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가지고
1: 네.
0: 잠깐 이제 지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섬에 있는 산들을 또 다 타보는 게 제 또 목표고.
2: 이러다가 비나 씨 난 자연인이다 MC로 가는 거 아니에요?
0: 어느 순간 만약에 제가 사라졌다 그러면 네. 산에 들어가신 줄 알면 됩니다.
1: 아니 가실 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같이.
0: 네네.
1: 저도 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0: 네.
2: 저는 배웅해드릴게요. 가진 않고.
1: 잘 다녀서 또 먼 산을 또 바라보시길.
2: 아시겠지만 비나 씨 아자 제가 섬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2: 남해가 섬이잖아요.
0: 네.
2: 굳이 섬까지 가가지고. 예. 뭐 놀러 가는 거면 갈게요. 2박 3일 이 정도 짧은 일정으로. 아 좋습니다. 예. 또

0: 다른 얻고 싶은 타이틀이 있습니까?
1: 타이틀이요?
0: 예.
1: 저는
0: 여심 저격수나 애교쟁이 뭐 이런 거.
1: 그런 것보다
0: 예.
1: 저는 이 콘서트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게제 목표입니다.
2: 예.
0: 진짜
1: 예.
0: 그 거의 모든 가수들의 그 공통적인
1: 그렇죠.
0: 예, 뭐 그런 목표일 수도 있죠.
1: 네.
2: 나중에 게스트로 한번 불러주시죠. 네.
1: 같이 해야죠.
2: 아, 같이? 아,
1: 게스트가 아니라 같이
2: 너무
1: 콘서트를
2: 감사하죠.
1: 해야죠.
2: 저렇게 뭐 말씀만 해주시면.
0: 저만 불러주세요. 예. 저 되게 싫어요.
2: 네.
0: 혼자 할 거야.
2: 게스트라도 좀 불러주십시오. 네. 네.
0: 그럼 갈게요. 그게 어디든.
1: 네, 나중에 네. 콘서트 하시면.
2: 아니, 요즘 또 배우 하신다고. 아, 네. 톤이 좀 배우로 바뀌셨어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가보시죠.
2: 네. 알겠습니다.
0: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2: 네.
0: 달맞이꽃.
2: 네.
0: 오. 달맞이 꽃은 뭐죠?
2: 어떤
0: 유추가 안 되네요.
2: 네.
1: 그 달맞이 꽃이 그 달이 떴을 때 그 달빛으로 피는 꽃이거든요.
0: 네. 그런 게 있어요?
2: 해가 네네네. 떴을 때 피는 게 아니고.
1: 네. 달이 비었을 달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달빛으로 이렇게
0: 밤에 피는 개화가 되는 거예요.
1: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0: 네.
1: 이제 제가 항상 그 추억이 있거든요. 어머니하고 같이 했던 그 추억. 그 저녁에 어머니랑 같이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시골 산책을 하면서 그 달맞이 꽃을 봤었던. 그리고 또 그 달맞이 꽃이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이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많이 생각이 항상 나는 것 같아요. 네.
0: 아 그냥 진짜 그 예전에 그냥 그 아름다운 추억,
1: 네.
0: 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추억을 담고 있는 꽃이네요. 네. 제가 사실 달맞이 꽃이라는 그 꽃을 제가 떠올리지 못해요, 지금. 어떤 꽃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1: 네네.
0: 아마도 근데 그 비나 씨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피고 있었으면 제가 사는 동네에도 피고 있었을 텐데
1: 네, 맞아요.
0: 저는 인지를 못했잖아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흔한 꽃일 수도 있는데.
1: 네.
0: 예, 비나 씨가 그 추억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1: 네, 그래서 저는 이 꽃을 한 번씩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그때가 많이 떠올라요.
0: 아.
1: 네.
0: 나중에 비나 씨 이제 작사도 하면서
1: 네.
0: 달맞이 꽃이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써서
1: 네.
0: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셔도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1: 네, 안 그래도 저 이제 이 키워드를 또 쓰는 이유가 나중에 한번 그때 그 추억을 좀 회상을 해서 한번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한번 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빨리 쓰세요. 네. 좀 뺏기게. 네. 달맞이 꿈 뭐 이래가지고 대충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좀 뺏겨서 앨범을 내겠습니다.
2: 그러지 좀 마세요.
0: 알겠습니다.
2: 네.
0: 좋습니다.
2: 네,
0: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2: 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 마.
0: 아 현재 진행.
2: 현재 진행.
0: 오늘 좋아요. ING.
1: 네네.
0: 아, ING. 현재 진행. 오늘 영화.
2: 네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1: 지금 네. 일단 요즘 제가 이제 시작한 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죠.
0: 다이어트.
1: 네.
0: 뺄 때가 있어요 지금 또? 지금 너무 빠진 것 같은데.
1: 지금요?
0: 네.
2: 지금 턱선이 지금 베이겠어요. 네.
1: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도 계속 지금 이게 다이어트는 제가 지금 한
0: 숙명이죠.
1: 그렇죠.
0: 네.
1: 지금 가수 시작을 하고부터 네. 계속 이제 지금 끝이 없이 이제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저는 이 진행형이라는 이 키워드를 한 이유가 현재 진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저는 이제 엄청나게 뿌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저는 이제 한번 먹으면 막 엄청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2: 진짜 대식가예요.
0: 이래서 맞아, 제가 맞아요. 비슷하다고 한 거예요. 네. 진짜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2: 저희 둘이 있으면 엄청나게 먹습니다.
0: 그리고 음식이 남는 꼴을 못 봐요.
1: 그리고 일단 뭐 남으면 뭐 싸가든지. 근데 저는 싸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그 자리에서 다 없애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0: 배에다 싸가는 스타일.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그 고삐를 풀면 안 된다. 항상 이 의지를 포기를 하면 다시 이렇게 찐다라는 거 생각을 해서 계속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2: 네, 이렇게 손미나 씨를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코너에서 우리 손미나 씨를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손미나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죠. 빠르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잠깐만 비나 씨가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초 안에 대답을 해야 돼요.
2: 근데 3초 안에
0: 굉장히 난감한 질문도 있거든요.
2: 네.
0: 자 준비했습니까?
1: 네.
0: 준비 안 돼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뒤를 봐주시고요.
0: 예, 3초입니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장르는 코믹, 멜로,
2: 액션 섹시.
1: 와
0: 하나,
2: 셋,
1: 코믹,
2: 둘, 코믹.
0: 코믹? 오케이 좋습니다.
2: 하나. 더 듣고 싶은 칭찬은 동안이에요. 네, 듬직합니다. 듬직해요. 하나.
0: 1.
2: 동안이에요.
1: 네.

0: 내가 더 자신 있는 것은 물건 판매 대 댄스.
1: 물건 판매.
2: 물건 판매. 댄스 맨죠.
0: 나에게 더 어려운 것은 매운 음식 먹기 대 다이어트.
1: 다이어트.
0: 다이어트. 아... 자,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트로트계의 어몽길 대 하동 서른도.
1: 하동 서른도.
0: 하동 서른도. 이렇게 합니다.
1: 하동 서른도 잘. 네.
2: 생각보다는 대답을 잘했어요.
1: 엄청 빨리 해주셨습니다.
2: 근데 해명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코믹, 멜로, 액션, 섹시 중에 코믹을 골랐어요.
0: 코믹.
1: 네. 네.
2: 자신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 있는 장르. 네.
1: 자신 있는 장르.
2: 네.
1: 그 중에서는 그나마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2: 섹시. 네.
3: 괜찮은 것 같은데.
2: 멜로. 아, 그리고 주피나 씨가 눈이 약간 소눈이 있어요. 소눈. 그 슬픈 눈을 갖고 있거든요. 네.
3: 엄청 초롱초롱해요.
2: 네. 그래서 네. 멜로가 될 것 같아요. 네.
1: 멜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좀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또 쳐다보고 있으면.
2: 아, 어찌됐든 간에 그 비나 씨가 연모나 이런 곡들을 부를 때
1: 네.
2: 그게 멜로예요. 그게 멜로죠.
1: 아니, 노래할 때는 좀 그런 거는 크게 이렇게 막 생각은 안 하는데 딱 작정하고 멜로 이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코믹 멜로 이 장르 조금씩 표정 연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코믹. 네. 멜로 액션.
0: 아니 코믹과 멜로 액션 섹시.
2: 이반 아닙니까? 네.
0: 귀여움까지 한번 연달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코믹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믹 시작.
2: 자, 멜로.
0: 멜로.
2: 자, 코믹 탈락해. 하지 마.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나 동생아, 너 무너지는 거 싫어. 망가지는 거 나 싫단 말이야. 그냥 멋있게 지금 그대로 있어.
1: 그냥 차라리 망가지는 게 나아.
2: 안 돼, 안 돼. 멜로, 멜로,
0: 멜로.
1: 아, 멜로 어떻게 하지?
2: 멜로,
0: 멜로. 자, 멜로 하나.
2: 아, 이 대사가 있잖아요. 네. 대사로 하면 되죠, 멜로 대사.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0: 그래.
2: 그리고 자, 원빈. 그 하동 원빈으로.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1: 아, 큰일 났다. 땀난다. 네.
2: 아, 이거 큰일 났으면 됩니다.
0: 자, 아, 멜리.
1: 큰일 났다. 이런 거 안 쓰실 줄 알았는데.
2: 멜리. 자, 장호야. 자, 카메라 롤. 자, 멜리. 하나, 둘, 액션. 탈락! 이러면 여자가 이미 갔어. 네.
0: 아니,
2: 탈락!
0: 아, 아니, 지금 눈빛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2: 네, 지금.
1: 네? 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눈으로.
2: 예?
0: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눈빛으로 연기하고 있었는데.
2: 자, 섹시. 섹시.
1: 섹시. 섹시. 어떻게
2: 섹시.
1: 섹시 어떻게 해요?
2: 이거 웨이브 한 번만 해주세요.
0: 네.
2: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또 같은 무대에서 만날 거잖아요. 좋은 날, 좋은 무대에서
4: 네네.
2: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도영 씨.
4: 감사합니다.
2: 잘생겼어.
0: 너무 좋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이 시간에 또 연습하다가 예, 또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1: 네?
2: 또.
0: 자, 다음으로요. 나에게 더 어려운 것 중에 매운 음식 그리고 다이어트하기 중에 다이어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1: 네.
0: 다이어트가 더 힘드신가요?
1: 다이어트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2: 매운 음식을 못 드세요? 잘 드세요?
1: 매운 음식 잘 못 먹거든요.
0: 아, 잘 못 드시는.
1: 근데 다이어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낫죠. 아, 훨씬 좋죠. 일단 먹는 거잖아요.
2: 먹는 거 빼는 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먹는 거는 그렇죠. 너무 쉽죠.
0: 근데 지금 충분히 많이 또 빼신 것 같은데
1: 네.
0: 우리 목표치가 또 있으세요?
1: 목표치는 딱 그 제가 산행할 때 그 네. 몸무게가 70kg 딱 초반대였거든요. 딱 거기까지가 저는 딱 목표치예요.
2: 뭐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0: 네.
2: 걱정 마세요.
1: 네.
2: 예.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별명. 어몽길, 하동 서른도.
1: 아.
0: 하동 서른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서른도 선생님 어떤 닮고 싶은 점이라든지.
1: 일단 또 제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산을 타는 것보다는 서른도 선생님이 훨씬 또 더 훨씬 더
2: 당연하죠.
1: 레전드 선생님이시잖아요.
2: 충분히 그런 자질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믿어주지 않고.
0: 자. 자,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고요. 아주 센스 있게 답변해주신 손민아 씨 감사드립니다.
2: 네. 벌써 1부 끝날 시간이 됐어요.
0: 시간 빠르죠.
1: 네.
2: 자, 나상도.
0: 남궁진의.
2: 그럼 열전.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어떤
2: 곡?
1: 잠시만요.
0: 불러주셨지.
1: 네. 당신 꽃.
2: 아, 나 꽃을 꺼내는 줄 알았어요.
0: 대본이 안 주머니에 있으셨어요.
2: 센스쟁이. 아,
0: 네.
2: 저 비나 씨. 비나 씨 스스로를 꽃에 네. 비유한다면 어떤 꽃일 것 같아요?
1: 전 해바라기라고 생각합니다.
2: 해바라기.
1: 항상 좀 이제 많이 웃으려고 하고 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바라기 보면 항상 이렇게 활짝 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뭔가 밝고 활짝 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 오늘부터 제가 생각했을

0: 때 당신의 꽃은 달맞이 꽃입니다. 아~ 늘 기억하겠고. 자, 우리 손민아 씨의 당신 꽃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손민아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잠시 후에요. 손민아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민아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두 달째 됐어요. 랜덤 재생을 하면 성빈학교 허버벅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1: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2: 너희 둘 다 내 거다.
1: 대패 좀 주세요, 좀 짜는 게.
3: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4: 손빈아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2: 아, 네. 공부.
3: 공부.
2: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야, 그 방향 멋있다.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0: 남궁진입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0: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 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을 얻으며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면 그것을 감로보시라 하느니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 밀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마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하나, 둘, 셋, 파이팅!
1: 네, 좋습니다. 네.
2: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어요.
3: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바로 공연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호흡을 식을 하라네? 하면 세 식기를 다 먹던 놈이?

0: 안녕하세요. 송산
1: 일각
2: 지영스님의
0: 2판 4판.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또 특별하게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3: 네, 저희가 가지고 싶었던 시간이죠.
0: 그렇죠.
2: 네,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나왔었던 네, 내용이죠.
0: 네, 저희가 벌써 2판 4판 맞수다를 한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방송도 10회를 넘긴 상태에서 진짜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불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창이나 댓글창에 궁금한 점 남겨주신 분들 계셔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3: 저희 방송이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해서 촬영을 하지만 어떻게 비춰지는지 궁금해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0: 못하면 질타도 질타도 받아서 잘 해야죠.
3: 재미가 있는지 네네. 아니면 또 우리가 저희가 하는 말씀이 현실적인 공감대가 있는지 그런 피드백 또 이런 게 궁금해서 조금 이제 댓글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원시원 정열가이자 성품이 좋은 송산스님
0: 네.
3: 축하드립니다 라고 네.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93년생 지영스님 이제 어색한 점 없이 아주 능수능란하십니다.
0: 네, 언급처로 됐네요.
3: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영스님은 너무 귀엽고 순수하신 게 뵙고 있으면 내 마음도 맑아져요. 라고
0: 여러분들
3: 하신다고
0: 같이 살면 다를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일각스님
3: 왜 제 얘기는 거... 없죠?
0: 일각스님 없어요.
3: 네, 저, 네 서운해.
0: 네, 일각스님 섭섭하셨는데
3: 서운합니다.
0: 혹시 이런 댓글들 확인하세요?
2: 아니 사실
0: 안 하죠?
2: 아니 그
3: 서운해요.
2: 빠르게 훑어본 적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예 방송을 저도 챙겨보지 않는 건 아니라서 이게 나오면 이제 내 거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제 거 영상을 일단은 보기는 봐요. 물론 이제 그 따박따박 시간 맞춰서 보진 않지만은 그리고 이제 댓글도 한번 딱 저도 내려서 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내가 너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방송 내부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다 틀린 게 간혹가다가 있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저렇게 이야기했다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알아차릴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거를 눈치채신 분들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0: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나도 굿즈 받고 싶다.
3: 아, 지난번 네. 성신여대 편에서.
0: 그렇죠, 그렇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젊은 불자님들께 이렇게 좀 드리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럼 준비해서 우리 네. 우리 불자님들께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드리는 게 어떨까요?
3: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번에도 스님이 직접 다 만들어갖고.
0: 뭐 그렇죠. 스님도 같이 만들 수도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네.
2: 아니, 저는 손기술이 없어서.
0: 아, 그래요?
2: 아니, 결국에는 주지스님께서 다 송산스님께서 하시는 걸로
0: 같이 어차피 같이 할 거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볼까 하는데 이런 저희들에게 이런 궁금증 남긴 댓글이 있더라고요. 3인 3색이구나를 또 한 번 느낌을 가집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고민도 하시고 계획도 실천도 하려고 하시는 노력하는 모습에 수행 과정 중에 계시구나 생각하여 솔직하심에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세 분 스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왜 방송을 하시는지,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와 방송을 통한 득과 실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일각스님께서.
3: 일단은 TV 2판 4판 방송은 우리 송산 스님이 이제 또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본인이 이제 출연 섭외 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평상시에 이제 방송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는 방송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사실은 TV방송은 저한테는 도전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2년 넘게 했지만 또 TV방송을 했을 때 어떻게 다를까 언제 내가 또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설렘을 가지고 저는 시작하게 됐죠.
0: 그렇죠. 득과 실은?
3: 예, 저는 그래서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아 내가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가끔은 제가 하는 방송을 모니터링 하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한테 본문을 듣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제가 방송했던 거는 그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TV 방송이 저한테는 재미있는 좋은 그런 득이고 실은 체력?
0: 아하.
3: 면역력과 아니,
0: 너무
3: 체력?
0: 공감이 되는데?
3: 아, 면역력과 체력?
0: 그러니까 체력.
2: 건강을 잃어버렸어.
3: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걱정하십니다.
0: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네, 우리 이각수님이시고 그렇죠. 지영 선생님은 특과실, 왜 방송을 하시게 됐는지.
2: 왜 나는 특과실부터 이야기를
0: 아 그런가요? 네, 미안합니다.
2: 아니, 우리 차에서 했던 이야기를 지금
0: 하면 안
2: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나는 할 수 있어요.
0: 아 네네. 그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네.
2: 일단 저는 이제 방송을 잠깐만요.
0: 당황하셨어요?
2: 방송을 왜 하는지 그리고 출연하게 된 계기 이게 방송 처음에 아마 1화 때 이것도 1화 때 이야기를 조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고 처음에 권유가 왔을 때도 내가 안 한다고 아마 내 이야기를 맞아요.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0: 되게 진짜 완강하게 안 한다고 그랬죠.
2: 네, 원래 성향이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은사 선생님께서도 지금은 이제 시청을 하고 네 그런 이야기 했더라라고 막 이야기도 하시고 되게 민망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원래 어른 스님께서도 그게 추천하지 않는 방향이긴 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성향도 그랬고 근데 이제 사실 두 분이 설득을 했죠. 처음에 이게 저는 아예 할 생각이 없었다가 이제 송산 스님도 계속 권유를 했었고 일각 스님도 이게 경험으로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사실 어디서도 하기 힘든 경험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그냥 하기 싫다 해서 그러니까 왜 하기 싫은가에 대한 고민을 그냥 불편해서 하기 싫은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 그냥 게을러서 하기 싫은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혼자서 방에서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경험을 이제 정말 중요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내가 귀찮아서 또는 이게 조금 세속적으로 보일까 봐 막 이런 관념 때문에 포기한다면은 개인적인 공부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고민도 했었어요. 그거 과정에 그래서 사실은 하겠다고 한 게 더 크죠. 그리고 아마 성신여대 때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기 싫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부담스럽고 막 그 오늘 때마다 막 아 하기 싫다 하기 싫다 막 이러면서도 스님들을 원망하진 않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내가 왜 이걸 하자고 마음을 먹었는가를 되돌이키려고 노력을 할 뿐인 거였죠. 그게 이제 방송을 왜 하는가 하고 방송을 하게 된 계기고 특과실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일각 스님 말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방송에서 이미 나왔으니 경험을 얻었지만은 그거하고 반대로 아니 돈을 주더라고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3: 출연료를 얻고
2: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꽂히니까 아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0: 하지 마 하지 마
3: 출연료를 얻고 자유를 잃었다.
2: 그러니까 장난이고요.
0: 네, 장난이지 알죠.
2: 즉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죠. 방송을 해서 만약 비슷한 권유를 받은 스님이 또 있다면은 확실한 득은 개인적인 공부를 분명히 하게 된다. 확실한 분명한 이제 이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저한테는 경험적인 득이 될 거고 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개인적인 실이라기보다는 그냥 환경적인 요소로서 시간이 어느 정도 그 뺏기게 마련인 거고 그리고 또는 그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다니잖아요. 근데 그 대학을 다니는 와중에 방송 촬영 일정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 정도가 이제 실인 것이지 개인적인 실이 뭔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0: 저는 사실은 이제 권유를 받았을 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마음은 이제 절에 들어와서 불자님들 이렇게 저희들 이제 스님들을 이렇게 외호를 해주고 그런 고마움 점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도 있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고마웠던 그런 마음들, 행복한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불자님들께 회양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그때 이거를 한 거죠. 라디오도 그랬고요. 예, TV도 있어서. 그래서 계획이 이제 혼자보다는 일각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이 한 도량에서 사는 공간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계기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방송을 했고 특과실은 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제 내 수행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고 그다음에 잘못된 점들은 이제 고칠 수도 있고 해서 득이 있다면 실은 이제 자율성이 조금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실보다는 득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부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이거를 계획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스님의 법명과 보포 차이점 궁금합니다. 남자 불자는 법명이 2자, 여자 불자는 법명이 3자인데 왜 그런가요? 법명은 이름처럼 늘 사용하는데 보포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각스님께서 이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3: 일단은 남자 불자의 법명이 2자고 여자 불자님의 법명이 3자인 것의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법명과 보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불자로 들어오면 출가 전의 삶과 출가 후의 삶은 다르잖아요. 이름은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때도 성명 수리학의 근거에서 예전부터 지어왔잖아요. 그게 한창 배워야 되는 초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회생활 경험을 많이 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중년 그리고 이제 깨달은 바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가면서는 말년 여기에 따라서도 그 필요한 기운과 그 기운에 해당되는 이름이 다른데 하물며 출가 전과 출가 후의 삶은 삶의 내용이나 방향성 목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로서 맞는 기운을 가진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불자가 출가를 했으니까 법명을 받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출가 생활을 하다 보면 출가 생활에도 초년, 중년, 말년과 같은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법포는 무슨 무슨 당 해서 이제 집당자를 쓰거든요. 제가 아는 게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바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개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좀 대인 관계에서 조금 부딪히는 게 있어서 좀 원만하게 살고 싶거나 그것들은 나이와 세월이 변해감에 있어서 적응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개명을 해서 그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그 새로운 이름에 가진 기운을 보강받아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게 하려는 게 개명의 이유인데 법포도 마찬가지로 출가를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은 어떤 스님은 염불을 하고 어떤 스님은 포교를 하고 아니면 경전 공부를 하고 경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에 따라서 얻어지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만의 깨달음을 그 이름으로 법포로 마치 개명하듯이 스님은 개명을 하지 않으니까 예, 법포로 앞에 붙여가지고 그 수행자가 나이가 들어서 법납이 늘어서도 어떤 필요한 기운들을 법포로서 또 보완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 법포의 내용들이 무슨 무슨 당이라고 한다면 그 스님이 참선해서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경전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송산 스님처럼 주지소임을 살아서 뭔가 대중을 시봉하면서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붙여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왜 집당자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조사 스님을 조사라고 하는 이유는 개척자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부처님 제자이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수행해서 자기만의 깨달음을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나안이나 500나안을 보면은 들고 있는 지물이 다르고 표정이나 이 제스처가 다른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아라한들의 수행 내용과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이라고 하는 그 법포가 제 노스님은 해암당 성관 대종사이신데 해암이 지혜 햄자의 암자거든요. 그러면 지혜의 암자니까 참선을 하셔서 늘상 하시던 말씀이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으면 죽어도 안 죽어요. 화두로 들지 않으면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다. 그러니 고민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오신 내용이 해암당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에 담겨 있어서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아 저 스님이 저거를 깨달으셨구나 라고 알아보고 문화생이 될 수 있거나 또 자기는 당사자는 내가 깨달은 게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이걸 이제 바탕으로 그 법납으로 봤을 때 이제 말년에 해당되는 수행 기간을 살아가시는 거죠. 자기가 살아서 깨달은 내용이 법포로 붙여진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 스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게 집당자를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불현듯이 이제 사실 처음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호를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수행이 깊어지면 이게 집을 이룰 정도의 경험이 축적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당자를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갑자기 불현듯 드네요.
0: 근데 그러면 개인이 그 법포를 짓는 건가요? 아니면 남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어주는 건가요?
3: 스승님이 지어주기도 하고 개인이 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0: 예. 둘 다 가능하다.
2: 네네. 하나의 인정의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것이?
0: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게 보여진다, 그 스님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남자나 여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2자, 본명이. 여성분들은 3자인데 요즘 같은 시대 때는 그런 거 저희 입문반 할 때도 맞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그 불자인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용어도 있잖아요. 보살님,

0: 거사님, 처사님 이렇게 나눠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다 똑같이 보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조금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이 어떻게 맞나요?
1: 그러니까 수행자라고 하는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은 저도 하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남녀 신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는 보살, 거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미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0: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문화니까.
1: 예, 그걸 마저 이제 거사 쓰지 마, 보살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0: 그렇죠. 거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1: 예.
0: 정도만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2: 네,
0: 싶어요.
2: 보사,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잖아요.
0: 깨달은 중생.
2: 깨달은 중생 혹은 깨달아가는 중생. 예, 그러니까 중생이라서 아직 사바세계 살면서 업보가 남아 있어 시련을 겪고 살지만은 그걸 통해서 깨달아 나가는 중생이다. 뭐 깨달은 중생이기도 하고 깨달아서 이제 저기 이제 화현을 해서 동사섭을 하는 중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깨달아 가는 중생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살이라는 용어에는 남자 여자의 어떤 성별의 개념은 들어있지 않는 게 기본이고
0: 그렇죠.
2: 거사와 처사의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거사는 이제 제가의 가정을 이루고 속세에서 살지만은 깨달은 자를 거사라고 하고 처사는 불교에 귀의는 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자. 근데 깨닫지 못했지만 거사라고 불리는 경우도 한 가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절에서 이제 그 불사를 하면서 살지만 아직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일상이 신도들을 맞이하고 법당을 청소하고 또 법회를 준비하고 하는 불사에 해당되는 일을 하면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해도 행위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포교를 하는 데 해당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불사라고 하는 것도 부처불자의 일사자인데 건물을 짓거나 또 법회를 열거나 이런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불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물을 짓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중생들이 지어진 건물을 통해서 수행하고 기도해서 각자가 부처가 될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불사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불사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걸 하는 자가 혹시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사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0: 여러
2: 하고
0: 가지
2: 있어요.
0: 의미들이 있어요. 이게 정답은 없고요.
2: 네네.
0: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있지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거든요.
1: 보살 이제 여성 신자들을 이제 여성 불자님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제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동국대학교 이제 다니면서 강의를 들을 때그 교수 선생님께 이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를 언제부터 썼는가에 대해서 그때 이게 정확한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어디 문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때 그 스님께서는 그말 하더라고요. 성철 스님 때부터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쓰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게 관례처럼 굳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불렀지 그 전에 여성 신자들을 불자라고 불렀던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나중에 시대가 이제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굳어진 모양새 정도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나오셨더라고요. 송 선생님, 일각스님, 지영 스님 법명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 일각스님 법명에는.
2: 저는 하나 일자의 깨달을 각자인데 처음에 받았을 때 이제 법명을 보통 주고 설명을 안 해주지 않나요?
0: 네.
2: 예, 그래서 저는

0: 이름이 계속 그런 어떤 기운을 만들어서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일자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 수처작주하라.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알고 옳다고 생각한 것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잘 적응해서 하나의 가람이 되어라. 하나의 어떤 승과 가람이 되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일각이라고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시영 선생님.
2: 저는 제가 법명을 노스님께 받았어요. 노스님께서 이제 제가 아마 노스님 한 번 뵀을 거예요. 저의 법명은 노스님이 지어주고 제 사형은 은사스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저도 설명을 못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은사스님한테 이제 법명이 어떻게 지어지냐고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은사스님께서 이제 노스님에 대한 이제 사소한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법명을 이제 무엇이요? 그 지나가 길을 가거나 할 때 갑자기 자연물을 바라보고 영감을 얻어서 법명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 친구를 이제 저 출가자를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다 또는 이것이 뛰어나다라고 싶은 부분에서 더 뛰어나거나 이거는 보충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법명을 지어주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1: 본인 지형이 어떤 뜻이냐고요?
2: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끊지 마라.
1: 빨리 얘기해요.
2: 지형은 그 뜻이 형통한 형태잖아요. 누가 봐도 자연물에서 영감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깊게 생각을 하긴 한 거죠. 차에서 물었을 때야 이제 그냥 그 다른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했지만, 평상시에 생각하는 바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저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정도로 저는 법명의 의미를 부여를 했죠. 그리고 사실 평상시에는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해요.
0: 뜻지에 형통할 형자다.
2: 네, 저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명이. 그래서 어떤 이제 일을 겪을 때 또는 질문을 같은 걸 받을 때 저 말에 이제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또는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화가 날 때 내가 왜 이래 했을까, 그냥 이런 사고 과정을 자꾸 하게 된 것 같아요.
1: 법명대로
0: 뜻에 맞게 살아라, 이런 뜻 아닐까요? 그렇죠. 뜻에 맞게. 네. 방송을 하면은 방송에 맞게 살아라.
2: 그거는 이제 개인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실 그렇죠. 달라지는 거잖아요.
1: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걸 얘기하시면 돼요.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각 선생님께서도 그거잖아요. 그냥 그 일각수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유니콘이거든요.
1: 아 이렇게 하나만 뿌리 나서
0: 일각 돌고래도 있어요. 일각 돌고래.
2: 그렇죠. 일각 돌고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님은 뿌리 하나가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을 무슨
1: 공격한다.
0: 아니 타격감 없다.
2: 그러니까 법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고 본인이 뭘 추구해 나가느냐 이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송산 스님은
1: 저는 두 분하고 다르게 저희 은사 스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2: 해주셨어요.
1: 네, 저희 이제 사형들이 산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왜 송산이라고, 너의 법명은 송산이야 라고 하시면서 왜 제가 송산입니까 라고 하기 전에 이게 왜 송산이냐면 하시면서 본인이 산을 좋아하신대요. 산을 좋아하시는 게, 그러니까 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그 뜻이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수행단체 절에 있는 절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수행에 있는 그 표현을 산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소나무라는 게 이제 산에 보면은 소나무가 굉장히 사시사철 푸르고 이렇게 굉장히 크잖아요.
0: 사군자 중에 하나.
1: 네. 예. 그래서 은사스님께서 우리 사형사 중에 가장 크고 그러니까 항상 푸르른 마음으로 수행초소에서 잘 머물러라 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거죠.
2: 나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은사스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는지 내가 까먹은 게 아닐까.
1: 그렇지. 스님은 또 혼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저희 본명은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사찰에 찾아오시는 불자님들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세대보다는 어르신 세대가 조금 더 믿는 우리 불교인데, 그래서 이제 질문 중에 어르신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도 하셨더라고요. 스님들께 질문합니다. 3살, 73살 이영순입니다. 몸이 아픈 관계로 건강경을 두 번에 나눠서 염불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하나 하고요. 불교하면

0: 보면 어려워요. 기도를 보더라도 절을 할 때도 두 손 모아 허리 숙여서 서서히도 허리 숙여서 서서히도 될 것 같은데 방송 놓고 바닥에서 하다 보면 관절 쪽이 너무 아파서 절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교회처럼 성당처럼 노인 불자들이 반이 넘는 불교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를 해줬으면 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1: 이거는 사실 근데 너무
0: 금강경 두 번 나눠서 하는 거 어떻습니까?
1: 전 출가한 이래로 금강경을 다 읽어야만 한다라고 들은 적은 없어요.
0: 네네.
1: 네, 실제로 기도를 할 때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너무 이제 길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반 정도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냥 1부터 한 15번까지 읽고 16부터 30 나머지 끝까지 읽고 그래서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하다못해 한 편만 읽어도 그냥 한 장만 읽어도 좀 깊게 읽는 게 중요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읽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방송 놓고 하는 문제는 이미 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0: 그럼요.
1: 얼마 전에 그 기사도 보니까 조계사는 아예 그 여기가 의자. 마침 조계사잖아요. 네. 의자만 다 갖다 놓고 법회를 이미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자를 아예 전부 의자로 한 거고 그러니까 일반 사찰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사찰이 고령화가 심각해져가지고 많이 심해져가지고 절에 의자를 많이 놔뒀어요. 그러니까 정말 몸이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간접게 그 예만 편하는 정도로 질문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0: 왜냐하면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두 번에 나눠서 해도 될지 어느 스님께서는 한 번에 또 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시절에 맞춰서 좀 달라질 수 있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건 가장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릎을 다치셔가지고 수술하셨는데 스님께서 하심할 때는 절 수행법이 좋으니까 절을 수행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무릎 아픈 환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옳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가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
1: 심지어 저희 제사 지낼 때도 너무 몸이 불편하시면 절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0: 네, 맞아요.
1: 이게 뭐 출가할 당시만 해도 이제 조금 그게 불편했던 그런 개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제 십몇 년이 지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관대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자 이렇게 시청자 문자님들과 질문을 받고 답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오히려 더 편하게 또 얘기를 해서 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2: 네네.
0: 오늘 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근영하셨습니다.
2: 근영하셨습니다. 네.
3: "사람은 닦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인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무상한 인생은 찰나 사이에 흘러간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세계로 나아가라."

0: 여러분은 흔히 기도명당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광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0: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2: 그래서 알아본 연말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명당 탑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도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

0: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 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솔암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솔암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솔암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솔암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의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솔암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솔암 마의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솔암. 1000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영험한 기도 도량 4위. 동해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전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챙겨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1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엄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해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해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엄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해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엄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엄한 기도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수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특히 자식의 학업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혜와 영엄함의 상징, 오대산 상원사.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0: 영엄한 기도도량 1위는 바로 남해 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 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 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 이곳들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2: 하나, 둘, 셋, 파이팅!
3: 네, 좋습니다. 네. 저는 1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4: 어떻게 하면 출가하는지 진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 바로 국면이라는 걸 한다네? 갑자기 호흡을 식을 하라네? 하루에 세 식기를 다 먹던 놈이?

자각은 영원의 길이며 무지는 죽음의 길이다. 그 영혼이 깨어있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 영혼이 잠든 이들은 이미 죽음의 집에 들어섰다. 이를 분명히 깨달은 이들은 그 자각 속에서 법열에 넘칠 것이며 다시 이 거룩한 길에서 기뻐할 것이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겨진 설화를 찾아다니는 설화 견문록의 설화지기 장재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마리에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목경찬입니다.
0: 네, 다들 잘 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이 설화를 찾으러 온 이곳은 바로 충남 부여입니다. 부여 너무 멋진 도시 아닙니까?
2: 예.
0: 그런데 우리가 설화를 찾아가는 길목에 짜잔, 저게 있어서 잠시 멈췄어요. 왜냐면 마리아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서. 마리아, 저 뒤에 있는 저것들이 뭔지 아세요?
1: 아니요, 몰라.
0: 뭐 같이 생겼어요?
1: 사람같이 생겼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아, 저게 뭐냐면 바로 장승이라는 겁니다.
1: 장승?
0: 장승.
1: 장승.
0: 장승.
1: 장승.
0: 장재영 장승. 교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
3: 아, 장승은요, 마을의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또는 이정표, 연로 가면 어떤 마을이 있다는 이정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을의 소신 역할을 해요.
0: 그렇죠.
3: 이 마을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 무리들을 물리치는 그런 마을 수호신으로서 네. 민속 신앙물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왜 여기서 인사를 시작하는가 이유가 아세요?
0: 장승 앞에서요?
3: 예예예. 예, 예.
0: 장승의 그 뭐 의미처럼 우리 설화 견문록이 예. 사찰 설화의 이정표이자 예. 앞으로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3: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답을 잘해주시네요. 역시 명 진행자입니다.
0: 띵동댕 정답입니까?
3: 예,
0: 좋습니다.
3: 예.
0: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설화를 찾으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하실까요? 가시죠. 예. 아, 오늘 날씨도 좋고요. 설화 찾기 정말 좋은 날씨 같습니다. 자, 여기 잠시만 서보시죠. 이야,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설화를 소개할 이곳은 바로 부여의 대표 사찰 무량사입니다. 무량사.
1: 무량사 뜻이 뭐예요?
0: 무량사. 글쎄요, 뭐 감개의 무량하다의 뭐 무량인가?
3: 네, 그런 무량의 의미인데요. 네. 원래 좀 더 따져본다면 나무아미타불 아시죠?
0: 그렇죠.
3: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을 말할 때 무량한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수명, 헤아릴 수 없는 광명. 그래서 수명도 헤아릴 수도 없고 광명, 광명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도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무량수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아미타 부처님과 관계되는 극락정토를 말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일주문을 지나면 저희는 극락정토 무량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오늘 설화를 만나볼 텐데, 자,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3: 네, 오늘 무량사에서는요, 두 분의 이야기가 네. 우리들한테 네. 또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네. 어찌 보면 스님의 모습인데 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세속인의 모습처럼 네. 좀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설화 이야기도 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0: 궁금합니다. 자, 비밀의 그 두 주인공 만나러 올라가시죠.
3: 예.
0: 가시죠, 가시죠.
4: 신라 범일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전해지는 무량사는 고려시대에 중창된 거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인조 때에 재건되었으며 2층 구조의 극락전과 5층 석탑 등 오랜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를 보유한 아름다운 천년 고찰입니다.
0: 야, 일주문을 지나서 올라오는 길도 상당히 예쁘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3: 아, 또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서 잠깐만.
0: 아, 왜요? 왜요, 교수님? 네.
1: 아, 인사해야 돼요?
3: 아, 인사도 나중에 하면서 해야겠지만
0: 네.
3: 여기가 무량사의 핵심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한 킹포인트, 중요한 지역입니다.
0: 여기가요?
3: 예, 포토존이라 하기도 하고요.
0: 포토존이요?
3: 예, 왜? 사람들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0: 네.
3: 여기서 딱 천왕문 너머를 딱 보면은
0: 네.
3: 석등, 그다음에 5층 석탑,
0: 네.
3: 극락전이 이어지면서
0: 네.
3: 하나의 좋은 풍광이 되고
0: 네.
3: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천왕문은 어두움 속에 하나의 액자처럼 보이면서 저 너머 극락세계가 밝게 보입니다.
0: 아, 그렇죠. 사실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는데 예, 제가 사진을 좀 잠깐만. 아, 그렇습니다. 과연. 이야, 이거 보십니까? 하나, 둘, 셋. 와, 정말 그 사진 프레임처럼 느껴져요.
3: 그렇죠.
1: 아, 맞아요. 그림 같아요.
0: 그림 같아. 맞아, 맞아. 그림 같아.
3: 이런 그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곳면은
0: 네.
3: 또 우리를 기다리는
0: 네.
3: 이야기가 있죠.
0: 아, 좋습니다. 오늘 사진도 찍고 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죠. 극락청천 불향사로 빨리 들어가시죠.
3: 예.
0: 자, 가시죠. 야, 진짜 웅장하고 그죠? 네. 그림이 같다 보네요. 또 무량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바로 이 극락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이 극락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3: 예, 맞습니다. 이거 무량사 극락전은요, 네. 법주사에 있는 대웅보전, 네. 그리고 하음사의 각항전 이 세 가지를 네. 우리나라의 3대 불전이라고 그래요. 3대 법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맞아. 저 각항전도 그렇고 네. 법주사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똑같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네요.
3: 예, 그렇죠. 근데 밖에서 보면 네. 2층 구조지만 네. 안으로 들어가면 네. 전체 하나로 돼 있어요.
1: 진짜 신기해요.
0: 그죠, 그죠. 이게 하나로 되어 있대요. 네. 그만큼 웅장하겠네요.
3: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볼 때 안에는 아 진짜 굉장히 장엄스러운 네. 부처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장엄한 극락전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3: 네, 그러겠습니다.
0: 야,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네.

0: 와, 여기 부처님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1: 네, 그 중앙에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고요. 그 아미타 부처님 좌측에 계신 분이 관세보살님, 네. 우측에 계신 분이 대세지 보살님이세요. 이 세 분의 부처님이 또 완주 송광사에 또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신데, 네. 그 세 분의 부처님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웃고자 하는 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2: 설화 이야기, 네. 좋습니다. 자, 무량사에 얽힌 설화 첫 번째 주인공, 자, 과연 누굴까요? 누구십니까?
1: 예, 네, 바로 조선 중기 때 계셨던, 네. 진묵 스님입니다.
2: 진묵 스님.
3: 예예예. 예, 예.
1: 살아있는 부처님 생불,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작은 화신으로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적을 많이 행했었던 분이에요.
2: 이적이라면 귀한 일들을 많이 행동했다, 뭐, 예, 그런 뜻이죠. 예, 예, 예.
1: 그래서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무량사 극락전 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2: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1: 그게 뭔가면요, 네. 우리가 불상을 조성하게 되면은, 네. 저만 불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품을, 네. 신앙의 대상으로 바꾸는 행위가 바로 저만불사인데요. 네. 그때 여기 극락전에 있는 부처님을 조성하고 저만불사를 해야 되는데, 네. 똑같은 시기에 완주 송광사에 있는 부처님도 저만불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도력이 높다고 알려진 진묵 스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동시에.
2: 동시에.
1: 예. 무량사에서도 부탁을 하고, 네. 송광사에서도 부탁을 하니까, 네. 이 진묵 스님이 어느 절은 가고 어느 절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무량사에는 염주를 보내고, 네. 송광사에는 주장자를 보내요. 그래서 정명법사가 위치할 자리에, 네. 무량사는 염주를 올리고, 네. 송광사는 주장자를 올려요. 네. 그랬더만은 신기하게도 무량사에는 염주가 저절로 돌아가면서, 오. 소리가 나고, 오. 그리고 송광사에는, 네. 주장자가 저절로 혼자 꼿꼿 있어갖고
2: 섰다.
1: 그래서 두 절 다 무사히 저만불사를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놓고 있습니다.
2: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2: 이해할 수 없지만,
1: 그런 내용이, 네.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2: 그럼 진묵 스님 약간 도력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1: 도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었죠.
2: 그 외에 다른 능력 같은 거 없으셨나요?
1: 다른 능력보다 이분은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진묵 스님은 스님이면서도, 네. 우리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모습에, 네. 좀 세속인의 모습도 가끔씩 보여져요.
2: 세속인의 모습이요?
1: 예. 그럼 세속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죠?
2: 글쎄, 뭐.
1: 말이 하나가 뭘까요?
2: 세속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가?
1: 요거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2: 전 알 것 같은데? 말이야, 진작 가는 거 없어요, 혹시? 모르겠어. 혹시 이거 아닙니까? 요거 아닙니까?
1: 예, 그거 맞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네. 이건 또 법당 아니니까. 네.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2: 네.
1: 그거는 또 자리를 옮겼어.
2: 옮겼어.
1: 예, 또 그 이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 그럼 자리 옮겨서, 예.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시죠.
3: 예, 그러겠습니다.
2: 자, 옮기시죠. 네.
1: 우리 설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여기 정도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2: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1: 여기가, 네. 우화궁이라고, 네. 스님들이 그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0: 무슨 뜻이에요?
1: 우화라는 게요. 꽃, 비우자의 꽃하자. 꽃이 빛으로 내린다. 꽃비가 내린다. 라는 건데, 법화경에 놓는 내용입니다.
2: 그렇군요.
1: 예.
2: 여기 보면 주련들을 보면은 한자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여기 있는 주련 중에 일부분이, 네. 우리 설화 주인공인 진묵 스님과 관계된 개성이 있습니다. 진묵 스님이 직접 쓴 개성이 있어요.
2: 진짜요?
1: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마리아가, 네. 한자를 좀 안 돼요.
2: 마리아가요? 과연 진짜 읽을 줄 알아요?
0: 예, 조금 알아요.
2: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네.
0: 예, 읽어볼게요.
2: 자, 어떤 거?
3: 몇 개부터? 천자부터.
2: 천자부터.
0: 예. 천금지석산위침.
3: 야.
2: 뭐야? 얘 뭐야? 잠깐만. 너 러시아 사람 아니지? 너 부여 사람이지? 얘 부여 사람 아니에요? 진짜. 잠깐만. 교수님. 여기 한자 있잖아. 이거 보고 읽은 거 아니에요?
1: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멀어서 안 보여요.
2: 진짜 저 한자 읽은 거예요? 한글 읽은 게 아니라?
0: 네.
3: 끝까지는 힘드시죠?
0: 네.

0: 네,
1: 예,
0: 조금
1: 여기 가면
2: 네.
1: 이것이 이 개성이 진묵 스님 개성이에요.
2: 네.
1: 그냥 풀이를 하자면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바닥 방바닥 삼았어.
2: 네.
1: 또 산을 베개 삼고
2: 네.
1: 그 다음에 달을 등불 삼고 그 다음에 구름을 병풍 삼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2: 중요한 포인트
1: 바다를 술통 삼았어.
2: 오.
1: 그리고 크게 취해서 자리에 일어나 춤을 추다가 이 장삼자락이
2: 네.
1: 곤륜산에 걸릴까 염려가 되네.
2: 그럴 뜻입니다.
1: 예, 그런 그 고성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더 넘어까지 개성이 있습니다.
3: 아니 근데 교수님
4: 네.
3: 보통 이 주련들은 불경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술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네. 정말 일반적이진 않네요.
1: 그러니까 진묵 스님이
2: 네.
1: 뛰어난 스님이면서도 우리 대중들과 호흡하면서
2: 네.
1: 자유자재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아까 세속인의 삶을
4: 네.
3: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사셨다.
1: 스님이면서 세속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3: 개인적으로 진묵 스님 제 스타일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스타일이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2: 뭐 뭔데요?
1: 아까 술 이야기가 났잖아요.
2: 그러니까.
1: 그죠? 술을 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 아 저는 알 것 같은데. 자 마리아 술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0: 막걸리?
3: 마리아가? 마리아가 좀 막걸리를 좋아하나 봐요. 막걸리는 땡! 정답! 곡차 아닙니까?
1: 네, 곡차 맞습니다.
2: 곡차.
1: 네, 가끔 이제 저희 집안에서
2: 네.
1: 농담삼, 진담삼 이렇게 곡차라 그러는데요.
2: 네.
1: 그 곡차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알려진 분이 진묵 스님입니다.
2: 그렇군요.
1: 네, 우리 설화의 주인공.
2: 어떻게 이게 유래가 된
1: 그러니까
2: 거죠?
1: 그러니까 평소에 진묵 스님은 곡차라고 하면 드시고
2: 네.
1: 술이라고 하면 안 드셨어요.
3: 아, 근데 진묵 스님이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3: 근데 약간은 좀 우기신 게 없잖아 있네요.
1: 네.
3: 저도 앞으로 그럼 술 마셨다고 얘기 안 하고 친구들한테 나 곡차 좀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정신도 수양되는
1: 그렇죠.
3: 것 같고.
0: 그럼 치맥 말고 치곡이라고 해야 돼요?
3: 야야 바로 응용하는 거 봐. 그렇죠. 치맥 말고 바로 치곡이라고. 아이고 야 대단해.
1: 치킨가? 곡창가?
3: 그런데 교수님 네. 그 옛날 뿐이나 지금이나
1: 네.
3: 사실은 이 술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4: 네, 그렇죠.
3: 우리 진묵 스님 술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설화가 또 있을 것 같기도 네. 한데요.
1: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묵 스님은
2: 네.
1: 곡차라 그러면 드시고
2: 네.
1: 술이라 그러면 안 드셨어요.
2: 그렇죠.
1: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공략관에서 단내가 살살살 나는 거예요.
3: 단내가?
1: 네.
5: 어느 날 공양주가 술을 거르는데 그 냄새가 짙게 풍겨오니 평소 곡차를 즐기던 진묵 스님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그러자 공양주는 스님이 곡차를 마시지 못하도록 일꾼들에게 줄 술을 거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진묵 스님은 그냥 돌아갔다가 절을 한 바퀴 돈 다음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공양주는 스님의 뜻을 모른 채 하며 재차 술을 거른다고 대꾸하였습니다. 진묵 스님은 결국 실망한 채 술을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진묵 스님을 호위하던 금강신이 나타나 철퇴로 공양주의 손목을 내리치니 조막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0: 진묵 스님께서는 확실한 원칙이 있으셨네요.
3: 그렇죠. 원칙이 있으셨어요. 곡차는 곡차고 술은 술이다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곡차든 술이든 많이 먹으면 취하기 마련인데 스님께서는 취하지 않으셨나 봐요.
1: 네. 진묵 스님이 곡차를 즐겨 먹었다거나 하는 건 내향들은
2: 네?
1: 단지 당신이
2: 네.
1: 뭐 좋아서 먹었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도 걸림이 없고 그 못 대중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전해지지 않은 것 저는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3: 그 해석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0: 그런데 솔화인 물이 투명이라고 하셨는데 또 누가 있었어요?
3: 맞아요, 두 분. 자, 한 분은 이제 진묵 스님이고 예. 또 한 분 너무 궁금합니다.
1: 네, 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네. 또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진묵 스님보다 앞

0: 앞서 계셨던 분입니다.
1: 어, 어디로 옮기면 됩니까?
0: 저 또 뒤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빨리 이동하시죠. 예. 어, 잠시만. 잠시 올라오실래요? 네. 자, 마셔. 주수님, 제가 아까 살짝 여기 둘러봤는데요. 예. 여기 지금 김시습의 초상화가 있네요.
0: 예, 이 무량사 곳곳에는 네. 김시습의 네.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오늘 그 두 번째 설화의 주인공 바로 김시습입니까?
2: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0: 그 설장 기습식이라고 그러죠. 네. 이분도 스님 모습이면서 또 세속인과 가까운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5세 때, 5살 때 네. 시를 써서 네. 신동소리, 천재. 네, 신동소리를 들었고요. 네. 그 세종대왕께서는 네. 칭찬한다는 의미에서 네. 그 비단을 하사하기도 했답니다.
1: 비단을 하사하죠.
0: 네, 비단을. 네. 그래서 이 무량사에 그 김시습 설장 김시습 선생께서 계셨는데 네. 그 여기서 또 열반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와 관련된 또 부도도 있고.
3: 김시습은 열반에 들기 전 승려들에게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아다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절 옆에 안치해 두었는데 3년 뒤 장사를 지내려고 관을 열어보니 김시습의 얼굴빛이 마치 살아있는 듯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가 부처가 된 것이라며 불교식 다비로 장을 치러주었고 이때 나온 사리 한 과를 부도로 만들어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1: 왜 임금님 곁이 아니라 이 무량사와 인연이 되었던 걸까요?
0: 아, 그거는 참 김시습 선생의 개인적인 참 역사적인거나 그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 김시습 선생님이 한창 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무렵에 네. 세조가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1: 그쵸.
0: 왕위에 오르죠.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네. 김시습 선생께서 네. 정치를 멀리하면서 출가를 해요. 네, 스님이 된 거죠. 설잠이라는 네. 법명을 가지고.
1: 설잠?
0: 네, 설잠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다니다가 네. 말년에 네. 이제 이곳 그 무량사에 와서 네. 직접 저 초상화를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초상화를 그리면서 네. 스스로 이제 자책해서 말을 합니다. 네 능력은 너무 약하고 너는 지극히 너무 약하고 네. 너의 분별은 없으니 마땅히 이 어려운 세상에 네. 사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조소 겸 자책하기도 하죠.
1: 아... 네. 그러면 이 부도와 네. 이 초상화 외에 네. 김시습과 관련된 그 흔적들이 혹시 남아 있을까요?
0: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네. 제가 또 이야기하겠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러시겠습니다. 네. 자, 이동하시죠. 네. 저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0: 예, 청한당이라고 설장 김시습 선생께서 네. 말년에 머물었던 공간이라고 봅니다. 네. 설장 김시습 선생님의 호가 청한자예요. 아. 여러 가지 호가 중에 하나가 청한자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서 네. 1년 정도 머물었죠. 네. 열반하신 무렵에 말년에 네. 그러면서 이 무량사에 계시면서 부처님의 언덕에 보답을 하고자 네. 극락전이라는 현판을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1: 본인이 직접 쓰셨다.
0: 예, 그래서 우리가 왔던 극락전의 현판 있죠. 네. 그것을 김시습 선생님께서 네.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김시습 선생님께서 그 시나 서예에 능하셨잖아요.
0: 예, 예.
1: 이곳에 또 왔으니까 이 상징적인 곳에 예, 왔으니까. 예, 예. 교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시를 좀 지어주시면 어떨까?
0: 갑자기 복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때가 제가 질문을 계속했는데 숙제를 내주고
1: 시 한번 예 지어주세요. 아,
0: 시보다는요. 네. 갑자기 이제 우리 장재영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여기에 설장 기숙에서 말년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네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울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 박경리 선생님의 네. 글 중에 하나입니다.
1: 해주시죠.
0: 예. 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1: 그 짧은 구절이 가슴이 확 와닿네요. 너무 좋습니다.
0: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네. 그 잔잔해진 그 마음으로 네. 눈으로 더 돌아보니까 청춘은 너무나 짧고 그렇지만 아름다웠어. 그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1: 왜 몰랐을까? 아, 예. 왜 모르셨을까?
0: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요?
1: 자, 우리 마리아. 예. 자, 마리아 혹시 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읊어줄 시 같은 거 기억나는
2: 네, 저
1: 거?
2: 러시아어로 유명한 시 읽어볼게요.
1: 좋습니다. 야, 이곳에서 좋습니다. 이거 진짜 읊어주시죠.
2: Я вас любил, любовь еще быть может, в душе моей угасла не совсем. Но пусть она вас больше не тревожит. Я не хочу печалить вас ничем.
0: 뜻은 모르겠는데.
1: 뭐가 좋은 말 같아요.
0: 뜻은 모르는데 목소리에 운율이 내파는 것 같았어.
1: 야, 무슨 뜻이에요?
2: 사랑에 대한 시예요.
1: 사랑에 대한 시. 아이고, 저희 둘 너무 사랑한다. 그런 뜻인가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이곳에서 또 시를 읊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설아 견문노. 자, 오늘은요, 진묵 스님의 점안불사 이야기, 그리고 생육신 중 한 명이자 스님이었던 김시습, 설잠 스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강직한 성정과 신념으로 평생을 떠돌았던 설잠 스님. 이곳 무량사에서 부디 평안을 찾으셨길 바라면서 저희 설아 견문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3: 싶어. 생도 지혜도 헤아릴 수 없는 곳 무량사. 방랑자 김시습이 여생의 종착지로 무량사를 선택했던 것은 어쩌면 이곳이 그가 바라던 이 세계의 극락정토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보지 못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른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며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자는 오류가 많으며 모든 경전을 다 안다고 장담하는 자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보잘것 없는데도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 올제 여러 갈래 몸을 낳도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토

오리까 천건 만건 내려오던 원수거나 지난이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히 어떤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항상 밝게 살고 있다. 지난 일에 걱정하지 않으면 밝게 살 수 있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밝게 살 수 있다. 지난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어리석음이다. 공연한 일로 슬픔과 걱정에 빠지면 얼굴이 어둡나니 마치 잘려진 갈대가 햇볕에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받아야 한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2달째였어요. 랜덤 재생을 하면 홍기나도 허버벅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3: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4: 너희 둘 다 내 거다.
3: 대패 좀 주세요. 좀 짜는 게.
1: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5: 손비나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4: 아 네. 공부.
1: 공부. 오.
4: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아, 그 방향 진짜.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0: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생에 나의 조상이어서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안 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끝에

것은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7개 약인요 교집 3세 일체불

곡상수 심심상계 옥고광 염령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시방세계 무불연 도령동생인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화형자 득의 달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보기 선망 부모 왕극락 현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아비심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믿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내 법 속에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행복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마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귀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

0: 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우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히어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별빛처럼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롯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0: 서울 조계사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를 위한 명상 체험 부스를 마련해 소리 명상과 먹기 명상 등 다양한 명상을 체험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린 듯 꽃잎이 흩날리는 입함나무 아래에서 마음을 쉬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포항의 천연기념물 입함나무 군락지에서 음악과 명상이 어우러진 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신도회도 없는 사찰이지만 군장병을 위한 간식 만들기로 바쁜 사찰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소박하게 시작한 간식 지원은 이제 2,000인분이란 대규모 사업이 됐습니다. 사찰에서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색 템플스테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묘적사 낭이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가 동물과 공간을 나누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불교 영적 돌봄협회 사무총장 지인 스님을 만났습니다. 지인 스님에게 임종을 앞둔 불자들이 개종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와 돌봄협회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서울 종로 조계사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를 위한 명상 체험 부스를 마련해 명상을 처음 경험한 아이들의 순수한 소회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조계사 도량이 커다란 비눗방울을 쫓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자녀와 함께 도량을 방문한 부모들도 덩달아 신나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를 함께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 불교 체험마당 우리가 주인공 모두 모여라를 열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 사찰을 방문한 어린이들은 페이스 페인팅, 에코백과 단주 만들기 등 천진불 취향 저격 체험 행사로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2: 기사 보고 알게 돼서 왔는데 아이도 참 좋아하고 여러 가지 선물이 있더라고요.
3: 자개 보석함도 오늘 너무 예뻤고 그것도 소장용으로 완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1: 도량 한편 가장 눈길을 끈 건 어린이를 위한 명상 체험 부스. 싱잉볼 소리에 집중하는 소리 명상과 과자를 입에 머금고 관찰하는 먹기 명상 등 다양한 명상을 경험했습니다. 명상을 처음 접한 어린이들은 가장 순수한 단어들로 난생 처음 고요해진 마음을 바라본 후기를 전했습니다.
4: 재미도 없고 지루하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편안해지고 소리도 좋았어요.
5: 그 종소리를 들으니까 매일 건강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6: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찰과 또 불교에서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게 많은 사람들과 좋은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1: 투호와 제기차기, 널뛰기 등 전통놀이 체험이 열렸고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키캡키링, 자개 보석함 꾸미기 부스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승현 조계사 총신도 회장은 3천만 원 상당 장난감을 보시해 도량을 찾은 어린이 누구나 장난감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 훈기를 더했습니다.
7: 아이들이 마음 놓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린이 때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1: 먹거리 부스에선 맛있는 간식들이 어린이들의 입을 즐겁게 했고 일주문 앞 특설 무대에선 마술 공연, 소년 소녀 합창단 공연이 열려 재미를 더했습니다.
8: 어린이날에 맞아 부처님 도량에 모인 천진불들은 즐거운 놀이와 다양한 체험으로 각자가 부처님이자 주인공임을 몸소 느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천안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봉축탑을 점등했습니다. 천안불교 사암연합회는 지난 2일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연합회장 도원 스님을 비롯해 원로 인경 스님 등 회원 스님들과 이재관, 문진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회장 도원 스님은 천안 삼거리는 수많은 선지식과 수행 납자들이 구도와 열반을 추구했던 의미 있는 장소라며 구도의 열정을 탑등으로 밝히는 점등식의 공덕으로 전 세계가 고통에서 벗어나 화합의 길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점등사를 전했습니다. 점등식에 참석한 사

0: 사부대중은 정림사지 5층 석탑 모형의 봉축탑 등을 돌며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천안 시민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도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청도 바르게 살기 공원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란 슬로건을 주제로 열린 봉축 점등식에서 연합회장 탄암 스님을 비롯한 회원 사찰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여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퍼지길 기원하는 연등을 밝혔습니다. 연합회장 탄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생명이 존귀하단 깨달음을 새기며 고통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조화로운 세상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점등식 뒤에는 바르게 살기 공원을 출발해 청도역 지하차도를 왕복하는 제등 행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비와 공존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하얀 눈이 내린 듯 꽃잎이 흩날리는 입함나무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포항의 천연기념물 입함나무 군락지에서 음악과 명상이 어우러진 특별한 문화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1: 600여 년 세월을 지역민과 함께 해온 포항 이모사 일대 입함나무 군락지. 입함나무 가지마다 피어난 흰 꽃들이 마치 눈이 내린 듯 주위를 뒤덮었습니다. 입함나무 아래 색소폰 선율과 합창, 전통 연희, 소프라노와 테너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봄날 숲속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2일 이모사가 시민들을 위한 치유와 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유산청 2026년 생생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찰의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음악과 명상, 전통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2: 입함나무 아래 명상과 쉼을 함께 하면 이라는 자연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바람과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1: 음악회가 끝난 뒤 참석 대중들은 입함나무 그늘에 앉아 명상지도 법사 선혜 스님의 싱윤불 소리와 바람 소리, 새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자연이 건네는 고요함 속에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2: 내 마음의 위안과 편안함과 또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명상 프로그램은 5월과 6월에 걸쳐 모두 8차례 운영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나무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입함나무 군락의 보존과 지역의 평안을 기원하는 목신제도 봉행됩니다. 오랜 세월을 건디며 지역의 기억을 품어온 입함나무 군락지는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느끼고 머무는 쉼과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모든 사찰이 분주한 이때 군장병을 위한 간식 만들기로 바쁜 사찰이 있습니다. 가평 청룡사 사사무회 봉사단의 간식 제작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자리한 자그마한 도량 청룡사. 봉사자들의 분주한 손놀림에 따라 향긋한 과일향이 공양간에 퍼집니다. 주방에선 능숙한 칼솜씨로 파인애플을 손질하고 자몽은 음료로 마시기 좋게 알갱이를 한알한알 분리합니다. 가평 청룡사의 사사무회 봉사단인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비구니 군승이 주지로 있는 전국 군법당에 보낼 간식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4: 군생활 몸 건강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뜨거운 물에 곤약가루를 불어 식히고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손질한 과일과 과일청을 더하니 생과일 곤약젤리 음료가 완성됩니다. 이날 만든 음료는 하와이안 후르츠 곤약젤리, 파인애플, 자몽, 망고, 오렌지 같은 열대과일을 가득 담았는데 키위나 용과 같은 단일 메뉴보다 장병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근 군법당을 돕기 위해 소박하게 300인분으로 시작한 일은 이제 2000인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군승 돕기를 주요 사업으로 정하면서 청룡사에 제작비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5: 처음에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보살님들, 거사님

0: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은 되게 안정적으로 10군데 군부대 모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1: 음료를 담을 포장 용기엔 군포교를 응원하는 청룡사와 전국 비군의회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몇 날, 며칠, 밤낮으로 간식을 다 만들고 나면 사사무회 봉사단의 정성은 2천여 장병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은 봉사단에서 80대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옥선 씨는 손주뻘인 장병들의 군생활을 응원했습니다.
2: 아침이면 잠도 안 와요. 이런 일하러 온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집에서는 다 귀한 아들들인데 가서 고생하느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1: 신도회도 없는 절에서 스님과 봉사단만의 원력으로 시작한 무주상보시. 그 보시 공덕은 군 생활에 지친 장병들이 부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되는 인연으로 회향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도 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도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색 템플스테이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산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다가온 건 스님이 아닌 고양이였습니다. 사람을 경계하기는커녕 먼저 다가와 몸을 비비고 이내 자연스럽게 곁에 머뭅니다. 예불과 차담, 명상까지 고양이와 하루를 보내는 남양주 묘적사의 냥이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5: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안 하는데 잘 여기 오니까 고양이가 이제 저를 먼저 반겨주고 저한테 올라오기도 하고 온기도 나눠주고 하는 모습에서 좀정 같은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4: 최근 종교와 거리를 두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묘적사는 고양이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을 더욱 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와의 자연스러운 교감이 낯선 사찰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마음을 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들은 절마당을 오가며 명상하는 사람들 곁에서도 차담이 이어지는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합니다.
6: 다른 절에서는 볼수 없는 고양이들도 많이 있고, 먹이도 주고, 뭔가 안아보고, 이렇게 가까이 함께 하면서 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4: 고양이와 함께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찰 이름에 대한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7: 오묘하다 할 때, 묘할 묘자에 적적할 적자를 써서 묘적사.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밤에 원래는 별을 이렇게 막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별 보러 갔을 때그 뭔가 적적한 와중에 뭔가 기분이 오묘한 그게 있거든.
4: 스님들이 직접 구조해 돌보며 하나둘 모인 고양이들은 현재 11마리. 보호소로 보내지면 안락사 될수 있기에 스님들은 고양이를 데려와 치료와 돌봄을 이어왔습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고양이들은 이제 사찰 곳곳에서 사람들 곁을 오가고 길을 따라 함께 움직이며 공간을 안내하는 안내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8: 일단 여기가 산이어서 공기도 좋고 지금 바람이 좀 부는데 밖에 종소리도 나고 그래서 확실히 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도 있어서 좋고요.
4: 고양이와 함께하는 묘적사의 이색 템플스테이가 사찰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인 직지심체 요절의 가치를 예술로 승화시킨 뜻깊은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주 조계종 주지협의회는 지난 3일 상당구청 공연장에서 회장 덕산 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청주시 불교 연합회장 도성 스님,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직지 신앙송 대회와 마음의 노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회장 덕산 스님은 인쇄 문화의 꽃이자 정신 문화의 꽃인 직지에 담긴 사상은 무너져가는 인류와 환경 재앙으로 신음하는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위대한 사상을 호지하고 선양하고자 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한 편의 시를 낭송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게 된다며 참가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 영적 돌봄 협회 사무총장이자 조계종 병원 전법 단장이신 지인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스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 영적 돌봄협회 사무총장 소임을 비롯해서 병원 정법 단장 소임을 맡고 있는 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스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불교 영적 돌봄 협회, 어떤 협회지? 하고 아직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1: 네. 불교 영적돌봄협회라고 하면은 영적돌봄이란 말이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의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웃 종교에서 쓰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영적돌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호스피스 연명의료,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에서 제2차 종합계획으로 그 영적돌봄 서비스라는 말이 한 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환자 돌봄을 하는 종교인들을 영적 돌봄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우리 불교는 아직 이 영적 돌봄이라는 것의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회장선생님께서 불교 붙이면 되지.
0: 네.
1: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가 탄생되고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영적 돌봄 협회, 불교 영적 돌봄 협회가 탄생되고 되었던 거죠.
0: 병원 법단 개선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사업이 서울의료원 병원법당 리모델링인데 왜 서울의료원을 처음으로 리모델링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1: 네.
0: 리모델링 이후의 변화나 또그 의미도 알고 싶습니다, 스님.
1: 네. 서울의료원은 저희 영적돌봄연구소 소속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4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주하는 지도법사에게 소임비를 지급하고 또 저희들이 기숙사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오롯이 그 기숙사에 계시면서 환자 돌봄만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환경 개선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불교 법당이 한 공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공간을 두 공간으로 나눈 거지요. 법당과 그리고 그 지도법사의 집무실 겸 상담실. 그래서 그 이후에 환자들도
0: 네.
1: 스님께 이제 깊은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이제 마음 놓고 할수 있고, 공간 분리가 되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금 현재, 그 직원 글자가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서울의료원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0: 네.
1: 그때는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직원 글자 수가 57명이라고 합니다.
0: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스님.
1: 그렇죠. 그리고 봉사자도 늘고, 그리고 환자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러한 돌봄을 받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수
0: 네.
1: 있겠지요.
0: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스님. 제가, 한 며칠 전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임종을 앞둔 불자들은 임종을 앞두고 개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타 종교로 개종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1: 네,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 이 전법, 그러니까 불교 법당의 역사가 40여 년이거든요.
0: 네.
1: 근데 저희는 사실 개인 원력으로 법당 하나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나 또 천주교 또 그런 다른 이웃 종교에서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교구라든지 이런 데서 파견하는 그 수녀님, 신부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0: 네.
1: 원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항상 상주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님들이 없는 자리에 불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곳에서 얘기 들어주고 영적 돌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스님한 그 다른 종교인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개종을 하기도 하고
0: 네.
1: 또 이러한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시범 사업을 하게 된 그러한 계기도 된 겁니다. 30%의 개종이 병원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될것 같아요.
0: 사실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나누기 위해서일까요? 협회 출범 후첫 세미나를 여셨습니다.
1: 네.
0: 스님께서 좌장으로 또 함께 하셨는데, 여기선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나요?
1: 네. 건보병원의 일산병원과 그 서울의료원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소임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주어진 그런 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그 같이 나왔던 재가자분들도 사실 이런 혜택을 받았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니 병원 포교가 잘 되었습니다 하는 목소리를 하나 냈고요.
0: 네.
1: 또한 목소리는 전북대

0: 병원 스님 경우에는 이렇게 홀로 서기를 하고 계시는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사찰도 운영하고 또 병원 법당에 가서 또 환자들도 만나야
1: 네.
0: 되고 이두 가지를 하다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단에서 또 이렇게 책임자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병원 포교가 잘될수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낸 거죠.
1: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실제 피부로 느꼈던 그런
0: 네.
1: 감동이나 어려움을 다 공유를 하신 자리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오셨던 분들도 많이 눈물을
1: 네,
0: 흘리셨어요.
1: 그러셨을
0: 그리고
1: 것 같습니다, 스님. 네.
0: 안타까워하시고. 저는 세미나를 지금까지 해보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계셨던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 참 협회에서 함께하는 세미나에서 감동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0: 네. 현장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 참 스님, 이 불교계 영적 돌봄 더 서둘러 체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0: 저희 영적돌봄협회에서는 지금 우선 그 전국비구니회 회원장이 있죠.
1: 네.
0: 그 회원장 관련해서 전화 방문 상담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 카드하고 스크립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환자 스님들을 만나면서 또 홀로 계시는 스님들을 만나는 이러한 단계를 우선 이제 전국비구니회에서는 그런 일을 했죠. 연구소에서.
1: 네.
0: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병원 법당에 계시는 스님들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의 종류는 스님들이 처음 오시면 환자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를
1: 네.
0: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만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1: 네.
0: 또 환자들과 이게 카드를 활용해서 대화를 나누는
1: 어,
0: 방법들,
1: 네.
0: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교육을 운행하고
1: 네.
0: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뉴얼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별가족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49제를 지내지
1: 네.
0: 않습니까? 그럼 일제서부터 육제까지 그 제사 지내기 한 10분 정도 사별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9제 각 병원에서 또 사실 49제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병원에서 요령은 들 수는 없어요.
1: 어, 그렇죠. 네.
0: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병원에 맞는 49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스님들이 왜그또 사찰에서 하는 기도와 병원에서 하는 기도는 다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만났을 때 하는 기도들, 또 환자를 만났을 때 입관 의식, 그리고 또그 임종 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집을 저희들이 또 매뉴얼화하고 또 이렇게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결국 환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란 믿음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비의 손길 더 널리 또 뻗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위로야말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자비의 실천일 겁니다. 불교계의 영적 돌봄이 우리 곁에 든든한 동행으로 자리 잡아 아픈 이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 공양입니다. 승보 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심에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남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남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부사주지 동훈입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진짜 제가 다시 하고 싶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법문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밤에 나오는 말씀, 아함이라는 거, 니까야, 빨려, 니까야, 아가마, 자밤 두 개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지시 다음 시간에 그 빨려, 니까야는 무슨 말이고 아함, 아가마는 무슨 말씀인가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자밤에 나오는 말씀, 삼법인 세 가지 진리의 도장. 우리가 도장인자 할 때 인감도장은 위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감을 중요한 서류 뗄 때는 인감을 꼭 도장을 제시하고 지문도 찍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말씀에서 초기 불전에서 근본 경전에서 원시 불전에서 세 가지 틀림없는 인감도장 같은 진리를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열반득정까지 넣어서 사법인이라고 하는데 뒤에 말씀드리고요. 삼법인이란 재행무상요, 일체계고요, 제법무하다. 세 가지입니다. 이걸 왜 중요하냐면, 우리 불자님들이 재행무상과 일체계고와 제법무하를 모르고는 어느 경전도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반야부, 600부, 부처님이 21년 동안 설법해 놓으신 반야부, 반야바라밀다, 금강반야바라밀경, 반야신경은 이 재행무상과 일체계고와 제법무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승경전을 이해하려면 특히 초기불제 나오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의 세 가지 틀림없는 진리를 이해하시고 바른 공부를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법인을 진리의 특성, 법의 특성이다, 불교의 특징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독특한 입장이다, 다른 여타 종교나 철학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는 거다. 종교는 거의 뭐 권선징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삼법인설은 부처님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불교의 입장이며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판서를 해놨는데, 삼법인 세 가지 틀림없는 진리의 도장,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아완경에 나오는 말씀은 일체는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세상사 모든 삼라망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은 삼라망상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항상함이 없다, 항상함이 없는 건 고다. 우리가 괴로움이라 할 때는 뭐 누구하고 인간관계를 새긴다, 헤어지기 때문에 무상하고 고해요. 그 다음에 중요시

움직이는 물건들을 잊어버리거나 깨어 먹었을 때 괴로운 거예요. 내가 간직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무상한 것은 부처님은 고다. 락이 아니다.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울 때는 그 마음이 항상 가기를 원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금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은 아한경에서 일체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항상 이대로 늙지 말고 있어줘. 돈이 소멸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줘. 내가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항상 요모양으로 아름답게 이쁘게 머물러줘. 그럽니다. 근데 항상 하지 않고 변하니까 고다. 괴로운 것은 무하다. 내가 아니다. 괴로운 것은 무하다. 내가 없다. 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기, 우파니샤트 이런 데서, 그 힌두교 이런 데서는 아트만이라고 나를 내세우는데, 불교는 무아를 얘기해요.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하다. 나의 실체가 없다. 우리의 지수화풍 4대에도 실체가 아니다. 인연이다 하면 흩어진다. 이 몸뚱아리도. 수상행식의 오온도, 수상행식 사온도 아침의 생각, 저녁의 생각, 다음날 생각이 틀리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 뜬구름이 부분자체 본무실, 뜬구름이 인연에 따라서 변하듯이, 인연에 따라서, 일, 날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우박과 비와 서리로 바뀌듯이 나에 대한 실체가 없는 것도 인간의 생로병사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나 오고 가는 모든 것이 뜬구름이 일시 나타났다가 인연이다 하면 소멸되는 거 똑같다. 그래서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운 것은 나라는 것이 없다. 실체가 없다. 색은 무상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오온을 설명하는 건데, 관자재보다 행신반야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오온을 설명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색이라는 건 지수화풍 사대로 우리 몸뚱아리 살과 뼈를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 내 육신, 육체는 색이고, 정신작용,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 다섯 개, 색수상행식 오온이 뭉쳐진 게 나다. 그런데 여기서 일체는 무상이고 고라고 무아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인간을, 사람을 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삼라만상에서. 색은 무상하다. 사람의 지수화풍 사대로 이렇게 뭉쳐져서 살지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절리고 하다 보면 나이가 늙어서 죽는다. 죽으면 다시 뼈와 살은 땅으로 돌아가고 습한 기운은 모든 게 물로 돌아가고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지수화풍 사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색은 무상하다. 지수화풍 사대 60만 가지고 얘기해 먼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고인 것이다. 무상한 것은 여기서 다시 고다. 고인 것은 무하다. 이거 색을 얘기해. 색, 지수화풍 사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이건 오온인데 색, 수상, 행식. 네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세 가지 하면은 다섯 가지. 이게 오온이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싸이론 자. 무더기. 다섯 가지 무더기. 사람은 다섯 가지 무더기로 되어 있다. 다섯 가지 무더기, 인연이 돼서, 인이 돼서 다섯 가지 무더기로 되어 있고 조건으로 존재하다가 연이, 조건이 사라지면은 소멸된다.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은 무상하고 무상인 것은 고야. 고인 것은 무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 육체,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뭘 보고 느낌,
눈으로 뭘 봤어요?

주는 느낌, 받을 숫자, 느낌을 받잖아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아픈 느낌, 좋은 느낌, 부드러운 느낌, 뭐, 껄끄러운 느낌. 그 다음에 느낌을 받으면 생각을 해요. 마, 저 사과 따먹고 싶다, 먹고 싶다, 잘 익었다. 그리고 느낌이 맛있게 생겼어. 그럼 저 사과를 따먹을까, 그냥 갈까. 하다 보면은 따먹자. 행동으로 옮겨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내 제8 아뢰야식에 인식돼 버려요. 아, 맛있다, 맛없다. 먹어보니까 맛있네. 먹어보니까 시네. 생각보다 맛이 없네.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하게 돼요. 뭐, 사과 따먹는 얘기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고고, 고인 것은 무하다. 그런데 색도 무상하고 느낌과 생각과 따먹는 것과 인식된 것이 또한 역부여시, 또한 다시 색이 무상하고 고인과 똑같다. 역부여시다. 뇌의 육신도 무상하기 때문에 고이고 나라고 주장할 게 없고 나의 생각, 정신작용,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따먹고, 맛있고, 맛없고, 인식하는 것도 색이 무상한 것이 고이고, 무아인 것, 나라는 실체가 없는 것과 똑같다. 일체는 십이처다. 부처님 말씀에 속임을 제일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일체는 십이처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금강경에 나오는, 아니, 비, 설, 신, 의, 6가지. 색성, 향미, 촉법, 6가지. 12가지다. 일체는 십이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거기에서 나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고 모든 게 존재한다. 일체는 십이처다. 여기서 미리 알아야 될 것은 색성향미 촉법 아니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을 반야심경에는 위에다가 무자를 넣었어.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미 촉법이라고. 우리의 정신작용도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정신작용에도. 그렇기 때문에 일체는 십이처인데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수화풍 4대는 색이고, 오온은 수상의 인식 4가지를 플러스해서 오온이라고 한다. 우리 의식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의식작용은 육식, 전오식. 전오식은 아니비설신까지가 5가지, 아니비설신까지가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5가지. 그 다음에, 제6식은 제6의식은 뒤에 설명할 건데 의식을 해서 제6식이라고 그러고 제7식 만화식이라고 그러는데 제7식은 이건 에고의 자 이기주의식 이게 아주 못된 의식을 하거든요. 인식이 제7식 제8식 아뢰야식은 모든 뇌의 신구의 삼업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 CCTV 찍히듯 전부 찍어서 저장해요. 함장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모든 걸 감추는 식. 거기에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거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안 봤으면 그만이고 누구 안 들었으면 그만이고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제8 아뢰야식에 저장돼서 함장식이라고 그래. 모두 다 함자 감출장자. 저장되어 있다가 죽을 때 다음 세로 연결하는 재생 연결식으로 간다. 재생 이어지는 식으로 간다. 상속하는 식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의식작용, 무상, 고, 무아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왜 무아는 실체가 없고, 왜 무상하고, 왜 괴로움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저 반야심경, 금강경 읽을 자격 없고 못 들어가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그래서, 아니, 아니, 비, 설, 신의가 오근이잖아요. 다섯 뿌리근 자.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초법은 나의 인식작용은 없다. 거짓으로 인식되는 거고, 생각은 네 자유고, 네 인식대로 얘기하고, 네 업대로 얘기하고, 네 익힌 대로 얘기하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너희에는 실체인지 몰라도 그건 아상이고 아만이다.

실체가 없는 거다. 그건 네 고집이다. 너의 무슨 뭐 똥고집이라 고집이다. 그래서 오군 색성향미 조법을 오경 경계 눈으로 보고 이 경계잖아요. 뭘 눈으로 보니까 경계죠. 아름답다. 참 이쁘다. 보기 싫다.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예? 혀로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맛있자 색성향미 조법할 때 촉. 몸으로 부딪히고 이것은 이제 전오식이라고 그래 그걸 오식이라고 하는데 제6의식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6의식 눈 자체로서는 보는 작용을 못해요 귀 자체 귀만 가지고는 보질 못해요 의식이 끊어지면 보고 듣고를 못하는 거와 같이 그러니까 눈 하나 빼놓고서 이게 너다 너 홍길동이다. 못해요. 모든 게 사람이 이목구비 다 갖춰지고 사람 모습을 갖췄을 때 사람이라고 그러지. 다리 한쪽 뚝 떼놓고 이건 누구다. 응? 코 하나 떼놓고 이건 누구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군을 총괄해서 의식작용을 하는 것이 제6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이비설 신허구서 의 그런데 의가 제6식이에요. 오군에서 안이비설 신까지는 오근이라고 그러는데 입만 가지고는 말못 판다. 제6의식이 작용을 해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싸늘해 가지고 의식을 못 느끼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6의식이 오군 오경을 총괄한다. 총사령관이다.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고요. 의식이 뭔가. 예? 오군인데, 육군이에요. 육군청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조법을 스님들이 추구할 때, 육군청정. 4대 간건 육군청정이면, 지수화풍 4대가 건강하고, 내 몸뚱이 뼈다 우와 사지 건강한 거요. 지수화풍 4대가. 4대 간건 육군청정. 안이비설신의가 육군청정하다는 건 제대로 보고 바른 대로 잘못 보지 않고 눈 하나 빼놓고 누구라고 하는 고집 피우지 않고 자기를 바로 보고 네 그럴 때 육군이 안이비설신의 여섯 가지가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른 판단에 사니까 싸울 일이 없어 정견 팔정도로 얘기한다면 발을 정견 정견, 바로 보니까 착각할 수가 없어. 제대로 봐. 내가 잘못 봤나 봐. 눈에 뭐가 티가 들어갔나 봐. 이런 소리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6의식이 오군 안이비설신의를 통괄한다는 것도 이게 알아주시고, 사법인 재무상 재범모와 일체계오 재범모를 삼법인 하는데, 사법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법인은 열반적정. 이게 중요한데, 열반적정이. 아예 모든 건 무상하고 괴롭고 나라는 실체도 없고 나는 가짜고 산화온상 비춰 모든 보는 건 진짜가 아니고 이거 무상하고 진짜 뭐 염세적이고 무상하고 예? 그래 이거 불교가 이게 뭘 가리키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불교는 고를 계속 지금 일체계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열반적정은 뭐냐면 아니야. 무상하고 괴롭고 나에 대한 실체가 없고 재미없고 염세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정견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바로 수행으로 깨달으면 열반 이류바나 응? 열반 108번뇌가 탐지지 삼독이 다 소멸된 이류바나 열반락 괴롭고 그런 게 없이 영원한 즐거움 환희심 법비선열 법의 법 선열의식 법비선열 법의 즐거움 환의심 영원한 것 그래서 열반적정을 이제 사법인에 넣습니다 열반적정이라는 건 말이 나와서 제가 열반경 사구계를 적어봤어요 재행은 무상하다 여기 재행은 무상하다 이 같은 삼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반경에도 초기불전에 나오는 말씀이 대승경전에 이어져요
이게 초기 물질은

봐야 대승용을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초기불전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대승경전이 집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행은 무상하고 시생멸보. 무상하니까 생멸하는 법이야. 생멸하는 건 고야. 생멸하는 건 고야. 항상 해야 되는데, 났다 없어졌다. 인연에 따라서 났다 태어났다. 오고 가고. 나서 늙어서 병들고 영원히 젊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생멸법이야. 무상한 건 모든 삼라만사 보이는 건 무상해. 그러니까 무상한 건 생멸하는 법이야. 오고 가고 시들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늙고 병들고 하는 거야. 생멸멸이. 그런데 생멸멸이만 계속하면 재행무상에서 끝나. 괴로움에서 끝나. 나라는 실체가 없는 게 재미없어. 다 끝나. 그러면 생멸 그런 제 생멸멸이 하는 법인데. 생멸멸이가 끝나면 정멸의락이라. 예?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어요. 정멸에서 즐거움 뿐이다. 정멸락. 상락가정의 그 열반사득의 낙.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설명을 하려면 또, 저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법인에서 열반적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열반경 사국의 열반경 대의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재행무상은 시생멸법인데, 아이 그러고 왜 여름 가면 가을 겨우고 더우면 춥고 더웠고 봄 여름 가면 변해. 그거 누구는 몰라. 겨우 가을 되면 낙엽자 우수수 떨어져. 그걸 모르냐 이거요. 생멸멸에서 끝나면 그거 무슨 진리야. 그게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불교는 생멸멸이를 맞추면 정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멸 모양이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정멸의락을 설명하기는 이게 마지막 사제 아뉴타 삼매사를 깨달음의 자리거든. 상락가정의 열반락이라는 건 불교의 최고의 진리에 가는 건 무상정등정각 열반에 드는 거, 열반에 가는 거거든. 모든 108번뇌가 꺼져서 뭐 가랑이고 뭐 애가리고 뭐뭐 가래고 뭐 목마르고 뭐 사랑이 뭐뭐 뭐 배고프 이게 없어요. 다 정멸 그대로 즐거워. 영원한 즐거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멸멸이에서 그치지 않고 열반락을 맛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꿈 얘기에 대해서 좀 넘어갈게요. 쉽게 여기서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나올 거니까 말할 순 없으니까.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 우리가 착각해서 제3라만상의 실상을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인 것을 모르고 보이는 대로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나쁘다 이분법에 빠져서 살면은 영원한 생멸멸이 행멸멸이 생멸멸이 윤회고만 겪고 살아. 그런데 꿈꾸고 있는데 악몽을 꾸. 악몽을 꾸는데 너무 괴로워서 막 소리 지르면은 뭐 저기 옆에서 왜 소리 지르냐고 잠안잔 사람이 깨가지고 저기 왜 소리 지르냐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 악몽을 꿨어. 악몽을 꿨나 보다. 그러죠. 예? 어? 그래서 이 꿈꾸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꿈에서 깨는 거야. 꿈에서 깨기만 하면 그 괴로웠던 긴긴 밤에 그런 무서웠던 악몽이 무야 없어. 편안해. 그냥 아주 후, 휴 하고 숨 내쉬어. 응?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정멸의락, 열반적정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꿈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진짜 괴롭다고 헤매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무상이고 무하고 고야. 여기서 벗어나라고 이거 삼법인이 얘기하는 거든 불교에서는 깨달음. 네? 그게 뭐냐면 아, 꿈이었구나. 꿈이었다는 것을 착각하고 그게 인생살이 진짜 꿈꾸고 있는 것을 괴로움을 진짜 괴로움이라고 거기에 찌들어서 짜증내고 성내고 화내고 살면은 영원히 생멸이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해. 그날 그날이고 오늘 조금 좋으니까 내일은 오늘은 맑으니까 내일은 흐리고 그 다음에는 뭐 먹구름 껴서 폭풍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꿈에서 깨자.
우리가

서로 친구끼리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꿈에서 깨. 야, 너 꿈에서 깨. 무슨 허튼 소리 하면 그러잖아요. 허튼 소리 하는 건 바른 견해가 아니거든. 허망해서, 마음이 허해서, 욕심 많아서, 틈이 생겨서, 헛소리 하는 거, 헛소리 하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무상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다가, 이, 저기, 저, 열반적정과 정멸의락을 얘기하는 이유는, 꿈에서 깨면은 괴로움이 없다. 꿈에서 깨는 건 우리가 착각으로, 실상이 아닌데 실상인 걸로, 내 고집 피울 것도 아닌데 고집을 피우고, 다시 얘기해서, 욕을 먹고 화내는 것도, 욕이라는 것도 화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 실상이 아닌 것을 욕했다 때렸다 하고 왼수지고 말 않고 전화번호 지우고 살아. 이게 괴로움이다 이거요. 아, 내가 꿈에서 악몽 꾸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을 귀명리해. 돌아가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의 선지식의 법문에 열반적정, 정멸의락을 위해서 향상일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불교의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행무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행무상 첫 번째, 설명은 쭉 했습니다만은 조금 구체적으로 재행무상은 일체는 무상하다 라는 얘기인데, 무상하다는 건 삼라만상은 순간도 멈춤없이 변해가요. 삼라만상은 순간도 인에 의해서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 조법은 변해가요. 인에 따라서 물이 인에 따라서 변하듯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우박도 되고 비도 되고 하듯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연생연멸이다. 연생연멸.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을 재행무상이다. 다시 한번 구름이 얘기하지만, 뜬구름은 실체가 없다. 인연에 따라서 구름이 됐다가 자꾸 변한다. 비도 되고 우박도 되고, 구름이라는 건 실체가 없고 이름뿐이다.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고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봐라.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고 세상 만사는 생주이멸 성주개공이에요. 나서 머물다가 변해서 소멸되는 거. 성주개공 이루었다가 뭔가 성취됐다 거기에 조금 머물다가 금방 무너져서 없어지는 거. 이것이 전부 일체 무상이죠. 재행무상을 얘기하는 거요. 인생은 천년같이 살것 같이 생각하고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영원하라 라고 살지만 그렇게 백천년만년 살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권력에 명예에 자산에 영원히 있어달라고 이대로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탐착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인색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에게 선심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깊은 해안 속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탐착하고 영원하라 천년만년 살것 같이 그런데 또 근심 걱정도 천년만년 살것 같이 예? 순간에 그냥 잊어버릴 걸 하루 이틀 계속 가지고 하면서 오해하고 원한 짓고 살아요. 그래서 탐착과 인색과 교만으로 구하다가 살다가 임종을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제게 얘기하는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사리가 전도된 가치다. 지금 조금 전에 꿈 얘기도 했지만 원리 전도몽상 부경열반, 전도된 꿈의 생각, 꿈에서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천년만년 살것 같이 생각하고 근심인 줄 알고 꾀하고 산다. 그래서 범부중생들이 무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전도된 착각을 깨우기 위해

한 것이다. 몸꿈쪽의 일이 진짜가 아니니까 꿈에서 깨어나자. 이 무상이란 얘기는요, 재행무상은 가을에 낙엽이 지니까 조금 외롭다, 슬프다, 조금 쓸쓸하다. 그래서 우리 꽃피는 봄은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가을이 그 낙엽 지고 참 찬바람 불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런 불교에서 얘기하는 재행무상은 그런 값싼 감상주의나 비관적인 그런 현실관이 아니에요. 아니고 값싼 감상주의나 비관적인 현실관이 아니고 존재의 실상을 여실지견 하는 것. 나와 모든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실상으로 존재하느냐. 그건 거듭 얘기지만 무아연기공 중도로 존재하는 것을 여실지견하라. 삼라만상은 무아여 연기여 공이여 중도로 존재함을 제가 말씀 많이 드리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존재의 실상으로 봐라. 그러니까 존재함을 우리가 실상이라는 것을 밑바탕에서부터 조견하고 통찰하고 관제지보 살림이 조견해 보니까 색수성행시 오온이다 공한 걸 비추어 보니까 집착에서 벗어나고 탐지삼득에서 벗어나니까 일체 고통에서 소멸됐더라. 일체고 도일체고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똑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싼 감상주의나 무상이라는 것이 뭐 누가 친구가 금방 가서 쓸쓸하다 정도 이 얘기가 아니다. 존재의 실상을 얘기하는 게 재행무상이다. 그래서 올바른 인생관을 구축하자 하면은 제법의 실상을 여실지견하자, 직시하자. 그래서 일체의 무상을 얘기하는 건 일체 삼라만상의 존재 실상을 여실하게 보야 거기에 속지 않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집착하다가 전부 가짜네. 진짜 금목걸이인 줄 알고 했는데 한 1년 목에 걸은 게 변해. 이미티지야. 가짜야. 속았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행무상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다 갑니다만은 일체 개고 이제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체 개고 재행 개고다. 일체는 괴로움이다. 근데 괴로움이 맞아요. 괴로움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괴로운 것만 괴로우냐? 무상하기 때문에요. 즐거움도 괴로움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금년만 같아라 해야 되는데 변해요. 즐거움도. 그러면 즐거웠다 금방 잊어버리고 깨지고 헤어지고 하니까 차라리 즐거웠던 게 오히려 더 괴로워. 잠시 머물다 가니까. 이게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확실히 알고 해야 속지 않고 살아. 그래서 즐거움도 괴로움이다. 왜 괴로움이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그래서요, 대상의 속성은 안이비설신으로 보고 느끼는 거, 경계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하는데 집착의 속성은 뭐냐면, 세상은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세상은 생각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산천초목이 다 변하는데 이 상태로 머물러줘. 이 꽃피고 따스한 봄으로 머물러줘. 여름은 오지 마라. 그런데 꽃피는 건 여름이 또 와요. 더워 죽겠는데 더워서 못 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은 와요. 이대로만 좋고 따 있는데 또 추움이 와요. 그래서 대상의 속성, 경계의 속성, 색성향미 조법, 예? 경계는 연생연별 변화하는 것이 속성이고 사람이 집착의 속성은 뭐냐면은 이대로 머물러줘. 내 얼굴에 주름살도 잡히지 말고 흰머리도 나지 말고 허리도 아프지 말고 무릎도 아프지 말고 이대로 있어줘 하는데 집착하면 집착한 만큼 고가 따라요. 이건 비례적인 거예요. 괴로움에 그런 그 받는 것이
비례적인 것이 뭐냐면 집착하면 집착한 만큼의 괴로움이 따라. 이게 일체 계고야. 그러니까 진짜에 집착하면 괜찮은데 가짜에 집착하니까. 그런데 진짜에 집착한 것도 좀 뭐한데 가짜에 집착하다가 집착한 만큼 괴로움이 크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집착이 있는 한은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끈으로 나를 얽어 묶어가지고 괴로움을 갖는다. 그래서 소유욕, 욕망 때문에. 우리는 집착이라는 건 소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욕지죠. 내 가진 만큼, 내 분수만큼에 만족해라. 거기에서 만족해라. 더 하다가 체한다. 그래서 소유욕의 욕망 때문에 항상 이대로 있어줘. 머물러줘. 돈이고 모든 건강이고 내 자식들 모든 것이. 그런데 무상해. 막 변해. 나의 유지해달라는 생각은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대상의 속성은 변화하는 건데 집착의 속성은 이대로 머물러줘. 변화와 유지화가 상충이 돼. 서로 충돌해.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충돌을 하면 깨지고 말아. 그런 괴로움이야. 불구 안 되면 죽고 자동차 수리해야 되고 돈 나가고. 이것이 일체 괴로움의 실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삼법인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음 시간에 제법무아에 대해서는 많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제법무아만 알면 연기를 알고 공을 알고 중도를 압니다. 연기, 무아공, 중도는 항상 같이 이리관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래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예서문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인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강화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 특례시 문화 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엽업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마라톤의 전설 황영조. 도전은 계속된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 대회.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4개 다양한 종목.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저 황영조와 함께 뛰시다.
2: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 화이팅!

오늘 광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 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벌레든 사람이든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수없이 거쳐서 화해서 거듭거듭 태어나고 이렇게 된 까닭에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는 데다가 내 아픔 아님이 없으리만큼 또 내 몸 아님이 없고 모두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의 자식이며 여러분들의 형제며 여러분들의 부모며 이렇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정신계로나 물질계로나 동일하게 내가 한 게 없이 보시를 하시는 것이 서로가 좋을 듯해서 그리고 외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것도 없고 아주 정당하죠. 그것은 인간에게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돼 있기 때문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날을 마련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식들과 자식도 되고 동생도 되고 또는 그 수없이 거듭거듭 내려오면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내 아픔같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렇게 광주에서 한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깊이 깊이 생각하셔서 내 자식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꼭 밝히시도록 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거죽으로는 사랑 사랑하지만 진짜 들어가선 내 자식이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다면 무효죠. 온갖 나무들이 뿌리에서부터 가장고 또는 잎새가 생기듯이,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대종자가 남아서 다시금 또 먹이고 끝이 없듯이. 우리는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또는 알라신교나 티비 불교나 모두가 근본 주천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잘못 편집을 하고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헐뜯고 서로가 모두 마음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났든 잘났든 내 주처는 내한테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부터 믿고 너부터 말아야 나를 알 수가 있느니라. 둘 아니게 알수 있어야만이 너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바로 조복을 받느니라. 내 몸뚱이 속에 중생을 건지지 못한다면 남을 어떻게 건질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생긴 거니까 나부터 아셔야 될 겁니다. 4대 서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어라, 이랬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섭리를 알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질 세계로만 급급해서 돌아가고 있지, 각자 자기의 정신 세계는 한 번도 음미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온갖 나무들이 뿌리로 인해서 싹이 생기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 종자로 인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 영원한 종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엄마, 정자, 난자를 빌어서 삼합이 삼의 일체로 하나가 돼서 구성된 바로 태어남입니다. 태어나서 태어날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인연이 붙습니다. 세 가지가 한데 합쳐도 하나가 될 뿐이지 세 가지가 따로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과성, 업보성, 연계성, 세균성 또는 유전성, 이 다섯 가지가 누구나가 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있기는 하되 어떠한 분야를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죠. 그것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것처럼 현실에 그대로 차곡차곡 차례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서 온줄 몰라서 대처를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너부터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자기 불성,
즉 종자

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종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분들한테는 종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라고도 하고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부처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그 뜻은 바로 자기가 과거에 살던 수 없는 겁을 거치면서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켜서 수없이 모습을 바꿔가면서 형성시킨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주인이자 자기 부인 것입니다. 현재 자는 부를 믿어야 하고 부는 자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정신교와 물질계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두가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근본에 직결이 되어 있고 이 세상 만사도 전부 인간의 근본에 가설이 되어 있어서 모두가 말 못해도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연민을 두고 서로 열매를 맺고 서로 이렇게 오고감이 없이 오고가면서 사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자기가 자기 몸뚱이의 모든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가고 오는 것, 만나는 것, 자고 깨는 것, 모두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로 자기 근본이 그 힘에 배려를 해서 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전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천천만별로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생명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한 한 개체로서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두 다스리는 선장은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힘을 배출해서 여러분들이 잘 굴르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신봉을 아래 위 꽂아야만이 맷돌이 굴러가듯 신봉이 없다면 제대로 물건을 갈아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바퀴도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람도 역시 그게 빠지면은 송장이 되고 말죠. 중심도 없고요. 중심이 빠지면 또 미쳤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것,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연계성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고장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 하고 내 심령에 영이 들어와서 다투는 것을 둘 아니게 다루어야만이 처리할 수가 있고 유전성은 어제 오늘이 없다는 사실을 알므로서 유전성이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로 놔야만이 굴려놔야만이 앞서에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되는 것이 들어가면서 새로에 나옵니다. 청소년들이나 조그만 애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이렇게 모두 돌아가는 것을 50%의 물질계만 알고 50% 정신계를 빼버리니까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부부지간이든지 자식과 부모지간이든지

간에 모두가 내 탓으로 돌려야 될 텐데 남의 탓으로 돌린단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은 어이구 저런 자식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자식을 태어나게 했는지 저런 자식을 뒀는지 부부지간에도 싸우면은 네 탓 내 탓 할 거 없이 싸우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싸울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시장에 가보면은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 있고 배는 배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건 모든 걸 생략해서 그걸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는 배끼리 놓여 있으니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사람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여 있고 기사는 기사대로 모여 있듯이 일체가 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여서 삽니다. 차원에 따라서 그러듯이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만난 부부가 겉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우연히도 없습니다. 차원들이 똑같다면은 차원들끼리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만나는 대로 바로 보는 사람도 또는 그렇게 된 사람도 똑같은 인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녹이려면 그거를 대체해서 없애려면은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야만이 그 업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렸다 하면은 그거는 업보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바로 유전이 되고 그것이 인과가 되고 그것이 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신이 저질러놓은 거 당신께다 모든 걸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거기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에서 고장난 것도 자기네들이 고치더군요. 이거는 말로만 알고 말로만 끼워서 달달달달 외우고 나는 이만큼 알았으면 됐다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내가 모르더라도 실천하는 것만 한 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리입니다. 내 마음이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그 마음 하나가 구덩이에 빠뜨리느냐 구덩이에서 꺼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만한 거 가지고도 서로 니 탓 내 탓하고 싸우시는데 그렇게 싸우시면은 자식 간에 부모 간에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그 업이 더 불어납니다. 이자에 이자가 늘어서 송두리째 그 자리에서 나오는 데다가 그 자리에다가 놔야 되죠. 그래야 앞서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 들어가는 게 새로에 나오고 또 들어가면 또 나오고 또 들어가면 또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위치에서 많이 그 유전성이나 업보성, 연계성, 세균성 그 인과성이 다 없어지는 까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물 한 컵을 잡수실 때 혼자 내가 물, 네, 목이 말라서 물 먹었다고 하시렵니까? 어떻게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내 몸 안에 주둔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을 먹었다고 또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거를 봤을 때 나 혼자 봤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뚱이들은 그 생명들의 중생들의 집합소며 관리인이며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니 탓 내 탓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데. 그리고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하는 것은 그게 생명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위로는 바로 자기의 종승인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자부처를 진짜로 믿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스님을 따르라, 신부를 따르라, 목사를 따르라 이러는 게 따르는 거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부처님의 그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오신 거를 그것을 지녀서 배우면서 뜻을 새기면서 항상 자기 자성을 진짜로 종자를 키워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너를 먼저 알아야 나를 안다 하신 말씀. 부처님을 뵙고자 해서 그렇게 애원해온 허는 아픈 사람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부처님이 오시니까 일어나지 못하던 몸을 일으키니까 그 몸대에는 이렇게 모르느냐, 고깃덩어리를. 내가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고깃덩어리를 일으켜서 모르느냐. 내 마음부터 알아야 내 마음을 네가 알 수 있고 두란인 마음이 되느니라. 이러셨습니다. 그런 거로 모두가 고상을 걸어놓고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애쓰고, 하나님이 딴 데 있는 줄 알고 애쓰고, 부처님이 딴 데 있는 줄 알고 애쓰는데, 법당에 들어가면은 형상은 내 형상이요, 바로 그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그 법이 내 법이요, 그 생활이 내 생활인데 어떻게 둘로 봅니까? 그래서 마음은 체가 없어서 3천년도 천년이 될 수 있고 1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고기가 바깥으로 나오면 죽죠? 우리 인간도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면 죽어요. 그래서 그 공기주머니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내 육통에서부터 벗어나라. 내 이 몸뚱이 통에서부터 벗어나면은 바로 바깥에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종교 어느 종교하고 서로 탄압을 하고 서로 뜯고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디가 병이 되나. 각자 내가 병이 들고 각자 가정이 병이 들고 각자 사회가 병이 들고 국가가 병이 들고 세계가 낭중에는 병이 들게 되면은 그건 우주의 섬유가 다 병이 드는 것입니다. 은하계의 별성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바로 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보스라면 그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보스 안에서 걸상이나 하나씩 맡아가지고 내 걸상, 네 걸상하고 싸우시렵니까?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바깥도 내다볼 수도 없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내일 어떨지 모레 어떨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라고 고집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아프고 모두가 자기야 자기.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하루 종일 뛰어도 뛴 사이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고종댁에 가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고종댁에 보고 듣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일거수 일투족이 고종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공했느니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그 가운데 진정한 진실이 있어서 바로 용무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진정코 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고 이 몸체만 자기 몸체만 보지 몸체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해서 많은 그 인과성이나 인과성으로 인해서 유전성이 되고 유전성으로 인해서 업보성이 되고 세균성, 연계성 이런 게 모두 돼가지고 판을 치고 자기 집이라고 판을 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는 것을 정말 지겹게 사시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란하고 좋은 세상의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르고 없으면 모릅니까? 돈이 있어서 많으면 많은 대로 고생이요 고통이요 적으면 적은 대로 고통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이니 말입니다. 마음은 죄가 없어서 한량없고 무량한 건데 그 무량하게 행을 하지 못한 채 항상 급급하게 매여서 허덕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걸음을 걸어오실 때 뒤 발자체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보고 그냥 바람같이 날아가고 듣고 바람같이 날아갔는데 그거를 마음으로 착을 두고 미워했으면 미워한 것대로 깐죽하게 넣고 이뻐했으면 웃고선 아주 그게 즐겁다고 또 착을 두고 일거수일투족 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빗들어 매놓고선 누구 한탄을 합니까? 그래서 생각이 저 언덕을 뛰어넘으면은 바로 부처고 생각이 뛰어넘지 못하면은 중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차원이 높아져서 정신계의 차원이 높아져야 이 지구 자체도 수명이 그렇게 영원하지가 못하거든요. 우리 몸뚱이와 같으니까요. 수명이 길고 짧고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옥다거리고 싸우고 살고 먹고 버리고 남을 줄지도 모르고 욕심만 처해서 살다가 보면은 이젠 다 먹고 자기가 꺼내 먹을 수 있는 차원에서는 다 꺼내 먹고는 자기 차원도 길리지 않고 차원 이외에 꺼내 먹을 에너지를 꺼내 먹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절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이러는 게 종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공부를 차원이 높게 한다면은 모두 원자에는 입자가 있고 입자가 분자로 화해서 모두 여러 사람들 과학자들한테 투입을 해서 그 연구를 정신계의 이 너머로 넘어서게끔 해야 우리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가 살 수 있는 것이 계기가 되죠. 그게 다 남이고 누굽니까? 남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여기서 태어나고 저기서 태어나고 이래서 한참

날로 몰라서 이쪽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되고 이쪽에 또 태어나서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누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태어나고 보니까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어서 지금의 육신의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 전체가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도 있어요. 내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부처를 믿는 머리 깎은 사람들 전부 마구니로 취급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모두 당신네들도 우리나 당신네들이나 모두 기복으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군이라고요. 부처님께서도 밥 한 그릇 가지고 일체 천차만별의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그 밥 한 그릇이 되남는다고 했는데 전자의 예수도 빵 한 개를 가지고 일체 만물을 다 먹이고도 되남는다고 했답니다. 아니 나도 그런 걸 들었죠. 그 전에 나도 좀 댕겼으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 나무에서 내 뿌리를 믿고 내 뿌리에서 내 나무가 푸르르게 자라고 살고 또는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제 나무에서 무르익는 과일은 일체 먹이고도 되남는다고 한 것은 우리가 깨하나를 쓴 거 보세요. 깨하날개이가 얼마나 많은 깨를 생산합니까? 많은 깨를 다 먹이고도 그 깨하나는 되남아서 또 많이 되먹이고 그 깨하나는 되남습니다. 그러니 영원하죠. 영원히 먹이고도 되남고 먹이고도 되남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뜻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영원한 거고 정신도 영원한 겁니다. 우리 삶의 보람을 어떻게 해서 느껴야 하나요? 행복도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한 거지 누가 행복을 뺏어가나요? 또 갖다 주나요? 의지할 때라고는 바로 내 주인공의 뿌리 즉 나의 선장 과거 수없이 거듭거듭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 부라고 그러죠. 자기 조상이니까 부죠. 현재 자와 과거 부가 둘이 아니게 상봉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 공부를 할 수 있고 인생의 삶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겠고 또 우주 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광대하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 거고 천차만별의 이 생명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로 돌아가면서도 가닥가닥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고 차원이 그렇게 천차만별인지 우리는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먹고 이러고 살아요. 낮은 동물들은 서로가 먹히고 먹고 이렇게 되지만은 고깃덩어리가 인간은 정신을 뺏기고 잡아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더 앞으로 더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만 이 지구에서 산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마세요. 딴 데도 생명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딴 데 생명들에게 우리 정신을 뺏긴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 사람들끼리만